0: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부부가 그날 당장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름값을 하려나 봐요. 어제 오늘 아침 기온이 좀 떨어졌죠?
1: 확실히요.
0: 네,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춘 지역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계속 덥겠지만 밤에는 비교적 아주 조금 선선할 거라고 하니 덜 더울 거라 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1: 아, 확실히 에어컨을 끄고 자는데도 뭐랄까요, 그 얇은 이불의 포근함을 느꼈다고 할까요?
0: 네.
1: 저는 네. 확실히 차이를 느꼈어요. 그동안 더위 속에서 고생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튀김집이나 식당처럼 뜨거운 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달궈진 철판을 다루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남부지방 가뭄 걱정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밀양, 부산과 김해, 울주 등등 가뭄이 심한 지역이 전국에 48개 시군이나 된답니다.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있고요. 씻을 물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요.
0: 전국 평균을 살펴봐도 가뭄이 걱정됩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지금 53%라는데 평년 기준은 69.9%, 예전에 76% 정도만 물이 차 있는 수준이라 피해는 남기지 않고 비만 좀 충분히 내리는 태풍이 찾아와 주길 바라게 됩니다. 뿐인가요? 장보러 가셨다가 또 채소 가격표에 놀라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더위에 채소가 녹아버려서 시금치, 상추, 오이, 애호박, 거기다가 닭과 돼지, 소, 양어장의 어류도 타격이 커서 식비 걱정이 커집니다.
1: 뜨거운 여름이 아직 다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만 폭염이 남긴 상처를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전기요금도 걱정이죠. 그래도 한결 숨쉬기가 나아졌다. 아우, 요만큼이라도 기온이 내려간 게 어디냐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좀 활기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스 안마의자, 빅토스,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성원 에드피아,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 대리, 백조 싱크, 금호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0: 네.
1: 월요일 아침엔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양손 꽉 찢겨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위로 쭉쭉 더 늘립니다. 그리고 후 내쉬면서 양손으로 큰 원을 그리듯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이어서 어깨 뒤쪽 날개뼈들이 서로 만난다 하는 느낌으로 등을 한번 이렇게 쪼아주세요.
0: 네.
1: 쪼여주세요. 어깨 힘은 빼주시고 목은 최대한 길게 뽑으시고.
0: 아,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월요병이니까 빵빨에도 더 크게 울려야죠. 여성시 대표 행운 선물. 지금부터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느낌 가는 대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해서 단 한 분께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보내드릴게요.
1: 선물 꾸러미에는 구두 교환권부터 수저 세트, 녹용 홍삼 세트, 운동화 교환권, 잡곡 세트, 젓갈 선물 세트에 맛있는 고추까지 아주 골고루 골고루 푸짐하게 담았어요. 저희가 추첨하고 드리는 전화까지 받으셔서 보내신 행운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선물 확정이 됩니다. 행운 숫자 여러 개 보내셨다고 답하시면 무효예요. 정확히 추첨해서 나온 숫자를 3초 안에 답하셔야 선물 확정됩니다. 애매하게 답하시면 선물은 다음 분께 넘어가겠습니다.
0: 네.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1: 그리고 오늘은 빵빠레 한 번 더 올릴게요. 월간 여성시대 8호로가 나왔거든요. 무더웠던 올여름의 기억을 담았습니다. 일요일 여성살롱에서 귀신 얘기해 주셨던 김종대 쌤의 공포특집 무서운 이야기도 실려 있고요. 보내주셨던 사연과 문자, 손편지, 만화로 보는 여성시대 사연까지 다 실려 있습니다.
0: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으로 가시면요. 월간 여성시대 8호로 누구든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표지도 지금 보고 네. 있는데요. 표지에 2층 양옥집이죠.
1: 오,
0: 빨간 벽돌집인데.
1: 네.
0: 예, 담벼락이 이제 빨간색 벽돌로.
1: 네.
0: 2층에는 이제 빨래도 좀 널어놓고.
1: 오호, 좋죠.
0: 전에는 동네마다 이런 집들로 이렇게 쫙 있었는데.
1: 있었죠, 맞아요.
0: 네, 네. 네. 저도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2층 양옥집에 살았었는데.
1: 아하, 그랬군요.
0: 네. 자, 월건 여성시대 8호로 원하시는 분들은요 IBK 기업은행에서 챙겨봐 주세요.
1: 네.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0: 네, 무료예요.
1: 네, 네, 무료예요.
0: 아니 제가 이게 8호로지만 저희는 항상 7월 이제 한
1: 10일, 10일 7월 초순이나 중순께 원고를 다 쓰잖아요.
0: 그때 한참 월드컵이어가지고 월드컵 얘기를 썼는데 이미 옛날 얘기 같아.
1: 그렇죠.
0: 예,
1: 그래,
0: 예.
1: 맞아요.
0: 야, 그래서 제가 저기 우승국으로 아르헨티나인가 어디를 꼽았어 내가 했는데 똑 떨어지고. 예,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8월호 여성시대
1: 네.
0: 챙겨봐 주시고요.
1: 네. 전영현님이 흉년이든 풍년이든 농업인한테 떨어지는 단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소비자가는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 모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흉년이라고 그러면 가격이 더 비싸지고
1: 그렇죠.
0: 뭐 그런 그렇죠. 게 있는데 이게 만들고 또 재배하시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단가가 큰 차이가 없군요.
1: 그렇게 참 그런
0: 이거 중간에 뭐가 있다는 중간에 결국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인가요? 정말 그 피땀 흘려서 키우신 우리
1: 왜 아니에요?
0: 농부
1: 왜 네, 아니에요?
0: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1: 네.
0: 오경희님이요 몇 년간 삼겹살 그 단합 소리 듣고 담합 아 그래서 그랬구나 씁쓸해지네요. 담합을 해서 이익 본 거의 몇 배로 과징금을 물게 하면 다신 그런 거 못 하겠죠?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1: 이런 거 벌금 세게 때려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대형 유통사들이 6년 동안 20% 올려서 담합을 했는지 그 여부를 지금 수사 중이랍니다.
0: 삼겹살도 그렇구나.
1: 참 악랄하죠. 네. 네.
0: 특히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1: 야. 그러니까. 그게 수고한 사람한테 정당.

0: 한 대가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그게 섭섭한 거죠.
1: 네, 네.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첫 사연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한희민님이 보내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여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희민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휴대전화에는 야외활동 자제해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매일같이 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10초만 서 있어도 피부가 금세 뜨겁게 달아오르고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더운데 언제까지 더울 거야? 어머,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완전히 아열대 기후가 돼서 사계절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도 덩달아 치솟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름은 짜증만 안겨주는 계절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먹거리가 정말 풍성한 계절이라는 점이죠. 집 앞 마트에만 가도 복숭아, 풋사과, 토마토, 참외, 자두, 블루베리, 수박 등등 제철 과일이 한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이, 가지, 애호박, 풋고추 같은 싱그러운 채소도 빠질 수 없죠.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내놓은 과일이 아니라 제철에 갓 수확한 과일이라 그런지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봄에는 꽃이 피느라 과일이 풍성하지 않고 겨울에도 이렇게 다양한 제철 과일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름이라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더위에 입맛 없을 때는 큰 대접에 밥을 퍼서 시원한 보리차 물에 말고 풋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먹으면 그보다 더 맛있는 한 끼가 없습니다. 풋고추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니 맛도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어느 계절보다 하늘이 맑고 푸르다는 점이죠. 언젠가부터 파란 하늘과 새하얀 뭉게구름을 보는 일이 참 귀해졌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날이 많고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 오래 머무르지 않다 보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적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다릅니다. 장마만 지나고 나면 눈이 시릴 만큼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는 무지개가 깍꿍하며 얼굴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의 동심이 슬며시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 가장 열심히 운동하는 계절이라는 점이죠. 여름이 되면 가벼운 옷차림 때문에 자연스레 몸매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TV 홈쇼핑에 다이어트 운동기구와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러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나 골프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움직이다 보면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체력도 좋아집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건강이라는 선물을 얻는 계절이기도 하죠. 어떠세요? 더위를 원망하기보다 여름이 주는 작은 선물 하나쯤을 저처럼 찾아보며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지금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 속에도 달콤한 제철 과일이 있고 눈부신 파란 하늘이 있으며 건강한 땀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더운 여름 날씨가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을 조금 더 좋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계신 당당이님들 모두 건강하게 이 계절을 지나시길 바랍니다.
1: 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름을 예찬해 주셨는데요. 이제 맞죠? 저희 크리스마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여름이
0: 연말을 되면...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1: 그 말씀 꼭 하실 거예요. 아우, 이렇게 추울 거면 진짜 여름이 날 뻔했다.
0: 어머나,
1: 너무 춥다.
0: 그러게.
1: 어우, 주머니에서 손 빼기도 힘들어. 어우, 추워. 막.
0: 예, 그렇죠.
1: 이럴 땐 또 여름 날씨를 그리워하고
0: 그럼.
1: 지금은 또 겨울이 그립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주말에 저 그 한강 공원에 나갔는데 와, 그 저녁 노을하며 그 하늘이
0: 너무 이쁘죠.
1: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0: 몰라, 맞아.
1: 예,
0: 맞아.
1: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름이 좀 선사하는 멋진 선물들이겠죠.
0: 그렇죠.
1: 네.

0: 8725님, 계절마다 주는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 햇볕 소독하는 거 좋아해요. 이 또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겠죠. 아기 장난감이며 이불 등등을
1: 진짜 말 그대로
0: 햇볕
1: 일광욕.
0: 소독. 예. 어느 동네에 사시길래 이렇게 하늘도 예쁘고
1: 주변이 다 이렇게
0: 다 푸른
1: 잔디.
0: 푸른 초록이네요.
1: 예, 초록초록하네요.
0: 네.
1: 앞마당도 있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0: 네.
1: 야, 그래 이렇게 날 좋을 땐 군대에서도 다 저기 일광 소독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전투하니 철모니 촥 깔아
0: 놓고
1: 모포며 막 이런 거. 아, 맞습니다. 이렇게 햇볕 소독 기가 막히죠.
0: 네.
1: 정은경 님이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오이 미역 냉국에 밥 말아 먹을 수 있음에 여름이 그닥 싫지는 않은 것 같네요.
0: 아하, 네, 그러시구나.
1: 맞아,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별미들 있잖아요.
0: 있죠. 예, 네.
1: 저는 콩국수요.
0: 콩국수.
1: 뭐 또 이제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면 빼놓을 수 없으시죠.
0: 그렇죠. 네.
1: 네.
0: 자, 여름 음식 사연이 하나 더 왔어요.
1: 그래요?
0: 네.
1: 자, 손편지로 주셨습니다. 서울 중랑구 동일로에.
0: 이쁜 글씨체다.
1: 예, 최영자님이신데요. 양희연 언니, 김일중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 별명은 감자였다. 강원도가 고향인 과장님께서 붙여준 애칭이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미스 감자 아니면 감자바위라고 불렀다. 순진하고 얼굴이 감자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다고 붙여진 별명이었다. 난 그 별명이 그냥 좋았다. 내 고향은 강원도 양양. 우리 고향을 상징하는 특별한 별칭 같아서 더 정이 갔는지도 모른다. 내가 어릴 때 여름이면 감자가 거의 주식이었다. 쌀이 귀하던 시절 쌀이 히끗히끗 섞인 노란 감자밥이나 감자부침개, 감자떡 등 이런저런 방법으로 엄마는 감자 요리를 맛있게 해서 우리들이 질리지 않게 음식을 만들어주셨다. 그런데 서울에 와 살면서 감자하고는 거리가 먼 이방인처럼 지내게 되었고 그 정겨웠던 감자 맛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어쩌다 감자탕을 해먹는다거나 카레를 해먹을 때 감자 한두 개 먹어보는 게 전부였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마당 한구석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멍석을 깔고 형제들과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며 맛있게 즐겨 먹었던 감자 부침개가 정말 그리웠다. 그런데 얼마 전 이웃에 사는 서울 친구가 충청도 자기 고향에 가서 감자를 캐고 있다며 너 감자 좋아하니까 싸게 해줄 테니까 후회하지 말고 무조건 사라고 했다. 작년에도 그 친구에게 20kg을 사서 맛있게 먹었던 고마운 기억을 떠올리며 망설이지 않고 20kg만 갖다 달라고 주문을 했다. 그랬더니 작년에 감자보다 더 맛있는 새 품종이라며 30kg을 사면 10kg을 덤으로 더 준다며 부추겼다.
0: 와,
1: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미장원하는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카가 퇴촌해서 농사지은 감자를 팔아주고 있는데 다 팔고 한 박스 남았다며 이건 네 몫이니까 사야 한다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얼떨결에 또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말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내 앞으로 묵직한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이번엔 고향에서 친구가 농사지은 감자라며 한번 먹어보라고 보냈단다. 해마다 보내준다고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더니 이번엔 사전에 연락도 없이 보내온 것이었다. 고마운 마음과 이 많은 감자를 다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사이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에서 보내온 감자들이 현관 좁은 통로를 가득 메웠다. 좀처럼 말이 없던 남편이 쌓여있는 감자를 보더니
0: 뭔 평생 감자만 먹고 살아야겠네.
1: 그러며 혀를 찼다. 난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 그 다음 날부터 감자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사돈에게, 동생, 친구, 지인들에게 무료로 퍼주고 나니 꽉 막혔던 통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아우, 내 마음도 조금은 홀가분해졌다. 그 옛날 쌀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감자밥이 요즘은 우리 집에서도 주식이 되어버렸다. 식구가 둘밖에 없으니 감자 몇 개만 밥에 넣어도 온통 감자투성이다. 부추도 잔뜩 사다가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감자부침개를 열심히 해먹고 있다. 남편도 경상도 시골 출신이라 감자 부침개를 엄청 좋아한다. 다른 어느 것도 잘 맞지 않아서 늘 티격태격하며 살아왔는데 감자 부침개 좋아하는 건 찰떡궁합인 것 같다. 오늘 저녁에도 밥 대신 감자 부침개를 해먹었다. 부추를 듬뿍 넣고 남편이 좋아하는 방아잎도 넣고
0: 오.
1: 빨강, 노랑, 파프리카도 형형색색으로 송송 썰어 넣었더니 맛도 일품이었지만 부침개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작품이 탄생되었다. 와, 감자 부침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난 내가 만든 작품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자아냈다. 옛날에 엄마가 감자를 많이 먹으면 성격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지금도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듯 싶다. 얼마 전에도 충청도 큰언니 집에서 형제들이 모두 모였다. 막내 동생이 칠순이 되어가니 이젠 음식 준비하기도 버거워서 각자 한두 가지씩 해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고 놀다가 헤어진다. 그때 꼭 빠지지 않고 해먹는 음식이 감자 부침개다. 형제들이 다 좋아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잊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많은 자식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하셨어요. 야, 이 여름에 아주 네, 어린 시절 대표 간식이었던 감자를 감자, 엄청 받으셨네.
0: 감자, 감자, 감자. 아니 그래도 원평생 감자만 먹겠네 했던 남편분도 뭐 감자 부침개를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잘 됐죠.
1: 맞아요.
0: 네.
1: 덕분에 주변에 이렇게 가족, 지인, 뭐 친지들 다 나눠주시고.
0: 우리는 감자 그러면 여름방학 특식이었죠. 감자 찌고 고구마 찌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렇게 해서 예. 많이 먹었죠.
1: 근데 감자를 많이 먹으면 성격이 좋아진다 라는 어머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신은미님이 어릴 때 감자 많이 먹었는데 내 성격은 먹미? 아니야, 이렇게 농담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 성격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0: 아이, 그럼요.
1: 진짜 성격 안 좋은 사람은 몰라, 본인 성격 안 좋은지.
0: 그렇지, 몰라. 맞아, 맞아. 맞아.
1: 예, 신은미님 얼마나 둥글둥글 좋습니까? 예. 자, 저희 광고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당당이님들 다 함께 으라차차차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어깨를 쭉쭉 펴시면서 가슴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바른 자세가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새로 나왔어요. 뭐 비슷한 연구가 적지 않은데 이번에 나온 연구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성인 1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랍니다. 이 연구팀은 실험 의도를 밝히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태블릿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했대요. 이때 태블릿 높이를 다르게 배치해서 한 팀은 허리를 곧게 펼 수 있게 했고 다른 팀은 낮은 책상 위에 태블릿을 두어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꾸부정한 자세가 되게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게임을 하게 했더니 바른 자세를 유지한 참가자들은 점점 더 과감한 선택을 했고 보상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위축된 자세를 유지했다가 게임에 참가하게 한 팀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도 조사를 했는데 허리를 편 자세, 바른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자신감, 만족감, 편안함, 성취감, 집중력, 행복감, 기분 등등에서 점수가 높았대요. 연구팀에서는 자세가 바르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 자세는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세를 어찌 취하느냐에 따라 자신감이나 성취가 달라진다는 유의 연구는 많았어요. 한 15년 전에는 왜 파워 포즈라고 해서 영화 속의 원더우먼처럼 서보라 이렇게 조언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벌렸죠. 그리고 허리에 손을 딱 얹고 턱을 살짝 들면서 눈을 크게 뜨고 약간 위쪽을 보는 거죠. 혹은 슈퍼맨처럼 가슴을 내밀면서 두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 힘이 세다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강하다 하는 느낌 속에 순간적으로 자신감이 생긴다고 면접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그런 자세를 한번 취해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거 다 소용없다 하는 반박 연구도 또 있어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공통된 답이 있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그동안 더위에 지쳐서 의욕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허리 좀 쭉 펴고 원더우먼처럼 슈퍼맨처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도도한 자세 힘세 보이는 자세를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의욕에 차서 새로 힘을 내고픈 월요일이니 말입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야, 노래조차도 위풍당당.
1: 네.
0: 마야의 곡이었습니다.
1: 어, 요즘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0: 네, 간간이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그쵸?
1: 다 농사 짓는 사진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0: 네.
1: 활동이 좀 뜸해서 궁금했었는데 그죠?
0: 마야씨 어디서든 멋지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아, 신곡 나왔어요?
0: 오,
1: 다행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0: 네. 오, 그렇군요. 음악도 놓지 않으시고 열심히
1: 그렇군요.
0: 하고 계셨습니다. 마야의 위풍당당.
1: 멋지다 마야.
0: 네. 듣고 왔습니다. 9831님이요. 주먹 불 끈지고 따라 부르는데 울컥하는 건 뭘까요? 이런 게 이제 감동인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네.
0: 뭔가 그래 나도 다시 힘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
1: 내가 나를 응원하는 게 참 그게 제일 큰 응원 같아요. 나는
0: 그럼요.
1: 금자씨 소파에 누운 듯 앉은 듯 어정쩡한 자세로 여성 시대 듣고 있었는데 자세를 고쳐봅니다.
0: 그렇죠. 올바른 자세를 얘기해 주니까.
1: 바른 자세. 네.
0: 예, 예. 이게 원더우먼이나 슈퍼맨 보면 진짜 이렇게 촥 이렇게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예, 허리.
1: 아니 근데 슈퍼맨은 네. 가슴을 폈지만 팔을 양옆으로 벌렸어요. 양옆인가?
0: 아니,
1: 날아오를 때 이렇잖아요. 이거잖아.
0: 아, 날아오를 때.
1: 나란히지. 나란히.
0: 서 있을 때는 둘이 똑같아요.
1: 이렇게,
0: 이렇게 딱 어깨 허리 춤에 이렇게 딱 손잡고.
1: 아 이거 중요해요. 네. 바른 자세.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당당한 자세로 가슴 쫙 펴고 아, 나 어떡하지? 나 못하겠는데 떨리는데?
1: 그러면서 안 어울리잖아. 자세는 네. 당당하게.
0: 그 당당한 자세와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예, 자세를 딱 취하면 이 멘트도 마음도 뭔가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이나 정말 시험 앞두신 분들도
1: 네,
0: 꼭
1: 기억해주세요.
0: 예, 면접관 앞에서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기 암시를
1: 면접관 앞에서 네.
0: 예. 이렇게
1: 원더우먼 포즈로
0: 네, 네. 이렇게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의 조복현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이 방송되는 지금쯤이면 저희 가족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부산광역시와 김해시를 향해 신나게 출발했거나 출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유니폼 챙겼어?
0: 응원 막대는?
1: 모자는?
0: 보조배터리 가져왔지?
1: 간식은?
0: 아우, 아침부터 집안이 작은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짜증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 찬 행복한 전쟁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저희 가족이 손꼽아 기다린 2박 3일 야구여행입니다. 8월 4일에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5일과 6일에는 김해 상동경기장에서 2군 경기인 퓨처스리그를 보다가 다시 사직구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여성시대를 들으며 오전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 가족의 작은 행복입니다.

0: 저는 팔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우 팔남매면 모두 같은 팀을 응원하겠네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저희 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희 집 거실은 KBO 리그가 그대로 열리는 곳입니다. 남편은 LG 트윈스, 첫째 딸도 LG 트윈스, 큰 사위는 KT 위즈, 둘째 딸은 삼성 라이온즈, 셋째 아들은 군복무 중이지만 휴가만 나오면 야구용품 챙기는 열혈 야구팬입니다. 고3 쌍둥이인 넷째 딸은 한화 이글스, 다섯째 아들은 롯데 자이언츠, 중3 쌍둥이인 여섯째 아들은 기아 타이거즈, 일곱째 딸은 한화 이글스, 막내 여덟째 딸은 NC 다이노스를 외치며 응원가를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뭐래도 키움 히어로즈 외길 인생입니다. 야 진짜
1: 대단하시다 진짜.
0: KBO 리그 가족분들이시다. 와 집에서 야구를 같이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안타 하나만 나와도
1: 와 아웃이야.
0: 어 세이브 세이브 심판 세이브.
1: 아니 그걸 왜 못 잡아.
0: 순간순간 해설위원이 10명쯤 생깁니다. 가끔은 TV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싸움은 안 납니다. 응원하는 팀은 달라도 야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계획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야구장으로 갈까? 누구는 인천 문학으로 가자, 누구는 대구를 가자, 누구는 광주를 가자, 누구는 부산 사직을 가자. 아우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가고 싶은 야구장을 종이에 모두 적고 사다리 타기 그리고 주사위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재밌겠다.
1: 재밌다 진짜. 네.
0: 사다리 타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사위 두 개를 던져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의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공평한 가족 회의입니다. 올해는 저와 막내딸 그리고 롯데 팬인 다섯째 아들이 꼭 부산이다를 외쳤고 LG 팬들은 인천 문학을, 한화 팬과 삼성 팬들은 대구를, 기아 팬은 광주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사다리 주사위의 결과는 바로 부산 사직. 결과가 나오자마자 집안에서는 마치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됐다! 부산이다!
1: 빨리 집 사자!
0: 이렇게 결정된 올해 여름 휴가 생각만 해도 벌써 행복합니다. 짐을 싸고 있는 내내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롯데가 이긴다.
1: 무슨 소리야? 오늘 키움이지.
0: NC가 제일 강하지.
1: 아유 한화도 만만치 않아.
0: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응원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함께 모이기 어려워진다고들 하잖아요. 큰딸은 결혼했고 현재 큰 사위는 해외에 3주간 출장 중이며 둘째는 공무원이고 셋째는 군복무 중이고 고3 아이들은 입시 준비로 바쁘고 각자 살아가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야구 보러 가자! 한마디면 모두가 다시 가족이 됩니다. 같이 도시락을 먹고 같이 응원가를 부르고 같이 환호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야구는 저희 가족에게 스포츠가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끈입니다. 여성시대에서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 가족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엄마 조복현, 아빠 김지섭, 첫째 김고은, 둘째 김현주, 셋째 김정민, 넷째 김지수, 다섯째 김종국, 여섯째 김래원, 일곱째 김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김태희. 와 라디오에서 우리 가족 이름이 들리는 순간 아이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여름 휴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돼 각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엄마 그때 라디오에서 우리 이름 불러줬던 거 기억나? 하며 웃을 수 있는 추억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은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서로 다른 팀을 응원하지만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크게 웃고 가장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오늘도 우리 가족은 모두 승리입니다. 전국의 모든 야구팬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1: 야, 휴가 가시기 전에 손편지를 이렇게 보내놓고 떠나셨는데 아마 이제 돌아오셨겠죠. 그렇군요. 자, 월요일인 오늘은 경기가 없어서
0: 네네.
1: 그나마 집이 조용하겠습니다.
0: 맞아. 야구가 월요일은 쉬죠. 예. 근데 이 집 너무 재밌겠다. 너무 부럽다 진짜. 온 가족이 야구 팬이 다 달라.
1: 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0: 와, 얼마나 신날까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 이름이 다 연예인이에요.
1: 아, 그래요?
0: 예. 김고은, 김현주, 응. 김정민, 김지수, 김종국, 김내원, 김규리, 김태희까지.
1: 어머.
0: 그죠?
1: 돌림자도 없고 희한하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닐 테고.
0: 그러니까요.
1: 이 가족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각자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댔을 리는 없고.
0: 설마.
1: 희한한 오늘... 가족이네 진짜.
0: 그죠?
1: 네.
0: 네, 아주 멋진 가족입니다.
1: 오, 희한하다 진짜. 예.
0: 근데 이런 가족이 각자 응원하는 팀도 다르고 휴가도 짜가지고 야구 일정으로 떠나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프로야구도 아니야. 2군의 경기까지도 응원 가는.
1: 그러니까 진짜 팬들이세요.
0: 진짜 네? 찐 야구
1: 찐 팬.
0: 네.
1: 네.
0: 자, 잠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KBO 리그의 현재 순위. 싫어하실래나? 자, 사연 주신 엄마 조복현님이 응원하는 팀이 현재 10등이고요.
1: 키움.
0: 예. 네. 여섯째 중3 아들 김내원 학생이 응원하는 팀이 1등입니다. 기아.
1: 기아.
0: 아, 그렇게 되는군요.
1: 근데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그렇죠. 모를 일이에요. 예. 인생과 같아.
0: 이 가을 야구 또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예. 아, 아무튼 정말 예. 온 가족이
1: 아주 유쾌한 사연이었어요.
0: 진짜 네. 유쾌한 야구 가족. 이 KBO 리그에서 KBO를 진짜 이렇게 뭐 뭐야 그거 홍보대사?
1: 네네.
0: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1: 이 가족이.
0: 네네. 아, 아주 멋진 사연 잘 들어왔습니다. 시구도 진짜.
1: 아, 근데 시구 한번 참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시구 하려면 각자 응원하는 팀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아, 진짜.
1: 아, 진짜 멋지시다. 네. 네.
0: 아, 이 가족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9: 제초제는 타타타.
10: 한얼 사이언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한혜민님과 최영자님께는 밥도둑 꾸러미, 그리고 조복현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그 조복현님이 연락처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드리려는데 방송 지금 들으시면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2: 여성시대로 보내주세요.
1: 네. 네, 조복현님. 아, 그리고 제가 야구를 모른다고 하기엔 너무 핑계가 안 되는 게, 네, 너무 예민한 부분에 실수를 했습니다. 윤주영님이요. 우리 8살 아들 KT가 지금 1등인데 잘못 말했다고 울어요.
2: 애들은 울만 하죠.
1: 그러니까.
2: 네. 예. 아이고, 지금 1등이 KT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기아 팬들 죄송합니다.
1: 기아 팬들께도 죄송하고 KT 네네. 팬들께도 죄송합니다.
2: 죄송합니다.
1: 네. 자, 우리 야구를 온 가족이 응원하는 조복현님이 신청해 주신 거.
2: 난 진짜 이 야구 가족 못 잊을 것 같아.
1: 아, 그러니까요.
2: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식구들 수대로 정말 다 다른 응원을 하시는지. 네. 진짜.
1: 아, 하지만 아, 이 네. 신청곡만큼은 그래도 우리 조복현님이 응원한다는 그 키움 히어로즈의 네. 최주환 선수의 응원가래요.
2: 아, 그래요?
1: 네네. 네.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2부 네. 끝곡으로 준비하도록 하고요.
2: 잠시 후 3, 4부에는 깜짝 초대석이 이어집니다. 보라 켜세요. 보라 켜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1: 네. 정말 반가운 손님이 월요일 여성시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배우이자 작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색소폰도 잘 불 것 같은 남자. 예, 양치질도 잘할 것 같은 남자. 네, 3, 4부에 뵙도록 하고요. 자, 2부 끝곡으로 응원가 갑니다.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빠밤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담아 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국가최고안보회의 수장으로 군부 출신 강경파를 임명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현지시간 9일 최고 지도자 무지타파 하메네이의 고문 모흐센 레자이를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레자이는 16년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냈고 1980년대 대이라크전을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주도하는 갈리바프에 대한 견제이자 혁명수비대가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로키, 즉 강도를 낮춰 대응 중이라며 부분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협상 장기화 상황은 잘 해결될 것이라며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보다 경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맥북 등의 중국산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 값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외 판매 제품에 중국산 메모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창신 메모리 등 중국 칩 사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해열 진통제로 사용되는 이부프로펜 같은 일부 진통제와 항생제가 햇빛으로 인한 피부 화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영국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영국 의약품규제청은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성분이 들어간 일부 진통제가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3분쯤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화로동에서 불이 나 오늘 새벽 3시 반쯤 진화됐습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오전 전승으로 2년 연속 동아시아 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몽골에서 열린 결승에서 신호진, 임성진 선수가 각각 18점, 17점을 올리며 3-1로 일본을 제압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3프로TV의 이용자 개인정보 46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3프로TV 운영사는 이달 초 외부 행위자가 3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 접근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평년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8도 등 27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 최고 4m, 동해 먼바다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는 일 참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에 종사하던 기존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 돼서 거센 반발이 뒤따르고 재생에너지 도입이 미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일자리 전환과 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갖자고 주장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선물은 좋은 평가를 듣기 어렵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9: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7: 동생이랑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9: 하고 싶은 말 뭘까요? 오늘 음성편지 저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0: 구미에 살고 있는 하린이 하율 자매의 귀여운 음성 편지. 야, 이 귀여움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1: 맞아요.
0: 귀여운 음성 편지에 이어서 소녀시대 힘내 듣고 왔습니다. 야, 아, 진짜 너무 귀엽다.
1: 임미경님, 에구 귀여워라. 우리 아이들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0: 그러게 그러게. 있었나 우리 아이들은 아들둘이라. 김범철님. 아, 이래서 딸 키우나 봐요. 아들 둘 아빠는 부럽네요. 아, 김범철님 그러니까. 그러게요.
1: 같은 입장이시네.
0: 예.
1: 3467님 크크크 잠깐씩 나는 엇박이 너무 귀여워요.
0: 진짜.
1: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서 너무 귀엽죠.
0: 오히려.
1: 목소리가

0: 영어로 딱딱 맞춰서.
1: 네,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린이 하유리가 직접 적어서 음성 편지를 남긴 거라고 하네요.
0: 예,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 힘내세요.
1: 네.
0: 노래까지 불러줬는데, 야, 우리 아버지 아주 힘이 불끈 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린이 하유리 아버님 듣고 계신가요?
1: 네, 하린 양, 하율 양 치킨 세트 보내줄 테니까 엄마 아빠랑 만나게 드세요.
0: 그래, 닭다리는 두 개니까 우리 하린이 하율이가 꼭 두 개 먹어. 하나씩. 알았지? 예, 이번엔 닭다리 맛있게 뜯어도 되겠다. 자, 오늘 음성 편지 남겨준 하린 하율 자매처럼 마음을 담은 응원의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애창곡을 신나게 불러주셔도 좋고요.
1: 네.
0: 평소 자신 있는 성대모사나 악기 연주도 모두 환영합니다. 24시간 어디에서나 남길 수 있는 열린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깜짝 초대석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 배우 차인표 씨 모시고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엔 티맵대리, 유니베라, 데이팩,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노무법인 폐, 유성물산교역,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1994년 여름 손가락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색소폰 하나 잡았을 뿐인데 전국의 이 배우의 신드롬이 일었었죠.
5: 맞습니다.
4: 사랑을 그대 품 안에.
5: 야 디리리라라라라. 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로도 별은 내 가슴에, 왕초 같은 수많은 작품에서 정말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다가 40대에는 소설가로 변신을 해서 해외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리고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문학인으로서 신진상도 받아냅니다.
4: 이야 진짜 끝없는 도전이 취미이자 특기 같은 이 남자. 이분이 또 최근에는 데뷔 33년 만에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도전을 했다고 하네요.
5: 캡틴 오나의 캡틴. 오늘 깜짝 초대석은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 선생님 배우 차인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여성시대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공식으로 네.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차인표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은 선생님 그리고 김일중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5: 아, 너무 팬이고 영광입니다. 와 진짜
7: 너무 좋아한다.
5: 그럼요. 저희 학창 시절에 네. 문 남성들의 정말 롤모델이시거든요.
7: 그랬어요?
5: 지금도 그렇고.
6: 아 그렇습니까?
5: 네. 이제는 고맙습니다.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4: 그런 이제 거예요?
5: 좀더 위에 이제 형님의 선배님이시니까 야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정말. 예.
6: 김일중 아나운서님은 40대 아직 안 되셨죠?
7: 아이고. 40대 넘어.
6: 어머 아, 그러세요.
5: 예, 이제 동안이시군요.
6: 예, 아, 그러세요.
5: 후반을 네. 향해 달려가는.
6: 네. 네, 그러면 저를 아실 만한 나이네요.
5: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얼마나 관리도 잘하시고 정말.
4: 네, 그렇죠. 예. 자, 뭐 33년째 방송 활동을 하셨는데 여성 시대의 이 가든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시는 거죠?
6: 처음 왔습니다. 네.

0: 아름답고
1: 길.
0: 좋습니다.
1: 네,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탁 튀어서. 근데 난 차인표 씨를 만나면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
2: 뭐예요?
1: 색소폰을 과연 진짜 불 줄 알았을까?
2: 지금까지 아니 당시에 아니면
1: 그 당시지. 네. 그 당시에 연기를 그렇게 할 때 정말 제대로 부실 줄 알았을까? 아니면은 네. 막 이상한 소음만 내 갖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했을까?
2: 연기로만 그렇게
1: 그렇지 그렇지
2: 거지.
1: 그거지. 네.
0: 그게 첫 드라마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서 제가 불었던 그 악기인데
2: 예.
0: 드라마 촬영 전에 연습은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실력이 도달을 못해서 네, 결국은 싱크로 했습니다.
2: 아, 네.
0: 연주자께서 제 앞에서 이제 부시면은 저 그분을 따라서.
1: 그러셨구나.
2: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 그 무게감 있는 금목걸이에
0: 네. 아.
2: 금색이었나 은색이었나
0: 은색. 네, 그 저희 어머니께서 동대문에서 예. 그냥 지나가시다가
2: 진짜요?
0: 네, 이거 참 어떻겠니 그래서.
2: 어머 웬일이야? 어, 방송국 소품이 아니고 정말 아니, 어머니께서 제가 준비해 주신 겁니다.
1: 소품실이 아니고 네. 네. 어머니께서 오. 직접 연출을 하신 거야.
2: 그때 죄다 그 은목걸이 메고 다녔어요. 우리
1: 아
2: 남자들.
1: 그래요?
2: 그럼요. 네. 그 정도로 멋있었는데.
1: 야 그렇구나.
0: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MBC와 아니, 참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그죠?
0: 맞습니다. 네. MBC를 통해서 연예계에 데뷔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저에게 친정이죠. 네.
2: 93년도 MBC의 공채.
0: 네. 네 탤런트 공채 탤런트 22기로.
2: 네. 22기로.
0: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2: 오, 데뷔를 네. 하신 거군요. 네. 그때 동기분들도 대단하십니다.
1: 네. 네.
2: 심은하 씨와 양정아 씨가 네. 네. 동기분이시고.
0: 맞습니다. 네. 네.
2: 그럼 93년도에 공채로 데뷔하셨는데 바로 다음에 남자 주인공으로 네, 드라마를 그 찍으신 거예요?
0: 한 1년 정도 단역을 했고요. 네.
1: 아~
0: 그리고 한 1년째 딱 됐을 때 그 어떤 미니시리즈 오디션 본다고 저랑 몇 명 지목을 해서
2: 예. 네.
0: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받고 네 어떻게 운 좋게
2: 아,
0: 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출연하게 됐죠.
2: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작품이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0: 그러니까 네 산의 오디션을 또
1: 산의 오디션
0: 네.
1: 아, 그렇구나
2: 그러신 네. 거구나
1: 네. 그렇구나.
2: 저는 그냥 차인표 씨 딱 찍어 두고 만든 영화인 줄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0: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캐릭터나 이런
0: 어쨌거나 오디션을
1: 그렇죠.
0: 봤습니다.
1: 네, 그렇죠.
2: 네. 아, 오디션 통해서
1: 그 작품으로 또 신혜라 씨를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다 보니 정말 인생 드라마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렇죠.
0: 그, 선생님 그 표현이 딱 적당한 표현 같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네,
0: 많은 것이 바뀌었죠.
1: 바뀌었죠. 네.
2: 아, 뭐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엄청 인기를 누리고 뭐 결혼까지 발표했는데 갑자기 군입대를 이게, 아, 네. 이게 네. 지금 무슨 스토리인가? 네.
0: 군입대를 먼저 하고 결혼을 했어요.
2: 네. 아, 네 맞아. 네. 군입대를 먼저 결정을 네. 하시고. 네.
1: 오, 진짜 그러셨구나.
2: 그것조차도 드라마 같았습니다. 정말.
1: 네.
2: 자, 저희가 아직도 헤어나오기 힘든 그 드라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인 배우였던 차인표 씨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 드라마를 내가 이제 남주가 된다 했을 때.
0: 제가 이제 완전 무명 연기자에서 예. 이 드라마가 방송이 나가고 갑자기 벼락스타 하루아침에 이제 이제 유명세를 얻었는데 마치 우산을 안 가지고 밖에 나와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2: 아,
0: 네, 그러니까 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라는 비를 막 맞아서 흠뻑 젖으니까
2: 이제 작가님이시기도 하니까 작가님 아니 문학적인 표현으로 근데 우산 없이 비를 맞는다는 건 약간 당혹스럽고
0: 그렇죠.
2: 기분이 네. 안 좋을 수도 있는 감정이잖아요.
0: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 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2: 오.
0: 이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2: 아, 있겠지만.
0: 네, 불편한 것도 있고
1: 아.
0: 또, 네, 이것 때문에 심하게 앓을 수도 있고 네,
2: 아,
0: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2: 딱 걸맞은 비유네요. 네,
0: 그 중요한 것은 그 비가
2: 네.
0: 계속 오질 않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제 마른 하늘이 될 것이고 비가 그쳤는데 혼자 인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2: 이미 그때 하셨어요.
0: 막 당혹스러우니까.
2: 네. 네. 오, 그래요. 네.
1: 그래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때 신인 배우 차인표에게 지금 33년 차 배우 차인표가 해주고 싶은 말.
0: 네.
1: 차인표가 차인표에게.
0: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챙기고 네, 감사함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0: 네.
1: 아.
0: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현실이
2: 예.
0: 뭐 전화번호도 계속 바꿔야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라든가 친하던 사람들이랑 연락도 끊기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제가 먼저 이제 이분들을 찾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제가 어떤 섬에 혼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그런 주변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1: 그렇죠,
0: 합니다.
1: 맞아. 네.
2: 그래서 30년 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도 좀
0: 사람은 결국 같이 사는 거니까요.
1: 맞아.
2: 야, 아니 8236님이 갑자기
0: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2: 삼행시를 제가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네.
2: 예, 차. 네. 차가울 것 같지만
1: 인.
2: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1: 표.
2: 표정이 부드러운 남자 임표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 이 보미님은 저도 궁금해요. 네. 임표 삼촌 이름이 본명이신가요? 뜻이 뭘까요? 누가 지어주셨는지요?
0: 네.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지으셨다고 들었고요. 네, 네 본명이 맞습니다. 그 어질 인자에 국자표자예요. 그러니까
1: 국자.
0: 네, 네. 많이 퍼주면서 살아라 어질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1: 어질게 퍼주면서 네, 살아라.
2: 네. 실천하고 계시네요.
0: 아 그러지 못하죠. 뭐 분노의 양치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2: 그런 연기 캐릭터시고 실생활에서도 네. 많이 진짜 이름대로 정말
1: 그러네요. 네, 좀 계시는데. 그런 느낌이다. 네. 네. 이름이 아주 잘 지어진 그렇죠. 9551님 저도 차가예요. 차씨입니다. 네. 연한 차씨 39대 손인데 임표님은 네. 저에게 할아버지가 될지 오빠가 될지 삼촌이 되실런지 네. 이게
0: 네
1: 연한 차 씨가
0: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연한 차 씨 오산공파입니다. 네
1: 그렇군요. 네
2: 공파로 좀 나뉘겠죠. 그렇죠? 네.
1: 그렇겠죠.
2: 네.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9551님
0: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거나 예, 예. 네.
2: 자 한동안은 연기보다 소설가로서의 소식이 네. 더 많이 네. 전해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차인표 씨가 쓰신 책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재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거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0: 네,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분에 넘치는 일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 아시아 중동 학부가 있고 네. 그 아시아 중동 학부 안에 한국학 을 가르치는 수업 아주 작은 수업이 있어요. 아,
1: 네.
0: 그 수업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교재가 된 것이지 옥스퍼드 전체의 학교의 교재 이런 건 아닙니다. 네.
2: 근데 어쨌든 대학교의 그 중등학부의 한국어 교재는
0: 맞습니다.
2: 맞는
0: 네, 그건 맞습니다.
1: 네. 네. 아, 그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왜 하필 내 책을 그렇게 네. 선정했을까? 네, 이런 네.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2: 예.
0: 네,
2: 이유를 또 답해 주던가요?
0: 네, 어쨌거나 이게 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가슴 아픈 역사를 소재한 소설인데
1: 네. 네,
0: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상황에서든 용서를 사람들이 꿈꾸는 네, 그런 위안을 주는 시각이 있어서 네. 선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2: 참. 그 정말 그 외국 학교에서 우리 차인표 씨의 책을 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네.
0: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네.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네. 여러 가지
1: 근래
0: 네 맞습니다. 네. 네. 한국의 힘이죠. 네.
2: 굳건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일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그 외국 그 심지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재로 쓸 책이 처음 이제 출판이 됐을 때는 오히려 반응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반응이 잘 안 팔려서
2: 예.
0: 절판됐었어요.
2: 심지어 한번 접었어요. 절판이
0: 네,
2: 됐어요.
0: 네, 서점에서 사라졌었는데
2: 네.
0: 10년 정도 있다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제 청소년들이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복간을 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교재로 선택이 된 거죠.
2: 복간되면서 책 제목도 좀 바뀌었나요?
0: 네, 청소년 친화적인 제목으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긴 제목으로 바뀌었죠.
1: 아 네. 좋아요. 제목 좋아요. 네. 네.
2: 그럼 초판에는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0: 잘가요 언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같은 책이에요 두 개가.
2: 같은 네. 책이지만 네, 네. 이제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네. 바라본다면
1: 최근에 또 새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0: 네, 네. 네 우리 동네 도서관이라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이랑 김일주 아나운서님 드리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1: 와,
2: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아니 최근에 더위가 너무 심할 때 도서관에 가서 피서하면
0: 시원하죠.
1: 도서관에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맙다 하는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0: 맞습니다.
1: 아이를 네. 위해서도 그러고 나를 네. 위해서도 그러고
2: 네.
1: 그런데 우리 동네 도서관은 어떤 내용일까요?
0: 소설가가 용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도서관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이 이제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소설가가 쓰고 있는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0: 하는 도서관에서 본인이 쓰고 있는 실시간의 어떤 과정을 같이 소설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 네. 그래요?
2: 네. 진짜 소설.
1: 와, 희한하다. 완전히 네. 차원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가면서, 그죠?
0: 그래서 그걸 뭐 메타 소설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메타 소설이요. 네. 예. 아니 정말 대단하신 게 배우로서 네. 쭉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마흔 넘어 책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어느새 다섯 작품을. 네. 예, 또 출판하신 우리 작가님이신데 꾸준히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워낙에 소설가를 꿈꾸셨는지도 궁금하고요.
0: 네, 소설가가 되려고 정식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것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미뤄보면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제가 배우로 살면서 다른 분들이 쓴 대본을 많이 읽다 보니까 네, 저도 한번 창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겼던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읽기와 쓰기는 어떻게 보면 한 뿌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음흠. 많이 읽다 보면 본인도 쓰고 싶고 쓰려면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읽어야 하고 네, 이렇게 연결이 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2: 그리고 또 소설을 쓰시려면 또 저도 뭐 건너들어봅니다만 직접 취재도 해야
0: 돼요. 네.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2: 네, 네. 자료조사도 하고 그런다는데 네, 네. 직접도 하시겠네요.
0: 네. 요즘은 많이 편해졌죠. 제가 처음 소설 쓸 때 뭐 거의 20년 전에는 자료를 조사하기가 참 힘들어서 국회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접속해서 하고 했는데 예. 요즘은 뭐 네, AI 때문에 네, 몇 번만 검증을 교차 검증을 하면 아, 네, 금방 네, 자료를 찾을 수 있죠. 네.
2: 잘 활용을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게 타자기로 이렇게 촥 이렇게 빠르게 타자로 하십니까?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좀 필사로
0: 네, 네, 노트북에서 합니다.
2: 오,
0: 네.
1: 나나 필사하지. 누가 나 필사처럼 전 못해요. 다루지를 못해. 아, 이렇게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직접 쓰죠. 누가
2: 원고지나 이런데 직접 손으로 하는 거지.
1: 차임님 세대에서 누가 그렇게 수기로 쓰겠어요.
2: 죄송합니다. 아니 혹시 또 그런 멋스러움을 또
1: 아 멋있으니까
0: 근데 때로는 노트북에 자판으로 쓰다가 예. 정말 글이 막히고 생각이 안 날 때는 네 손가락으로 쓰기도 합니다.
2: 아, 그럼 너무 좋습니다. 저희 광고 후에 계속해서 차임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3: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4: 5.
3: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4: 2.
3: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4: 1.
3: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5: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6: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5: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6: 조심해. 걱정 마요.
5: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6: 천천히 와. 할 수 있어.
5: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6: 천천히 오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5: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6: 아~
5: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6: 예, 119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7: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배우이자 작가이자 이제는 캡틴으로 돌아온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 선생님 차인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아니, 창밖에서 너무 귀여운 아이가.
1: 완전히 이쁜 아기가 지금 찾아와서 우리 다 아기 보고 있었어요.
2: 소름 돋네요. 네,
1: 너무 이쁘죠? 네. 어머 어머 어머. 그래, 세상에. 네.
0: 아. 색소폰 아저씨야. 차인표 아저씨. 양치질 아저씨.
2: 행복하게 네. 잘 살거라.
1: 오랜만에 연기하는 차인표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연극 무대는 첫 도전이라고 들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0: 오, 그러세요?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는 뭐 모든 사람한테 잊지 못할 그런 그 뭐랄까요? 멘토?
3: 네,
1: 네. 네 그 그렇죠. 그림자를 보여준 그런 영화인데 왜 이 역할이 하고 싶으셨을까? 가장 끌렸던 점은 무엇일까?
3: 이 영화가 1990년인가 개봉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동네 작은 극장에서 제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셋이서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관객들 표정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들 키팅 선생이 던진 질문.
0: 네.
3: 여러분은 어떤 시를 쓸 건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0년 넘게 살아봤더니 그때 20대 초반에 봤던 그 영화에 선생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았구나. 아. 인생이란 각자가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극이 하자고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0: 그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죽은 시인의 사회 특히 키팅 선생님은 우리가 영화로 접한 그 작품 속 로빈 윌리엄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연극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 역을 또 맡아야 되니까 영화도 다시 보고
3: 그럼요. 다시 봤죠.
0: 하셨겠어요.
3: 뭐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한다고 로빈 윌리엄스를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에 대해서 많이 봤고요. 그렇습니다.
0: 참 이 연기라는 것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정말 흉내도 내보고 따라도 해보겠습니다만 결국 자기의 캐릭터가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3: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야죠.
1: 그렇죠.
0: 그래서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우리 차인표 씨가 보여주는 키팅 선생님은 또 어떤 캐릭터일지
1: 궁금합니다. 진짜.
3: 예. 두 분 시간 되신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연극이.
1: 언제까지 해요?
3: 9월 13일까지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 주변에서건 우리 가족이건 혹시 그 연극을 이제 보고 야 어떤 느낌의 키팅 선생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너무 잘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혹시 아니면 본인이 그 분석하는
3: 저는 그렇게 동의 안 하는데 찰떡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1: 찰떡이다.
0: 찰떡이다.
3: 죄송합니다.
0: 키팅과 찰떡이다.
3: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지금.
1: 아니요 괜찮아요. 주변 사람의 얘기를 그러니까 전해 주신 거니까.
0: 혹시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궁금해서.
3: 주변 사람들이
0: 찰떡이다 그러면 찰떡이에요.
1: 야 정말 좋은 교육 이건 정말 큰 숙제죠. 좋은 인생 역시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정도면 좋은 인생이야.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럼요. 부모로서도 생각이 참 많아질 것 같아요. 슬아의 자녀가 일남 2녀.
3: 네 세 명입니다. 다 컸습니다 이제.
1: 그래요?
3: 네.
1: 다 95년생에서 08년생까지 있으니까. 막내가 이제 18이네요.
3: 이제 한국 나이로 20살 됐죠. 19.
1: 세상에.
0: 그럼 혹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특별히 좀 강조하시면서 키운 게 있으실까요?
3: 감사 표시를 잘 하라는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랐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다 키우고 보니까 이제 막내가 거의 20살이니까 다 키웠는데 내가 어차피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는데 굳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가는데 뭐 이렇게 노심초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1: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그래갖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쭉 하는데. 절대로 애들이 말하는 대로
0: 부모의 뜻대로
1: 늘 해요.
0: 오히려 그 뜻대로 크는 게 나중엔 더 안 좋을 수
3: 있어요. 말이 안 되죠.
0: 자신들의 꿈이 있어야 되는.

0: 본인 인생인데.
1: 그렇죠. 네.
2: 근데 그럼 이렇게 인자하신 우리 차인표님도 혹시 집에서 아이들 어렸을 때 혼내거나
0: 있었어요.
2: 아, 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없었을 리 없어.
0: 네, 딸들은 별로 안 혼낸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예.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얘가 나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좀 버릇없는 애라고 이야기 들으면 얘 인상에 손해일 것 같으니까 예. 너 인사 잘해야 돼. 어? 뭐 감사 표시 잘해야 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강압적이지 않지만 엄하게.
1: 예. 엄하게.
2: 저도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아유 우리 아빠가 저 숟가락 들기도 전에 우리 초등학생 아들이 들기도 전에 숟가락으로 머리를 딱 때는.
0: 어이고.
2: 그걸 아직도 기억해. 예.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1: 왜 머리를 때려 숟가락으로
2: 아니, 저도 모르게
1: 차인표 씨 놀라는 소리 지금 들었지 아이고 하잖아
2: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지금 절대로 본인이 이제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아요 예. 아직도 호되게, 기억하더라고
1: 호되게 한번 기억하는 걸로 네, 네. 세상에 아내가 이 연극을 보았을까요
0: 네 여러 번 봤습니다
1: 아 여러 번 네, 네, 와 네, 아내의 평 아내의 그 얘기가 제일 소중할 것 같은데 네. 나는
0: 네 아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연극 처음이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1: 그렇죠.
0: 아내가 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내 말 듣기 잘했지 그러더라고요.
2: 네. 그 말 하나도 끝이다.
0: 네.
2: 예, 역시 내 생각대로 장신은 잘 해냈어. 네.
0: 보면은 살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 제가 잘한 것들 만족한 것들은 아내가 하라고 했던 것들 경우가 많아요.
1: 아니 나는 지금 네.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머니와 아내의 네. 그 영향이 크신 그쵸. 것 같다는 네. 인상을 받았어요.
0: 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네.
2: 그럼 갑자기 우리 또 그 아내 신혜라님도 너무 흡족해 하신다니까 네. 기분 좋으시잖아요.
0: 그럼요. 네.
2: 그럼 또 인생 선배님이시니까 저희도 네. 그런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아내 기분이 좋으면 제 기분도 좋아요.
0: 네.
2: 예, 근데 혹시 차인표님도 네. 내 기분이 좋을 때 아내 기분까지 좋은 적이 많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0: 야, 정말 오묘한 질문이네요.
2: 네. 저희 친구들끼리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0: 네, 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관점이 달리 보게 네. 되는 질문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저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2: 예.
0: 저는 아내랑 남편이랑의 관계 있잖아요. 부부는
2: 예.
0: 지금 그 운동장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한 축구로 치면 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 네. 그러니까
0: 지금 막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경기를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2: 예.
0: 아내가 지면은 나도 지는 거고
2: 네.
0: 아내가 이기면은 나도 같이 이기는 거지.
2: 예.
0: 누구 한 명은 기분 좋고 누구 한 명은 기분 나쁘거나 누구는 지고 누구는 이기는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야, 네. 우린 팀 동료다.
0: 한 팀이죠.
2: 한 팀이다. 네.
0: 지면 같이 지고 이기면 같이 이기는.
1: 아내의 잔소리는 예. 없습니까? 일체?
0: 이제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
2: 역시 아 역시 우리의 롤모델이야. 예, 저렇게 받아들여.
0: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왜 공원에서 예.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2: 네네. 네네.
0: 일상의 소리잖아요.
1: 그것처럼
0: 이제 그렇게 들려.
2: 네. 어 여보 일어나요. 네. 예, 양치질해야죠. 네. 예. 어 마치 이제 새 소리처럼 들리는.
0: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역시 선배님께 네. 예, 좀 멋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 이은정님이 드라마나 영화는 발성이 다른 것 같은데 연극은
0: 다르죠.
1: 연극은 네. 드라마 영화하고 발성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해요.
0: 네, 네.
1: 연극은 NG가 없어야 한다는 부담도 클 것 같고.
0: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아마 연극을 많이 보시는 분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됐고 그리고 연출님이나 뭐 선배님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하고 후배들한테도 조언을 구했어요. 후배 저보다 어린 후배지만 연극계에서는 선배들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뭐 발성 호흡 연습들 많이 하면서 분절하고 뭐 요즘도 매일 공연하기 1시간 한 2시간 전에 가서 한 30분 정도 발성 호흡 연습을 먼저 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네. 맞아요. 이게 한 2시간 동안 연기를 하면 대사가 중간중간에 막힐 수도 있고 이런데
2: 예.
0: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 훈련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생각해서 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서 줄줄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연습을 했다고 생각해요.
2: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스테이지 뒤에 대기실이다.
0: 네. 네,
2: 좀 있으면 이제 연극을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혹시 어떻게 발성하는지 살짝 좀 저희가 엿볼 수 있을까요?
0: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앞에 뭐 저 카메라 렌즈가 어떤 관객석 저 뒤에 있는 관객석이다라고 상상을 하면
2: 예.
0: 일단 호흡을 한 6초 정도 뱉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8초 10초 그다음에는 내 호흡에 실린 목소리 제가 근데 양희은 선생님 앞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지?
1: 저랑은 다르잖아요. 네. 파트가.
0: 네. 죄송합니다.
1: 아니
0: 괜찮아요. 제 호흡에 실린 이 단어를 네. 저기 있는 저 객석 뒤에 있는 저분한테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2: 꽂는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쭉쭉 뻗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오 소질이 있으신데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0: 넥스트 키팅으로 한번
2: 네. 일단 학생부터 제가 시작을 해요. 예. 아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관객을 위해 이게 그렇죠. 연극이니까. 네.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대사를 하든 가장 뒤에 계신 관객이 들을 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1: 네.
2: 진짜 뒤에까지 쫙쫙 네. 소리를 전달.
0: 저희는
2: 전달하는.
0: 950석이거든요. 저희 극장. 예. 네. 연극 치고 굉장히 커요.
1: 커요. 네.
0: 물론 마이크의
1: 중극장이네. 중극장.
0: 맞습니다. 네. 마이크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네, 명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2: 네. 네.
1: 8489님이
2: 아, 이 문자 안 읽으면 안 돼요?
1: 네, 읽을 거예요. 아, 저는 청개구리인 거 아시잖아요. 차인표 씨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라디오 진행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중 씨 휴가 가시면 여성시대 DJ 좀 해주세요.
2: 그렇게 왜 저를 휴가 보내려? 네. 아니 우리 담당이분들은 제 휴가를
1: 짓궂죠.
2: 자꾸 휴가 보내버리려
1: 그래. 네, 자꾸.
0: 네. 8489님 혹시 제 매니저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중 씨 휴가 가시면 연락 주세요.
2: 아니 그러면 뒤에 두 번째 줄 말고 첫 번째 줄에 대한 생각만은 어떠세요? 진짜 라디오 진행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건 혹시 제안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라디오를 진행하고 청취자분들을 만난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자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2: 예.
0: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삶의 어떤 부분을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1: 헌신해야 돼요.
0: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선생님처럼 네. 저는 여러 가지 막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2: 안타깝네요.
0: 네. 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1: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잘랐어요. 아, 네. 자르면서 라디오로 힘을 몰았는데 네.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 왜 노래도 나의 일인데 그렇게
0: 그렇죠.
1: 라디오 쪽으로만 관심을 이렇게 몰아갔을까 하는 생각도 안 하진 않아요. 해요. 만약에 내가 라디오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노래를 했다면 나는 어떤 가수가 돼 있을까? 이런 질문은 해요.
0: 선생님은 이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아침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라는 명곡으로 정말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1: 그건 너무 오래전 얘기죠. 계속 새로운 노래를 해야 되죠.
2: 양희은이신데요. 뭐 그 지금도 젊은 가수들과의 계속된 협업을 통해서 하고 계시면서 에 너무 욕심 꾸러기야. 휴가 다녀오세요. 차인표 씨랑 둘이 하고 있을게요.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2: 임표영님하고 네, 제가 네. 둘이 하고 있을게요.
1: 네, 좋아 좋아. 네.
2: 자 연극은 그야말로 실시간 네. 라이브입니다.
0: 네.
2: 예, NG가 없어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혹시 그럼에도 네. 실수한 적?
0: 아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오만석 씨가 저랑 같이 더블 캐스팅
2: 저희 이제 여섯 캐스팅인데 가족이세요? 몇 번 오셨어요, 저희?
0: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석 씨는 이제 베테랑 연극 배우니까
2: 네.
0: 혹시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 그럴 때는요 실수를 안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2: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1: 그게 프로의 정신입니다.
0: 네. 네. 실수를 안 한 것처럼 하십시오.
2: 그렇게 맞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표시하는 게 그거죠. 뭐 얘기하다가 본인 좀 네. 어머.
1: 그러면 안 되는 거지.
0: 네. 마치 대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라고.
2: 씹더라도 그냥 그런 네. 것처럼.
1: 네. 야. 야. 어떻게 오래 남아요? 실수한 게? 아니면 뒤돌아서면 잊어요?
0: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번에 좀 덜하기 위해서.
1: 네.
0: 근데 결국은 무대에 탁 올라가면 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나랑 같이 연기하고 있는 젊은 배우들, 학생 네. 배우들,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받고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연기를 쭉 계속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2: 맞아요. 이제 딱 그 무대에 올라가면 이제 나와 지금 이 무대에서 나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0: 맞습니다.
2: 예, 네. 이 연기자들과 그냥 함께 가는
0: 거. 우리가 그것을 호흡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관객 여러분들과도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죠.
1: 네. 맞아, 맞아.
2: 야, 그 매력에 빠지면 또
0: 그게 연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
2: 진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설가로 처음 작품을 쓰신 게 이제 마흔 넘어셨고요. 네. 이제 50에 또 새롭게 연극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뭐 나이 때문에 아 내 나이에 이걸 새로운 걸 뭘 하기에 뭐 주저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나이

0: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할 때 덜 두렵거나 덜 머뭇거리지 않거든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어떤 고정된 틀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경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해보지 않은 것, 만나보지 않은 사람, 가보지 않은 것을 갖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이게 그 키팅 선생님의 명대사에도 까르페 디엠에서
0: 까르페 디엠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거죠. 있어요.
2: 네. 네.
0: 지금 현재 정말 동의하는 말이고요.
2: 네. 네. 네.
0: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삶이라는 게 네. 계속해서 개인이 해나가는 선택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2: 자, 꾸준히 새로운 페이지를 써가는 배우. 죽은 시인의 사회, 차인표 씨의 첫 연극 어디서 언제까지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1: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진짜.
0: 네, 대학로 놀스에서 요즘 하고 있고요.
1: 예.
0: 9월 13일까지 합니다.
1: 9월 13일까지 네. 아직 좀 시간 있다.
2: 네, 있다.
1: 가야겠다.
2: 네.
1: 예. 근데 이 키팅 선생님 역할 세 명의 배우가 돌아가면서
0: 네.
1: 항상 뭐 더블 캐스팅이나 이렇게 이제 네. 이루어지니까. 예, 어떤 배우가 이렇게 함께 또 돌아가면
0: 오만석 씨, 연정훈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2: 아~ 네,
0: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서너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1: 우리 오만석 씨는 정말 연극 뮤지컬로 바쁘시구나.
0: 오만석 씨는요 예. 어저께가 그 연극 데뷔 만일이었대요. 그래서 네, 기념으로 뭐 선물도 받고 뭐 티셔츠도 돌리고 케이크도 돌리고 막 팬분들이 그렇게
1: 이제 차인표 씨도 또 이제 또 연극 무대에서 또
0: 만일이요? 만일을 되려면 제가 한 94살이 돼야 되는데
1: 네. 자 도전! 네. 아 그 중에서 또 우리 차인표 씨가 출연하는 공연 초대권을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2: 아 좋아요, 제일 네. 반가워요.
1: 8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 S석으로 총 세 분께 대학로에서 하는 공연 죽은 시인의 사회 1인 2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문자나 미니로 손들어 주세요. 문자번호 아시죠? #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여성 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1: 자 이제 우리 당당이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아, 키팅 선생님의 대사로 저의 마지막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길에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시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2: 차인표 씨.
1: 예, 배우이자 작가 차인표 씨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큐레큐.

0: 향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롯데캐스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1544-7575.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천재력은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9: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8: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9: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8: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8: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9: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8: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9: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8: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
8: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9: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10: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1: 자, 이제 월요일에 행운번호 추첨해야죠.
12: 네, 빠르게 네. 시작합시다.
11: 네, 어떻게 오늘은 제가 1회 자리 가나요?
12: 네, 1회 자리 가실래요?
11: 자,
12: 네.
11: 1회 자리 뽑았습니다. 1회 자리는 1번입니다. 1회 자리 1번.
12: 자, 이어서 10회 자리 뽑겠습니다.
11: 네.
12: 오늘은 제가 좀 깊이 81번이 되겠습니다.
11: 81번.
12: 81번 오늘의 네. 행운번호.
11: 81번.
12: 네.
11: 자, 아, 보내주신 분 가운데 무작위로 저희가 한 분께 전화드리겠습니다.
12: 아, 계시구나.
11: 네. 네. 자,
12: 자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가 갈 주인공 전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11: 이쯤 되면 이제 받아야죠.
13: 네, 여보세요.
12: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입니다.
13: 아,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저희 행운번호 주셨죠? 몇 번 주셨죠?
13: 81번이요.
11: 81번 우와. 축하드립니다. 아~ 당첨되셨어요.
13: 대박.
11: 대박.
13: 감사합니다.
11: 아 진짜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주인공이 되신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13: 네 저는 지금 은평구에 살고요.
12: 네.
13: 직장은 지금 남해주신첩의 정예숙입니다.
12: 네? 김혜숙씨?
13: 정예숙.
11: 정예숙님.
12: 네.
11: 네. 예, 그럼 지금 근무 중에 라디오 함께 들으신 거예요?
13: 네네네.
12: 가능해요?
13: 가능한... 네, 가능해요.
12: 어머, 다행이다.
11: 너무 좋아,
13: 너무
11: 좋아.
13: 너무 감사합니다.
11: 이렇게 네.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도 다 흐뭇하네요.
12: 그렇죠.
13: 오늘... 저한테 이렇게 행운이 있기는.
11: 우리 동...
12: 처음이에요?
13: 네, 처음이에요.
12: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13: 네, 처음이에요. 네.
12: 아니, 이번 선물 꾸러미에는 구두 교환권, 수저 세트, 녹용 홍삼 세트, 운동화 교환권, 잡곡 세트, 젓갈 선물 세트에다가 맛있는 고추까지 보내드립니다.
13: 우와.
11: 알차죠, 알차죠.
13: 우리 너무 감사해요.
11: 주변 동료들한테도 자랑하셔야겠다.
13: 네네네. 어저께 제가 좋은 꿈을 꿨어요.
11: 어머,
12: 어머, 정말?
11: 무슨 꿈 꾸셨는데?
13: 네. 불나는 꿈을 꿨는데.
11: 야,
13: 정말
11: 오늘 복권주사 복권주사요.
13: 네네
11: 진짜 야,
12: 불나는 꿈은 좋은 꿈이죠. 네네
13: 정말 감사합니다.
11: 예.
12: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한마디 하세요.
13: 네 저희 지금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짜증을 내고 많이 그랬는데 항상 고맙고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고맙고 저희 친정 엄마가 지금 아프신데 좀 건강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12: 이름을 부르면서 좀 남편 이름,
11: 남편 이름 부르면서
12: 어머니 성함.

0: 김옥인 여사, 저희랑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1: 네. 자, 두 분. 영업도 승승장구 네. 하시기 바라고요.
2: 어머니 건강도 건강
1: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0: 자, 네,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2: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3: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경남 고성박물관에 돌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유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이유로 전시된 걸까요? 박물관 측 설명은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작은 돌을 들고 박물관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이는 그 돌이 석기시대의 유물이라 믿고 기증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조금 뾰족한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워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돌 하나가 특별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을 귀하게 바라본 시선 덕분에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득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주한미군 소속 방공부대가 서태평양 팔라우에서 미태평양 육군과 태평양 특수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연합훈련에 참가해 지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등에 따르면 미 8군 35 방공포병 여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팔라우에서 실시된 테네시

0: 시어스 아처 2016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미군이 대이란 전쟁 장기화로 방공미사일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방공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시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로우키, 즉 강도를 낮춰 대응 중이라며 부분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협상 장기화 상황은 잘 해결될 것이라며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보다 경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활동 관련 소식을 앞다투어 내놓으며 위독설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가 운영하는 매체는 모즈타바가 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사진과 문서들을 곧 공개할 것이라는 군 지휘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란이 국가 최고안보회의 수장으로 군부 출신 강경파를 임명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9일 최고 지도자 모즈타파 하메네이의 고문 모후센 레자이를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레자이는 16년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냈고 1980년대 대이라크전을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주도하는 갈리바프에 대한 견제이자 혁명수비대가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4% 넘게 급등하며 올해 18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50분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가 3년 동안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에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판매가 제한된 주택 분양권을 수천만 원에 거래한 혐의로 60대 2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8천만 원에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양경찰청은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6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21건의 사례는 이른바 뒷기름 거래로 유류 공급 과정에서 빼돌린 기름을 세금 계산서 없이 사들여 다른 선박에 몰래 판 경우였습니다. 전남 영암군에서 4년 가까이 386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석유를 화물선에 몰래 공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는 중단한 것에 반발해 노인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평년으로 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8도 등 27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8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끝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란의 핵 문제입니다.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의 핵 개발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될 가능성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국제 이슈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핵과 핵무기입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는 대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녔기에 국가들이 제재에 나서고 급기야 전쟁까지 벌이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물리학 박사이자 밀리터리 전문가 최승병 교수와 함께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종류와 위력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핵무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포미닛의 핫 이슈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물리학 박사이자 밀리터리 전문가 최승병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주제가 핵무기예요.
2: 네네.
1: 예, 사실 핵무기의 위협은 뭐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거는 아니지만 한반도 안보나 국제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이 핵과 네. 핵무기, 뭐 우라늄 농축 이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교수님은 이제 예능 프로에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전쟁사, 핵무기 폭발 대처법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2: 아,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뭐 제이모 방송국에서 뭐 형님들 많이 나오시고 교복 입고 나가는데 한번 나가봤습니다. 네,
1: 예능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 네네. 괜찮으셨어요?
2: 아,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아, 그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럭저럭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1: 굉장히 반응도 좋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1: 예능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2: 아, 어렵습니다. 진짜 저도 처음 나가봤는데 네.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는데 그냥 휙 지나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아마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네네. 제가 편하게 해드리겠지만 네. 시간이 휘리릭 지나갈 것 같긴 합니다.
2: 아, 그럴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네. 이렇게 예능 프로에서까지 핵무기 폭발 대처법 이런 네. 거를 말씀해 주시곤 하는데 그래도 정작 핵무기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폭발력이 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감정적 찬반으로 갈리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조금 과학적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2: 네.
1: 핵무기는 일반 폭탄이랑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2: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TNT 같은 그런 폭약들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들은 네. 예, 이름에서도 딱 나오지만은 그 원자 핵 자체가 쪼개지는 겁니다.
1: 예.
2: 그러니까 그 원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게 이 원자 폭탄 같은 경우는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우라늄 235라고 하는 그 원자에 네. 원자핵이 이 중성자를 맞아서 둘로 쪼개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1: 네.
2: E=mc제곱 그 식으로 보통 설명이 가능합니다.
1: 네.
2: 이 핵 분열 과정에서 이게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게 원자핵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강력 이라고 하는데요.
1: 예.
2: 이 강한 상호작용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는 것도 힘들고 떼어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핑 많이 나오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원자핵의 좁은 공간,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자기들끼리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2: 맞습니다.
1: 아, 그걸 떼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2: 네. 네.
1: 떼기만 하면 또 거기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2: 맞습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그때 끊어지면서 아프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2: 그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1: 예, 좋은 비유인 것
2: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 원자핵보다 그 힘이 몇백만 배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히로시마 원폭 같은 경우는 예, 그 실제로 그 거기서 줄어든 질량이 0.7g밖에 안 되거든요.
1: 예.
2: 그 0.7g이 E=mc제곱을 타고서 그 어마어마한 폭발을 만들어낸 겁니다.
1: 0.7g 가지고 네. 그 도시 전 하나를 그냥 날릴 수 있을 정도로
2: 맞습니다.
1: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은 일반 폭탄은 아까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2: 네.
1: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소를 생각하면 되나요? 산소랑 반응해서 뜨거운 열과
2: 네, 정확합니다.
1: 아, 그런 걸 이용하는 거고.
2: 네.
1: 원자 이 핵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전혀 필요 없고요.
2: 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원자핵 자체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1: 네. 그럼 원자 핵이 쪼개지는 핵 분열에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 네.
1: 핵 분열이 처음 하나부터 이제 반응을 이뤄낼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1: 거기서부터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로 이루어지는 그

0: 이어지는 과정 요거를 좀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1: 네, 그걸 우리가 흔히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처음에 하나의 이 우라늄 원자에게 중성자를 쏩니다.
0: 네.
1: 그럼 이 중성자를 맞은 원자액이 불안정해지면서 이게 좀 있다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0: 어, 예.
1: 근데 쪼개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중성자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옆에 있는 원자액을 또 충돌을 해갖고 그 다음엔 반응이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하나를 쏘아서 분열을 시키면 거기에서 네. 세 개가 나가고.
1: 그렇습니다.
0: 아, 그 세 개가 각각 또 다른 애들이랑 만나서 또 세 개가
1: 세 개씩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아홉 개, 그 다음엔 스물일곱 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
0: 예.
1: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0: 예.
1: 이 반응이 하나가 쪼개지는데 보통 1억 분의 1초 정도 든다고 합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이게 보통 몇십 킬로그램 정도의 폭탄에 들어가는 핵물질을 다 분열시키는 데는 이게 한 80번 정도 연쇄 충돌이 일어나면은
0: 예.
1: 그게 다 분열이 됩니다.
0: 아, 한 개가 세 개씩을 더 쪼갤 수 있으니까
1: 네. 그다음 세 개 더 쪼개고
0: 80번만 하면
1: 27개, 81개 이게 80번 거듭되면은 이 몇십 킬로그램의 핵물질을 다 핵분열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핵폭탄 내에서는 이게 1억 분의 1초에서 한 100번 정도 나가니까 한 100만 분의 1초 내에
0: 예.
1: 이 핵폭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핵분열을 이용하잖아요.
1: 그렇죠.
0: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정도로 좀 안정적으로
1: 맞습니다. 예,
0: 적당히 나오는 것 같고 핵무기에서는 폭발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1: 근본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첫째는 핵물질,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물질의 농도가 굉장히 낮고요.
0: 농도요.
1: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반응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합니다. 우리가 무기에 들어가는 이 핵물질 같은 경우는
0: 네.
1: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진짜 핵분열 물질이 대략 한 90% 이상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농도가 높은데
0: 네.
1: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한 1%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그게 뭐의 비중이에요? 전체가 뭐 중에 네. 90% 뭐?
1: 전체 이 핵물질 덩어리에 있는 그 연료 덩어리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 중에서
0: 원자 개수요.
1: 그 중에서 쪼개질 수 있는 원자액은 또 특정 종류로 한정이 됩니다.
0: 예, 예.
1: 보통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인데요. 그거의 비율이 1%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0: 예.
1: 반면 무기에 쓰는 거는 그게 90% 이상이 되고요.
0: 그걸 사람이 농축을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무기에 들어가는 핵물질 같은 경우는 한번 쪼개진 다음에 주변으로 금방 다 퍼져나가는데
0: 네.
1: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는 맞은 다음에도 튕겨도 그 옆에 핵물질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0: 농도가 낮아서요?
1: 농도가 너무 낮아서요.
0: 아, 농도가 낮으니까 이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옆으로 비껴갈 수 있다는 거죠?
1: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제어봉이라는 걸 넣어서
0: 예.
1: 그 중성자를 갖다가 일부러 흡수를 시킵니다. 일부. 아까 3개씩 튀어나간다고 했는데
0: 예.
1: 3개가 계속 맞으면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0: 3의 배수로 계속 느니까요.
1: 그런데 네. 그 중간에 제어봉이라는 흡수제를 넣어서 그중에 2개 정도를 갖다가 이제 흡수시켜버리는
0: 거예요. 아, 그럼 하나에 맞으면 3개가 튀어나오는데 그중 2개를 또 흡수시켜서 또 하나가 네. 튀어나오는 효과를 주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러면 하나씩 일정하게 핵물질 핵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딱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출력으로 꾸준하게 타는 그런 예,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하나씩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나씩만 일어나게
1: 네.
0: 하는 것과 세 배로 계속 늘어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무 차이가 크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아까 우라늄, 플루토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네.
0: 예. 핵무기의 재료로 주로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곤 하는데 얘네는
1: 맞습니다.
0: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에 사용이 되는 걸까요?
1: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중성자를 맞았을 때 잘 쪼개지느냐 안 쪼개지느냐의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0: 예.
1: 우리가 자연계에는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원자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이렇게 중성자를 맞아도 쪼개지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0: 네.
1: 물론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줘서 예, 중성자를 쏴주면은 분열이 되긴 하지만은 예, 보통의 경우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0: 예.
1: 우리가 일반적으로 쏠 정도의 그런 중성자로 쪼개지는 게 딱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0: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중성자를 쐈을 때 쪼개지는
1: 네,
0: 원소.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게 그 점에서 중요하고 또 이게 안정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그 물질이기도 합니다. 예. 다른 우리가 핵 반응 도중에 생겨나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래서 몇 초 안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물질들 가운데서도 쪼개지는 게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연료로 쓸 수가 없겠죠. 예. 비교적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그런 물질들 중에서는 이 두 가지만 가능한 겁니다.
0: 네. 중성자를 맞춘다고 하셨는데 네. 이 맞춘다는 게 물리적으로 그냥 빠르게 탕 때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당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탁 당구
0: 공을
1: 저 공을 갖다가 쏴서 모여 있는 걸 탁 깨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0: 중성자는 어떻게 쏴요?
1: 중성자는 우리가 중성자를 잘 방출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0: 예.
1: 그런 물질들 갖다가 예, 넣어놓고 그걸 처음에는 중성자가 못 나오게 잘 가둬놓고 있다가 그 껍질을 팍 깨버립니다.
0: 아.
1: 그렇게 되면 거기서 중성자가 팍 튀어나오면서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도 반응을 시작하는 일종의 방아쇠가 있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 쪼개지는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우라늄이랑 플루토늄 중에도 걔네가 뭐 방사성 동위 원소로 해서 더 잘 쪼개지는 원소들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같은 종류 중에도.
1: 네네.
0: 예. 그런 놈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농축을 시켜야 될 텐데.
1: 맞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 중에서
0: 네.
1: 사실 그렇게 잘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동위원소들 중에서 우라늄 235라고 하는 거는
0: 예.
1: 0.7%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우라늄 1000개 중에서 7개만이 그렇게 핵 분열이 가능한 그런 원자핵이고요.
0: 네.
1: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일반 우리가 원자로나 원자 폭탄에 쓰기 위해서는 얘를 이 걔네들만 골라내서 농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네. 과정이 필요하죠.
0: 자연에서는 0.7%밖에 없다 네. 그러면 걔네를 골라내는 것도 굉장한 일일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일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거는 우라늄 238이라고 하는 그 동위원소들이 있는데요. 이게 235, 238, 이게 질량수라고 하는데
0: 네.
1: 질량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0: 235랑 238.
1: 네. 네. 굉장히 미세한 차이밖에 없고요.
0: 1% 정도밖에 안 나요.
1: 네. 1%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게 이 동일한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성질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예. 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0: 원심 분리기 돌리나요?
1: 맞습니다. 바로 원심 분리기. 우리 뭐 세탁기 탈수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통 안에다가 이 두 가지 이 우라늄의 화합물 이게 보통 불소를 반응을 시켜갖고 육불화 우라늄이라고 하는 기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원심 분리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0: 예.
1: 그다음에 엄청나게 고속으로 돌려요. 이게 1분에 한 5만 번에서 한 10만 번 정도 엄청난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은
0: 예.
1: 그 안에서 이게 농도 차이 때문에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네, 그 밀려나는 두 원소의 두 원자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좀 더 농도가 농축된 걸 갖다가 떠내갖고 뽑아내서
0: 네. 예.
1: 그걸 또 그 다음 원심 분리기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원심 분리기를 몇천 개를 연결해 놓은 걸 우리가 캐스케이드 폭포라고 하는데요.
0: 예.
1: 왜 우리 그 북한의 김정은이 원심 분리기 공장 사찰하는 데 보면은 이 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아까 말씀하신 탈수 같은
1: 네, 그게 그 탈수기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0: 예.
1: 이런 것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십수 단계를 거쳐서 예, 점점 농축이 되면은 마지막에 90% 무기급 우라늄까지 농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0: 그러면 90% 정도는 돼야 핵무기로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농도인가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1: 네.
0: 곧바로 핵무기로 쓸 수 있는 걸까요?
1: 핵폭발을 일으키기는 쉽습니다. 사실 핵폭발은 그냥 이네들 어떤 특정 질량 이상 이걸 임계질량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네들이 어느 이상만 되더라도 그 임계질량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kg 이 볼링공 정도만한 사이즈로만 붙여놓더라도
0: 예.
1: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폭발을 하는 거죠.
0: 예.
1: 그런데 그건 무기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기는 이게 한번 그냥 대충 터뜨리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장기간 안정되게 보관을 해놓고 또 중요한 것이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대충 만들면은
0: 네.
1: 이게 좀 터지다가 말거든요.
0: 그 연쇄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예. 이 연쇄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핵 물질이 다 쪼개져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터지다가 많은 것이 왜 히로시마 원자폭탄 같은 경우도 조금밖에 안 탄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예.

0: 되도록 많은 핵연료를 반응을 일으키게 잘 컨트롤하려면은 그런 기폭장치나 그런 폭탄의 설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아, 농축만으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1: 예, 기폭장치 같은 더 잘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록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0: 맞습니다. 그럼 네. 폭탄 설계도 중요하고 얘를 실어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기술도 필요하죠.
1: 근데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초창기에 네. 이란이 70% 정도의 농축을 한 뭐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0: 네네.
1: 70% 정도 농축을 한 거는 핵무기로 발전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0: 70%까지는 아니고요. 네. 70%면 사실 곧바로 무기로 써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0: 한 40%. 그러니까 이게 아까 농축을 여러 단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발전소에 쓰는 것들 한 5%까지 하고 그다음에 한 두세 번 더 하면은 한 40%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서 한두 단계만 더 농축하면은 이제 무기급이 되는 바로 그 목전까지 갔었던 거죠.
1: 그러면 40%만 돼도 무기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0: 아, 근데 폭발력의 차이 있습니다.
1: 네, 폭발력이나 효율의 차이.
0: 네, 효율이 낮아서 사실상 못 쓴다고 봐야 됩니다.
1: 그러면은 핵무기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90% 농축은 기본적으로 네. 그 정도는 달성을 해야 한다. 라는 뭐 과학적 기준이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의 바로 직전 단계까지 이 농축을 시켜놓은 상태도 있고 우리가 무기 만들려는 거 아니다. 우리는 더 농축 안 시키겠다라고 발뺌을 했지만은 네. 이스라엘과 미국이 보기에는 아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무기 직전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 위장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공습을 한 거죠.
1: 양쪽인 굉장히 주장은 달랐으니까요.
0: 네네.
1: 알겠습니다. 이과학자와 오늘 최승병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핵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5: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입니다. 오늘은 최승병 박사님과 함께 한반도 안보나 국제 이슈에 자주 등장하는 핵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우라늄 같이 농축을 많이 해야 이제 핵무기로 발전할 수 있는 네네. 단계에 다다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핵물질을 확보한 다음에
0: 네.
1: 농축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고는 하셨는데 실제 핵무기를 그럼 완성되기까지 핵무기가 완성되기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단계가 더 남아 있을까요?
0: 네,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폭발을 효율적으로 시키는 기술이 또 중요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걸 소형화시켜서 실제 무기에 탑재하는 그 기술이 또 중요하고
1: 예.
0: 그다음에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 신뢰성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폭발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얘를 갖다가 빨리 이 다 폭발시켜버리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 그 사이에 다 반응이 끝날 수 있도록 잘 이 설계가 돼야 되고요.
1: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모여 있지 않으면 흩어져 버리면은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나서
0: 그렇죠. 예. 중성자가 그 다음 때리려고 해도 이미 다 핵물질이 흩어져 버리면은 소용이 없죠.
1: 네네.
0: 그 다음에 이걸 핵무기는 이 크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걸 미사일 같은 데 탑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게 작게 만드는 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미사일이 생각보다 그 공간이 되게 좁은데요.
1: 네.
0: 거기다 우겨 넣어야지 실질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형화시키는 기술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게 핵무기는 한번 만들면은 수십 년 동안 이게 언제 쓸지 모르니까 계속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1: 네.
0: 이렇게 관리하고 언제 호출이 되더라도 쓸 수 있게 예, 잘 만드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술적 장벽을 우리가 다 넘어서야지만 진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농축뿐만 아니라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설계하는 것, 그리고 소형화,
0: 네.
1: 미사일을 쓸 수 있게 작게 만드는 것, 그리고 보관을 해야 되니까
0: 네.
1: 미사일에 넣어서 그거를 관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핵무기는 작동 원리에 따라서도 나뉘기도 하고
0: 네네.
1: 뭐 위력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여러 이름이 있어요.
0: 네네.
1: 먼저 원자폭탄이랑 수소폭탄. 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많이 듣곤 하는데 요 두 개부터 구분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0: 아,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사실 원자폭탄, 이른바 예, 핵분열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원자에게 무거운 원자에게 핵분열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실제로 핵 강국들이 갖고 있는 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소폭탄, 핵융합을 이용한 폭탄이 있습니다.
1: 예.
0: 이거는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똑같은 핵 반응이긴 한데 이거는 원자에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가벼운 원자핵, 그러니까 중수소나 삼중수소 같은 굉장히 가벼운 원자핵이 합쳐질 때
1: 네.
0: 그때도 예, 질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거기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1: 이 핵융합이라고 하면 태양에서 수소 네 개가 헬륨 하나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0: 맞습니다. 예. 수소 두 개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서 예, 우리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원리인데요.
1: 예, 예.
0: 태양에서도 뭐 몇천만 도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핵융합 반응은 문제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1: 그러니까 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0: 일으키는데
1: 이미
0: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게 지구상에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면서 얘기가 달라졌죠. 원자폭탄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1: 네.
0: 그 에너지로 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현실화되면서
1: 예.
0: 그 다음에 핵융합 현상을 이용한 수소폭탄이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수소폭탄은 이 그 폭탄 구조 안에 원자폭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방출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 X선으로 요 수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들어 있는 그 깡통을 찌그러뜨립니다.
1: 예.
0: 찌그러뜨리면서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이 압축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그때 온도가 몇천만 도에서 거의 1억 도까지 올라가거든요.
1: 예.
0: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핵융합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굉장히 고온 고압의 환경을 지구상에서 깡통을 찌그러뜨리는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그런 고온 고압의 환경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투입된 에너지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이제 그 융합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분열과 핵융합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0: 네.
1: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큰 가닥은 잡은 거네요.
0: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은 체급이 다릅니다. 원자폭탄은 우리가 보통 그 파괴력을 얘기할 때
1: 네.
0: 보통 이 핵무기의 파괴력은 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TNT의 무게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TNT 몇 개의
0: TNT
1: 뭐 위력,
0: 몇 톤의 위력
1: 뭐 이런 식으로
0: 하는데
1: 하죠. 네.
0: 일반적인 원자폭탄은 대개 한 수천 톤에서 수만 톤 많아야 수십만 톤 정도의 이 거기까지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폭탄은 아까 말씀드린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담긴 이 깡통 크기를 갖다가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위력을 더

0: 크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소폭탄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제한의 위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태양은 거의 무한대의 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예, 핵융합폭탄은 흔히 얘기하는 메가톤급, 즉 수백만 톤급의 이 폭발 화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대형 폭탄으로 만들 수가 있죠.
1: 핵융합이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낸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어쨌든 운영되고 있는데 핵융합 발전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우리 K-스타처럼 그 핵융합이 계속 꿈의 발전으로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계속 연구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응의 조건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수천만 도에서 뭐 1억 도가 넘는 온도를 유식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용기로는 그걸 붙잡아 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걸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플라즈마 속에 가두는 그런 것들이 계속 시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에 이 플라즈마를 유지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이 완전 성숙이 되지 않았죠.
1: 쉽게 말해서 지구 안에서 태양의 조건, 네.
0: 인공 태양이라고 하죠.
1: 인공 태양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핵무기 얘기를 하다 보면 전술핵, 전략핵, 네. 뭐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와요 뉴스에. 명확하게 이게 뭐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건 네.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술적 목적이라고 하면 네. 전쟁터에서 실제로 싸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뭐 장비라든가 군대를 향해서 쏘는 걸 전술적인 목적이라고 하고요. 네. 전략적 목적은 후방에 이를테면 도시라든가 주요 산업시설이라든가 인프라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네. 상대의 이 전쟁 능력 수행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목적으로 쓰는 걸 전략적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전술적 근데 이게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 폭탄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TNT 몇천 톤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위력이잖아요. 실제 전쟁터에서 쓰기에는 그런 TNT로 따졌을 때 몇천 톤에서 한 수십만 톤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대개 이거는 원자폭탄으로 달성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방에 도시 하나를 파괴하려고 하면은 네. TNT로 따졌을 때 몇 메가톤급 수백만 톤 수천만 톤급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수소폭탄이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그 기준이 되는 TNT 1톤 뭐 이런 거는 뭘로 따지는 건가요? 우리가
0: 그때 이제 네. 폭발 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갖다가 TNT의 요 화학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1: TNT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
0: 네. 군대에서 가장 하나를. 많이 쓰는 네. 그런 폭약을 얘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핵무기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무기를 실제 목표 지점까지 운반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0: 네네. 네. 핵탄두 자체는 사실 뭐 종류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얘를 갖다가 어떤 수단에 실어 보내느냐가 그게 사실상 무기의 종류를 가늠하는 것이죠.
1: 예.
0: 전통적으로는 크게 핵의 3축 트라이아드라고 해서 세 가지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게 바로 지상에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ICBM이죠. 네.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이걸 네. SLBM이라고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폭격기에 실어서 보내는 그 항공폭탄 형태가 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게 각각이 다 역할이 있었는데요. ICBM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고정된 이런 사일로 같은 데서 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위치가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적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선제 타격을 당하더라도 은밀히 숨어서 그다음 보복을 날리는 게 바로 잠수함, 핵잠수함의 예. 몫입니다.
1: 네.
0: 물속에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노출이 되지 않다가 우리가 일격을 얻어 맞으면은 보복용으로 갑자기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핵 폭격기,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사실 많이는 안 쓰이는데
1: 네. 네, 과거에 드러나니까요.
0: 네.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썼었죠.
1: 실제 원자 폭탄이 지표상에 떨어진 게 두 번 있었잖아요. 우리
0: 네네,
1: 역사상.
0: 히로시마 나가사키.
1: 네. 그 두 번은 다 항공기를 통해서
0: 그렇습니다.
1: 떨어뜨린
0: 거예요. 그건 쫓아온 게이기 때문에 B-29 폭격기가 떨어뜨렸죠.
1: 알겠습니다. ICBM, SLBM, 그러니까 여기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과 그리고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방식.
0: 네, 그게 예. 전통적인 삼축이고요. 네. 요즘은 그 말고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같은 그런 순항미사일에도 예, 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개념들, 이를테면 핵어뢰라든가 그러니까 네. 장거리 바닷속을 무인 잠수정 같은 게 해치고 가서 적의 항구에서 터진다든가 네. 여러 다양한 또 새로운 수단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1: 쏘는 쪽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네네. 상대방에서 그럼 핵미사일이 만약에 발사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는 방어하기 위한 체계를 맞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고요.
0: 그렇죠.
1: 네, 그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뭐 예를 들어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우리나라에는 뭐 천궁 그 다음에 엘셈 뭐 이런 것들이 네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로 이거를 정말 방어가 가능한가라는 건 사실은 궁금한 점이긴 하거든요. 네.
0: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이미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대 때부터 예,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그 당시에 이런 요격미사일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핵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우주공간으로 올라갔다가 실로 어마어마한 속도 한 마하 20 정도로 그러니까 음속의 20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1초에 한 7km 정도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그 고속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걸 정통으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맞추지 않으면 파괴도 안 되거든요.
1: 예.
0: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우주공간에서 그냥 한 몸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다탄두로 분리가 됩니다. 그 안에 탄두를 여러 개 싣고 있다가 예. 이게 분리가 돼서 이게 나와서 떨어지고 또 어려운 게 그 안에 진짜 실탄두만 실는 게 아니라 가짜 디코이를 섞어 놓습니다.
1: 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요?
0: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짜랑 섞어서 이 가짜를 더 많이 섞습니다. 보통 실제 핵탄두는 3개 싣고 거기다 기만체를 갖다가 뭐 많으면 7개 8개 막 섞어서 놓기 때문에
1: 그러니까 10개 중에 너네가 방어를 위해서 요격을 해봐도 한두 네. 개는 비껴갈 테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게 진짜인지 골라낼 수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네. 그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요격이 물론 이게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서부터 요격하는 미사일들도 있는데
1: 네.
0: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은 한 발에 거의 천억 원씩 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여서 함부로 쏘기도 어렵고요.
1: 예.
0: 우리가 흔히 사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의 다 떨어져서 사실 종말 단계에서 네. 요격하는 건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드 미사일도 비싸고 이게 워낙 고속이어서 제대로 맞추기도 쉽지 않고 설령 맞춘다 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한 10발 쏘면은 그중에 분명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 그러니까
0: 100% 방해가 어렵죠.
1: 근데 이제 우리가 방어 체계가 잘 작동한다고 가정을 해서요. 네. 가정을 해보고 핵미사일이 날아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공중에서 요격을 시킨다고 하면 그럼 공중에서 혹시 폭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예. 공중에서 폭발하면 그 낙진이라고 하나요? 그 방사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땅으로. 그래서 그게 그러면 공중에서 요격하는 게 안전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0: 아 근데 공중에서 명중을 하게 되면 예. 이 요격 미사일이 정통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이게 양쪽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기폭이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찌그러져 버리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찌그러져 버리게 되면은 핵 폭발 요 장치가 굉장히 예민해 갖고 일단 찌그러지면은 폭발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집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상 예, 공중 폭발의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1: 아, 아까 말씀하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하셨는데 핵무기에
0: 맞습니다.
1: 그 설계를 조금만 찌그러뜨리면 폭발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군요.
0: 네, 폭발 거의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위력이 엄청나게 약해져서 네. 사실상 큰 영향은 없습니다.
1: 아, 그럼 공중에서 떨어지는 핵무기를 요격을 한다고 해도 그게 뭐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0: 네,
1: 높다.
0: 네, 부수적인 피해는 그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핵폭발이라고 하면 네. 거대한 버섯 구름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0: 네네.
1: 예. 네. 근데 실제 피해 같은 경우에는 폭발 순간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여러 형태로 이어진다고
0: 맞습니다.
1: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피해가 어떻게 양상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핵폭발이 일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0만 분의 1초 사이에 모든 반응이 완료가 되고요. 네. 그럼 그 순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바로 빛, 빛의 형태입니다. 네.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성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냥

0: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X선, 감마선 같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센 그러니까 우리 자외선보다도 훨씬 강한 그런 빛이 나오거든요. 그럼
1: 피부에 닿기만 해도
0: 그렇죠. 피부가 다 화상을 입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이 빛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 에너지의 한 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통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다 그냥 즉사를 시킬 정도이고 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에게까지 화상을 입힐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게 대략 한 수초 정도까지 전달되는 것이 폭풍입니다.
1: 예.
0: 열폭풍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 에너지의 50%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공기를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그 충격파가 확 밀려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1: 그게 바람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그 강력한 풍압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 그 안에 깔려서 많이 죽게 되고 또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도시에는 지금 유리창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유리창이 다 깨집니다. 그럼 그거 파편 맞으면 아주 끔찍하게 죽을 수도 있고 그 파편이 사방에 떨어지면서 이거 자체가 진짜 그냥 걸어다닐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1: 네.
0: 그 다음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방사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방사능 피해가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사실은 핵폭탄의 위력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얘가 그리고 근데 방사선은 도달거리가 짧습니다. 몇 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을 정도면은 이미 이 앞에 섬광과 열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타가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때 어마어마한 먼지가 하늘로 치솟지 않습니까?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때 이 먼지 속에 방사성 물질들이 섞여 있게 되죠. 이게 그 악명 높은 방사능 낙진입니다. 이게 며칠에 걸쳐서 계속 토양에도 스며들어갔고 우리에게 피폭을 일으켜서 천천히 후유증을 일으키며 죽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1: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0: 네.
1: 그 폭발의 순간 빛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떨어지는 낙진 피해까지 폭발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셨고 근데 피해를 입는 그 범위가 또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범위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또 다르다고 하던데 그건 뭘까요?
0: 그거는 굉장히 다양해서 뭐라고 딱 하나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까 위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TNT 몇 톤 요거의 세제곱근에 비례해서 보통 피해 반경 얘기가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핵폭탄의 위력이 8배면은 그러면은 피해 반경이 2배씩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위력이 커진다고 해서 그게 비례해서 그 피해 면적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폭발을 고도가 영향을 끼칩니다. 폭발이 지면에서 되면은 아까 얘기한 지면에서 터지면서 이 섬광이라든가 이런 폭풍이 지면에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가까운 건물에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퍼지는 반경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걸 공중에서 터뜨리면은 공중에 거칠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런 열폭풍이라든가 섬광 같은 게 더 멀리까지 속속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면에 가까이 터지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만큼 먼지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낙진 피해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 핵폭발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조절해서 그 영향 범위를 갖다가 다르게 합니다.
1: 그 목적 중에 통신망이나 전력망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0: 그게 EMP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자기 펄스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핵폭발을 지상 가까이서 일으키면은 너무나 비인도적인 끔찍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인도적으로 써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도 그러니까 우리 대기권 거의 바깥쪽인 뭐 한 고도 30에서 한 높게는 몇백 킬로미터 이 정도에서 터트리면은 아까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엑스선이라든가 감마선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지구의 대기에 부닥치면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 지구도 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도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다시 그 자기장에서 지구로 끌려 들어가면서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어마어마한 전파를 발생시킵니다. 아주 강력한 전파를 발생시키는데 이 전자파가 우리 전자기기로 쏙쏙쏙 파고듭니다. 이게 에너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전자기기엔 다 안테나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요 우리 회로로 이게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이 전자기기 안에 있는 회로 이런 소자들이 다 타버립니다.
1: 아, 기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군요.
0: 기계 자체가 싹 망가지게 되고 우리 전기줄로도 이게 타고 들어가서 우리 왜 번개가 전기줄에 맞으면은 우리 가정용 두꺼비 집 내려가고 예 뭐 냉장고 고장 나고 그런 일들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훨씬 큰 규모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0: 네.
1: 만약에 도심에서 이렇게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꼭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네. 핵무기가 발사가 되면은 우리는 폭발하기 전부터 알 수 있나요? 얼마 전부터 알 수 있을까요?
0: 핵무기를 우리가 위성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건 핵무기 발사대 같은 그건 이동형 발사대 차량 같은 게 나오면은
1: 네.
0: 그때서부터 주신을 하는데 그때 경보를 발생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미사일이 솟구쳐 올라오면은 그때 딱 우리가 경보를 알리게 되는데요.
1: 네.
0: 이게 보통 소련이랑 과거 소련과 미국에서 러시아랑 미국 같은 정도에서 대륙간으로 쏠 때는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대략 한 대처할 시간이 20, 30분 있었다는 얘기죠.
1: 네.
0: 근데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북한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게 10분 안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핵 경보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에겐 굉장히 촉박한 시간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 경보가 울렸다고 하면은 그래서 무조건 지하로 파고들어가야 돼요.
1: 지하로요.
0: 네.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처음 그 섬광에 의한 그 강력한 이 복사선에 의해서 이미 거기서 큰 피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그거에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지하로 들어가면은 또 아까 방사선 문제도 있었는데 방사선이 많이 차폐가 됩니다.
1: 네.
0: 대부분의 방사선은 이 콘크리트를 잘 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콘크리트 벽 아래로 들어가면은 그걸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 네.
0: 지하로 들어가면은 유리창 깨지면서 그 발생하는 파편이라든가 건물 무너질 때 피해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1: 알겠습니다. 핵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뭐 비난의 시각보다 실질적 위협이나 유사시 행동 요령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핵과 핵무기를 짚어볼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

0: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0: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예, 조금 더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주한미군 소속 방공부대가 서태평양 팔라우에서 미태평양 육군과 태평양 특수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연합훈련에 참가해 지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이 대이란전쟁 장기화로 방공미사일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방공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시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로우키, 즉 강도를 낮춰 대응 중이라며 부분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협상 장기화 상황은 잘 해결될 것이라며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보다 경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던 골프장 비행 제한 구역에 민항기가 침범해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는 현지 시간 9일 F-16 전투기 두 대가 출격해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장 상공에서 민항기 두 대를 임시 비행 제한 구역 밖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에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LIV 골프 뉴욕 대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9일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고문 모후센 레자이를 최고 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레자이는 16년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냈고 1980년대 대이라크전을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주도하는 갈리바프에 대한 견제이자 혁명수비대가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7일 밤 9시 반쯤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13호 태풍 돌핀이 어제 오후 5시 30분 저장성 타이저우시 해안에 상륙했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에 달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어제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지하차도 1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푸둥공항과 홍차오공항에서는 항공편의 약 60%에 해당하는 1,400편이 취소됐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맥북 등의 중국산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값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외 판매 제품에 중국산 메모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중국인민해방군 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창신 메모리 등 중국 칩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포항 스틸야드 관중석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K리그 전 구단 경기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 8일 포항과 울산 경기 전반 30분경 원정 관중석 천장 콘크리트 조각이 테이블석 위로 떨어졌는데 테이블석 관중 2명만 이동됐을 뿐 추가 조치 없이 경기가 진행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평년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8도 등 27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 최고 4m, 동해 먼바다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5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350여 년 전 오늘 영국에서는 그리니치 왕립천문대 초석이 놓였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를 만든 이유는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젠 누구에게나 오차 없는 시간이 손목 위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다릅니다. 기다림의 한 시간과 시계가 가르쳐주는 한 시간은 다르듯이 말이죠.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할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시간의 차이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했다고 하죠.

해와 달로 측정했던 객관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은 카이로스.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 폭염이 꺾인 듯한 요 며칠 우리가 느끼는 여름의 시간들은 그리 길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래전 Seals and Crofts가 노래했던 Summer Breeze는 이를테면 입추가 지난 뒤에 여름의 산들바람이랄까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검색하시면 바로 뜨게 되는데 거기에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뭐 매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일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무감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무감해져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이란과 오만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지난 주말에서는 이란에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더 강도 높은 새로운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주요 내용은 미군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한 푼도 깎지 않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군요. 이게 뭐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마냥 고를 하겠다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아마도 초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의 김덕일 연구위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그 주말 사이에 60일 임시 개방안이 나올 거다. 그 합의안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주말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어서요.
1: 예.
0: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1: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란과 오만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지금 이란 측에서는 들어오는 항로는 이제 이란 쪽,
0: 예.
1: 나가는 항로는 오만 쪽으로 이렇게 하고 관리 모두 이란이 자신이 오만 쪽 나가는 항로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선박 화물 가치의 대략 5%에서 7%를 지금 이란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0: 예.
1: 서비스료로. 그리고 오만은 3% 제한했는데 뭐 미국은 당연히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0: 예.
1: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란과 오만이 지금 합의를 위해서 좀 협상을 하고 있고
0: 예.
1: 미국은 일단 빠져 있지만 오만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지난 주말 까지의 상황에서 뭐 한 발짝도 안 나간 그런 상황으로
1: 보이네요. 뭐 진전이 뭐 합의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합의가
0: 예.
1: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오히려 이란에서 조금 더 무리한 조건을 또 내거는 사례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0: 예, 아주 전폭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1: 예.
0: 곧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직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1: 예, 지금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오만과 협상하는 건 이란의 외교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란에는 이제 최고 국가 안보회의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을 맡았던 무하마드 발게르 졸가드라사로 아주 이제 초강경파로 보시면
0: 예.
1: 되겠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여섯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0: 예.
1: 위협과 모욕을 금지해라. 이란에 대해서 모욕과 금지하지 말고 동맹국 대상 침략하지 마라. 이것은 자신들의 이제 대리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0: 예.
1: 세 번째가 봉쇄 및 경제 제재 전면 해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미군 철수.
0: 그러니까 뭐 지금 해군 공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작전하면서 군사작전하면서 배치된 미군의 전력을 철수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중동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철수하라는 그런 요구까지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0: 아, 예.
1: 다섯 번째 미국이 지금 동결한 이란 해외 자산 해제해달라. 그다음에 예, 전쟁 피해 및 복구를 위한 배상을 해달라.
0: 예.
1: 배상은 승전국이지 패전국한테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또 강경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이란이 계속부터 지난번 6월 달에 양해각서 체결하기 전부터
0: 예.
1: 이란이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0: 그 뭐 여섯 가지를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
1: 예.
0: 뭐 미국 입장이라면
1: 예.
0: 그중에 하나도 받기가 좀 어려운.
1: 예, 받기 힘들죠.
0: 예, 예.
1: 이 부분 받기 힘들고요.
0: 그럼 어쩌자 하는 겁니까?
1: 우선 이란 쪽에서는 지금 미국과 좀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나서 자신들의
0: 예.
1: 어떤 몸값을 올리고 요구 조건을 높이면서 자신들의 좀 최대한 어떤 요구치를 예상
0: 예.
1: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0: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요구하는 건 아니다.
1: 예,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깎아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0: 예.
1: 양보를 얻어내고 뭐 이렇게
0: 뭐 이런 당연히 그렇게
1: 예,
0: 하겠죠.
1: 그러한 수단으로 볼 수 있겠는데
0: 예.
1: 이것을 이제 발언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기도 합니다.
0: 아,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1: 예,
0: 다 요구한다.
1: 예, 무하마드 바게 졸가드르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하고 있어서 새롭게 이 사람이 그만뒀고
0: 예.
1: 새로운 사람이 임명됐는데 이 사람도 또 초강경파입니다. 모세 레자이라는 사람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의 이제 고문으로 있던 사람인데요.
0: 예, 예.
1: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자신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협상할 필요도 없고
0: 예. 예,
1: 우리가 이걸 왜 양보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임시 항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란과 오만이 협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우리가 왜 적대국들에게
0: 예.
1: 탈출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왜 있냐? 우리가 관리하면 된다. 정말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0: 예.
1: 사람인데 조금 더 이제 더듬어 보면 이 사람들 연세가 나이가 70세가 넘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80년에서 88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 당시에 혁명 정신, 순교 정신, 반미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0: 뭐 정말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라서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외교부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예. 미국과의 협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 이게 뭐 강경파의 어떤 돌발적인 그런 목소리는 아니다.
0: 그 안에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있다는 점에서 예.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1: 이게
0: 있습니다.
1: 이게 전쟁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처럼 예. 거기 그 전쟁은 러시아가 이기지도 못하고 우크라이나는 지지 않은 전쟁이잖아요.
0: 예, 예.
1: 이것도 미국이 이기지도 못하고 있고 이란은 지지 않은 전쟁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0: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얘기할 때 4주에서 6주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이란 체제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지금 이란도 뭐 출구 전략 마련해야 되고 미국도 출구 전략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1: 예.
0: 지금 양쪽 다 지금 협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1: 예.
0: 양쪽 다 지금 자존심이 너무나게 세기 때문에 지금 접점을 찾기가 중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현실적으로 이란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예. 입었을 테고 오늘 나온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무력에 의한 그 트럼프 쪽에서 예. 그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 미 행정부가 이것을 트럼프 정부가 무력으로 한다라기보다는
0: 예.
1: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0: 예.
1: 그러면 이란이 실제로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테고
0: 예.
1: 경제적 압박을 가했을 경우에 이란이 물러설 수 있는 상황까지 기반이 돼 있느냐. 다시 말해서 경제적 피해가 그만큼 크느냐 하는 건데
0: 예.
1: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란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죠.
1: 예.
0: 그리고 오히려 이 경제적 분노 작전이라고 해서 이란이 그 호르무즈해를 봉쇄했다면 미국은 호르무즈 바깥에서 이란을 역봉쇄하는 조치를 취했었죠.
1: 예.
0: 이란으로 통항하는 모든 배들을 수출입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1: 예.
0: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보는 게 그 전까지 이란은 제재를 잘 버텨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버틸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1: 예.
0: 그래도 이란이 그동안 버텼던 것은 혁명 수비대라든가 특권층들에 대한 어떤 통치 자금들이 조달이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중국으로 어떤 음성적인 수단을 통한 수출을 통해서 자신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것으로서 무기도 조달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1: 예.
0: 미국의 이제 역봉쇄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란에게 상당히 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예전에는 뭐 발전소 교량 타격하겠다, 뭐 지도부 참수하겠다 했다. 이번에 이제 경제적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요.
1: 예.
0: 그다음에 미 재무부의 뭐 해외 자산 통제국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더 제재를 더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0: 이란 경제 상황이요. 1월 달에 한번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죠. 그때가 1달러당 140만 리알 이란 화폐로. 그래서 그 정도도 엄청나게 심각하다 했는데 지금 1달러당 180만 리알까지로 환율이
1: 예.
0: 폭락한 상태고요. 뭐 물가 상승은 훨씬 더 올라간 상태고 이란 같은 경우가 인구가 9천만에 엄청난 대국이라고 자랑하지만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1: 예.
0: 안 됩니다.
1: 예.
0: 그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뭐 산업 부분에서 뭐 20년 가까이 후퇴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란으로서는 전쟁도 지금 뭐 계속 양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확전하면서 지금 어떤 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1: 예.
0: 경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심각한 상태고
1: 그 상황을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0: 예.
1: 미국은 지금 뭐 미사일이나 뭐나
0: 예.
1: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0: 예.
1: 다 써버린 바람에
0: 예.
1: 그래서 전면전으로 확대할 그런 능력도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고
0: 예.
1: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0: 예.
1: 근데 이제 이란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기반은 상당 부분 침해가 됐고
0: 예.
1: 그러면 그 미국 내에서 보도가 나온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0: 극단적인 근데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재무부가 했었는데
1: 예.
0: 이게 뭐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 또 신의 한 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1: 예.
0: 효과적으로 이란을 이제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1: 예.
0: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를 이렇게 봉쇄한다면 우리도 또 강경하게 나온다면 걸프 지역의 정유 시설도 공격하겠다 이렇게 또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1: 예.
0: 물가를 올리겠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1: 유가가 크게 관건이 되기도 하니까.
0: 네, 관건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호르무즈가 계속해서 위기가 있다면 이란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이란도 수출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그러면 미국 쪽의 공식 반응이나 뭐 입장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뭡니까 요구사항 아까 6개
0: 네.
1: 말씀하신 거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직후에 일단 반응을 보자면 일단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겠다. 예. 이란 현재 경제가 뭐 군인들,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태 아니냐. 계속해서 뭐 압박 정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란에 대한 제재와 현재 계속했던 그 해상 역봉쇄 같은 것들
1: 예.
0: 그것을 잠깐 지난번 이제 양해각서 체결됐을 때는 잠깐 철회했다가 지금 다시 복구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강화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러면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뭐 한동안 열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0: 열리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예. 뭐 카타르라든가 파키스탄 같은 중재국들이 계속해서 예, 협상을 계속 살리려고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1: 예.
0: 또 잠시 또 열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돌발 행동에서 또 깨질 수도 있고 이렇다면 저는 이러한 저강도 상태의 분쟁 상태가 연말까지도 계속되지 않을까.
1: 예.
0: 중간 선거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또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 예.
0: 이 문제는 지금 8월 달에 해결되기보다는 아마 올 연말까지 11월 중간 선거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이 상황에서 이제 묻힌 주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1: 그걸 원래 뭐 지금 예. 몇 번째 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예, 논의 조차도 예.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묶여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 이 부분까지 지켜본다면 앞으로 이제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이란 핵에 대해서.
1: 예, 예.
0: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럼 이란이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해서 지금 우려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예. 그 미국은 뭐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예. 이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좀 발언의 무게가 실리긴 하는데요.
0: 네.
1: 그럼 전쟁의 출구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0: 지금 이제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예.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양쪽 다 지금 지난번에 저는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가 결코 나쁜 양해각서는 아니었거든요.
1: 예.
0: 이란 측의 조건부이긴 하지만은 이란 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근책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1: 예.
0: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돌발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겠다.
1: 예예.
0: 이럴 경우 또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이란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1: 예.
0: 협상을 해야지 이란으로 이란도 어느 정도 양보하고 미국도 양보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는 어떤 재건 기금이라든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1: 예.
0: 미국이 그래 하면 우리는 호르무즈 더 이상 의존할 필요 없으니까 사라진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도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이란으로서도 자신들의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이란 강경파든 트럼프 대통령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겠습니다만 양측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화를 원하는 측에서 협상으로 나갈 수밖에 저는 가장 그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그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란 내의 협상파들을 자극하기 위한
0: 예.
1: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페제시키아라는 대통령인데
1: 예, 예.
0: 이 사람은 나라 살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이란 경제 완전히 붕괴 상태고 더 이상
1: 예.
0: 뭐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강경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 예.
0: 모스타바 하메니라는 최고 지도자가 원래는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1: 예.
0: 이 사람이 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사람이 교통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겠죠.
1: 예.
0: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하면 되는데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혁명 수비대 쪽에서 모스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1: 예.
0: 자신들의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알겠습니다.
0: 또, 예, 이런 복잡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원 중동 이슬람 센터의 김덕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들으실 곡은 슈퍼트램프의 로지컬 송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전쟁만큼 논리적이지 않은 것도 없겠죠.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손석희 12시 2부의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로부터 듣겠습니다.
5: 오늘 코스피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3대 증시가 모두 올랐는데요. 미국 7월 고용이 둔화하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한 탓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7월 고용 감소는 쇼크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은 비농업 일자리에서 8만 3천 명 고용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정부와 레저, 접객업, 소매업이 고용 감소를 주도했는데요. 전쟁의 장기화 여파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키는 연준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용이 둔화됐다는 건 경제가 식어간다는 거죠. 그럼 굳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한데 과연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연준이 주목할 또 다른 지표인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애플이 중국 창신 메모리의 메모리 반도체 칩을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맥북 등에 시험 적용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아직은 검토 중 또는 협의 중 정도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기술 규제는 변수죠. 애플을 허락하면 다른 빅테크도 중국산 메모리 사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 과연 백악관에서 이를 승인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 이와 관련해 일본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를 보면 HP, 대만의 에이수스, 에이서 등 주요 PC 제조업체들은 올해 중반 창신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한 저가형 노트북을 이미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는 누굴까요? 젤렌스키 아닙니다. 1위는 잘 루스니 주 영국 대사, 2위는 부다노 대통령 비서실장, 3위가 젤렌스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영미 PD가 소개한 페더로우 전 국방장관이 4위입니다. 근데 조만간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굴 뽑을까라는 질문에는 1위가 젤렌스키였습니다. 신뢰도 순위와 적극적 투표 순위의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세계と繋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갈까요? 요즘 국내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최근에 외신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 분석을 했더니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46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6조 원 이상이 됩니다. 올해 1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해외시장,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을 서학개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사려면 일단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자금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려면 결국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예, 일단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꽤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8: 네, 뭐 코스피는 한 0.6% 오르고 있는데
7: 많이는 안 올랐군요.
8: 코스닥은 한 6%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7: 사이드카 발동됐다고 네, 나오더군요.
8: 제가 7월부터 월요일마다 여기 나오고 있는데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르는 게. 그동안은 계속 예, 빠지기만 해가지고 예, 안타까웠는데 오늘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7: 왜 올랐다고 보세요?
8: 많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질 게 없다라는 예,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예, 이 실적의 내용을 보니까 아, AI 아직 안 끝났네. 이게 예,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7: 예. 사실 이효석 대표는 미시보다는 거시 쪽을 더 공부하시는 분이죠.
8: 네네.
7: 예,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여쭤보지 않고 있습니다.
8: 네네.
7: 예, 청취자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8: 네,
7: 그러나 가끔 궁금하면 여쭤보겠습니다.
8: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네.
7: 알고
8: 네,
7: 있습니다.
8: 네네. 예.
7: 그러면 내친 김에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8월 원래 8월 들면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8: 네네.
7: 그 예측은 아직 유효합니까?
8: 뭐 가장 큰 원인으로 제공했던 게 이제 레버리지 ETF인데 예, 예, 이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급감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7: 예, 예.
8: 제가 이제 뭐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7: 예,
8: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출시 전과 출시 후에 변동성을 계산해봤더니 예, 예, 정확하게 2배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7: 변동성이
8: 하루의 변동폭이 2배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2배 늘지 않았다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295만 원까지 갔다가
7: 예,
8: 130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7: 그런데 예,
8: 레버리지 ETF가 없었더라면 제 생각에는 164만 원까지만 올랐다가 183만 원까지만 빠지는
7: 예,
8: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버리지 ETF가 가져온 정말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영향이
7: 그러니까
8: 줄어드는
7: 뭐, 예,
8: 게 좀 시장의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7: 그래서 책임론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8: 네.
7: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8: 아직은 책임진 사람은
7: 예, 저도 그런 소식은 못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까?
8: 7월 한 달 동안 6.6조 원 정도 샀다라고 나와 있고요.
7: 예,
8: 그리고
7: 예,
8: 국내에서는 예탁금이라고 하죠. 나 한국 주식 하려고 나 돈 넣어놓을게라고 하는 돈이 140조에서 100조까지 줄었으니까
7: 예,
8: 확실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안 하고 난 차라리 미국 갈게 라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예, 그건 뭐 코스피에 대한 어떤 실망?
8: 네.
7: 아니면 코스피와 상관없이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8: 둘 다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나왔던 블룸버그 사설 뉴스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뉴스에 보면은
7: 예.
8: 한국 시장이 투자하기 어려운 언인베스터블 마켓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7: 예.
8: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또 월드컵에서 안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기분이 안 좋죠.
7: 예.
8: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게다가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예. 똑같은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평가를 내린 그 사설을 읽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7: 예.
8: 맞는 말 하나하나 읽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 레버리지 ETF를 괜히 출시해가지고 변동성을 키웠고
7: 예.
8: 국민연금에서 팔아야 되는 걸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그걸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비교했던 게 어떤 나라냐면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대거하고 있다. 한국 시장이 너무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는데 기분이 나쁘지만 틀린 말도 아니어가지고 예. 좀 속상했다.
7: 예.
8: 그런 생각입니다.
7: 원래 틀리지 않고 옳은 말만 하면 뭐 맞긴 맞지만 네. 들을 땐 기분이 안 좋으니까.
8: 맞아요.
7: 예. 근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사려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도 나오고.
8: 네.
7: 그리고 시차 때문에 정류장은 밤에 열리고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그쪽이 더 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8: 맞습니다. 제가 예. 이제 어떤 비유를 드리는 게 좋을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입장에서도 환율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외국 시장으로 너무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7: 예.
8: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동네에 곰탕집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자꾸 안 가는 거예요. 그 곰탕집에.
7: 예.
8: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보고 아 저 곰탕에 갔으면 좋겠다. 왜 딴 마을 가가지고 곰탕을 먹냐. 여기서 먹어라. 그래서 자꾸 쿠폰을 뿌리는 거죠.
7: 아 예.
8: 알고 보면 맛이 없어서 그런 건데.
7: 예예. 예.
8: 그럼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나 모든 것의 초점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투자할 만한 시장이 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7: 예예. 예.
8: 근데 자꾸 뭐 RIA 법안이나 뭐 계좌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정책들의 방향이 계속 쿠폰을 뿌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7: 예.
8: 좀 더 좋은 시장이 투자하기 좋은 시장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예.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7: 이효석 대표가 워낙 그 비유를 잘 하시잖아요.
8: 네.
7: 예, 비유할 때마다 제 반응이 조금씩 늦잖아요.
8: 네.
7: 왜 그런지 아세요?
8: 왜 그랬어요?
7: 이 비유가 맞나 틀리나를 늘 고민하다가
8: 네, 네.
7: 결국은 맞는 쪽으로
8: 네, 네.
7: 예, 매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아무튼 미국 증시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이 쏠리는 거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하고 비교했을 때 뭐 당연히 그렇고 근데 변동성이 더 적고 안전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8: 네.
7: 우리가 워낙 최근에 변동성이 컸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8: 맞습니다. 왜?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7: 예.
8: 우리나라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더 좋아 안 좋아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장에 비해서 좋은 시장이에요.
7: 예.
8: 그러니까 1등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안 좋아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7: 예.
8: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곰탕의 맛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7: 예.
8: 왜 미국 시장보다 안 좋아? 그걸 가지고 하고 있으면 나아질 게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7: 예.
8: 그럼 미국 시장이 왜 좋은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증명해왔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사석에서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예. 얘기를 해보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올리게 하는 거다라는
7: 예.
8: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7: 완만하더라도 우상향하고
8: 네, 완만하게 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근데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해 보면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촌놈 마라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촌놈 마라톤이라고 옛날에 보면은 어렸을 때 뭐 마라톤 장기 그 마라톤이 아니고 한 뭐 400m, 500m 달리기
7: 예,
8: 하면
7: 예.
8: 시작하자마자 막 달리는 친구들이 있죠.
7: 예, 예.
8: 막 달리다가 나중에는 힘이 들어가서 걸어와요. 그래서 꼴등을 하는 거예요.
7: 예.
8: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예. 주가가 좋을 때 오히려 워워를 해줄 수 있는 게 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나온 정책들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연금의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촌놈 마라톤 했던 거예요.
7: 예.
8: 미국 정부는 항상 이 주식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누르는 그런 정책들을 씁니다. 금리를 인상하든지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쓰면서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 아주

0: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미국 시장은 주가가 오래 오릅니다. 그리고 짧게 빠져요.
1: 그렇죠. 네. 빠지고 보면.
0: 근데 예. 이것과 정반대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은 단기간에 바짝 많이 오르고요.
1: 예.
0: 오랫동안 빠집니다. 이게 선진 시장과 후진 시장의 정확한 차이거든요.
1: 예.
0: 근데 블룸버그 뉴스에서 우리나라를 중국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뼈아픈 얘기지만 미국이랑 가까워 중국이랑 가까워 그러면 중국이랑 좀 더 가까운 건 맞는 거죠.
1: 예, 예.
0: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나 빨리 오르고요. 오래 빠집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폭락하기도 하잖아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예.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주가를 방어해 주기 위해서 무슨 수라도 쓴다라는
1: 예.
0: 인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인 추론인 게 401k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부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지켜야 된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1: 예예.
0: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지켜주겠지만 주가는 아무 관심이 없다.
1: 예.
0: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뭐 단기적으로가 아니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해 그러면은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1: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비유하신 거 다 동의하는데요.
0: 네.
1: 그 촌놈 마라톤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 도시 애들도 그렇게 뛰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0: 죄송합니다. 예. 아 네, 그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예. 네.
1: 그 서학개미가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와 분석 이것도 타당합니까? 돈이 그만큼 빠져나갈 테니까.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근데 이제 서학개미가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1: 예. 예.
0: 그리고 그 영향이 실제로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서학개미들이 그래서 다시 한국 시장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1: 예.
0: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이해되지만 근데 우린 전혀 오히려 좀 더 장려하거나
1: 예.
0: 아니면은 투자하고 싶은 사람 투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1: 예예.
0: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1: 예.
0: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외화 자산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이 많아진다는 거는
1: 예.
0: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버퍼가 되거든요.
1: 예.
0: IMF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안에 지금 달러가 너무 없어서 문제였잖아요.
1: 예.
0: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외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1: 예.
0: 오히려 그 현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버퍼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 당시엔 그래서 그 대신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뭐 저는 서학개미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 보면
1: 예.
0: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1: 예, 물론 뭐 환율 오르는 원인을 개인한테서만 찾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있습니다.
0: 네.
1: 예, 예. 그 정부에서는 아무튼 꽤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올 봄부터 해외 투자자를 국내로 유인하는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이게 그 정책 효과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좀 더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더 쓸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0: 근데 정책의 방향은 제가 뭐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1: 예, 예.
0: 저는 이 뭐 순리대로 놔두는 게 중요하긴 한데
1: 예.
0: 그게 과도했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RIA 법안도 법안의 취지는 결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 유인책을 통해서
1: 예.
0: 너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1: 예.
0: 그런 조치들이나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환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엔화 환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화 강세로 만들어버릴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엔화의 약세가 과도할 경우에는 워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예.
0: 과도한 변화에 대한 그런 그 되돌림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1: 예.
0: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근데 어찌됐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갔다가 돈을 내는 것보다는 국내 증시를 더 활성화시키길 바랄 거 아닙니까?
0: 네.
1: 예.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요? 그 물론 개인 투자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든 뭐 다른 유인책을 좀 쓸 생각은 하고 있겠죠.
0: 네. 저는 이제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더 좋아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안 좋아 보이는

0: 보인 곳에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곰탕의 맛을 좋게 만드는 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주에 블룸버그 뉴스가 그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기분이 나빴는지 바로 반박 기사가 예. 나왔더라고요.
1: 뭐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0: 네. 근데 그 반박 기사를 낸 기재부에서 나온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보면 예. 정말 저는 이 법안을 보고 너무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 왜 반박을 해놓고 이런 법안을 내놨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아니라 주가 누르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 안에 돈이 1,000억이 모였어요. 예. 그러면 이 1,000억이 모인 거를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1,000억을 증여하게 되니까 500억을 증여 세금을 내야 돼요.
1: 예, 예.
0: 근데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상장시키면 되겠다는 거예요. 상장시키고 나서 1,000억의 가치가 아니라 뭐 100억이나 200억 정도로 가치를 줄여버리는 거죠. 이게 예, 예. 주가 누르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100억이나 200억이 되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1: 예, 예.
0: 그런 일을 지금 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6년 동안만 뭐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법안이다 보니까
1: 예.
0: 좀 많이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 법안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 나오신 다른 분들께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지금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오늘 미국 시장이 주제이긴 하니까 뭐 늘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워렌 버핏도 뭐 도박 판대가니 돼가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주의를 해야 되겠죠.
0: 네. 제가 보니까 AI 투자는 변동성, 레버리지, 버블 이런 단어들과 언제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이유가 있는데요. AI가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너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1: 예.
0: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요. 빨리 돈 벌고 싶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씁니다. 근데 레버리지 쓰는 게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쓰고 있어요.
1: 예, 예.
0: 모든 기업이 돈을 빌리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서로 순환출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버블버블하고 언제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특히 AI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레버리지 써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는 개인의 판단이긴 하겠지만
1: 예, 저는 예.
0: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보다는 좀 차분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예. 옥상 달빛에 떠날 수 있을까? 굳이 오늘 뭐 이효석 대표와 나눈 얘기와 연결시키진 않더라도 머뭇거림을 얘기하기에는 좋은 곡인 것 같네요. 관악기 소리의 중간 간주가 아주 아름다운 곡이기도 합니다. 떠날 수 있을까? 옥상 달빛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예, 미니의 장정우님 오늘 오프닝 멘트가 매우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손석희 12시도 듣고 있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처럼 점심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3부에는 귀한 손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나오십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디어 인터뷰를 하시는 셈인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틀 동안 전국의 국립박물관을 함께 순례하겠습니다.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0: Ospita.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4: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5: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9: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0: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한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주거 안정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력이 공급보다도 모렴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지만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며 국민 포기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밀어붙이는 대통령,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밀어붙이는 여당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지 말고 민주 당사와 민주당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림픽 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올림픽 공원 이슈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서 18일 재검표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 뒤 수사 주체와 함께 검증해야 투표지 오염 우려를 막

0: 나갈 수 있다며 재검표 일정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13호 태풍 돌핀이 어제 오후 5시 30분 저장성 타이저우시 해안에 상륙했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에 달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어제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지하차도 1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푸둥공항과 홍차오공항에서는 항공편의 약 60%에 해당하는 1,400편이 취소됐습니다. 1986년 반독재 시위 참여 학생들이 경찰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12·8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중 13명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재심도 청구했습니다. 1986년 26개 대학 2천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돼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1,280여 명이 구속돼 학생운동 사상 최대 공안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방공부대가 서태평양 팔라우에서 미 태평양 육군과 태평양 특수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연합훈련에 참가해 지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이 대이란 전쟁 장기화로 방공미사일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방공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시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7일 밤 9시 반쯤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지난주 같은 극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부산 32도 등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3부 질문들의 초대 손님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십니다. 세계 박물관 3대 박물관으로 우뚝 선 국중박의 위상은 대단하지요. 오늘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이 시간에 받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모든 인생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예, 이제 3부 질문들을 시작할 시간인데, 오늘은 굉장히 좀 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뭔가 좀 육중하고 또 고답적이고 역사라는 권위로 꽉 차 있을 것 같은 공간. 그러나 그런 이미지는 이제 편견이나 혹은 선입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저 몸과 마음을 가벼이 하고 찾아가고 싶은 공간이 된 거죠. 중대한 변화를 겪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사람이 무려 650만 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라든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역사와 유물, 또 유적에 대한 관심을 대중화시키는데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자리에 서오신 분이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른바 르네상스를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3: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과거에 그 시선 집중 제가 할 때 다른 그 주제로 해서 그때 고려 미술사였던
4: 고려 시대 미술사를 한번 라디오로 했죠.
3: 예, 거의 한 시간 가까이
4: 네, 했어요.
3: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모시게 됐는데, 저는 그 사이에 잠깐 뭐 교토에서 있었습니다만 개원 교수로 있느라고 있었는데 고백해드리자면 매일 밤 저의 그 머리맡에는 유홍준의 문화유산 답사기 교토 편이 있었습니다.
4: 그 여행 가이드북으로서 그렇죠? 그 문화유산을 그 즐기면서 또 계절도 즐기고
3: 그러니까요.
4: 하는 그거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 그 책 많이들 일본 여행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3: 예, 그러니까 뭐 그 뭐랄까 역사적 그 유물 이런 것들을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시줄 날줄처럼 엮어낸
4: 그랬죠.
3: 예, 그 구성이 또 너무 뛰어나서 늘 감탄하면서 읽곤 했습니다.
4: 우리가 일본 역사를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역사는 유물과 함께 기억을 해야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토 천년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땠고 하는 거를 비교하면서 그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본 문화사를 체험하는 것 같다라는 그 후평을 들었어요.
3: 일본 본토에서도 그런 책은 보기가 정말 드물었던.
4: 그래, 그 이와나미에서 번역도 됐고 자랑으로 얘기하자면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 2면에 보면 히토라는 그 박스가 인물 소개하는 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거기 1년에 한국 사람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정도로 뭐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됐다는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 한국의 학자가 교토 답사기를 썼다.
3: 자랑이십니다.
4: 네. 하여튼 그 보람도 있었어요. 그 점에선.
3: 예, 이 얘기가 이제 뭐 조금 달리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내일도 물론 이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

0: 아시는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 약자로 국중박이라고 요즘 애칭으로 네. 부르기도 합니다.
1: 네.
0: 그 포털 사이트 같은데 국립중앙박물관을 검색을 하면 국중박 오픈런,
1: 네.
0: 오픈런 꿀팁 이런 내용들이 뜨던데.
1: 실제로 지금 방학 때가 돼서
0: 예, 아, 또 그렇군요. 네, 예.
1: 하루에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 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 오픈이 본래 10시에서 5시까지로 예.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늘려가지고 9시에서 6시까지로 연장을 예. 하고 있습니다.
0: 직원들이 좀 고생하겠네요.
1: 고생하죠. 그래도 8시 되면은 벌써 줄 서 있습니다.
0: 예. 진짜 오픈런이네요.
1: 네. 그러니까 예. 그 왜 이렇게 일찍 오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없을 때 좀 먼저 하겠다고.
0: 예. 근데 그렇게 네. 줄 서서 들어가니 사람들이 없긴 틀렸습니다. 근데 3만 5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그게 소화가 다 될까요?
1: 소화가 됩니다. 본래는 예. 이제 적정 인원은 2만 명인데 우리가 예. 수용하려는 게 그러니까 전시 박물관 전체는 4만 평인데 전시 공간은 1만 2천 평입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저 6층 건물이지만 3계층으로 해가지고 갤러리 수로 얘기하면은 40개가 되기 때문에 예. 분산이 됩니다.
0: 아, 그렇긴 하겠군요. 예. 근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하니까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만 생각하기 쉬운데
1: 예, 예.
0: 전국의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들도 다
1: 13군데가 있습니다.
0: 예, 같이 관장을 하시잖아요.
1: 네, 그렇죠. 예,
0: 그거 보통 힘든 일, 시간이
1: 그래도 뭐 몸을 예. 쪼개서 그 한 달에 한 군데 가도 1년에 다 못 가는데
0: 예.
1: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가야 되잖아요.
0: 그렇겠죠. 예. 예.
1: 그리고 또 워낙에 저 틀이 잡혀가지고
0: 예, 예.
1: 저 워낙에 잘 하고 있어요.
0: 예. 전 세계 박물관 중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수에서 세계 3위라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 그런데 그러니까. 3위보다 더 그 의미 있는 게
0: 예, 예.
1: 4위가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이고
0: 예, 예.
1: 5위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니까
0: 예, 그 엄청난 박물관들이
1: 네, 거기를 제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예. 그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0: 그럴만하죠. 예, 예.
1: 이건 예. 저 바치 이게 캐대원 바치잖아요.
0: 예.
1: 이거 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예.
1: 이게 그 까치 호랑이인데
0: 예.
1: 이건 우리가 먼저 개발을 했는데 캐대원에서 요 장면이 나왔어요.
0: 아 그런가요?
1: 예. 그래가지고 저 만약에 캐대원을 우리가 했으면은 로열티 문제가 생길 텐데
0: 그렇죠.
1: 반대죠.
0: 예.
1: 우리가 먼저 해놨는데 캐대원 사람들이 캐대원에 나온 게 국중방 묻혀 있다 해가지고
0: 예.
1: 이게 지금은 조금 풀렸습니다만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0: 아, 예. 그 하여간 외국인 관광객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캐대원과의 네. 어떤
1: 그렇죠. 그게 결정적이고요.
0: 아, 예. 아직 그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런데
1: 이 경복궁의 사람들 뭐 1,700만 명 가는 거는 서울 예. 한국 관광객은 필수로 가는 곳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용산에 있는 박물관을 오는 거는 박물관을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0: 겁니다. 있어요,
1: 의지가
0: 그러니까.
1: 있죠.
0: 예, 예.
1: 그 숫자가 보통 저 20만 명 왔는데
0: 예.
1: 올해는 아마 50만 명 올 것 같습니다.
0: 국립중앙박물관의 뭐랄까 기본적인 전시 철학이랄까
1: 네.
0: 그것은 관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상당
1: 네.
0: 부분
1: 네.
0: 반영되기도 네. 했을 테고
1: 네.
0: 그건 뭘까요?
1: 온 사람들이 또 오는 N차 방문이 많아서 이게 이 숫자가 오는 거거든요.
0: 예, 예.
1: 예를 들면은 그 유물 보존 때문에 서화의 경우에는 그 3개월 동안 전시한다면은 반드시 수장고로 가서 1년 동안 잠을 자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3개월마다 유물을 교체해야 돼요.
0: 예, 예.
1: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거를 그럴 바에는 3개월마다 그 작은 기획전으로 해서
0: 예.
1: 이 계절의 명화라고 해서 처음에는 겸재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3개월 하고
0: 예.
1: 그다음에는 단원 김홍도 9월달 이달 바로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또 3개월 하고
0: 예.
1: 해놓으니까
0: 그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1: 예, 오는 사람들.

0: 예, 서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여튼 3개월마다 가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저 유물들이 박물관에 주로 많지만은 예, 개인 소장품에도 그 서화의 경우에
1: 예.
0: 도자기의 경우에 개인 컬렉션에 뛰어난 게 있잖아요.
1: 예, 예.
0: 이분들의 작품을 우리도 보고 싶지만은
1: 예.
0: 그분들도 한번 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예.
0: 그러한 작품들에서 진짜 국보 보물급으로 이미 평판이 있는 작품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겸재정선의 박연폭포를 전시하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오고
1: 예.
0: 그 작품이 세상에 공개된 거가 한 두 번뿐이 예. 없어요.
1: 예.
0: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그 개발을 하고
1: 예.
0: 국민들에게 서비스, 학자들에게 아주 특히 그 예. 좋은 계기를 주고 있죠.
1: 예. 그 제가 여기서 갑자기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네.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겁니다.
0: 네.
1: 지금 그 아주 귀한 작품들을 말씀하시니까
0: 네.
1: 시중에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0: 네.
1: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예를 들면 루브르의 모나리자는 진짜 진품은 저 어디 수장고에 있고
0: 네.
1: 이 전시되는 거는 사실은 모사품이다.
0: 네.
1: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0: 네.
1: 그 아시지 않습니까?
0: 네.
1: 루브르는 얼마 전에 도둑도
0: 네.
1: 맞았는데
0: 네.
1: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0: 네.
1: 우선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0: 네, 없습니다. 우리가 레플리카를 하는 경우는
1: 예.
0: 아주 중요한데 지금 소장하지 않거나
1: 예.
0: 또는 외국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 복제품을 요새 복제 아주 정확하게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반드시 복제품이라고 명기합니다.
1: 아, 예. 아니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우리 말고
0: 네.
1: 루브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0: 뭐 아닐 겁니다. 그거는
1: 아닐 것이다.
0: 네.
1: 예.
0: 이게 레플리카 문제가 이제 그 복제 시대의 예술은 어떻게
1: 예.
0: 평가할 것인가 하는 거가 그 발터 벤야민이 일찍이 복제 시대의 예술이라고
1: 예.
0: 하는 거에서 얘기한 거가 이 복제를 해 가지고 나타낼 수 없는 게 그 원본이 갖고 있는 아우라입니다.
1: 아, 뭐 물론 그렇죠. 그런데
0: 네.
1: 그 예를 들면 뭐 모나리자는 저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루머도 돌았는데
0: 네.
1: 뭐 유물에
0: 네.
1: 워낙 대가시니까
0: 네.
1: 박물관에 대가이시기도 하고 해서 그냥 도는 루머를 여쭤본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는 물론
0: 없습니다.
1: 근데 없겠죠. 예.
0: 뭐 다른 뭐 사립미술관이나 작은
1: 예.
0: 미술관에서는 없기 때문에
1: 예.
0: 그 복제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그땐 복제라고 밝히잖아요.
0: 복제라고 그 명확하게 밝히고
1: 예.
0: 내 경우는 복제를 하면은 복제품이라는 명기를 난 아예 빨간색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아, 눈에 띄게.
0: 네, 눈에 띄게.
1: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언뜻 궁금증이
0: 네.
1: 생겨서 오신 김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 이제 지금 무료잖아요. 그죠?
0: 네.
1: 근데 이거 이제 유료화 해야 된다. 뭐 다는
0: 네.
1: 아니라 하더라도.
0: 네.
1: 예. 그런 얘기는 좀 있어 왔습니다.
0: 지금, 지금
1: 예.
0: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그 무료였다 그러니까 유료였다가 무료로 하니까 그 증가되는 게 한 20-30%였어요.
1: 그 관객 수가
0: 관람객 수가
1: 예.
0: 아마 그 유료화하면 또 그만큼이 빠질 가능성이
1: 그럴
0: 있는데
1: 수도 있겠죠. 예.
0: 근데 그 유료화를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소년에서부터 또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1: 예, 예.
0: 그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 않을 거고 액수가
1: 예.
0: 많을 것도 아닌데 이 유료화 하려고 하는 취지가 이제 일반론으로 하면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객의 관람 태도가 해이하지 않느냐.
1: 예.
0: 돈 천 원이라도 천 원 내고 간 사람이 더 열심히 본다, 관람도 빠진다 하는 거가 있는데
1: 예.
0: 지금 우리 국민의 민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0: 네.
1: 예.
0: 그다음 근데 무료가 갖고 있는 편리함이 있잖아요.
1: 예. 편리함과 예. 의미가 예. 있죠.
0: 있죠.
1: 사실. 예.
0: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인 상대보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관이고
1: 예.
0: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이미

0: 그 오는 사람들이 N분의 1은 낸 거예요. 세금을 예. 냈으니까.
1: 예.
0: 그래서 유료화가 관람객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1: 예.
0: 그 관람객을 그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람 질서를 좀 바로 잠 저 특별히 해야 될 거 예. 하고 그다음에 예약제를 해가지고 그 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해서 부담되지 않고
1: 예.
0: 그다음에 오히려 유료화함으로써 관람 환경이 예, 더 편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1: 예.
0: 그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그렇게 유료화하더라도 부담되는 액을 할 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입장료로 받는 수입이
1: 예.
0: 박물관이 쓰게 돼 있지 않고 국고로 들어가고
1: 그렇다면서요?
0: 네.
1: 예, 예.
0: 우리는 세금으로 저 운영하니까
1: 다시 이제 거기서 세금
0: 네.
1: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0: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거고 이건
1: 예.
0: 이건데
1: 예.
0: 이것이 부담 저 오는 사람들에게 부담 줄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1: 예.
0: 하는데 뭐 키오스크에서부터 부스에서 여러 설비하려고 그러면은 하려고 해도 내후년에나
1: 아,
0: 할
1: 예.
0: 것 같습니다.
1: 하여간 저희가 듣기로는 관장님께서는 그 일부 유료화에는 찬성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0: 그 관장이 되기 전에 내가 많이 주장을 했죠. 그 주장을 했던 이유는
1: 예.
0: 국립중앙박물관이 무료니까 다른 일반 사립박물관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1: 아, 예.
0: 그 어마어마한 거를 무료로 즐기는데 조그만 박물관에서 입장료 3,000원, 5,000원, 만원
1: 내고 하는 게
0: 손이 잘 안 가, 습관이
1: 예.
0: 그 소위 그 스포일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 그 나라 전체로 봤을 적에는 국중박의 무료가 맞느냐 하는
1: 예.
0: 거를 내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1: 그런 면으로 보자면 뭐 동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0: 네.
1: 다만 이제 그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무료로 했던 이유는 이게 이제 네. 공적 영역이니까.
0: 네.
1: 모든 사람들이
0: 네.
1: 공통적으로
0: 네.
1: 부담 갖지 않고
0: 네.
1: 교육받을 수 있고
0: 네.
1: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일단은 그런 취지 하에서 원래 대형 박물관도
0: 네,
1: 무료고
0: 그렇죠.
1: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0: 네.
1: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기본 취지에서는 조금 네. 아쉬운 점이
0: 있어요.
1: 있긴 있는데
0: 네.
1: 현실적으로
0: 지금, 네. 지금 관장이 되고 나니까
1: 예.
0: 이제 유료화를 자꾸 미루려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밖에 있을 적에는
1: 예.
0: 그런 그 계산을 했는데
1: 예.
0: 아니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뭐 찬물 끼얹듯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1: 예.
0: 하는 그런 생각이
1: 아,
0: 밑에 깔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1: 예.
0: 됩니다. 저 무료 혜택이
1: 예.
0: 한 50% 이상 될 겁니다. 어린이들 청소년
1: 아,
0: 무료에서
1: 예.
0: 그다음에 노년층 무료하고
1: 예.
0: 하면은
1: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예. 근데 하여간 뭐, 그, 다른 나라들은 무료로 하는 것도 아직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추세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많은 세계 박물관이 하고 있는 차등 요금, 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네. 바꾼다든가.
0: 우리는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1: 예.
0: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1: 아,
0: 그리고
1: 그렇게 크진 않다.
0: 중국에 한번 그 차등을 했다가
1: 예.
0: 그 세계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1: 아, 네. 예. 아직 일부에서 하고 있긴 있습니다.
0: 네, 일부는 하고
1: 예.
0: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과연 오를까 하는 거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1: 예.
0: 같아요.
1: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간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0: 네.
1: 예. 근데 국중 박의 킬러
0: 네.
1: 콘텐츠는
0: 네.
1: 뭘까요?
0: 한 10가지 꼽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최고 인기 있는 거는 사회방의 반가사유상이고.
1: 이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0: 그리고,
1: 예, 예.
0: 그리고 이 대동여 지도를 실물대 크기로 전시해 놓은 거는
1: 예.
0: 누구든지 박물관 오면은 거기부터 봅니다.
1: 아, 예.
0: 역사의 길에 있는 거.
1: 예.
0: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을 그 공간 사이라고 해서
1: 예.
0: 에밀레종이 얼만큼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소리인가를 보여주고 실제로
1: 예.
0: 소리를 들려주는 공간이 있어요.
1: 예, 예.
0: 이게 레드닷 어워즈라고 세계 디자인 그 3대 디자인
1: 아,
0: 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어요.
1: 예.
0: 그것이 형태와 또 거기에 있는 비천상을
1: 예.
0: 그 탁본을 해서 놓고 그 종소리가 울릴 때 예.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의자에서 맥놀이 진동을 느끼게 합니다.
1: 아 잠깐만요, 권장님. 네.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거 내일 마저 얘기하면 되겠죠.
0: 그렇죠.
1: 예. 그거 그러니까 자세히 내일, 설명 들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0: 이게 다 내일 할 거 품목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여기에 예. 백자다랑아리 아마 쭉 있지만은 예. 요것들만 더 엑기스만 얘기를 해도
1: 예.
0: 그
1: 어, 내일 또 시간이 모자라겠네.
0: 박물관 안 오셔도 재미있을 겁니다.
1: 아, 가야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내일 대망의 반가사유상을 비롯한 얘기 좀
0: 네, 또 계속하겠습니다.
1: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예,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K-POP 데몬 헌터스 OST를 신청해 주셨네요. 미니의 조규자 씨도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K-POP 데몬 헌터스의 OST는 뭐 대표적인 것이 골든이긴 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들은 바 있어서 오늘은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일본의 국시인 비핵 3원 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 이어 9일 나가사키 추도식에서 쓴 표현 때문인데요. 비핵 3원 칙을 견지하면서라는 미래 의지형 표현 대신 견지하고 있고라는 현재형 표현을 쓴 것입니다. 견지하고 있고는 쉽게 말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요. 비핵 3원칙은 핵무기 비보유, 비제조, 비반입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선언했고 1971년 중의원 결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근간으로 확정했는데요. 일본의 3대 안보 문서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이 가운데 비반입에 대해서 유사시에는 반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를 의식한 걸까요? 이슬람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3자 방위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같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공동 대응한다는 건데요. 사우디의 돈, 튀르키예의 무기기술, 파키스탄의 핵을 합치면 3억 8천만 명의 안보 동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집트의 합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한편 예멘 후티 반군이 최근 홍해에 위치한 사우디 아람코와 예멘 남서부 모카항에 사우디군 집결지를 공격했습니다. 메카 방위협정을 맺은 3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트럼프의 수건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백악관 연회장 공사입니다. 동관을 허물어서 수백 명을 수용할 연회장을 짓겠다는 건데 하지만 트럼프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의 임시 세입자일 뿐이니 의회 동의를 받아오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연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방공호 등 국가 안보시설 목적이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0: 네.
1: 자, 국제뉴스는 잘 들었고요. 사이드 B는 어떤 소식인가요?
0: 전쟁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택배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전쟁터의 한복판에 섰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0: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드론으로 집중 공격을 했는데 그 주요 타깃이 뭐 군사시설이 아니라 와일드베리스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대형 물류 창고들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된 와일드베리스에 대해 알아볼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와일드베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 뭐 그 논란이 있는 쿠팡,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이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안 파는 게 없는 뭐 종합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와일드베리스가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45%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반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1: 예예.
0: 뭐 당연히 순위로 치면 1위고요. 1일 주문량만 380만 건, 연간 거래액은 6조 1억 루블이라 하나로는 90조 원이나 된다고 하고요. 예, 예. 러시아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2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러시아 전체 GDP의 한 2% 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창고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한 건데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최소 23개 물류 창고가 타격을 입었고
1: 아, 예.
0: 전체 창고 공간의 한 3분의 1. 이게 돈으로 치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한 8조가 넘는 돈이라고 하고요.
1: 예, 예.
0: 근로자가 또 9명이 사망하면서 이제 민간인 피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1: 예, 근데 이건 뭐 군사시설도 아닌데 민간 창고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0: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렇게 한 민간 기업이 집중된 것이 이번이 최초기도 한데요.
1: 예.
0: 뉴욕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 뭐 월스트리트 저널 등 많은 외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원인이 있다고 해요. 우선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의 민간 물류망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1: 예.
0: 우크라이나의 최대 민간 우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체국이나 아니면 뭐 대한통운 같은 그런 물류 서비스 회사가 될 것 같은데
1: 예.
0: 노바포스타라는 시설이 그동안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으로 타격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예. 여기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다라는 분석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일드베리스가 그냥 일반 쇼핑몰이 아니라 이거 군수물자의 실제 보급 창고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 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와일드베리스의 대형 창고들이 단순히 뭐 생필품이나 뭐 여러 가지 쇼핑몰에서 파는 그런 물품들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1: 예.
0: 드론 부품이라든지 각종 군사 장비를 러시아군에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핵심 군사 공급망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예. 진짜로 군사용품을 뭐 팔았다든가 뭐 보관을 해뒀다든가 하면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0: 전시 상황에서 합법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 그런 예. 거라면
1: 그건 뭐 확인이 되는 얘기인가요?
0: 이게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쇼핑몰 내에서 일반적인 어떤 물품뿐만이 아니라 군용 헬멧, 무전기 예. 이런 것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전기가 뭐 그냥 살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그렇죠. 예.
0: 근데 드론용에 쓰이는 광섬유 탈해 같은 드론 부품까지 판매 유통된 적이 있다라고 이제 기사에는 나와 있고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 뭐 전쟁 물품이라고 하면 탄약이나 실제로 뭐 총이라든지 이런
1: 그런 건 안 했겠죠.
0: 네, 그런 치명적인 군수 물자는 없었다고 하지만
1: 예, 예.
0: 실제적인 수급 창고 역할은 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최근까지도 이 와일드베리스의 카테고리 내에 SVO 특별 군사 작전 전용 물품이라는 태그가 있었다고 해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민간 유통망을 통해서 군수품 조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실제로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에 이런 물품들이 대거 쌓여 있었다라고 예. 보도한 외신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 매체들도 있는 것이죠.
1: 예, 예.
0: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어떤 상품의 질의 응답란에 이거 특별 군사 작전 용도냐 쓸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이 올라왔고
1: 예.
0: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 군부대 이름을 대면서 대량 구매를 문의했더니 적인 우크라이나군을 잘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상품에 대한 후기까지 작성이 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 예. 그렇군요. 근데 와일드베리스는 이제 만든 사람이 창업한 사람이 고려인 출신 여성이라고 눈에 좀 띄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 크렘린 궁하고는 좀 밀착 관계였다고 하던데.
0: 맞습니다.
1: 누굴까요?
0: 타티아나 킴이라는 사람인데
1: 예,
0: 이 사람이
1: 예.
0: 원래 사업가는 아니었고요. 2004년에 이 와일드베리스라는 쇼핑몰을 창업을 했는데 그때
1: 예.
0: 당시에는 교사였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 교사로서 출근을 하면서 입을 옷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여성 의류 쇼핑몰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던 작은 의류 쇼핑몰이 지금 이렇게 커진 것이거든요.
1: 예.
0: 지금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뭐 우리 돈 13조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 배경에는 뭐 장사를 잘해서도 있겠지만 크렘린궁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런
1: 예.
0: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 이후에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그 빈자리를 좀 채울 기업들이 필요한데 크렘린궁이 와일드베리스를 짚었다는 것이고 뭐 그냥 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사업권뿐만이 아니라 좀 생뚱맞게 은행에 대한 허가권을 주고 금융은 사실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1: 그렇겠죠. 예예. 예.
0: 그리고 이렇다면 뭐 MBC나 KBS 같은 지상파 매체, 국영 매체 그룹과의 합병을 승인을 해서
1: 예.
0: 뭐 금융권도 주고 또 미디어 운영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종합 핵심 플랫폼으로 진보할 수 있게끔
1: 예.
0: 국가가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합병에 반대하던 이 타티아나 킴의 남편 측과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1: 그래요?
0: 영화 같은 일도 있었거든요.
1: 예.
0: 웃을 일이 아닌 게 이 과정에서 실제로 두 명이 숨지고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 예.
0: 그 남편과 이혼을 해서 타티아나 킴이 단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아무튼 이렇게 크렘린궁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와일드베리스가 사업을 확장했고 그 대가로 이른바 러시아의 전시경제를 지금 와일드베리스가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자처가 되고 있는 것
1: 예,
0: 아니냐
1: 예.
0: 보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점이 있는 것이죠.
1: 예, 예.
0: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런 점을 근거로 들어서 우리는 전시 상황에서 군사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한 것이다
1: 예.
0: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타키아나 킴은 영상 성명을 통해서 정면으로 이런 주장을 반박했는데 우리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다를 게 없는 민간 기업이다. 우크라이나가 테러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1: 예.
0: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 사실 러시아 수도권에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그 근처의 국민들은 전쟁을 잘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뭐 일부에서 나왔는데 예. 요즘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건 이제 일상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 어찌 보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민심에도 좀 동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노리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안방을 전쟁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동안 이제 모스크바 등 대도시 시민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전쟁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예. 있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내 택배가 공습의 대상이 되고 그 물류 창고가 불에 타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화염에 휩싸여서 어마어마한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사진이 공개됐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피부로 전쟁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기사에 있더라고요.
1: 예예.
0: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재고도 수백억 원어치가 불탔다라고 하니까 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
1: 예.
0: 지금 러시아 내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1위가 월드베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위인 오존과 꽤 큰 차이가 나는데 예. 지금 그 소비자들이 오존으로 이탈하는 행렬도 보이고 있다고 기사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택배나 쇼핑몰 같은 건 정말 그냥 사소한 일상인 거잖아요.
1: 예.
0: 여기까지 이제 전쟁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점이 좀 비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 예. 그 전쟁이라고 한 1년쯤 뒤에 모스크바에 그 취재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0: 예.
1: 그때까지만 해도 본토까지 드론이 날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러시아 당국은 어떻게든 뭐랄까 국민들이 전쟁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연말이었는데 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굉장히 뭐 시내에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그래서 전혀 못 느끼게 하려는 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글쎄요. 지금도 그 전쟁이라고 안 하고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이렇게 예. 축소해서 부르잖아요. 지금 뭐 다 소용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물류창고까지 공격을 받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예, 이선영 아나운서의 지구촌 사이드 B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영화에 흐르는 음악이 뭘까요? 영화 화면 속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을 이렇게 들려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만으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대사로 설명하는 순간에 시시해지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음악이 대신 말해주곤 하죠. 그러니까 화면에 담기지 않은 불안이나 아니면 그리움 같은 것들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떤 음악은 영화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줄거리는 희미해져도 그 음악을 다시 듣는 순간 잊고 있던 한 장면이 통째로 되살아날 때도 있죠.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완성해낸 음악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OST죠. 그 첫 번째 순서는 이 곡입니다. 1976년에 영화 로키의 메인 테마곡으로 쓰인 Gonna Fly Now입니다.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자이자 지휘자인 빌 콘티가 만들었죠. 강렬한 브라스, 단조로운 리듬, 짧은 코러스 이것만으로 어느 무명 복서의 어떤 인생을 응축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들 많이 보셨겠죠. 그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로키가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필라델피아 거리를 달리고 미술관 계단을 뛰어오르던 훈련 장면에서 이 음악이 나왔습니다. 길지 않은 음악인데 굉장히 강렬했죠. 그리고 이 곡은 두 번째 속편에서 새로운 편곡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재기를 위해서 다시 운동화 끈을 묶은 로키 그 뒤로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달리기 시작하던 장면에서 이 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편의 음악이 뭐랄까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나타낸 곡이었다면 2편의 음악은 로키를 향한 세상의 응원처럼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로키 2 음반에 실린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 음반입니다. 박정용 선곡위원이 이번 주를 맡았는데 아주 깨끗한 일단 표지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단순한 어떤 그 영화 주제가를 넘어서 도전이나 아니면 역전 다시 일어서는 삶의 상징이 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이 멜로디가 흘러나오곤 하죠. 박정용 의원은 사실 어릴 적에 로키를 봤을 때보다 지금 다시 보는 로키가 더 마음을 울린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도전하고 노력해서 고난을 극복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뻔한 얘기인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에 전부를 내던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로키의 땀방울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배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 음악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지 않습니다. 2분 30초 남짓한 길이에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지만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해본 분들은 의외로 드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로키의 주제가 빌 콘티의 Gonna Fly Now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영화 로키의 OST 중에서 빌 콘티의 Gonna Fly Now, 오늘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주제곡으로 들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7: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6: 탄탄 방수.
7: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5623 쓰시는 분께서 어제 김홍도전 다녀오셨다고요. 작품 해설 문장이 아주 잘 정리돼서 눈에 잘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6858 문자 쓰시는 분 관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시민인데 지난주에 국립중앙박물관 다녀오셨다고요. 밤 9시까지 있었는데 다 둘러보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다고 하셨습니다. 전시 식사 쉼 모두 너무 좋았다고요. 미니의 조 기자님, 유홍준 관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유홍준 교수님과 우리나라 역사를 샅샅이 돌아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 그 버킷리스트를 저희들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나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19, 20일에 각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또 나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제가 공개하는 사실인데 어제 문자로 인사 나누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좀 선선해지면 가을쯤이겠죠? 늦가을이나 선선해지면 오늘 내일 그리고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또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19, 20일에도 나오십니다. 그때는 지역 국립박물관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올 여름은 가을까지 모두 6번을 모시는데 가슴이 벅차죠. 그 6번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립박물관을 한번 쭉 관장님과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나오시고 다음 주 19, 20일에 나오시고 선선해지면 두 번쯤 더 나오셔서 우리의 국립박물관을 전부 소개해 주시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의견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 가지 더 예고드리자면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내일 3명이 나옵니다. 로봇 경진대회 우리나라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전쟁 중에도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함께 내일 1, 2부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유, 바쁘네요. 손석희 12시.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지난 주말 치러진 지역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꺾고 2연승을 하며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 안팎에 계속되는 퇴진 요구 속에서도 오는 23일 취임 1주년을 앞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주 초 당 쇄신책을 발표하고 당내 기반을 더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2: 정부가 조만간 5만 가구 정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능이 공급 절벽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버스주택 제안에 대해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병력 철수와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6개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는 상황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 상태를 체스게임에 비유하며 이란 문제에 로우키, 즉 조용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에 상륙하면서 최대 풍속 42m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권 안에서만 주민 100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상해에서는 폭우로 도로와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60%의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네,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주말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김민석 후보가 누적 1위를 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1주 차에는 하루씩 승리를 나눠 가졌었는데 네. 2주 차인 지난 토요일 제주 인천 경선 그리고 일요일 강원 대구 경북 경선에서 모두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이겼습니다. 네. 후보자들 간의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합동 연설의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순입니다.
4: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서울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당원 여러분께 진심을 묻겠습니다. 불가피한 노선의 정립을 위해서 저는 비판했습니다.
5: 우리 당은 지금 반명 반명 외치면서 분열 분열 외치면서 신천지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주당의 어머니들, 호남 어머니들, 아버지들 저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6: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잘 싸우고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또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마인드로 민주당을 끌고 가서는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총선의 승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 들어보시면 서로 후보들이 살짝 서로를 비난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김민석 후보는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후보 때문에 졌다는 걸 살짝 비꼬아서 얘기를 했고 네. 정청래 후보는 계속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신천지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누적 집계 결과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약 1.45%포인트, 표수로는 한 3천여 표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2주차 경선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서로 각 캠프는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제가 굉장히 약했던 곳인데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다. 결국은 호남에서 저를 품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자평을 했고요. 김민석 후보는 아 이제 대세가 확산되고 있다. 호남에서는 과반 승리를 굳히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두 다 호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호남에는 권리당원 3분의 1인 51만 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결국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고요. 네. 오늘 호남권 TV 토론회 그리고 내일부터는 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1: 자, 그리고 최고위원 5명 뽑죠.
3: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5.6위가 아주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도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요.
3: 네, 그렇습니다. 1위부터 말씀드리면 최민희 후보, 박선원 후보, 한민수 후보, 서미아 후보, 5위가 김용 후보 순입니다. 근데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위 이성윤 후보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김용 네. 후보랑 0.76%포인트 차거든요. 결국 그래서 최종 당선권에 이 5등 안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1: 그렇죠.
3: 그리고 1, 2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제 1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거든요.
1: 상징성이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3: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파 간에 좀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2주차에서 이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 1위와의 격차를 좀 좁혔어요. 그래서 과연 호남에서 이게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당대회는 계속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만 파묘, 적통, 배신 이런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1: 네.
3: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전대는 없었다. 전대인가 전쟁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미래는 없어지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결국 전쟁이 돼가고 있다라는 당 내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역시 여기에는 양보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17일 날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보통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후유증들이 많이 남는데 네. 이게 잘 치유될지 모르겠어요.
3: 아, 그러게요.
1: 자, 이번 국민의힘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3: 네.
1: 지방선거 패배한 이후에 이제 사퇴하라 이 압력을 계속 받아온 장동혁 대표. 아 벌써 26일이면 1주년이네요. 앞으로 네. 어떤 청사진을 좀 갖고 있던가요?
3: 예, 장동혁 대표는 26일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고요. 이때
1: 네.
3: 당원권을 강화하고 당성을 강조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 운영에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겠다. 장외 세력의 당내 영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서 당권을 다잡겠다. 결국 그래서 임기를 채우는 건 물론이고 임기를 채운 뒤에 다시 전당대회에 나와서 연임까지 노리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 네.
3: 장동혁 대표는 15일 광복절에는 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참정권 수호 집회에 또다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런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친한계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잇따라 구설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게 친한계거든요.
1: 네.
3: 저희가 지난주에 짚어봤지만 그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았던 서범수 진종 의원이 모두 친한계고요.
1: 네.
3: 그리고 상임위 배정에 항의를 해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던 권영진 의원도 대안과 미래라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온 이른바 쇄신파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1: 네.
3: 결국 쇄신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좀 쇄신 세력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동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이제 반응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3: 네.
1: 여당은 이제 아무래도 민심을 당연히 다독여야 되겠죠. 그리고
3: 네.
1: 공급 속도전을 또 강조하는 것으로서 일정 부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3: 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한다. 그래서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1: 네.
3: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7: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3: 민주당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인허가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주말 동안 좀 거센 논란을 불러왔던 황희 민주당 의원의
1: 네.
3: 이른바 한강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이 뭐냐 하면 버려진 버스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5천만 원 정도 드리면 주거 공간으로 개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5천억만 드리면 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난 해법으로 제안한 거였거든요.
1: 네네.
3: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버스도 그럼 1가구 1주택이라고 할 거냐, 뭐 네가 가라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밈도 유행을 했고
1: 네네.
3: 민심에 아주 불을 붙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원이 주말 동안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8: 청년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자, 이 당초 의도는 어떻지 몰라도 이제 특히 정치인들은 이 발언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 국민의힘은 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뭐 규제 세금 빼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굉장히 폐기해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했던 버스하우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9: 청년 우롱하고 국민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3: 국민의힘은 이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청약 당첨자를 초대해서 정부의 대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요.
1: 네.
3: 손은정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 정책과 사전 청약 공고를 믿고 국민이 이미 살아온 수년의 시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책을 믿고 이미 자신의 삶을 움직인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함께 결정되어야 합니다.
1: 자,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적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오전에 열렸는데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여야는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1: 네.
3: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꾸 말을 바꾼다. 예정된 18일 날 재검표를 하자라고 재촉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아니다. 18일쯤에는 특검이 임명될 수 있으니까 특검이 임명된 뒤에 검증을 해야지 투표지의 오염 우려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일정을 변경하자고 주장해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1: 좁혀지질 않네요.
3: 네.
1: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정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급등하면서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코스피와 반도체주가 지지부진한 사이 그동안 많이 떨어진 코스닥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1: 코스닥은 1.11% 오른 807.66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0: 상태를 유지하며 850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개인은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5,5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1위 알테오젠이 13% 넘게 폭등하며 주가가 34만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알테오젠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신규 공장 투자 규모를 확정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종목과 2차 전지 등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4배 이상 많은 1,300여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0.76% 오른 6,306.33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6,400선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6,300선을 넘나들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큰 변동 없이 23만 원과 143만 원 선에서 각각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진정세에 접어든 달러 환율은 오늘도 1,41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기승을 부렸던 극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33도, 대전과 부산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첫 정기 인사를 실시한 울산시가 전시성 행정을 탈피하고 민생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5급 이상 인사를 통해 모두 34명이 승진하고 115명이 자리를 옮긴 가운데 신설된 AI 혁신실과 재정기획관에는 박순철 시민안전실장과 이영환 기업투자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울산시는 감사관과 공보 담당관 등 공석인 개방형 직위와 함께 6급 이하 인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울산으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은 71.3%로 전체 10대 지역 가운데 7번째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해당 지역에 이주한 인원은 전체 71.1%이며 부산이 86.4%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50.6%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가족을 동반해 이주한 비율은 이보다 더 낮아서 울산의 경우 62%로 전체 10개 지역 중 6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가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등 다중 운집 행사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축제를 선별적으로 점검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개최 일자가 중복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현장 점검에 직접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주최 주관의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행사 전 안전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7%가 늘어난 380건으로 집계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울산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21년 천여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울주군 지역 아파트 증여가 전년 대비 150% 급증한 148건으로 울산 전체 증여 건수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울주군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청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현재 울주군은 무주택 신혼부부 중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최대 2억 원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 학교 지원센터가 최근 3년 동안 214개 학교에서 안 쓰는 정보화기기 6,300여 대를 통합 매각해 2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매각 대금은 전액 해당 학교로 배분해 학생 복지 예산 확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강북 학교 지원센터는 불용기기의 저장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으로

0: 우려를 차단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울산에는 폭염과 열대야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당분간 울산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7.4도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2: 화개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2: 아, 어제 울산 저녁에 비가 내렸습니다.
1: 이게 웬일입니까?
2: 비였습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의 가뭄 상태로는 이 정도 양의 비로는 뭐 탓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계속된 가뭄에 식수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이 말라가고 있어서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끌어오는 낙동강 원수가 녹조가 심각한 물이라는 점이라네요.
2: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수질 정화에 사용하는 약품 사용량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끌어오는 물이 15만 톤까지 늘어나면 하루 원수 구입비는 약 3,500만 원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1: 아, 하늘에서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2: 그러니까요.
1: 이번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드문드문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과연 이게 맞을지. 지금 해가 쨍쨍한 걸 보면 약간 시원하지만 좀 신통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2: 어제 비가 그렇게 내려서 한 1시간만 더 왔으면 아,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 네.
2: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결국 하늘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울산에 제발 정말 시원하게 비가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화끼러 시작합니다.
1: 기우제 같은 마음으로 김태우가 첫 곡 불러줍니다.
2: 사랑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네, 네? 학계는 라디오 월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4: 샵 2848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여러분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얘기도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학계라 주최 사투리 능력고사가 시작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0: 제발.
1: 제발 피 좀 와라. 쿨의 애상 듣고 왔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사투리 퀴즈 이어갈게요. MBC
2: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확연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여러분에게 혼란을 일으킬지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제주도냐 함경도냐 지금부터 사투리 퀴즈를 시작합니다.
1: 자, 지금부터 화쾌라 주최 사투리 능력고사를 시작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라디오 볼륨을 올려주시고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사투리 능력고사를 위해 항공기 운항, 철새 이동 당연히 통제 협조가 됐을 리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서 라디오 소리에 귀를 단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쾌라 주최 사투리 듣기 평가 문제 나갑니다.
0: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2: 라면은 밥까지 말아야 완성 이제. 아, 음에 찬밥 남은 거 없어.
3: 아이고 야 이놈아, 너 아침에 찌개 밥 두 공기 비벼 먹은 지 두 시간도 안 되었어. 앵간치 좀 쳐먹어야지. 배 터져 죽어 다주.
2: 에이, 라면 배랑 밥 배랑 따로 있는 거 모르는가. 밥 한 덩이만 말아볼게. 줘보시란께.
3: 아이고,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냐. 앵간치 먹었으면 이제 숟가락을 좀 내려놓고 몸 좀 움직이란께. 너 그러다 배가 앵간치 나와갖고 나중에 발 가락도 안 보이고 딱.
2: 걱정 마소. 나의 몸은 나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어메, 냉장고에 수박 잘라둔 거 없는가?
3: 어메, 앵간지여라 앵간지여. 수박은 무슨 놈의 수박. 가서 쓰레기나 퍼뜩 버리고 오지 못하겠냐.
2: 아유, 알았다게. 쓰레기 버리고 오면 수박 주는 것이지.
3: 아이고 못 말려. 버리고 오면 금지박하게 한쪽 썰어줄란게. 앵간지 빨리 다녀오란게.
0: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화 중에 나온 어머니가 말하는 앵간치, 앵간치는 무슨 뜻일까요? 사투리 아시는 분들 예문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경상도에도 이 사투리가 쓰입니다.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힌트곡 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투 스토리.
0: 적당히 좀 합시다. 듣고 올게요.

0: 네. 네. 아, 노래가 좋네요.
1: 노래가 굉장히 분위기인데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예, 투스토리에 적당히 좀 합시다.
0: 네,
1: 들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정답 주고 계십니다. 샵 2848번으로 앵간치가 무슨 뜻인지 예문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전라도 사투리니까 뭔가 아주 약간 유하게 표현했지 울산이나 부산이라면 엄청 세게 앵간치 먹고 디비자지 마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앵간치라는 말을 그 경상도에서 쓰나요?
0: 저희는 앵가이 라고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앵가이라는 느낌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3283번님
1: 아내랑 결혼 30주년이 다 돼가는데 네. 고속도로 휴게소 영상이나 호두과자 영상이 나오면 큰애 임신했을 때 고속도로 휴게소 호두과자 먹고 싶다고 했는데 호두맛 아이스크림 안 되네? 호두맛 아이스크림 안 돼? 이렇게 했다고
0: 대체품 네, 네 얘기하셨는데
1: 30년 가까이를 얘기를 하는데 앵간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30년은 좀 길긴 하네요. 좀 아니요, 잘못하신 아니요. 건 맞는데
1: 길지 않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아마 임종 전까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0: 호두 과자 이렇게요? 백화점만 가면 이옷 사달라 저거 사달라 딸들아 앵간치 해라 엄마 돈 없다 적당해 5499번님 아 따님들이 갖고 싶은 게 많군요.
1: 근데 또 딸 입장에서도 네. 안 사줄 거 알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0: 혹시 사주시지 않을까.
1: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돈이 생기면 사줄 마음이 생기지.
0: 잘하고 있네요 친구들이.
1: 평소에 얘기 안 해놓으면 당연히 안 사주죠.
0: 모르죠 모르죠. 네. 다이어트 하는 친구야 샐러드도 그렇게 먹으면 살죠. 앵간치 먹어라 진희님께서 예. 남겨주셨습니다.
1: 요거 비슷한 얘기를 선배가 한다면서요.
0: 예, 그런 이제 운동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코끼리도 풀만 먹어요 아시죠?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찔리죠. 예.
1: 코끼리가 하루에 풀을 1톤인가 먹는다죠. 예.
0: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예. 크죠 몸이 코끼리가.
1: 그렇습니다.
0: 어머 신혼이신 현주님이 남편과 스킨십을 좀 많이 했더니 지인들이 더워 죽겠는데 앵간치 해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1: 지금 저 자랑인 거죠?
0: 신혼이니까
1: 자랑인 거죠.
0: 더울 때 붙어 있으면 신혼인 거죠. 네. 예. 저기, 어머 여기 또 60일 된 아기 엄마도 있으세요.
1: 네, 손바닥에 땀띠 안 나게 조심하세요. 자 60일 된 아기 엄마입니다. 앵간치는 적당히 해라가 아닌가요? 밥 먹고 기저귀 갈아줬음 이제 앵간치 울고 자거라 얘들아. 엄마도 울고 싶다.
0: 정말 60일에는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왜 이러는지.
1: 근데 한 가지 제가 힘듭니다. 예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0: 뭡니까?
1: 요때가 좋습니다.
0: 사실이에요.
1: 애가 크고 예. 걸어다니면 더 힘듭니다.
0: 100일이면 조금 나아집니다. 예. 60일이니까 조금 힘내시고요. 아우 대단하시네요.
1: 100일 때보다 60일이 낫고요. 돌 때보다 100일이 낫고요.
0: 뱃속에 있을 때 제일 나아요.
1: 맞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나아요.
0: 자,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 앵간치 이 뜻이 무엇인지 계속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곡 2743번님이 신청하셨네요.
1: 강문경의 순정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0: 함께 들을게요.

0: 네, 네. 강문경의 순정 함께 들었는데 아, 콧소리가 정말 앵간히
1: 어마어마합니다.
0: 앵간히 들어가야 되는데 콧소리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네요. 네.
1: 야, 근데 지금 이 앵간치에 날이 더워서 그런지 굉장한 예문들이 많이 왔어요. 8913번님.
0: 앵간히는 어지간히라는 말의 사투리죠. 더위야 입추도 지났는데 이제 앵간히. 아, 입추가 지났군요.
1: 맞네요.
0: 아,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였습니다. 맞아요.
1: 맞아요. 아. 날씨도 더운데 놀이터에서 계속 노는 딸내미야.
0: 아이고.
1: 앵간히 놀고 좀 들어가자. 벌써 2시간 넘었다. 어이. 이 더위 엄마 지친다.
0: 엄마도 엄마지만 이 노는 딸내미도
1: 애들은 안 지치나 봐요.
0: 어, 이거 위험한데.
1: 4848번님. 네. 아, 자 그리고 아, 따마 엄마 좀 앵간히 불러라. 내만 몸 배고프다 너. 방학 언제 끝나노?
0: 와, 이거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는데요.
1: 아니 제가 어? 제 저잖아요.
0: 남미 씨. 예.
1: 엄마 그럼 점심에는 밀면 하나 시켜 먹어. 그만해. 그만 좀 먹어. 네,
0: 먹으면서 또 뭐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 줬는데
0: 먹으면서
1: 2시간 있다가 밀면 좀 주문해주고 가면 안 돼 출근할 때. 그만해라 진짜. 아, 정말. 3202번님.
0: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기구 사용 그 운동 안 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는 아 기구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1: 아이고
0: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1: 맞아요. 되게 또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0: 가서 이거 계속 쓰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1: 참 애매해요.
0: 그거 참 힘들거든요.
1: 아, 요거 끝나면 할 겁니다.
0: 아니 그러니까 헬스장 보면 다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의자 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 가서 보면 되는데 꼭 운동기구에서 앉아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1: 왜냐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0: 아, 참.
1: 그런 느낌인 거죠? 아시죠? 예. 아,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네.
0: 안타깝네.
1: 내 고향 의성말로 날씨야 응가이 더버레 경비일하기 되게 힘들다 않가나 라고 하셨습니다.
0: 아, 경비를 하시는 분이시군요.
1: 아, 그렇군요. 힘내십시오.
0: 요즘 경비실에는 에어컨이 다 나오죠?
1: 네. 그래도 뭐 워낙 더우니까.
0: 아, 아직도 없는 데가 있나 모르겠는데.
1: 아, 있을 수도 있어요.
0: 예, 웬만하면 좀 놔드리세요.
1: 네. 다 저, 힘듭니다.
0: 전기세 얼마 안 나와요.
1: 아,
0: 네. 각 집에 1,000원씩만 더 내면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아, 앵간히 좀 자라. 적당하게 좀 자라는 뜻 아닐까요? 아, 누가 또 엄청 주무시나 봐요. 3244번님.
0: 근데 이건 건강한 거예요.
1: 많이 잘 수 있는 건 좀 부러워요.
0: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와.
1: 금방 깨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0: 한 번 깨면 두 번 자기 힘들어.
1: 아.

0: 정말 많은 분들
1: 피곤만 해.
0: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엔가이 맞춰주신 분 정답은 바로 어지간히, 적당이었고요. 상대방의 행동이 심하거나 지나쳐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5803 그리고 유튜브로 보내주신 지니님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3: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곳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2: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11: 등을 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4: 네, 월요일 확깨는 라디오.
15: 네.
14: 아, 이제 1, 2부 마쳐야 될 시간이 됐네요.
15: 아, 우리 소개팅 해주신 멋진 분이 한 분 계셨네요. 우리 애청자분 중에 6551번님이
14: 예. 주말 남편 친구와 제 친구를 소개팅 해줬어요.
15: 와우.
14: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한 잔 뭐 너무 재밌었습니다.
15: 오.
14: 둘이 잘 돼서 결혼까지 갔으면 해요.
15: 아시죠? 잘 되면 술이 석잔, 안 되면 뺨이 석대. 술 석잔 받으시길 응원하면서 꼭 잘 되셨으면.
14: 아니 근데
15: 좋겠어요.
14: 이게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15: 아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선자들도 나갔으니까 예.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근데, 거 아닐까요?
14: 그 이 뒷얘기가 되게 궁금하네.
15: 앞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14: 그러니까 뭘 애프터를 했는지.
15: 네네네.
14: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15: 어허, 그래가지고
14: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15: 얘기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현정님이 경주는 오늘 시원합니다.
14: 오.
15: 가을이 올 것 같아요.
14: 어, 정말요?
15: 진짜요?
14: 경주에는?
15: 이렇게 희소식이 있다고요? 아니 김주홍님도 애인가에 예. 덥지만 오늘은 좀 잘만하네요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14: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15: 이게 다들 조금 느끼는 날씨가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14: 어제 울산에는 정말 비가 와 쏟아질 땐 진짜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15: 아 저는 태풍이 혹시 무섭게 올까봐 너무 더웠잖아요.
14: 근데
15: 걱정도 됩니다.
14: 한 30분 왔나?
15: 아, 이렇게 비가 간절할 때가 우리가 장마도 제대로 없었어가지고 진짜 비가 간절하네요. 자 여러분들 또 신청곡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3, 4부에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코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두 분이 잘

0: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6551번님이 허니 허니 이 노래를 또 신청하셨습니다.
1: 이게 부르란 얘기잖아요. 네. 허니 허니라고.
0: 라고 부를 수 있기를.
1: 부를 수 있기를.
0: 모든 소개팅 하시는 분들 잘 되시길.
1: 정말 잘 돼가지고 결혼하신다고 하면 네. 이렇게 네 분이서 같이 만나면 되게 할 얘기가 많겠어요.
0: 괜찮네. 어머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네. 오늘 만나기로 했대요. 어? 우리가 더 재밌네.
1: 왜 내가 설레지?
0: 저도요. 우리가 이럴 일이 없거든. 자 그러면 설레는 노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자주 남기겠다고
0: 예 6551번님 계속해서 통신원으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통신원으로
0: 소개팅 통신원.
1: 야 그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
0: 근데 3, 4부에 애정의 조건 있어요.
1: 아 이렇게 좋을 때는 또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0: 여러분 어지가지 마시고 도파민 터지는 얘기도 기다려주시고요.
1: 자 그러면 6551번님의 신청곡
0: 네.
1: 서지호의 허니 허니 듣겠습니다.
0: 네 이 곡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SSA.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오는 2028년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조기에 산단 착공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척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문제로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3차 청문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핑계로 말을 바꾸며 올림픽공원 이슈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서 예정된 18일 재검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쯤 특검 임명이 예정된 만큼 특검 출범 뒤 수사 주체와 함께 검증해야 투표지의 오염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재검표 일정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주거 안정 방안을 보고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력이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오렴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지만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면서 국민 포기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밀어붙이는 대통령,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밀어붙이는 여당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사와 민주당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지난주 같은 극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0: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부산 32도 등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4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종래입니다.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타국에서 죽어간 어린 소녀들을 영혼만이라도 고향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존엄을 되찾아주는 일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우리 안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영화 귀향을 만나주세요. 한 분의 역시 고향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날도 더워 죽겠는데 밖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1: 헛둘 헛둘 둘둘 시작.
0: 아우 아줌마, 그러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요. 아우 좀 그만 좀 파닥거리라니까요.
1: 벌써 이렇게 더울수록 운동을 해가 면역력을 키워야 돼. 배주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같이 운동하자니까 따라해봐. 헛둘 셋 넷 아 둘둘 셋.
0: 아우 보기만 해도 더워 죽겠네. 아우 땡볕에서 그러지 말고요. 아우 저기 문수체육관에 체력인증센터 문 열었다고 하니까 거기 좀 가보시라고요.
1: 체력인증센터? 그게 뭔게 운동하는 데인가?
0: 거기 가면요 본인의 체력 수준을 인바디 같은 프로그램으로 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냐고요.
1: 어머.
0: 맞춤형 운동 처방도 받고 건강 상담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대요.
1: 아니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네. 내도 좀 받고 싶다. 그냥 가면 되는가?
0: 아이 국민 체력 100 누리집에 들어가서 체력 인증 센터 지역을 울산으로 선택한 다음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고요.
1: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가면은 내 체력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지요.
0: 그렇습니다. 국민 체력 100 누리집.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전 예약자가 벌써 110명이나 된대요.
1: 엄마야 그럼 나도 가서 신청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 맞춤 운동 처방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이태분대 면역력도 키워 보이시다.
0: 배째는 퀴즈 나갑니다.
1: 주의서.
0: 문수체육관에 울산 체력인증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이곳을 이용하려면 어느 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할까요?
1: 1번
0: 국민체력 100.
1: 2번
0: 이남미 개인 SS.
1: 함 놀라워 주이소.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국민체력 100이냐 이남미 SNS냐 정답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남미 씨도 받으면 안 돼요?
1: 이거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뭐 제가 몸이 뭐 당연히 안 좋죠. 예. 이분 운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분 있잖아요.
0: 아 김정국 씨?
1: 노래 나갑니다. 사랑스러워.

0: 네. 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 변호사님이 오셨거든요. 네. 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신청할게요. 2743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신청하셔서 내 체력이 얼마인지도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너무 달랐다.
1: 평행선을 건 우리 사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2: 부부 사이 조정이 필요할 땐 애정의 조건을 찾으세요.
0: 부부 사이 조정을 위해 매일 애쓰고 계신 분이죠. 김경덕 이혼 전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혈압 치료해봅시다 라고 문자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샵 2848번으로 궁금증 있으시거나 어떤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익명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샵 2848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진짜로 막 열이 받아서
0: 네,
1: 감정이입이 되시나? 이제는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봐서.
2: 아니 근데 저는 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1: 네. F시군요.
2: 아니 전 T인데도.
1: 아, T예요?
0: 네. 화가 나는 건 충분히 같이 공감을 네네. 한다.
1: T인데도 그 감정이입이 되세요?
2: 네. 네.
0: 그러면 좀 더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드시겠어요? 내가 그냥 변호를 또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
2: 네. T도 감정이 있긴 있거든요. 네.
1: 아 그래요?
0: 네, T예요. 저도
1: T도 감정이 있어요?
0: 네. 예. 아니 근데 딱 맞는 직업이신 것 같아요. 네. T가 보통 해결형이래요.
2: 네네.
0: 해결을 해주시는 그쵸. 해결사 역할이시니까.
2: 네. 화가 나니까 해결을 해야겠다.
0: 아, 아 네. 좋습니다.
1: 그럼 반대로 네. 반대로 내 의뢰인인데 네. 상대방이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2: 당연히 있죠. 당연히.
1: 있어요.
2: 근데 사실 뭐 예를 들면 형사 범죄를 저지른 왜 극악무도한 분들
0: 네.
2: 뭐 예를 들면 변호하는 변호사님을 엄청 비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1: 극악무도하고 분하고는 잘 안 어울리네요.
2: 네. 근데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예. 뭐 이제 국선 변호사를 다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1: 해주죠.
2: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라고 해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이제 마찬가지로 이혼에서도 좀 나쁜 쪽도 어쨌든 뭐 잘못은 잘못이지만 본인이 또 가진 절차적인 권리라든지 기본적인 것도 보장을 또 받으셔야 되고 또 최대한 또 사실은 또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뭐 물론 잘못을 더 한쪽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이 평생 잘못만 했느냐 하면 또 그거는 또
0: 그러네요.
2: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네.
2: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변호사가 보완을 해드리는 거니까
1: 그렇죠. 네. 뭐 살인범도 수술받을 권리는
2: 있고.
1: 있으니까
2: 네네 맞습니다. 네.
0: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감정이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2: 두 사람은 혼인 17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했고 친구들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혼인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1: 남편은 결혼한 직후부터 자주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아이들 양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0: 게다가 술에 취하면 물건을 부수거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갔습니다. 그 정도가. 그런데 정말 모순적인 건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호탕한 사람으로 친절했고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들에게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 아주 어릴 때부터 남편은 집안의 그릇 등 가재도구를 깨부수고 아내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했다는 것입니다.
1: 아내는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밀치기도 했는데

0: 근데 남편은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고 심하게 흥분해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1: 아내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를 했고 그러자 남편은 시댁으로 도망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부모가 며느리를 불러 이혼할 게 아니라면 경찰을 왜 불렀냐, 남의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하냐며 며느리를 다그쳤고 다신 신고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2: 이후 남편의 폭력은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아내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장인 장모가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도 만취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1년 중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0: 심지어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진 일까지 있었고 술을 마시면서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에 출입한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1: 오늘은 좀 심각하네요.
2: 네.
1: 이 남자분의 이런 행동을 모르고 결혼을 하신 거죠.
0: 이거는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1: 완전히 속였네.
2: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사례들이 사실
0: 많아요.
2: 네,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0: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결혼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1: 아니 근데 친구들 모임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누가 뭐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애했는데. 야, 그럼 이때는 이제 술을 마시고 자중했다는 거죠.
2: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젊은 시절이셨을 거니까 17년 전이고 뭐 지금보다는 조금 술을 덜 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0: 젊었을 때 더 많이 먹지 않나요?
2: 아 그런가요?
1: 간이 좋으니까? 네.
0: 간이 생생하잖아요.
1: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제일 무서운 게 다른 사람에겐 호탕하고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돌변한다는 거.
0: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진짜 무서운 그쵸. 거거든요.
2: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이중적인 걸.
2: 네네.
1: 근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는 뭐 시어머니도 이혼할 거 아닌데 왜 신고했느냐. 오히려 좀 싸고 도시는 걸 보면
2: 네.
1: 약간 가족력이 그러니까, 아닌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2: 근데 부모님이 이런 성향이시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좀 잘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1: 그러니까요.
2: 네.
1: 예. 아니, 식구들이 뭔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
0: 이혼할 게 아니라면 경찰을 불렀으니까 이혼할 거였으니까 경찰을 부른 거 아니에요?
1: 아니 이래나 저래나 이게 뭐랄까 몸이 이제 이제 정말 불안한 지경이니까 신고를 한 건데 이걸 오히려 혼을 내신다. 이건 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같은 여자라도
1: 예.
0: 이게 시어머니가 되면 입장이 달라지나요?
1: 아직 제가 아들은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
0: 들어와서
2: 네, 저도 시어머니는
1: 변호사님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2: 네.
0: 예, 두 분 다.
2: 근데 또 요즘 또 시어머니들 중에서는 오히려 막 같이
0: 며느리 편
2: 네, 며느리 편을 들고 하시는 분들
1: 많잖아요. 눈치 보는 분이 더 많지 그죠 사실.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시어머니가 너무 잘못하신 거죠.
0: 근데 이, 네. 이 정도 되면
1: 예.
0: 이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개차반인 거 알 텐데. 네.
1: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0: 아니 죄송합니다. 예.
2: 네.
0: 알 텐데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아, 근데 보내주신 분들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다고.
2: 네.
0: 아.
2: 아니 그리고 그 개를 그 훈육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0: 개요?
2: 네 개. 네. 그 아이들 그 네,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시면
1: 예.
2: 그 이제 결국에는 이 상담의 주된 이제 그 결론이 양육자 훈육자
1: 맞아.
2: 다 잘못된 네,
0: 아.
2: 그 교육을 해서 그렇다는
1: 애랑 개는 잘못이 없거든요.
2: 네 그런 결론이 많이 나잖아요. 네, 이 부모님도 네 이
0: 개기 때문에 이렇게 된 얘기인가요? 그러면
2: 아니 네, 이 남편의 어떤 예. 성장 과정에서 이분의 어떤 행동들을 잘못된 걸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1: 그런 것
2: 해서 이런 성향으로 보통은, 자라지 않았을까?
0: 보통은 그런 게 견주라고 하죠. 견주.
2: 네.
1: 아니 근데 17년이나 사셨어요. 이걸 참고
2: 네.
1: 이혼 소송을 그 전에 안 했다는 거예요?
2: 그쵸 안 하셨던 거죠.
1: 애 때문에?
2: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또 뭐 자녀들이 어릴 때는 사실 이제 뭐 이혼을 마음 먹는 게 또 쉽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0: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루하루가 네. 지옥이었을
1: 그리고
0: 텐데.
1: 그리고 애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때렸다는데 네. 애들 교육에도 안 좋은데 정말 갈라서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죠?
2: 네. 그리고 보통 뭐 TV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이런 분들의 좀 패턴이 다 반복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술이 깨면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 뭐 잘못했다 하다가 또 이제
1: 맞아.
2: 다시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괜찮을 때는 또 이혼 오늘 마음을 또 접으셨다가 아이들 생각해서 뭐 이런 일들이 아마 반복됐을 거고
0: 이런 사람들을 흔히 하는 얘기가
2: 네.
0: 술이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2: 네.
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레파토리가 네. 똑같죠.
0: 그러니까
1: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 같으면 아들을 혼내겠어요.
2: 네.
1: 시어머니들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0: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분들은 시어머니라고 하고 아까 그분은 이제 견주
2: 네.
0: 그렇죠.
3: 아이고.
1: 네. 일단 소송을 했습니다. 네. 예. 아내분이 이제 용기를 좀 내셨어요. 네네. 그죠? 예.
0: 이혼 소송을 했으면 이건 당연히 이혼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2: 아, 그렇죠. 뭐 이건 당연히 뭐 이혼 사유가 너무 명백하시고요. 뭐 위자료 사유도 충분하시고.
1: 근데 네. 아까 우리 배윤아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술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런 것도 정상 참작이 되는지
0: 그러니까.

0: 사실 근데 이제 이 심신미약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사실 심신미약은 형법적인 개념이라서 뭐 이혼 가사랑은 조금 구분되는 아. 내용이긴 하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이제 근데 형법에서조차도 심지어 원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인정된 게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이런 상태를 유발했는데 왜 감형을 그러니까. 해주냐고 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판결들이 예. 그런 스스로 이제 인식하면서 한 음주 행위에 의한 그런 범죄들을 뭐 크게 감형하진 않거든요.
2: 아.
0: 근데 마찬가지로 뭐 이혼 소송에서도 본인이 뭐 술을 마시고 그런 상태에서 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한 뭐 어떤 감경 사유라든지 뭐 이런 아 가 이게 그 참작 사유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2: 네. 아,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괜찮았다. 밖에서는 평이 좋은 사람이다.
0: 네네.
2: 근데 집에 와서만 이중인격자다.
1: 그것도 가만히 돼요?
0: 뭐 가만히 사실 할 이유가 없죠.
1: 없잖아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네. 밖에서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0: 맞아. 근데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게 더 화가 났다. 오히려 이렇게.
1: 아 화가 났다.
0: 네 그런 내용으로 좀
2: 너무 무섭고.
0: 네. 네네.
2: 근데 이제 도박도 하셨다고 했어요. 안 한 게 없습니다. 이분이.
0: 네네.
2: 예, 나쁜
1: 건 혼자 다 했어요. 유흥업소도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0: 네.
1: 유흥업소도.
0: 사실 진짜 안 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1: 와 이건 진짜 네. 개차반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다.
2: 그럼 이제 도박으로 생긴 빚이다. 이것도 재산 분할에 들어가는 건지.
0: 네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 하면 도박 채무가 현재 현존하고 뭐 재산 분할해서 남편분이 만약에 주장을 하셨다.
2: 네?
0: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일상 가사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발생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과거에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또 으쌰으쌰해서 갚고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사실은 그거를 이미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재산 상태에 이게 다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까지는 이제 뭐 사실 정확하게 고려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기여도라든지 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주장으로 할 수는 있죠.
2: 그러면 이제 이 아내분은 전업주부신 거예요?
0: 네, 전업주부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2: 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0: 네.
2: 아, 이게 진짜 너무 괴롭기도 하고 다 받아내야 될 것만 같은데 마음 같아서
0: 네.
2: 이분의 복은 아내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0: 그쵸. 네.
1: 그래도 재산 분할하고 또 위자료하고 다르다잖아요.
2: 네. 다 받아올 수도 없죠. 17년이나 살았지만.
0: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가정 주부로서의 기여도 같은 것이 인정이 돼서 재산 분할은 이제 5대 5.
1: 5대 5로?
0: 네, 네. 아. 인정된 사안이고요.
1: 아니 근데 그 시어머니가
0: 네.
1: 이 이혼할 것도 아닌데 왜 신고했냐 뭐 이러면서 그 얘기는 이제 예전부터 이 아들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0: 네.
1: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거 이런 것도 어떻게 처벌할 수 없습니까? 뭐 방관이라든지 뭐 폭력.
0: 아 시어머니에 네.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사실 이제 이 혼인 파탄 사유 주장을 하면서 네.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배우자에게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1: 네.
0: 파탄의 주된 원인을 이제 제공했다면서 시어머님이나 시부모님,
2: 있구나.
0: 네네, 뭐 상대로 같이 위자료를
1: 청구한다.
0: 네, 청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방관 정도만 가지고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까지 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이고요.
2: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을 조정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면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뭐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며느리한테
2: 나섰다.
0: 뭐 욕설을 한다거나 뭐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자료가 나옵니다.
2: 네.
1: 자기가 키우는 개가 가서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0: 네.
1: 물었을 때
0: 네.
1: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0: 아, 그쵸. 그게 이제 형사상 그런데
1: 예.
0: 이제 문제는 이 남자분은 그래도 성인이고
1: 예.
0: 네, 이제 본인의 단독 의사능력, 네, 행위능력 법률적으로 제가
2: 설명 이 와중에도 변호사님은 네. 이성적이시네요.
0: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1: 아. 시어머니가 잘못 키운 거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제 그 강아지가 뭘 물었을 때 네. 이웃을 물었을 때 네. 책임을 지듯이
2: 네. 여기 시어머니는 물어 할 뿐이에요. 지금 하는 거 물어 더 세게 물어 이럴 뿐이에요
0: 네,
2: 지금.
0: 네.
2: 아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너무 속상하다.
0: 그쵸.
2: 듣고 있으니 화가 난다 하셨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뭐 당연히 이제 이혼은 잘 되셨고요. 이제 여자분이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 50%를 지급 받는 걸로 이제. 사실 뭐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기는 한데
2: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맞은 값이 17년인데.
0: 네, 뭐 조금 그런
2: 1억 7천은 없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 아니, 1억 7천 갖고 돼요?
2: 아니 이제
1: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텐데.
2: 아니면 이제 똑같이 때릴 수 있는 기회.
0: 네, 아이고. 네.
1: 똑같이
2: 눈에는 눈 아닙니까?
0: 근데 위자료가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이거는 변호사들도 다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법원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궁금한 게
0: 네.
1: 이혼을 했잖아요. 아이들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양쪽 부모가
0: 면접 교섭을 하죠. 네.
1: 그러면 이 폭력 남편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요 판례 사안만 봐서는 남편분이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막 많이 폭행을 하거나 한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2: 아내만 괴롭혔다.
0: 아내를 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보게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정서적 학대 해당합니다만 네. 어쨌든 요 경우에 뭐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면접교섭을 전적으로 뭐 아예 뭐 전혀 못한다 요렇게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지금 결혼 17년이고 이미 자기 의사표시를 할 충분한 나이가 되었잖아요. 이 경우에 아이들이 아빠와 면접교섭 나는 정말 원치 않는다 뭐 하는 경우에 이걸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로 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네. 뭐 그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의 저희가 교훈이 있다면
0: 네 결혼생. 일단 사실 근데 결혼 전에 이런 분의 성향을 사실 아는 거는 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2: 왜냐면
0: 작정하고 너무 막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뭐 여러 저도 이제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경험을 하면서 TV도 보고 생각을 해본 것이 약간 이 사람과 싸워보고 좀, 네, 좀 뭔가 극한의 화가 날 만한 상황을 만들어보고
2: 저는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네. 때 우리는 연애 때 싸울 일이 없었어.
0: 네.
2: 이런 분들이 뒤로 가서 아, 그쵸. 더 심하게 싸우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0: 그러니까 뭔가 정말 좀 이성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좀 결혼 전에 확인을 하신다면 좀 어떤 사람을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술도 한번 많이 먹여보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것이
2: 쉽지 않네요. 네.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애견 훈련소에 3년을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라고 네. 지금 변호사님께 네. 질문 주셨어요.
0: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1: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갈 때 입마개라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2: 아니, 팔을 묶어야 돼요.
0: 팔을 밖에서는 또 안 무시니까 또 이제.
1: 그래요.
2: 네. 아, 사계절을 겪어보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여보고 싸워봐야 한다라는 게 네. 오늘 결론이다라고 네, 네. 또 애청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씁쓸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생에는 좀 행복만 있으시면 좋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양육비는 어떻게 해결됐냐고.
0: 아, 양육비는 네.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뭐
1: 받는 걸로?
0: 네, 남편분 네. 소득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금액을 받는 걸로.
2: 네. 그래도 안 헤어지겠다고는 안 하셨네요, 이분.
1: 입마개만.
0: 아, 네, 네. 그래도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좀 적극 지지해가지고 아, 네,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2: 오히려 자녀들이 이혼하시라 엄마 네, 이건 네. 아니다
1: 그럴 것 네. 같아요.
2: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애정의 조건 정말 저혈압이 땅끝까지 내려가는 정말 무서운 네. 사연으로 오늘 김경덕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MBC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7: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8: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책보다 SNS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어휘력을 키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재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매주 하나의 속담을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이 속담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아니면 기상천외한 희한한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속담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속담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속담을 조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0: 저는 이거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 왜요? 왜요?
0: 뭐
1: 잘 안 하세요?
0: 뭔가가 일이 있어야 연락을 하지.
1: 잘 지내 이런 거 안 하는 스타일이세요?
0: 안 해요 저는.
1: 아 아예?
0: 예. 그래서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1: 화났냐? 이렇게요? 예.
0: 아니 그게 아니라 넌 도대체 그 집에 틀어박혀서 뭐 하고 사냐?
1: 아. 너무 연락이 안 돼서 네, 네. 좋습니다. 이 속담 맞춰보세요 여러분.
0: 알고 지내는 사람이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아무래도 걱정을 하기 마련이죠.
1: 그렇죠.
0: 그런데 대부분 이제 위급한 일이 생겨야 소식을 보내죠. 그 얘기는 소식이 없다면
1: 걱정할 게 없다.
0: 걱정할 게
1: 오히려
0: 없다.
1: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다 라는 말을 담은 속담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속담
0: 이걸 알면
1: 네.
0: 이 소식을 이걸 알면 되게 쉬운데 모르는 어린이들에게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이게 말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자,
0: 이게 또 한자어잖아요 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연락이 없는 게 오히려 잘 지내고 있다는 거다 라는 속담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희 딸이 서울에 사는데
1: 네.
0: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1: 이렇게 가족 뭐 이렇게 단체창에 얘기도 안 해요?
0: 단체창에는 하는데
1: 아하.
0: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전화해갖고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지내니?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1: 따님한테도 전혀 잘 안 하세요?
0: 딸도 저한테 전화 안 하고.
1: 아 성격이 똑같네요.
0: 그거를 윤일동 씨한테 얘기했더니 윤일동 씨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1: 무슨 얘기야 수형 매일 해야지 이런 스타일이
0: 매일 해요 매일. 이 친구는 매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마다 또 다르니까요.
0: 또 다르니까. 네.
1: 자, 과연 이 속담 여러분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규현이 불러줍니다.
0: 삼다도 소식.

0: 네, 규현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네요.
1: 몰랐네요.
0: 삼다도 소식. 이거 진짜 옛날 노래인데.
1: 네, 안에 힌트가 들어있는 노래였습니다. 소식이라는 힌트가 들어있었는데요. 정답을 발표해보겠습니다.
0: 정답은 바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1: 네, 가 정답이었습니다. 2743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자, 그럼 이 속담을 어린이들은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들어볼까요?
2: 무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3: 무소식이 무식하다.
4: 무소식이 뭐 없다.
1: 무소식이 무식하다.
0: 무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살고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네. 어른처럼 답한 친구도 있고.
0: 그렇죠.
1: 무소식은 무식하다.
0: 무식하다라는 말은 안 해.
1: 연락 안 하는 친구가 무식하다는 건가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자, 그렇다면 자, 아이들은 또 뭐라고 표현을 할지 이 안에 또 퀴즈도 숨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0: 문제 나갑니다.
5: 무소식이 유소식이다.
6: 소식이 무소식이다.
7: 무소식이
1: 남학생입니다. 아주 개구쟁이 남학생이에요.
0: 이 친구 약간 고학년 같아요.
1: 네네 고학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친구들이 무소식이 유소식이다. 이건 정말 똑똑한 친구네요. 자
0: 요즘 그 어휘력이 없다고 누가 그랬어요? 애들이 잘한데.
1: 잘한 친구도 많은데. 네. 자 무소식이 땡땡땡 아이들 초등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봐 주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맞춰주신 분들께는 식사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힌트곡 나갑니다. 힌트곡.
1: 어떤 말일지 궁금한데요.
0: 윤도현의 노래
1: 가을 우체국 앞에서 힌트곡으로 들을게요. 샵 2848번으로 정답 남겨주세요.

0: 노래만으로도 가을이 온 것 같네요.
1: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조금 선선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 노래가 더 다가오네요.
0: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었습니다. 네. 이거 힌트곡으로 드렸는데
1: 무소식이 땡땡땡.
0: 이게 어떻게 힌트곡이지?
1: 아, 이제는 조금 약간 이해를 하시고 우체국에 관련된 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하. 6551번님
0: 무소식은 우체국에서 찾는다.
1: 4972번님
0: 무소식이 우체국 갈 일 없다.
1: 오, 자 그리고요 무소식이면 우체국에 가라. 7777번님 아,
0: 이분은 무소식이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라.
1: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3778
0: 무소식이 우체부
1: 무소식이 우체통이다. 0714
0: 무소식의 아 0714
1: 네. 예. 그리고 우리 5250번님
0: 예. 무소식은 우체부 아저씨가 전해준다.
1: 아, 1119번님은
0: 무소식이 편지를 쓰게 한다.
1: 아, 편지와 우체국이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2743번님이요
0: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자식들은 가장 힘들 때 소식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1: 서운하네.
0: 부모는 늘 자식들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1: 아,
0: 오늘도
1: 맞네.
0: 함께해서 유익하고 행복했습니다.
1: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사랑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0: 근데 그 서운하다고 하셨지만 네. 자식들이 힘들 때 부모를 찾는다는 건 또 고마운 일이에요.
1: 그러네요. 그 말을 네. 해준다는 자체가 그죠. 그렇죠?
0: 근데 힘들 때 부모한테도 연락을 하면 정말 더 서운하죠.
1: 그러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 집 떠나 있는 아들이 소식을 잘 전하지 않아요. 소식 좀 듣자 하면 늘 어머니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자주 하면 제가 힘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소식이 뜸하면 걱정이 돼요. 5032번님
0: 아들이 티네요.
1: 확실한 성격이네요. 예. 3283번님
0: 무소식이 답장 없다.
1: 아, 요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무소식이 편지다 라고 쓰신 분도 있고요.
0: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
1: 어, 그래도 좋아하는 분이나 생일에는 편지로 마음을 아직도 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요.
0: 뭐 카드 정도는 뭐 쓸 수
1: 아,
0: 있을 텐데
1: 긴 장문의 편지는
0: 장문의 편지를
1: 아, 연예인들 많이 쓰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0: 아, 잘못했을 때
1: 손편지 올립니다. 결혼할 때
0: 결혼할 때
1: 팬분들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이런 그러니까, 거 손편지로 하시더만요.
0: 어, 연애할 때 그 편지 주고받았던 거 결혼해서 몇십 년이 지났어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1: 아,
0: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기분이 어떨까요?
1: 저희 어머니가 상자째로 갖고 계시거든요.
0: 아, 진짜?
1: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모르고 그걸 다용도실 같은 데서 발견을 했어요.
0: 발견했어요?
1: 아버지가 거의 서신을 쓰셨더라고요.
0: 아~
1: 그랬더니 어머니가 진짜 화를 내면서
0: 왜?
1: 불태우고 싶다. 자기 서놨다고. 이거 왜 이걸 가지고 있어? 어디서 찾은 거야? 이렇게 하셨던 중학교 때
0: 그래도
1: 사연이 생각나네요.
0: 그걸 버리지 않고
1: 아, 그러니까
0: 가지고 계신 거 보면
1: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불태우셨는지 제가 시집을 와서 모르겠네요. 늘 듣고 있는데 문자 보내는 방법을 몰랐어요.
0: 아이고.
1: 아들한테 배워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6292번님이 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아유 감사합니다.
0: 문자 연락처에다가 샵 2848을 치고 보내시면 돼요.
1: 저장해놓으세요.
0: 네.
1: 이 시간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정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무소식이 우체국 망하게 한다. 예, 소식이 없으면 우체국이 망하니까요.
1: 와, 예. 아니 까불기만 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무소식이 우체국 망하게 한다.
1: 이야,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가장 비슷한 무소식이 우체국에 갈 일이 없다 라고 보내주신 4972번님께 근접한 답이기 때문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대단해요.
0: 이 친구가 소식을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1: 그러게 말입니다. 가끔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친구가
0: 그러니까
1: 많다는
0: 말이에요.
1: 걸 저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3: 할아버지 손녀딸을

0: 선물에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끈한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아, 아이들의 기발함을 또 오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일하며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4: 근데 그 일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들으면 일이 되세요?
3: 집중이 안 될까봐 괜히 걱정이 되네요. 코너가 많다 보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이 와중에 일까지 해내신다는 거. 참 학계라 애청자분들은 예. 멋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4: 이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3: 아, 예. 그리고 문자 배우신 분들도 있다니까 또 기쁘기도 하고요.
4: 근데 예. 이게 그냥 저희가 무심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샵2848 계속 얘기하니까 네. 이걸 어떻게 보내지 하시는 것 같아요.
3: 맞아, 그럴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4: 예, 예. 예. 번호를 쓰지 마시고 그냥 샵2848 쓰시고 그냥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오늘 애정의 조건 들으시고도 흥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 아, 근데 정말 어떻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결혼하기 전에 그걸 좀 확인하는 방법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3: 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탐지기 같은 거. 아니면 이 성격이 그대로의 성격이다 이런 탐지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는 뭐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아니, 간단하게 풀어가지고
3: 기술도 사람, 많이 발전했는데 그죠. 네.
4: 이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 딱 나오게.
3: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믿을만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그러니까 됐으면
4: 안타까워요.
3: 좋겠네요.
4: 안타까워요.
3: 네.
4: 진짜 안타까워요.
3: 아, 오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봤어요.
4: 결혼 전에 점 보러 가신다는 분 계시네.
3: 1023번님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4: 네, 노사연의 이 마음 여기.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오는 2028년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조기에 산단 착공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문제로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청년들에게 제공하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정책을 제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본 의도와 달리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임기 후반 당 운영 방안에 대해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당명이나 정강 정책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묻는 말에는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옵션을 놀려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업 담당 직원이 구속 기소된 데 대해 방사청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오늘 비위 행위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방사청 직원 한 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을 구속 기소했으며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NI 임원도 구속했습니다. 내일도 평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4.2도입니다. 강다수입니다. MBC 4시 뉴스를 아침이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독일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관찰한 사례인데요. 살이 쪄서 고민인 A씨는 건강에 좋은 자연식을 직접 해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요리 동영상을 보고 요리책을 보고 온라인에서 제철 식재료를 찾다가 진이 빠져서

먹어서 아이고 어렵다며 포기, 다시 원래대로 먹었습니다. 이럴 땐 2분 규칙을 적용해보랍니다. 뭐든지 2분 안에 해치워버리는 방법인데요. 건강식을 해먹고 싶다면 복잡한 레시피 대신 2분 동안 당근을 씻고 깎아서 천연 요거트에 찍어 먹는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비교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가 봐요.
0: 왜요?
1: 40대 육박하는 날을 겪고 나니까 와, 오늘 정도만 돼도 숨은 살짝 돌리겠다.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아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그죠?
0: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더웠으면 33, 4도가 견딜만한가.
1: 그러니까. 네. 게다가 그 찬홈이라는 15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0: 찬홈이요.
1: 네. 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은 폭염이 더 꺾일 거라는데 뭐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0: 반면에 유럽 날씨 보니까요. 다시 폭염이 시작될 전망이래요.
1: 아하.
0: 열돔인가?
1: 아, 열돔.
0: 네. 그 현상 때문에 다시 뭐 뜨거워지게 생겼대요.
1: 그러니까. 네. 아니, 그동안 우리나라가 또 너무 더워서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보니까 지난 6월에 그 스페인의 안두하르라는 지역이 최고 기록이 45.1도였다고 합니다.
0: 아.
1: 45.1도는 서 있을 수 없죠.
0: 살인적인데요. 그렇죠?
1: 못 서 있을 거. 숨쉬기 되게 힘든 그
0: 그럼요.
1: 아주 네. 뜨거운.
0: 그리고 네. 프랑스는 적색경보 지역에서 거리 축제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
1: 아, 절대 안 되죠.
0: 예.
1: 더울 때 음주까지 하면 체온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0: 그 탈수가 또 생기니까.
1: 그렇죠. 안전사고도 예. 많이 생길 거고.
0: 맞습니다.
1: 네. 네. 아, 축제 사실 음복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빨간불일 수 있지만 근데 건강을 위한 빨간불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0: 사실
1: 뭐, 우리도 뭐 네. 약간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긴 있어요.
0: 있어요.
1: 네. 왜냐하면 이대로 얘가 폭염이 꺾여줄 거냐 아니면 다시 시작될 거냐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한숨 돌리는 걸로.
0: 그렇죠. 네. 점점 이렇게 폭염이 꺾여서 처서쯤에는 좀 시원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1: 아, 제발 절기라는 게 또 그래도 무시 못할 네. 힘을 갖고 있으니까.
0: 얼추 맞아야 되니까.
1: 네.
0: 아침 저녁으로 바람 불고 좀 시원해진다면 뭐 하실 겁니까, 정선이 씨?
1: 우리 찰리 데리고 산책.
0: 아, 저도 산책.
1: 네, 찰리 네. 여기서 더워서 폭염 때문에 산책을 자주 못하니까 예, 벌크업이 돼가지고 애가.
0: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 아, 운동 못하니까 살쪄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에, 지금 뛴 것도 못하고 야외에서 에.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뛰기 힘든 왜 탈진 탈수 상태 비슷한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 복원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바람이 슬슬 불어줘야 됩니다.
0: 낮이 짧아지기 전에 네.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퇴근하면서 맥주 한 잔도 괜찮겠네요, 그죠?
1: 많이 참고 있구나. 지금.
0: 네, 거의 잘 안 먹기 때문에 요즘은. 네.
1: 지금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둘 다. 자, 하이키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름이었다.

0: 네, 8월 10일 월요일 첫 곡으로 하이케의 여름이었다 들으셨고요.
1: 네.
0: 4298님, 포항이 38도에서 27도가 됐습니다.
1: 와.
0: 이제 여름 싹 물러나면 좋겠어요.
1: 27도만 해도 정말 살 것 같다는 생각 드시겠다.
0: 그러네요, 진짜.
1: 38도, 27도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0: 그럼 제가 늘 외치는 그 포항의 호미곶! 거기가 이제 시원해진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호미곶! 하시면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인증샷.
0: 그러게요.
1: 바람을 확 느껴보세요, 진짜. 네. 8091님, 충북 영동입니다. 네. 그제부터 거짓말처럼 열대야가 없어졌어요. 살 것 같아요.
0: 아...
1: 서울도 어제 그제는 조금, 어제는 특히나 열대야가 없었던 것 같은 게 제가 네. 중간에 분명히 일어나서 왜 직각으로 일어나서 에어컨을 켜거든요.
0: 그렇죠.
1: 너무 더우면
0: 네.
1: 그 증상이 없었어요. 한 최근 이틀 정도는.
0: 저희 집도 어제 에어컨 없이 잤습니다.
1: 그죠?
0: 네, 참아봤어요. 잘 되더라고요.
1: 참아지니까 열대야가 네.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0: 그렇죠.
1: 7565님. 어머 무슨 소리세요? 이 정도면 가을이에요. 단풍 구경 가요 우리. 되게 긍정적이시다.
0: 어 진짜.
1: 근데 진짜 2도만 떨어져도 살 것 같다.
0: 네.
1: 어, 진짜.
0: 다음 문자 정선혜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이거 진짜 못하니까.
1: 아 그 문천식 씨 당분간 이발음 금지. 송승희 씨. 네. 저는 아침에 고추잠자리 봤어요.
0: 가을의 상징이잖아요. 고추잠자리.
1: 네. 네. 그럼요. 그 고추잠자리.
0: 옛날이잖아요. 제 실수는. 넘어가십시오. 네.
1: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0: 예.
1: 근데 저도 잠자리 운전하다가 이렇게 한두 마리 보게 되는데 확실히 폭염이다 하면서도 좀 이면적인 증상 아니에요? 이게 어머 가을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쵸. 살짝 스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름의 끝물과 가을의 시작이 뭐 이런 생각.
0: 이제 그래야죠. 그 다행인 건 저희 가족들이 모기에 잘 물리는데 네. 올해 무엇 때문인지 잠자리가 많이 보이고 모기가 별로 없어서.
1: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모기에 덜 뜯겼습니다.
1: 모기가 네. 야 살다 야 바늘이 안 서진다 그렇죠. 지금 이게 살을 뜯어야 되는데.
0: 어 더위 때문에 고생했지 모기 때문에 고생 덜했다는 거.
1: 네. 모기가 입에 힘이 없나 봐.
0: 그런가 봐요. 네.
1: 자 저희 오늘은 난이도에 따라 선물 달라지는 배짱 퀴즈 있는 날이죠.
0: 아우 맑고 청한 소리.
1: 들으시기 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3부에 시작합니다.
0: 행운공 추첨도 발음 안 되네요. 행운공 추첨도 있습니다. 100에서부터 999까지 마음에 드는 세 자리 숫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1: 지난주에 당첨자 안 나오셨잖아요.
0: 그랬네요.
1: 네, 그래서 네. 상품이 왕건이가 2월 됐습니다.
0: 그럼 오늘 뽑히시는 분은 20kg 플러스 20kg
1: 40kg 네, 몰아서 드립니다.
0: 좋습니다.
1: 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 유니베라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한...

0: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6: 우와,
5: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8: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9: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8: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9: 아, 뭐야, 그거 진짜 지저분해.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나처럼 웃어봐요.
12: 제목, 누구세요 옴니버스. 오늘은 모르는 사람과 하나가 된 사연 두 편을 묶어봤습니다. 오, 먼저 경상남도에서 김희정님.
13: 그리고 경기도에서 원빈희님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2: 아유, 안녕하세요. 종선희 씨, 문진식 씨, 너무나 오랜만이에요.
13: 네네.
12: 야, 제가 저기 어느 날 치매 초기이신 저희 친고 모가 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모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쏙 빼닮아가지고 평소에도 참 그 애틋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섯 남매는 오랜만에 병원 앞에 딱 집결하기로 했어요. 큰오빠가 주차 때문에 꼭 좀 늦을 것 같다 전화가 왔고요.
14: 아, 주차하는 대로 바로 갈게. 먼저 올라가. 아, 저 302호다.
12: 그래서 올해 다섯 자매가 서둘러서 병실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302호 문을 딱 열어젖히고 고모 만날 기대를 했는데, 어라? 이 병실이 6인실이네?
15: 야, 막내야. 어느 분이 고모인지 알겠니?
12: 아, 저게 나도 오래된지, 그러니까 뵌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좀 확신이 안 되거든. 아이고, 어떡하지?
15: 어쩜 이렇게 다들 똑같이 생기셨을까, 그지?
12: 맞아요. 정답이었어요. 똑같은 환자복에 똑같은 뽀글 파마를 하고 할머니들이 똑같은 표정으로 침상 위에 쫙 앉아 계시는 거야. 하지만 어디 가든 이 핏줄이라는 게 탁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눈이 가장 크고 땡글땡글한 분이 눈에 확 띄는 거라 그래요. 그분이 한눈에 봐도 우리 고모셨어요.
15: 어, 저기 있다. 오른쪽 두 번째 침상. 가자, 얘.
12: 어, 그래, 그래.
15: 아이고, 고모. 아, 미모가 여전하셔.
12: 우리 다섯 자매는 그 침대로 와르르 달려가가 고모를 애워 쌌어요.
15: 아, 고모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12: 아, 진짜 이래 고모를 보니까 너무 좋다.
15: 고모, 우리가 누군지 알겠어?
12: 고모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는데, 특히 저희 자매 이름에 자자가 들어간 언니들이 많거든요.
13: 네.
12: 고모가 평소에 저희를 자야 이래 불렀어요. 근데 고모가 저희를 보고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15: 야,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16: 자,

0: 와, 우리 이름 기억하시는 거 봐. 세상에, 고모가 우리 이름 잊지 않으셨다, 얘. 아, 고모, 복숭아 좀 깎아드릴까? 입 벌리셔봐, 하나 넣어드릴게. 아, 그래요, 고모. 옛날 생각 나오? 명절에 고모가 왜 우리 집에 복숭아를 한 상자씩 보내줬잖아요. 막내야, 그 고모 다리도 좀 주물러드리고 그래.
1: 알았어.
0: 고모, 우리 아빠 차 타고 다 같이 놀러 갔던 거 생각나요?
1: 우리는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부터 막 그냥 옛날 추억까지 막 보따리를 막 다 불어대면서 하하호호 웃어댔고, 큰언니가 고모 돈에 돈 봉투까지 크게 쥐어들었던 거죠.
0: 고모, 이거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실 때 1층 가면 매점 있잖아. 거기서 사다 달라고 직원분께 부탁하면 돼요. 도와주실 거야.
1: 그렇게 한 30분 동안 정말 영혼을 다 갈아 넣은 그런 효도쇼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큰 오빠가 병실문을 딱 열고 들어오대요. 오빠는 열심히 고모 할머니 그 사지를 주무르고 있는 우리를 보더니 귀신 본 것 같은 표정으로 말을 해요.
2: 너네 지금 뭐하냐?
1: 아, 뭐하긴 오빠, 고모 안마해드리지. 아, 고모가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거야. 너무 감동적이지.
2: 아유, 진짜. 야, 안 열어놔냐?
1: 벌써 가야 돼? 왜?
2: 아, 그게 아니고.
1: 그럼 뭐?
2: 그분 우리 고모 아니라고.
1: 어?
2: 우리 고모는 저쪽 중간 침대에 계시잖아.
1: 뭐라고? 오빠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까 아까부터 저희를 째려보고 계시던 중간 침대 할머니가 뭐라 중얼거리시대요.
3: 아유, 썩을란데.
1: 잠깐만 오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 다리를 주물러드린 거야?
2: 모르는 사람.
1: 엄마야,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다 믿질 못하겠더라고. 분명 저희 이름 그 자자로 시작 그렇게 돌린 자를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
2: 아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는데?
1: 자.
2: 에?
1: 우리 다 자야 자야 이래 불렀잖아.
2: 그게 무슨 이름이냐? 뭐 달라고 할 때 손 내밀면 사는 말이잖아.
1: 자. 자.
2: 아유, 내가 못 산다 진짜. 아유.
1: 정신이 그제서 번쩍 들어가지고 저희 자매들이 흐리굽혀가지고 급사과를 드렸고요. 큰언니는 돈봉투를 다시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0: 그럼 내가 그 드린 돈봉투 있잖아 그거.
1: 아.
0: 아니 어르신, 내가 드린 돈봉투.
1: 아.
0: 복숭아 드릴까?
1: 아.
0: 그 내가 드린 돈봉투 기억하시죠?
1: 아.
0: 그거를 다시 주셔야 돼 어르신. 이거 우리 고모 거야.
1: 세월이 많이 흘러가 저희 고모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거든요. 고모 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자야 잘들 지내나 이렇게 하시면서 늘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혹시 그 저희 자매들처럼 모르는 사람하고 깊은 사이가 된 그런 분들 또 계실까요?
0: 아, 여기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 근처에 큰 산이 있고 그 산에는 절이 있어요. 물론 저는 종교가 없는데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막 빌었거든요. 근데 글쎄 진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그러면 좋은 남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죠 옛날에.
4: 와,
0: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그 절을 찾아간 거지. 법당에 들어가니까 스님께서 법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법회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스님이 시키는 대로 앞에 보고 절하고 또 옆에 보고 절하고 열심히 절을 한 거예요.
4: 근데 자기야, 절을 좀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야?
0: 아, 그냥 시킨 대로 해. 여기 보통 절이 아니라니까.
4: 그래?
0: 좀 절을 많이 시킨다 싶었지만 우린 열심히 절을 했어요. 그리고서 절을 다 하고 다른 분들을 따라서인지 다 같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 다른 분들 맨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영종사전을 들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희랑 같이 법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뭐야, 이 돌탑 주위를 다 같이 도는 거예요.
4: 자기야, 이거 법회 맞아?
0: 아니래요 자기야, 49제라 그래.
1: 우리 영감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0: 아, 어쩐지. 저런 남자친구가 들어갈 때부터 자꾸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보시더라니. 저희는 그렇게 모르는 분의 49제를 처음 지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분들은 저희가 누군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4: 그렇죠.
0: 끝으로 사연과는 관련없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30년 넘게 매일 라디오 들으며 일하시는 성남 최고 미인 주현 씨 사랑합니다.
5: 인류애죠, 인류애.

0: 그렇죠.
1: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을까요? 박가연 님이 모르는 무덤 가서 절하실까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그 성묘를 M1대에서 하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0: 아,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아, 그런 거예요.
1: 장례식장도 M1대에서 울다가 그리고 조이금 봉투를 그 밑에서 빼가지고 다시 반환하신 분도 계셨어요.
0: 경험담.
1: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빼기 전에. 아니, 저는 빼기 전에 바로. 근데 배우분 중에는 뺀 분도 계세요.
0: 아하.
1: 그 달라 해야죠, 어떻게.
0: 해야죠. 민망하지만 다 해요.
1: 한두 푼도 아니고.
0: 그렇죠. 많이 넣는데, 지금.
1: 그 49제면 가족들 중에도 굉장히 밀도 있는 그런 관계에만 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의심은 샀겠다. 고인이 의심을 샀겠다. 돌아가신 분과 무슨 관계?
0: 누구지? 아, 여쭤보기도 뭐하고.
1: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0: 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Easy Life입니다. 너 말고 네 언니.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

0: 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4: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4: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4: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그냥 사는 이야기.
1: 아우 고모,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
0: 자.
1: 에?
0: 자.
1: 아우 고모가 우리 자매들을 기억하시네. 고모 이거 용돈이에요. 어, 맛있는 거 사 드세요.
2: 야, 그분 우리 고모 아니야?
0: 어? 아니 이분이 고모가 아니라고?
3: 아우 저런 썩을 남대.
4: 네, 모르는 분과 하나 된 사연 들려드렸죠. 처음 본 사람한테 실렸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났다든지.
0: 그럴 수 있죠.
4: 정수진 씨도 최근에 있으실까요?
0: 저는 늘 뭐 잘 기억을, 얼굴을, 목소리는 비교적 잘 기억을 하는데 약간 안면 인식이 버퍼링이 있어요.
4: 그렇죠.
0: 예.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있어요.
4: 그리고 가끔 정선희 씨나 저처럼 어? TV에서 나온 사람들 보시고 나서 어? 저기! 어?
0: 어 약간 진짜 어제 만난 것처럼 어. 너무 내적 친밀감에 저도 처음 뵙는데 연예인들이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 장르의 분이시구나.
4: 그렇죠. 배우라든지 이러니까. 가수라든지.
0: 예. 예. 그 되게 반갑고 살갑게 인사를 했는데 예. 약간 그분이 난처해하셨던.
4: 그럴 수 있죠.
0: 예. 그럴 수 있죠. 성향이 다르니까.
4: 예. 자,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해보죠. 모르는 사람에게 실례했습니다.
0: 그렇죠. 아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기면 실수 많이 할 것 같은데.
4: 예.
0: 아까 뭐 고모 할머니처럼.
4: 저는 그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씨 처음 뵀을 때 예.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야! 했는데 어, 오빠 저 최면입니다.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진짜 지웅 씨.
0: 나중에 에피소드가 되겠다고. 그것도. 바로 사과했잖아요, 급하게.
4: 예,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는 악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0: 그리고 직장 상사.
4: 왜? 직장에서.
0: 직장 상사 가족들 특히 이제 아내분들 네. 못 알아보잖아요, 잘.
4: 그렇죠.
0: 직장 상사도 못 알아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나 예전에 정화의 망국 할 때. 네. 그때 청취율 잘 나왔다고 네. 위에 되게 높으신 분이 직접 내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요? 지나가시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하듯이
4: 어떻게
0: 아유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그런데 제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예 안녕하세요 이거 알잖아
4: 견학원 줄 알았거든요
0: 이거 알죠 약간 그런 느낌 알지 그 강도가 되게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렸나?
4: 그랬나? 아닐 거야.
0: 그만두고 생각이 많아지더라.
4: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또 사장님 아내분을 뭐 송년회 밤에 만났는데
0: 네.
4: 아 저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0: 네? 뭐라고요?
4: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0: 여보! 아무리, 여보!
4: 누구신데? 아 사장님. 아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0: 자네 이름이 뭔가? 이름 끝나는 거야.
4: 네, 다른 사람 이름 돼야죠.
0: 아 예. 뭐야.
4: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0: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4: 존박의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0: 이상한 사람.

0: 자, 모르는 사람에게 실례했습니다. 이 주제인데요. 김혜전님 거부터 볼게요. 친구랑 공을 내걷다가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서 친구 어깨를 좀 잡고 신발에 모래 이렇게 탈탈 뺐거든요.
1: 네.
0: 빼고 일어나서 얼굴 딱 보니까 제 친구가 아니었어요. 친구는 저만치 앞에 가고 있더라고요. 어, 누구세요? 어,
1: 다 터셨어요?
0: 어, 아, 죄송했어요.
1: 예, 어깨 좀 뺄게요. 매너 있다. 바로 어깨 안 빼고 기다려준 거잖아요.
0: 그분이 서 있었네.
1: 가끔 가다 보면은 되게 황당한 상황에서 기다려주는 분 있어요.
0: 맞아요.
1: 네, 막 불꽃놀이에서 막 가자 손잡고 갔는데 같이 손잡고 있던 친구 아닌 다른 사람 손잡을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월드컵 응원할 때 그죠? 예, 모르는 사람 붙들고 많이 껴안고
1: 그렇게 시작돼요.
0: 방방 뛰고
1: 어느 날 사랑은
0: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1: 조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카?
0: 예, 다음이요. 예.
1: 3779님이 등산 가서 너무 목마른데 옆에 사람이 생수 꿀꺽꿀꺽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입 안 닦고 마실게요. 물 조금만 주세요. 이랬더니 마시라고 해서 마셨는데 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황당하셨을지. 크크크크크. 근데 절박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아, 딱 죽었다 싶은 표정 있잖아.
0: 그럴 수 있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죠?
1: 난 그럼 이제 오이도 있으면 오이도 꺼내줄 것 같아. 네. 살리려고.
0: 저도 정이 있는 편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1: 그죠. 네. 그래,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 어떤 전달력에 따라 달라져요. 결과는.
0: 네.
1: 죄송한데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이거랑 다르잖아.
0: 그건 다르죠. 절박한.
1: 죽어가고 있잖아, 내가 막. 죄송한데 물 한 모금만 막 이런 느낌이잖아. 8024님.
0: 몇 해 전 진해의 군항제에서 벚꽃 축제를 즐기는데

0: 너무 많은 인파에 휩쓸려 엄마 손을 놓쳤어요. 다시 손을 잡았는데 외간 남자 손이었어요.
1: 어머.
0: 미안하긴 했는데 간만에 가슴이 콩닥콩닥. 고마웠어요.
2: 놨지? 엄마라면 그럴 거야.
0: 이거
2: 너, 예. 놨지? 놓친 거 아니지?
0: 전문용어로 미필적 고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지만 실수 아닌. 예.
2: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렇고
0: 그렇죠.
2: 지금도 그렇고
0: 예.
2: 다 우연히 필연처럼 운명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분하고는 뭐 애프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감사하는 마음은 남은 거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만에 내 가슴을 뛰게 해주셔서. 자, 7564님. 극장에서 실수로 초면인 옆자리분 팝콘을 먹었어요. 새 거 사다 드렸어요.
0: 우와.
2: 되게 매너 있다.
0: 7564님 되게 매너. 사과하면 되는데.
2: 침을 많이 묻히고 드시는 편인가? 이렇게.
0: 설마요.
2: 그렇다면 모를까. 네. 되게 매너 있다.
0: 매너 좋으시다. 네.
2: 5457님.
0: 아, 제 남편이 그 패션이 많이 난해하거든요.
2: 아.
0: 15년 전에 연애 시절.
2: 네.
0: 검정 치마 바지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2: 응?
0: 그 김장훈처럼 치마 바지 몰라요?
2: 아, 김장훈 씨. 아, 그럼 패션을
0: 네.
2: 좀 되게 앞서가는 분인가 보다.
0: 뭐 하여튼 뭐 근데 연애 시절이라 뭐라고 말도 못 하고 제가 중식당을 갔는데요. 어떤 손님이 화장실 갔다가 자리를 찾아가는 남편한테 앞치마를 한 종업원인 줄 알고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또 착하게 바쁜 카운터 대신 주문을 받아서 줬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 남편에게 부탁을 했던 사연이었습니다.
2: 이거 문찬식 씨가 앞치마 애드립 쳤는데 앞치마로 네. 오인한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2: 중국 그 레스토랑 네. 가면
0: 네.
2: 그 특유의 통바지 있어요. 까만색.
0: 아 진짜?
2: 약간 그 니하오, 하오처 뭐 이런 느낌의 그 하오하오
0: 전통 의상이에요?
2: 하오하오 바지가 있다고.
0: 아.
2: 그 바지 같은 걸 거야. 치마
0: 그렇구나.
2: 바지가. 약간 구부 바지 있잖아요.
0: 네.
2: 발목쟁이 보이는 거.
0: 아.
2: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느낌이 상하이니까
0: 네.
2: 상하이 풍이라 죄송한데
0: 그 받아준 것도 착하지 않아 남편분이죠?
2: 착해 분이죠? 착해
0: 네, 난장수 중짜하고 또 뭐요? 유린기하고
2: 전해줘
0: 다 받아
2: 오양장
0: 네.
2: 고급 요리 드시네
0: 그러니까
2: 네. 근데 치마바지 제 동생도 약간 치마바지까지는 아닌데 백이 심한 거 입잖아요
0: 네.
2: 심한 백이를 입거든요
0: 백이 알죠 네. 승마바지도 아닌 것이 그죠?
2: 애지간이 백이어야 되는데 네. 무릎부터 가랭이가 시작하는 있어. 백이 있잖아요
0: 난해한 패션도 있죠 네.
2: 그런 걸 되게 즐겨 입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한번 통풍이 잘 되는 바지를 입으면 이 편안함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0: 옛날 한복이 네. 그렇게
2: 맞아요.
0: 통풍이 잘 될 때잖아요
2: 그래서 아마 치마바지 입으시는 분도 이거 고수하는 게 여름 네. 올여름엔 진짜 치마바지가 아니라 남자들도 치마 입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워요
0: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랬는데 다산을 원한다면 통바지를 입어라
2: 그래
0: 이런 얘기 하셨어요
2: 습하니까 여자들도 부모님들은 네. 왜 스키니 바지나 스타킹 오래 신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0: 네, 스키니 별로 안 좋대요
2: 레깅스도 안 좋고
0: 피가 안 통해
2: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치마로 대동단결 합시다
0: 그러시죠 네, 다음 사연이요
2: 우리 3895님 사촌 언니 결혼식 가서 호주에 사시는 이모 할머님인 줄 알고 너무 반갑다며 서양식 코뽀뽀하며 앉았는데 누군겨? 나 아는겨? 이러시는데 신랑층 충청도 하객분이신 거예요.
0: 아
2: 충청도 분한테 코뽀뽀 하신 거예요. 이거 하신 거예요.
0: 볼을 부딪혀가면서.
2: 약간 서양식 코뽀뽀 코도 보비보비 하셨나?
0: 어.
2: 그래서 충청도 분은 많이 놀래죠.
0: 그렇죠.
2: 미친겨? 나한테 왜 이러는겨? 결혼식이니까 천만다행이다.
0: 그러게요.
2: 좋은 날.
0: 2751님 마트에서 상품 판촉 알바를 할 때
2: 네.
0: 저보다 연배가 좀 낮은 여성분이. 안녕하세요. 세훈이 잘 지내죠? 하면서 안부를 묻길래
2: 네.
0: 너도 잘 지내지? 했는데 네. 큰아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2: 어머니 저 세훈이 중학교 담임
0: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2: 아니에요. 제가 너무 동안인가 봐요.
0: 아 이렇게 어머니시구나.
2: 세원이는 이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니까.
0: 그렇죠.
2: 어머니 세원 잘 지내시죠? 그래 너도 잘 지내시죠.
0: 아 아들 친구인 줄 알고.
2: 되게 동안이셨나 보다.
0: 아 선생님이 동안인 걸로. 네.
2: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
0: 그러게요.
2: 근데 진짜 이럴 때 있어요. 아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다 할 때.
0: 아 있죠.
2: 또 많아.
0: 진짜.
2: 네. 잠시 잠깐 그 고민 하셨겠네 2751님. 장민호 씨의 노래 듣고 계속 네. 할게요. 하나만 하나만.

0: 네, 원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실례했습니다 이거거든요.
1: 네. 1076님이요. 1년 전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맞은편 앉은 사람 얼굴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0: 네네.
1: 야, 너 민수 맞지? 와, 세상에 여기서 다 만나네. 너 지금 어떻게 지내? 결혼했어? 애들은? 그러다가 문득 쎄가지고 너 나 기억 안 나?
0: 에?
1: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0: 죄송한데 처음 뵙는 분인데요?
1: 순간 지하철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있지. 말할 때 딱 세물리에가 확 불가동할 때 있지.
0: 얼굴이 비슷하긴 했을까겠죠? 예.
1: 그냥 정말 사람이 착각하고자 하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싶게 착각을 해요. 예. 근데 앞에 리액션이 왜 내가 생각한 리액션이 맞달라게 안 나올 때 쎄진 세물리에가 그렇죠. 작동돼서.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서 점점 이제 데시벨이 작아지는 거지.
0: 아, 너무 반말로 시작하셨다.
1: 아니 근데 너무 반가우니까 그럴 수 있지. 뒤통수 안 챙겨줘야. 엄마!
0: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1: 지하철 통신원. 네, 연결됐습니다.
2: 예. 예, 안녕하세요. 지하철 통신원 최기준입니다. 저는 모임 참석을 위해 모처럼 지하철을 타고 부산 서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0: 부산을 해가던 중 맞은편에 왠지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과 서슴없이 말을 잘 거는 성향이라 너 민수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마침 옆자리가 비어있길래 옆에 앉아 학창시절 추억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다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너 혹시 내 이름 기억나니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처음 뵀는데요. 저는 순간 주위의 시선들과 그 사람들의 그 웃는 목소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 우리 그러면 처음 뵙는 기념으로 커피 한잔 할까 하고 묻자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망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최경진님.
0: 예, 안녕하세요.
1: 아, 근데 나름 이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애드립을 치셨는데 예, 거절까지 당했어. 아. 근데 그분이 어때요? 좀 웃으면서 반응을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0: 그렇죠, 웃었죠, 같이.
1: 같이 그냥
0: 그런 분위기가 학창시절 친구 만나가 똑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아.
1: 뒤통수를 때리진 않으셨죠?
0: 예?
1: 뒤통수를 때리진 않으셨죠?
0: 아, 그렇진 않았죠.
2: 성현 씨, 그 민수랑 진짜 얼굴 비슷한 생긴 거예요?
0: 아니 학교 동창 시절 학교 네. 다닐 때 있던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1: 그 이미지가
2: 아, 진짜 예,
0: 그쵸, 저는 그쵸. 많이 늙었는데
2: 다른 분이구나.
1: 좀 어떤 이미지였어요, 네. 민수는 이미지가
0: 그냥 착하고 선한 얼굴이었습니다.
1: 아, 두글두글한 네. 느낌이었나 보다. 아. 근데 그분은 중간에 끊질 않고 왜 계속 들어주셨을까? 우리 최경진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0: 이제 마지막에 내릴 때 물어보니까. 네. 제가 민망해 할까 싶어서 자기도 아~ 그냥 호응을 해줬대요. 아~
1: 좋은 분이네.
2: 착한 분이네.
1: 좋은 분이야. 예, 예. 아~ 예. 그래도 모처럼 최경진 씨 추억의 그 민수 씨가 출연하셨는데 예. 민수 예. 씨는 그 후로 못 뵈신 거예요?
0: 그렇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예. 울산 쪽으로 이제 왔는데 사업한다고. 예. 예. 그때가 벌써 한 30년 넘었죠. 25년 이상 됐네요.
1: 그럼 그 추억의 민수 씨께 오늘 방송에서 한마디 하실까요? 아니면 네. 뭐 그 뒤에 뭐 다른 만나신 그분도. 그냥
0: 예. 민수야 잘 사냐? 혹시 이 방송 듣는다면은 한번 네. 연락해라.
1: 지하철 그분에게도 짧게 한마디 전하시죠.
0: 아이고 그때 죄송했습니다. 제가 좀 넉살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나 보고도 막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1: 좋은 성격이시네.
0: 민망히 하셨을 건데 죄송합니다.
1: 자 우리 최경진 씨 뭐 다 푸셨으니까 이제 개운하게 세상 사는 퀴즈로 갈까요?
0: 예예 예.
2: 네 퀴즈 주세요.
0: 예 오늘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으로 모임을 갈 때 있었던 그 모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상남자 모임, 2번 옹달샘, 3번 부산 멋쟁이.
2: 상남자 모임, 옹달샘, 부산 멋쟁이 중에 골라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2: 광고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V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0: TVX.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네, 첼스 통신원이 그날 가던 모임의 이름 정답은요?
5: 2번 옹달샘이었습니다.
4: 네.
5: 박옥희님, 6555님, 0980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4: 문자 좀 더 볼게요. 모르는 사람에게 실례했습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5439님, 시내 잠깐 볼일 보러 갔는데 배한성 성우가 계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는 오빠인 줄 알고서 어머 오빠! 달려와서 악수를 했는데요. 익숙한 얼굴이라서 그분도 저를 알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게다가 제가 배씨거든요. 그래서 아는 오빠인 줄 알았다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마무리한 기억이 나네요.
5: 근데 배한성 씨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4: 그쵸.
5: 예. 네. 아니, 누가 진짜 그렇게 호감을 잔뜩 얼굴에 표현하고 달려들어서 인사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4: 좋죠, 좋죠. 네.
5: 그날을 되게 화창하게 만들어주잖아요.
4: 네.
5: 김경민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물건을 부지런히 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요? 이거 제 카트인데요? 라고 하길래 뭐지? 라고 봤더니 제가 다른 사람 카트에 제 물건을 담고 있더라고요.
4: 저런.
5: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른 물건 내렸습니다.
4: 네.
5: 아, 카트 사고 가끔 있습니다.
4: 있어요.
5: 예, 가끔 네. 있어요. 네. 그 카트에 있는 거 집어 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낫잖아요.
4: 싸움 나요 그러면.
5: 예. 네.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함께 할게요.
4: 네.
6: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8: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중인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국정 지지도, 증시도, 메가 프로젝트도 흔들린다며 새만금 현대차 투자도 가속 확대해서 전북의 후속 메가 투자 유치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판세와 관련해선 전국적인 추세는 제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호남에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로 예상되고 수도권에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후보는 AI 혁명시대에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AI 관련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도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기쁜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 반도체에 800조 원이 투자되는데 70%는 소부장과 관련된 것이라며 소부장이 전북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원택 도지사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 원 투자에 대해선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첫 사안으로 다룬 부천 오정초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부천 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는 부천 오정초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한 뒤 학부모로부터 법 테두리 안에서 미치도록 괴롭히겠다는 폭언 등 교권 침해를 당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클러치 가방을 건네받은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권을 불어당하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에 관련해서 일정 가격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공직자 배우자는 관련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오늘 오후 크게 완화됐습니다. 폭염경보는 모두 주의보로 낮아졌고 대구와 부산, 충북과 강원 등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전주 34도, 대구는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로 평년 수준의 더위를 보일 예정입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중래입니다.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타국에서 죽어간 어린 소녀들을 영혼만이라도 고향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존엄을 되찾아주는 일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우리 안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영화 귀향을 만나주세요. 한 분의 넋이 고향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0: 네,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왕 도전하는 거 크게 가야지 배짱 퀴즈 도전합니다. 또는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중짜 도전하겠습니다. 아야 전화 연결 너무 떨립니다. 저는 소짜 도전하게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1: 대범하게 소짜 도전하면 안 돼요? 진짜 단 한 번이라도
0: 안 됩니다.
1: 안 돼요? 네, 네. 아, 또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아, 빠르다.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지?
0: 네.
1: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여지없이 함께합니다.
0: 네.
1: 오늘 과연 어떤 문장으로 우리를 또 기함시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0: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가격 밑으로
1: 예, 예.
0: 제가 깎아드릴게요.
1: 거의 나눔 수준이에요.
0: 예, 예.
1: 이거는 뭐 어떻게 중저가가 아니라 나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또 지난주 2월된 상품까지 더불어서 쌀 40kg이 걸린 행운궁 추첨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뽑을 거거든요.
0: 예.
1: 어떤 문자 내용이든 100번부터 999번까지 숫자 3자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 응모가 됩니다.
0: 정선은 싫어 777 이런 건 좀 제가 좀 사양하겠습니다.
1: 싸구려 예. 설명이에요? 정선이 싸구려 설명해.
0: 네. 자, 지금
1: 시작한 겨?
0: 아닙니다. 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1: 네.
0: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얼마 무료.
1: 지지다 진짜.
0: 정선이 씨 지금 최신식 진행이잖아요. 최신식 진행. 네? 참나.
1: 어, 최신식 진행 어떡하지.
0: 네. 자,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주식회사 두드림 SNC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환인제야
0: 국민연료 써니얼료
1: 데이펙
0: 빅토스
1: 음식물 처리기 휴레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2: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2: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벌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좋아지는
2: 지라시
1: 배짱 퀴즈.
0: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몇 달 전에 배짱에게 대짜 도전했다가 바로 탈락한 청취자입니다.
1: 예.
0: 그날 이후로 매사에 자신감이 많이 하락했어요. 다시 용기 생기면 재도전하겠습니다. 소심.
1: 아유,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예.
0: 이렇게 소심하게 대짜를 원하셔도 되고, 예, 대범하게 소자를 원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그 약간의 훈련도 필요한 게, 생방송에 전화 연결돼서 인터뷰하고 퀴즈를 풀기까지 익숙치 않잖아요.
1: 그렇죠.
0: 누가 이런 문화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 긴장도가 달라요.
1: 그리고 대짜 떨어진 걸로 너무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중짜에도 많이 떨어집니다.
0: 진짜 죽음 타살이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깐족거리다가는 진짜.
1: 네. 국내 탑 진행자들은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0: 아, 최순식 진행을
1: 다들
0: 하니까.
1: 그들은 구식.
0: 그렇게 하는 거 격조 있는 건 다 구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늘 자, 새로운 걸 많이 쓰네.
1: 나 누나 싫어 진짜. 자, 퀴즈 도전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0: 퀴즈 난이도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또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가 있습니다.
1: 그리고 9만 원 상당의 모노크림 또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 이것도 제가 화장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요거 중짜 퀴즈도 있고요.
0: 자, 그리고 소짜 상품은요, 만 원짜리 주요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자, 노래 한 곡만 듣고 와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0K의 노래입니다. 네. 문 대신 입을 닫고 싶다. Shut the door.

0: 정답을 맞히지 못하시면 죄송합니다만 바로 전화가 끊기고요. 네. 청취자 퀴즈로 전환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도전자 모셔볼까요? 8859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소박하게 중짜 한번 도전해봅니다. 저 최초의 도전이에요. 아,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네, 저는 저 평택에 살고 있는 임명아라고 합니다.
1: 임명아님?
2: 네.
0: 네. 네. 반갑습니다, 임명아님.
1: 반갑습니다.
2: 네. 평소에, 네, 네.
1: 예, 이, 우리 퀴즈 조금 많이 풀어보셨어요? 배짱 퀴즈?
2: 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좀.
1: 어.
2: 예, 그래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0: 아, 어떠셨어요? 들으실 때는 뭐 중짜도 맞추시고 막 배짜도 괜찮죠?
2: 네, 그렇죠. 근데 또 뭐 실전 해보면 모르죠.
1: 근데 지금 어떠세요? 좀 떨리세요? 아니면, 괜찮은데? 할만한데? 하는 느낌이세요?
2: 정답을 잘 맞춰야지 떨리는 거 보면 그런 것 같네요.
1: 자, 중짜를 도전하셨는데 네. 일단 중짜 퀴즈 푸시기 전에 이게 또 얄궂게 정답을 못 맞추시면 그냥 자동 빠이빠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 원하시는 분께 메시지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2: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생하는 저희 신랑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맹장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아프더라도 좀 참고 빨리 완쾌하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0: 네, 네, 네.
1: 그렇죠. 진짜 이게 우리가 다 빼고 나면 건강 하나 남잖아요. 건강이 제일 네. 중요해요.
0: 그럼요.
1: 그렇죠?
2: 네, 네. 네,
1: 그래야지 모레도 버텨.
0: 네, 남편분 얼른 이제
1: 네, 건강해지실 겁니다.
0: 대보시기
1: 네.
0: 바라면서
1: 네.
0: 자, 임명아님 오늘 중짜 문제 난이도 제가 살짝 봤는데 괜찮거든요.
1: 괜찮아요, 진짜? 네,
0: 예, 예, 나쁘지 네. 않습니다. 어휘 영역과 스포츠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가 괜찮으실까요?
2: 스포츠요.
0: 스포츠 문제 드립니다.
2: 네.
1: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네. 최근 경북 의성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 6개국 12개 여자팀이 참가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종목은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며 뛰어난 전략과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종목으로 꼽힙니다. 한 팀이 총 8개의 스톤을 번갈아 던져 표적 중심에 더 가깝게 놓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루는데요. 이 스포츠 종목은 무엇일까요?
2: 생각이 안 나요.
1: 그거 막 이름 부르는 거 있었는데.
2: 스톤은 아닌데.
1: 그죠? 이게 입에서 맴돌아.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계절을 타는.
0: 이거 카더가든의 노래도 왜.
1: 아니 근데 그렇게 뜨개질은 우리가 진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조금씩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0: 아 진짜 설명드리고 싶다 진짜 그죠 이거.
1: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얘기를 꺼낼 일이 뭐가 있겠어. 뭐 많이 없지. 자 방금 나간 이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셔도 됩니다.
1: 근데 여러분 이렇게 틀리는 경험을 오래 쌓으면은요 나중엔 진짜 예. 잘 맞추시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틀리는 경험이 중요해.
0: 네.
1: 카더가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힌트송이죠.
0: 네.
1: 명동 콜링.

0: 네, 청취자 퀴즈로 전환된 네. 그 문제 정답은 컬링이었습니다.
1: 네, 김방자님, 1508님, 4951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0: 자, 지라시 배짱 퀴즈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1: 9852님, 예, 선희님, 선생님, 저는 60세 중년입니다. 대짜 퀴즈 한번 도전하고 봐요. 요즘 뭐든 도전하려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받아줘요, 나!
0: 오빠 콜!
1: 예, 형님. 당첨되셨는데요.
0: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언니다.
1: 누님이시구나. 예, 예.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 윤정선입니다.
0: 윤정선님, 저랑 네. 이름이 네. 두 글자나 겹쳐요.
1: 그러게요. 아니, 정선우님, 요즘 왜 이렇게 뭐 다 도전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아니요, 저희가 기회가 되어서 상반기에 그 학습관에서 AI 수업을 들었고,
0: 네.
2: 예, 그 AI 수업을 듣고 있으니 추천을 아이가 해서 했는데 아들이 배우는 거 네. 허투루 가지 않게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블로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0: 멋있다.
2: 그래서 제가 블로그 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0: 예, 예.
2: 아주 재밌어요. 제 취향에 그냥 딱 맞는 걸 아이들이 오, 찾아준 세상에. 것 같고.
1: 그렇군요.
2: 요걸 하면서 생각한 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네. 부모가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드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부모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이야,
0: 그렇죠. 배움의 네.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어요. 뭐 어른이든 아이든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거죠, 우리가.
1: 맞아요, 맞아요.
2: 네. 네.
0: 근데 블로그 운영하면은 진짜 네. 내 가족이 느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0: 오, 되게 기분 좋으시겠다.
1: 블로그 어떤 거 올리셨어요? 궁금합니다.
2: 리빙 추천템하고 요즘 이렇게 이제 마인드 건강, 정신 건강 관련 그런 글들.
0: 네. 그렇죠. 그런 거 서로 공유하면 되게 풍요로워지잖아요, 삶이.
1: 진짜.
2: 네.
0: 네. 그러면 우리 윤정선님, 오늘 네. 퀴즈 사이즈가 대자, 그 마음에는 변동이 없으신 거예요?
2: 네.
0: 어우, 좋다.
1: 좋습니다. 자, 고르셔야 됩니다. 대자에는 역사 영역과 건강 영역 두 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2: 건강할게요.
0: 건강 영역.
1: 50만 원 상당의 네. 상품권 세트가 얼린 건강 영역 하기 전에 한 말씀 네. 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2: 아, 저희 아이가 이제 딸아이는 29이고 아들은 27인데 둘 다 딸아이는 그 뜻이 있어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우와. 아들은 내년에 변호사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둘 다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하고 이제 하고 지내면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리라 믿고 네. 건강 관리 잘하고 끝까지 잘 가길 바래요.
1: 예.
0: 아니 인생을 되게 주도적으로 명확하게 사시는 분들이다 다 온 가족이.
1: 뭐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분들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는 집안입니다.
0: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지.
1: 훌륭합니다.

0: 자, 그러면 예. 이제 건강 영역 문제 선택하셨으니까 네. 대자 문제 드릴게요.
1: 문제 주세요.
2: 네.
0: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때 수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도 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죠. 특히 전문가들은 이것이 부족하면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나나와 감자, 시금치, 토마토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필수 미네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5, 4, 3, 2, 지금 생각나는 궁이 아무거나... 예. 뱉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아,
1: 제가 눈물을 흘리며 땡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0: 어디 눈물이 있죠?
1: 가만히 계세요. 자, 이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나갑니다. 아, 저 많이 칼칼합니다 지금.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십시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네, 예. 들으셨죠? 지금 은밀하고 저렴한 힌트. 네. 여러분을 위한 마음입니다. 예, 그러면 힌트송으로 칼라의 노래. 우리도 만만치 않지 제작진도
1: 예.
0: 후회하고 있는 거야 듣고 올게요. 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네, 청취자 퀴즈로 나갔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필수 미네랄. 정답은요?
1: 칼륨이었습니다.
0: 칼륨.
1: 네, 이선화님, 4523님, 7328님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죠.
1: 어? 진? 아, 예. 네. 아, 모두가 함께 풀 수 있고 함께 부끄러워하는.
0: 예. 저와 함께하는 영화 퀴즈.
1: 예. 싸구려 설명해.
0: 싸구려 설명해.
1: 자, 지금부터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영화가 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자 다섯 분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0: 네, 하시죠. 문제 주세요.
1: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어린 딸아이보다 내가 더 재미있게 본 영화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디즈니 공주 영화의 공식을 뒤집은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요?
2: 이거 그거 아니야. 얼음 공주가 막 얼음 만들면서 레디꺼 레디꺼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 이놈의 마누라야.
1: 이게 뭐지? 큰 재미 대신 엄청나게 갈급한 개인의 어떤 절망? 자, 그걸 선택한 건가?
0: 힌트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맞춰주셔야 합니다.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예. 오늘은 정답 대신 전국의 모든 부인들이 네. 규탄하는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이디나 멘젤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힌트송이면서 뭐 이건 완전 듣는 순간 몸이 기억하는 제목이죠.
0: 쉬워가지고. 예.
1: Let it go.

0: 예, 평소보다 그 어느 날보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고 계십니다. 다 제 덕이죠. 예. 정선혜 씨가 이제 리바이벌 하실 차례인데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일주일 내내
1: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예, 예. 그러니까 개그맨이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웃음이 디폴트가 돼야 되는데 예. 영상 편지를 쓰고 있어.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0: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다큐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겠냐. 이걸 어떻게 살려?
0: 자 살릴 수 있어요 누나는.
1: 심폐소생을 하게끔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0: 자 파이팅. 자 갑니다.
1: 자 문천시 씨가 싸구려 설명에서 설명한 애니메이션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0: 네.
1: 이거 그거 아니야. 얼음공주가 얼음 만들면서 레리고 레리고 레리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라 이놈의 마누라야 하시면서 이게 재미가 있는지 교훈이 있는지 애매하게 기마 자세로
0: 예, 계속 홈런만 칠 수는 없죠. 번트도 되는 거고 예.
1: 내리 지금
0: 내리는 아니다 솔직히
1: 내리 누나. 지금
0: 누나
1: 포수 뒤쪽으로 갔어 공이
0: 내리 계속
1: 내리고 내리고
0: 이승현님 아 겨울왕국이죠 천신님 퇴근길이 심히 걱정됩니다 아시고요
1: 네, 7713님 네. 겨울왕국에서 얼음 감옥에 갇혀버릴 싸구려 설명이라고
0: 아 네,
1: 그렇죠 그런 왕국이 있다면 개그왕국 뭐 이런 데 있으면
0: 극찬 주셨고요
1: 무기징역이지
0: 5539님 정답 겨울왕국 문천식 씨의 레디코 명곡을 싸구려로 바꾸는 신박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크크 감사합니다.
1: 근데 이게 문천식 씨가 지향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짝꿍으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버퍼링을 읽어요. 옆에서 정말 싸구려로 바꾸고 싶지 않은데 네. 싸구려로 바꿔야 되는 이 어떤 갈등.
0: 다음 주엔 더 저렴하게.
1: 네. 0.3초의 갈등.
0: 사장님이 미쳤어요 가격으로 낮춰드리겠습니다.
1: 아니라니까. 가격이 네. 안 붙는다니까. 나눔이라니까 나눔.
0: 자 다음 주에 별장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네. 8907님이 당첨되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목수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어휴 퀴즈 풀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1: 하여튼 뭘 만드시는 분들은 제조 뭐 그리고 뭐 공방 네. 어디든
0: 그리고 야외에 계시잖아요. 8907님은 야외에 계시니까
1: 진짜 더 이런 분들의 네. 더위는 진짜 우리가 감히 짐작도 못할 거예요.
0: 그쵸.
1: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1: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진짜. 네. 혹시 그 예. 밖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때가 좀 많나요?
2: 이제 저희는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하고요.
1: 네.
2: 실내도 이제 무슨 냉풍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0: 그렇죠. 덥죠. 덥고 춥고.
2: 네. 네. 찜질방입니다.
0: 아이고 고생
1: 지역은 어디세요?
2: 지역은 전라도 광주고요.
1: 아 광주시구나. 아유, 아 광주 덥죠 네. 이번에.
0: 저희가 본인 소개 여쭤보지 않았는데 김정희님으로 할까 아니면 저기 본인 소개 해주실래요?
2: 네. 전라도 광주의 전명배입니다.
1: 아, 네 전명배님.
0: 네 반갑습니다.
1: 오늘 퀴즈 네. 사이즈 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2: 대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0: 와 대짜 하나 다행히 네. 남아있긴 한데요. 이게 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에 걸린 역사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괜찮으시겠죠?
2: 네 도전하겠습니다.
0: 예.
1: 자 그러면은 역사 영역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네. 전 영배님 오늘 네. 메시지 전하실 분 계시면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2: 네. 네 사랑하는 반쪽 최정화 아들 전재원 딸 전여령 모두 사랑한다.
0: 합격입니다.
1: 되게 달콤해. 예. 사랑하는 반쪽이란 표현.
0: 네 간결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자 예. 갑니다.
2: 네.
1: 이것은 조선 세종 때 과학기술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 등이 제작

0: 시작한 방일 명품인데요.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원리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사람 대신 종과 북, 징이 저절로 울려 시간을 알렸습니다. 당시 백성들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궁궐에 설치됐던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어려웠어. 그때 대명품으로서는 네. 어려웠어.
1: 스고기는 저희가 원했던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봐도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어려워요. 아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이게 교과서에서 본 건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써서 말을 계속 하질 않았어.
1: 그렇죠.
0: 한마디도 뱉어보질 않았어. 수십 년 동안.
1: 그렇죠.
0: 자, 이 문제도 청취자 퀴즈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셔도 됩니다.
0: 지금 싸구려 설명회의 어떤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어요?
1: 네?
0: 지금 우리 제작진도 네네. 힌트송이라고 올린 게 너무 조악해. 지금 바이러스처럼 감염됐어. 싸구려 설명회의.
1: 다 감염됐어요.
0: 자, 이 정답에 대한 힌트송으로 저희 제작진이 어렵게 걷어 올린 노래는 카라의 노래입니다.
1: 네. 정답에 한 글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0: 루팡.

0: 네, 청취자 퀴즈로 드렸습니다. 조선시대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원리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했던 물건, 정답은요?
1: 자격루였습니다. 예. 어려웠어요. 자, 박주연님, 7063님, 7407님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지난 배짱 퀴즈 다음 도전자 만날 텐데요. 7441님이 당첨되셨네요. 대담하게 대짜 퀴즈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대짜는 품절.
1: 품절됐는데 어떡하죠? 예. 일단 뭐 전화 연결해봐야죠. 8월 16일이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축하부터 드려야겠네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에 누구세요?
2: 네, 서초구에 사는 김정희입니다.
1: 아,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김정희님 네. 8월 16일 생일이신 거죠?
2: 네.
1: 콩그레쥬!
0: 미리 축하드립니다.
1: 미리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혹시 생일날 계획이 있으세요?
2: 아니 없고요. 이거 연결만 돼도 생일 선물로 네 감사합니다.
1: 안 돼요. 아는 그 직계 가족부터 네. 시작해서 친구 지인들한테 생일임을 알리세요. 이게 자축이 시작이에요.
0: 그럼요.
1: 그럼요. 네.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김정희님. 예. 자 대자가 다 품절돼 버렸어요.
2: 네.
0: 현재 남은 건 중자인데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소자도 있고요.
2: 네. 네, 중자로 할게요.
1: 알겠습니다. 네.
0: 자, 고만한 상당히 문어크림 걸린 어휘 영역이 남아있는데요. 이 문제 푸시기 전에 틀리면 바로 끊기니까 한 말씀 하실 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 네, 메시지 전하세요.
2: 기란 씨 애청자 여러분, 극한도유에 다들 건강하세요.
1: 어머, 예. 아니 뭐야, 이렇게 너무 상냥하고 다정하고 막 스윗하고 막 요정이셔.
0: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건강을 기원하셨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김정희님 감사드리고 제가 바로 선물이란다.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퀴즈 드릴게요.
0: 좋아요.
2: 네.
1: 어휘 영역 문제인데요. 이것은 1800년대 초 스페인에서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 싸우던 비정규군의 전술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소규모 병력이 기습과 매복, 기동전으로 적을 교란시키는 전술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에는요. 예고 없이 갑자기 확 열리는 공연이나 행사.
2: 게릴라.
1: 게릴라요? 정답입니다. 오!
2: 감사합니다.
0: 와우, 축하드립니다.
1: 깔끔하시다. 깔끔하시다. 바로 하셨네.
0: 보통 퀴즈를 잘 맞추시나 봐요.
2: 네, 좋아합니다. 네.
1: 순발력 있으시고 이거 나중에 대짜 도전하셔야겠는데요. 너무 아쉬워서.
2: 아 그러고 싶은데요.
1: 네. 그러니까.
0: 자 그럼 이 기쁨을 네. 누구와 함께?
2: 식구들하고요.
0: 네, 가족들과.
1: 예. 네. 네.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생일도 축하드려요.
2: 네. 네.
0: 고맙습니다. 예, 9만원 상당의 모노크림 받게 되셨네요. 자, 저희 광고 좀 챙겨 듣고요. 지라시 복권 추첨 갈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가네 가네 우야다네.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산에서 풀을 베어 마을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풀집 나르는 소리입니다.
2: 꽃을 끊고서 우야다네. 별에 닿은고 울라다해.
3: 풀짐을 나르는 청년들은 예쁜 꽃으로 화관을 만들면서 좋아하는 처녀를 생각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네, 이제 복권 추첨 들어가야죠. 행운공 추첨. 여러분이 보내주신 100부터 999번까지의 숫자 아무거나 보내주셨을 텐데요. 자, 오늘의 당첨 40kg의 쌀 가져가실 주인공이 됩니다. 문철식 씨 돌려주세요.
6: 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제 개그도 한풀 꺾였죠.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 제가 선물 40kg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정선희 씨로.
7: 어머, 어떡해.
6: 공 3개 뽑을게. 백산입니다. 나 나왔어요.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 자, 1번이고요. 자, 10자리입니다. 자, 10자리. 8번, 80. 180에다가 마지막 1자리는요.
7: 너무 웃겨.
6: 3번.
7: 183번.
6: 예.
7: 아, 웃겨. 자, 웃겨. 너무 웃긴데.
6: 있어야 됩니다.
7: 안 계세요.
6: 아, 큰일 났네. 아, 웃기면, 40kg 드려야 되는데.
7: 웃기면 계시는데 보통.
6: 자, 100자리입니다. 자, 나왔어요. 500.
7: 500.
6: 10자리는. 자, 0번이고요. 1자리는 7번.
7: 507. 507번입니다.
6: 있을 법한데 507, 그죠?
7: 어, 계세요.
6: 아, 나이스.
7: 다행이다, 다행이다.
6: 아, 좋았어요.
7: 아, 그냥 예. 꺾일 뻔했네. 아, 너무 웃겨. 아,
6: 꺾이면 안 되는데, 그죠?
7: 오늘 분량 뺐어요.
6: 아, 다행입니다.
7: 네, 웃겼어요.
6: 아,
7: 7458님이 507 보내주셨어요.
6: 예.
7: 전화 받아주세요. 02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6: 예, 저희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MBC입니다.
7: 와.
6: 받아주십시오.
7: 어? 어, 불안한데?
6: 어.
7: 쌀 40kg인데? 제발. 7458 제발, 뒷번호 제발.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톡 주세요. 전화 받으라고. 이거 안 되면 우리 한 번 더 도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 분? 그죠, 그 다음 분이에요, 원래. 선착순.
6: 어, 그러니까요. 예.
7: 아,
6: 아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7: 실패. 그 다음 아~ 분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7: 9694님.
6: 한 번 더 계시네. 다행입니다. 네. 연결해 볼게요.
7: 어, 여보세요?
8: 네.
7: 아, 연결됐네요. 네,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8: 네.
7: 혹시 뒷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8: 오, 571이요.
6: 아니요, 네? 7458이요 아니실까요?
8: 7458이요.
6: 네, 507. 네,
7: 7458이요. 어, 그럼 첫 번째 전화했던 분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6: 아,
7: 뒤늦게. 너무 다행이다.
6: 아,
7: 늦게 받으신 거죠?
8: 네.
7: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희 안 받으신 줄 알고 네. 그 다음번에 주신 분께 전화 드리려고 네. 그랬거든요. 일단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8: 저는 대전에 사는 박동철이라고 합니다.
7: 박동철님 보내주신 숫자가 507번 맞아요?
8: 네.
6: 네. 아, 아, 축하드립니다.
7: 축하드립니다. 일단.
6: 네. 동철이 20kg인데 오늘은 쌀이 40kg입니다.
8: 네.
6: 예, 축하드립니다.
7: 507이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여쭤봐도 돼요?
8: 제 차량 번호는 세 자리야.
6: 아, 그렇군요.
7: 그 중에 세 자리. 네. 오, 진짜 네. 의미 있는 번호네. 지금 사실 어, 그, 네. 뭐 일하시면서 제 지라시 듣고 계셨나요? 저희 빨리 끊어야 되는 상황일까요?
8: 네, 제 듣죠.
7: 네.
6: 일하시는 중이군요.
7: 예, 네. 그 일하시는데 바쁘신데 네. 너무 죄송하고
6: 그럼요, 그럼요.
7: 일단 축하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8: 예.
7: 감사합니다.
6: 네, 박동철님 감사합니다. 맞아, 건강하시고요.
7: 다들 생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6: 아, 네, 맞아요.
7: 예,
6: 네.
7: 폐 끼치면 안 돼요.
6: 모두가 퇴근하진 않으니까.
7: 그럼요.
6: 지금. 네네.
7: 아, 일단 다행이에요. 예. 조마조마했지만 첫 번째 당첨 507 보내주신 분이 네. 받아가셨어요.
6: 박동철님 축하드리고요. 주니엘의 노래가 끝곡이 되겠네요.
7: 일라 일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6: 예.
7: 네, 문철식 씨 오늘 그래도 끝에 깨어나게 웃겨가지고 다행이에요.
6: 다행입니다. 예.
7: 자, 내일도 기대할게요.
6: 네, 부담됩니다만 잘해볼게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7: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6: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드러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율이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오입력으로 개표 결과가 바뀌는 건 연결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오늘 국정조사특위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투표율 조작이 득표자 수 조작으로 이어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투표율과 개표 결과값은 전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표자 수 집계와 관련한 오입력 논란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입력의 과실 또는 고의 여부는 현재 단계에선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구 단독은 뇌물수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2,55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고가 유흥 주점 접대 등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업 담당 직원이 구속 기소된 데 대해 방사청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오늘 비위 행위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방사청 직원 한 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을 구속기소했으며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NA 임원도 구속했습니다. 배구여제 김연경이 아시아 배구연맹 초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배구연맹 갈라 어워즈에서 연맹은 김연경이 선수 시절 이룩한 눈부신 업적과 아시아 배구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서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오늘 오후 크게 완화됐습니다. 폭염경보는 모두 주의보로 낮아졌고 대구와 부산, 충북과 강원 등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와 전주 34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로 평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독일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관찰한 사례인데요. 살이 쪄서 고민인 A씨는 건강에 좋은 자연식을 직접 해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요리 동영상을 보고 요리책을 보고 온라인에서 제철 식재료를 찾다가 진이 빠져서 아이고 어렵다며 포기, 다시 원래대로 먹었습니다. 이럴 땐 2분 규칙을 적용해보랍니다. 뭐든지 2분 안에 해치워버리는 방법인데요. 건강식을 해먹고 싶다면 복잡한 레시피 대신 2분 동안 당근을 씻고 깎아서 천연 요거트에 찍어 먹는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0: 당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오늘 외출하실 때 어떤 옷 입고 나가셨나요? 8월에서 9월은 1년 중에 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합니다. 벌은 검은색이나 어두운색 옷을 천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할 위험이 큰데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하실 때는 되도록 밝은 색, 긴 소매 옷을 입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벌이 날아들면 손으로 휘젓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20m 이상 신속하게 피해야 합니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도 절대로 직접 나서면 안 되고요. 즉시 119로 신고하시고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 등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8월 10일 월요일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톡톡 이슈.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져가는 요즘 청년들입니다. 최근 한국인의 정신건강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의 상당수가 2030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요즘 청년들은 우울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래요. 회사에서는 일도 잘하고 밝게 웃지만 퇴근 후에는 폭식하거나 주말 내내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전형적인 우울증, 고기능 우울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상태를 두고 내가 요즘 게을러졌나?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곤 하지만 사실 이 같은 행동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닫아버린 절전 모드라고 하네요. 이 절전 모드를 해제하려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이어가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음 편한 사람과 얼굴 맞대고 밥을 먹거나 마음이 불편했던 날 단 세 줄이라도 감정일기를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함은 결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버티다가 생긴 마음의 과부하일 때가 더 많다는 거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쳐있는 누군가한테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는 핀잔보다는 몸이 아프면 당연하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듯 마음이 아픈 것도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선과 문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하고요. 라디오 로펌에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안 된 그런 법적 기준과 자동차 결함이라도 리콜을 미뤘다면 차주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울산에서도 이게 가뭄이 해결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희 울산의 농민들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북구 가대동의 통장님 직접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

0: 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이 6시 10분 18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복잡한 검사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상태를 분석했더니 의외의 신체 능력 하나가 노년기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능력은 손에 힘을 얼마나 꽉 쥘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이 능력이 떨어진 노인의 85%는 근 감소증을 앓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 능력이 정상인 노인들한테서는 근 감소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능력의 저하는 단순히 몸의 근육이 줄었다는 신호에 그치지도 않는데요. 65세에서 74세 어르신 가운데 이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우울장애 유병률이 14.3%로 정상인 사람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손에 힘을 꽉 쥘 수 있는 힘, 노년기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이 신체 능력 무엇일까요? 1번 악력, 2번 지구력.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울산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영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잠시 좀 날이 흐려가지고 네. 좀 무더위가 주춤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소식들로 가득 채워왔습니다. 네. 먼저 남양축제 소식이고요. 제18회 울산 태화강 대숲 남양축제가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매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여름 대표 축제죠. 올해는 대숲 트레킹 코스가 더 길어지고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가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0: 드디어 여름 축제가 찾아오는군요.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 가장 큰 변화가 역시 대숲 트레킹인데요. 올해는 시작 구간도 새롭게 바뀌고 전체 길이가 기존 230m에서 320m로 늘어났습니다. 금중령 금지된 길이라는 이야기를 따라서 산신제터와 장승숲, 귀신들의 마을, 그리고 원혼의 제사터, 저승사자의 길,

0: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숲, 저주의 다리까지 모두 7개의 공간을 지나게 돼요.
1: 잠깐 제목만 말씀해 주셨는데 오싹한데요?
0: 네, 산신의 결계가 무너진 대숲을 무사히 빠져나오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트레킹입니다. 와. 이게

0: 이라서 더 무섭겠고요. 또 올해는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호러 EDM 페스티벌을 좀 준비했습니다.
1: 아이고 여기에 너무, EDM까지요?
0: 네, 무섭게만 가지 않고 아이들도 좀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EDM 페스티벌과 코스튬 페스티벌이 새롭게 마련됐고요. 연극 공연도 있고 울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메인 공연이 끝난 뒤에는 공포 영화도 상영돼서 한여름 밤의 분위기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1: 공포로 저희 끝까지 보여주겠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체험거리도 많다고요.
0: 네, 페이스 페인팅과 호러 캐리커처, 귀신 가면 만들기, 동양 서양 귀신 의상 체험도 해볼 수 있고 호러 타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1: 예.
0: 대소 트레킹을 하지 못한 분들도 미니 호러 트레킹을 즐길 수 있도록 호러 체험관도 운영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예매는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축제 기간인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현장에 해서 또 선착순으로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1: 네.
0: 놓치신 분들은 조금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티켓을 사셔야겠습니다.
1: 와, 이게 더운 여름날에
0: 네.
1: 이런 재미라면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겠고요.
0: 그럼요.
1: 아, 저는 가족과 좀 같이 가고 싶은데
0: 네.
1: 가족들이 정말 부여해서 크게 한번 데인 느낌이랄까요?
0: 네.
1: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정말 가보고 싶은데 궁금하네요.
0: 그 정도로 좀 공포 분위기를 잘 조성해뒀겠죠? 울산도 네. 마찬가지로 정말
1: 그러니까요.
0: 정말 무섭습니다.
1: 예. 다음 소식은요?
0: 네, 이번에는 여름밤을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소식이고요. 울산 대공원 잔디광장에서 가든 나이트 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들의 큰 호응 얻었던 야간 행사이어서 올해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8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1: 네, 요즘 워낙에 낮 동안은 폭염이 있으니까
0: 네.
1: 이렇게 해가 진 뒤에 나들이 즐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네.
1: 분위기 궁금한데요?
0: 네, 축제 역시 도심 속 정원을 주제로 먹거리와 수공예품 판매 부스, 체험 프로그램 거리 공연까지 함께 마련되고요. 정원을 배경으로 한 휴식 공간, 포토존도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면서 둘러보기 참 좋습니다.
1: 올해 혹시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즐길 거리도 있을까요?
0: 네, 여름방학 맞아서 회전목마와 꼬마 기차가 새롭게 운영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버스킹을 비롯해서 재즈와 국악,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푸드트럭이나 먹거리 부스, 공예품 마켓, 도예와 아로마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이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야시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게 울산에는 이런 공간이
0: 네.
1: 굉장히 많아서 좋아요.
0: 맞아요. 공원처럼.
1: 여유를 그러니까요. 즐겨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0: 네, 특별한 저녁 나들이 소식 하나 더 있고요. 역사도 만나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울주군 두동면 치산서원에서 2026 문화가 있는 날 제잘제잘 울산 치산서원이 열립니다.
1: 오.
0: 신청 기간이 오늘부터더라고요. 20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니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1: 역사도 만난다.
0: 네.
1: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역사를 알아보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일까요?
0: 네. 울산의 역사 공간을 둘러보는 답사 프로그램입니다. 해설사도 함께 하시고요. 치산서원과 충렬궁 박재산 기념관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각 장소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둘러보는 것보다도 해설을 들으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평소에 모르고 지나쳤던 공간의 의미도 새롭게 느껴질 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조금 더 울산의 역사와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아이들 여름방학이니까 함께 네.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체험도 역시 있다고요?
0: 네, 답사를 마친 뒤에는 전통 무드 등 만들기 체험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분위기를 담은 무드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아이들도 참 좋지만 완성한 무드 등을 집에 가져가면 인테리어로도 좀 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어른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고요. 추가로 러브 수프림이라는 공연까지 한 행사에서 역사 답사, 체험, 공연까지 차례로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오후 시간에 치산서원에서 여유롭게 둘러보고 또 문화나들이 풍성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거 오늘부터 신청이라고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시간대 프로그램의 시간대, 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행사가 8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참가비 무료입니다. 또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어서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도 좋겠고요. 무엇보다 선착순으로

0: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오늘부터 8월 20일 목요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울산문화이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울산의 역사 공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특별한 저녁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날이 덥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0: 저녁에
1: 그렇네요.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끝으로는 시원한 실내에서 또 문화생활을 즐길 분들을 위한 전시 소식이고요. 중구 갤러리 월과 갤러리 월 플러스에서 오는 8월 15일까지 여름 특별 기획전이 열립니다. 전시명은 스위트 서머 스윗이에요.
1: 오, 네. 여름.
0: 네.
1: 자, 여름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데 어떤 전시일까요?
0: 이번 전시가 울산에서 활동하는 작가 10명을 비롯해서 모두 19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1: 예?
0: 회화와 도자, 조형 이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70여 점이나 선보인다고 해요. 무더위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예술이 좀 주는 청량한 휴식, 여유를 전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전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1: 지금 전시 공간이 네.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에서 함께 진행되는 거죠?
0: 네. 갤러리 월과 갤러리 월 플러스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갤러리 월에서는 참여 작가 5명의 작품을 중심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갤러리 월 플러스에서는 19명의 작가가 참여한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하면 여름날의 여유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더위를 피해서 쉬어가고 싶은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울산의 문화가 소식 고영서 리포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5: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6: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7: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6: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4분 47초 막 지났습니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정답들 보내주시면서 기구 하나 사야겠습니다. 8602번님 그리고 요즘 이걸로 저 운동하고 있는데요. 3573번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0729번 요것도 키우고 운동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348번 그리고 원래 이거 집에 있었는데 잘 해지지 않았었거든요. 노력해봐야겠네요. 3294번님까지 갑자기 여기에 막 관심이 가시죠. 노년기 건강 상태 살필 때 체중이나 혈압, 혈당만큼이나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건강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손에 힘을 얼마나 꽉 쥘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건데요.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정 기준보다 이 힘이 약한 어르신들 가운데 무려 85%가 근감소증을 함께 앓고 있었고요. 우울장애나 음식물을 씹는 데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손에 힘을 꽉 쥘 수 있는 힘, 노년기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이 신체 능력 무엇일까요? 1번 악력, 2번 지구력.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들, 내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로펌 시작하고요. 김민수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어서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 회사 대표가 노조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과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을 긁고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부가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변호사님, 이게 왜 법원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1: 예, 그 판결문을 좀 보면요. 그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분명히 성적인 의도가 있는 비언어적인 의사표시라 봤습니다.
0: 예.
1: 그리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이제 일반적인 악수에 대해 과도한 행위라고는 봤어요.
0: 예.
1: 하지만 이제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사용하셨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예? 봤어요. 그래서 강제추행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0: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희롱은 맞는데 이게 강압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게 성희롱 자체가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닌 거예요?
1: 아, 이게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형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는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이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1: 이게 하나는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 하나는 회사 내에서 징계 사유가 되거나 민사소송이 되는 거라서 그게 차이가 크거든요. 보면.
0: 아, 그냥 네. 성희롱으로만 판단이 되면 법적인 처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1: 형사처벌까지는 안 되는 거죠.
0: 형사처벌까지.
1: 예정.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강제추행이 되려면 형사처벌까지 받으려면 어디부터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 네, 그 판례를 좀 보면요.
0: 네.
1: 이게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이제 강제추행죄가 되는 거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뭐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보다는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근데 최근에는 보면 판례를 보면 직장 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어깨를 주무른다든지 이런 걸 강제추행으로 봤어요. 또 보면
0: 네.
1: 그리고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졌다가 이제 또 강제추행된 것도 있고요. 보면 또 골프장에서 KD한테 매우샷을 강요했거든요. 이것도 강제추행 본 사례가 있어요. 보면
0: 그런데 좀,
1: 예.
0: 근데
1: 단순하게 악수하면서 이제 손가락 들은 행위는 이거는 이제 그 강제추행까지는 보기 힘들다는 게
0: 왜요? 이게 더 기분 나쁜 네. 행동인 것 같은데?
1: 기분 나쁘지만 성적 자유까지는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
0: 우와, 아니 저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어깨 주무르는 거나 어린아이 볼 만지는 거나 러브샷까지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1: 예, 또 이제 향후에 또 이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0: 예.
1: 지금 현재로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손자 보면서 악수하면서 손가락 걸리는 행위라든지 손을 감싸지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근데 이게 또 판례에도 보면은 그 좀 과도하게 오래 잡고 있었다든지
0: 네.
1: 또 다른 행동도 있었다 그러면 또 인정될 여지도 남겨두고 있거든요. 보면요.
0: 아.
1: 단순하게 악수하면서 손가락 긁고 감싸는 이거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0: 그러면 이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그래도 정신적 피해가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이것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회사 내에서 징계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1: 회사 내에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런데 또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법적인 처벌에서 처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네. 징계를 하는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징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은 이게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0: 네.
1: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갑질, 뭐 괴롭힘 이런 문제로 별도로 판단될 수도 있나요?
0: 근데 요거는 뭐 직장의 괴롭 일시적인 거니까 직장의 괴롭힘이라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 봐야 되겠죠. 그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또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어서 조금 그 적용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회사 안에서는 징계를 이 재판을 근거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가해자가 대표네요.
0: 네.
1: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0: 대표라도 이거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조사해야 되고 그 당연히 대표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고요. 그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징계하게 돼 있어요.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되는데 이래도 또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하게 돼 있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어렵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물론 이거는 판결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상식 정도라면 뭐 악수 그냥 해야지 이런 걸 분명히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뭐 악수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할 때 분명히 경각심도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네. 어떻게?
0: 네, 근데 이게 지금 예. 악수하면서 손가락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고도 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상당히 불쾌하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행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지금 사안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악수하면서 손가락을 긁어서 이제 처벌까지는 안 됐지만 아까 판례에도 보면 이제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든지 또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처벌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거든요.
1: 네.
0: 불필요한 신체 접촉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다른 판결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것도 역시 미리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조사에서 리콜 통지를 받았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데 몇 년 동안 수리를 안 받고 타다가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옆차까지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6년 넘게 리콜을 받지 않고 차를 몬 차주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됐어요. 이제 사건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애초에 불이 난 게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불이 난 건가요?
0: 그렇죠.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제 이걸 리콜을 요청한 거죠.
1: 그러니까 예, 운전자가 뭘 잘못해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불이 난 거네요.
0: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이 6년 넘게 리콜을 하지 않 리콜을 받고도 이제 차를 수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1: 그러면은 법원은 제조사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0: 지금은 이게 지금 소송 자체가 이제 보험사가 이제 차량 그 화재가 난 보험사가 이제 먼저 손해를 물어주고요 보면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 차량한테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자한테 먼저 보상을 해주고 이 보험사가 실제로 화재가 난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거든요 보면. 예 그렇다 보니까 제조사는 빠져 있어요 지금
1: 네.
0: 이 소송에서 그래서 제조사 책임도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차주한테 차주 쪽에다가 손해배상 물어보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주한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1: 그런데 차주가 네. 재판 내용을 좀 보면 정비소에서 이거 수리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0: 네. 그
1: 정비소의 말을 믿고 리콜을 받지 않은 것도 차주의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그 정도만 가지고는 차주 책임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뭐 리콜 실시하라고 했고 6년 동안이나 안 했고 보면 또 이 차량이 좀 17년 이상 좀 노후된 차량이었던 거 봐요. 화재 위험성이 장기간 이렇게 누적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방어 조치 하지 않아서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단순히 정비소에서 괜찮다 이런 말만 가지고는 리콜하지 않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1: 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옆에 있는 차가 탄 것까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 이 사례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 보험회사에서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라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칙적으로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0: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재판부에서는 주차도 차량 관리한 방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운행 후에 주차장 내에 주차된 것을 두고 정상적인 차량의 용법에 따른 소유, 사용, 관리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어요. 이것도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난 차량의 보험사는 뭐 운전한 거 아니지 않냐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재판부에서는 이런 경우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받는 겁니다.
1: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그러면은 바꿔서 사건을 좀 바꿔서 보면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차를 했는데 옆 차가 불이 나서 내 차가 타버린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차주의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일단은 저희 이제 차량이 옆 차로 인해서 전소가 됐다 하면 저희는 저희 보험회사 상대로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보험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주고 이 보험회사가 실제로 화재를 낸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부상을 한 거죠. 지금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뭐 옆 차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1: 그냥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다가 이거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보험회사들끼리 알아서 다 하는 거군요.
0: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자동차 보험이 그동안 비싸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사고가 나면 이런 경우 효율적인 상황도 있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이번 판결처럼 리콜 통지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차주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미리 확인해 봐야 할까요?
0: 당연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지금 리콜 통지를 받고도 리콜을 안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게 리콜이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처럼 되는 거죠. 이거 만일에 이게 본인만 차량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화재 나면 옆 차량까지 다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리콜 통지 있으면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리콜 따라서 이제 수리하시고 점검 받으셔야 이런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1: 네. 뭔가 통지가 날아오면 그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거라면 빠짐없이 챙겨봐 주시는 거 그것도 역시 나중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난 일요일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하게 내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했었죠. 용수 부족으로 작물 피해는 물론 주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어서 오늘은 농촌마을의 가뭄 실태와 현장에 필요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북구 가대동 통장님 모셨습니다. 이채환 통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이채환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울산에도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고요. 가대동은 어때요? 어느 정도 내렸어요?
2: 어제 전체 한 세 번 정도 내렸는데요.
1: 예.
2: 뭐 오후 한 시쯤 되면 한번 내리고 그다음 잠깐 내리고 또 한 오후 한 3시 정도 되면 잠깐 내리고 저녁 11시쯤 좀 내리고 근데 왜 보면 밭작물에는 좀 조금은 도움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1: 세 번에 걸쳐서 내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원하게 내린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죠?
2: 네, 그런 건 아닙니다.
1: 예. 그러면은 오늘은 주변 농지를 좀 둘러보셨어요?
2: 아침에 이제 저희 주변 농지하고 우리 이제 저수지를 한번 가봤거든요.
1: 네.
2: 하천하고 봤는데 하천에는 전하고 막 큰 차이가 없고요.
1: 예.
2: 비가 이제 국부적으로 오다가 또 내려다 보니까 큰 차이 없고 저수지도 보니까 우리가 무너골 저수지가 이제 위에 좀 적은 게 있고 밑에 아래 이제 저수지 큰 게 있는데
1: 예.
2: 저수지에도 한 뭐 5% 정도
1: 아.
2: 거의 뭐 표시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와 있습니다.
1: 아, 지금 저수지 물이

0: 어느 정도예요? 어떤 상태예요?
1: 지금 이제 우리 위에 저수지는 거기 한 300년 이상 됐는데요.
0: 네.
1: 우리가 집성촌 할 때부터 만들었는데 그쪽에는 거의 바닥이고요. 완전 바닥이고.
0: 예.
1: 밑에 논은 한 지금 밑에 저수지도 한 10% 정도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정말 앞으로 비가 더 내리지 않는다면 농작물 수확에 있어서는 좀 큰 타격이 있겠어요?
1: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많은데
0: 예.
1: 그중에 어제 이제 잠깐이라도 와서 그나마 이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
0: 가대동에서는 주민들이 주로 어떤 농사를 지으시는 건가요?
1: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논농사, 이제 벼농사하고
0: 예.
1: 밭작물하고
0: 예.
1: 하고 이제 뭐 논은 당연히 이제 뭐 벼농사를 하겠죠.
0: 예.
1: 하고 논은 이제 밭작물은 대부분 고추, 가지, 들깨, 참깨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죠.
0: 예. 지금 벼농사는 어때요? 지금 비도 비지만 너무 뜨거웠잖아요, 해가.
1: 네.
0: 어느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1: 물이 공급되는 데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 단계를 넘어가면서
0: 네.
1: 꽃이 피고 뭐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이 이제 바짝 말랐는 데는 아예 이제 감우고 있는 데는 아예 벌겋게 이제 익었는 데도 있고
0: 예.
1: 죽었는 데도 있고 거의 보면 이제 뭐 추수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0: 고추, 가지, 들깨, 참깨 이런 것들도 수확한다고 하셨는데
1: 예.
0: 지금 고추 작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좀 지나면 김장철이 또 다가오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굉장히 큰 악영향이 있겠네요.
1: 아 그렇죠. 그중에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한데
0: 네.
1: 지금 이제 뭐 또 물만 있는 게 아니고 햇빛이 또 너무 폭염까지 이제 겹치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농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이제 뭐 수확을 포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0: 예. 조금 전에 그 두 군데 저수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 예.
0: 그 저수지에서 대부분의 농지와 밭작물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0: 예.
1: 이제 저희들 가대 마을에는 우리 물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0: 예.
1: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저수지 물만 이용하다가 거기 이제 터기시 부족해서
0: 네.
1: 동청한 물을 지금 이제 우리가 가대까지 이제 배관을 설치해갖고 그 동사 마을에서 이제 펌핑을 해서
0: 네.
1: 가대 마을 한 세 군데 정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동청한 물 이용하는 그 논이 별도로 있고. 또 가대 마을 그 저수지 이용하는 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0: 그런데 둘 다 저수율이 예. 그렇게 좋진 않다.
1: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밭작물 하는 데는 하천물 쓴다든가 본인들이 이제 또 관정을 이제 뚫어서 이제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면은 물을 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네요.
1: 하천 자체에 물이 이제 없다 보니까네.
0: 예.
1: 그 지금 뭐 구청에서 하고 뭐 양수기를 지원해 준다 이러잖아요. 양수기는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0: 양수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물이 네. 없으니까 끌어올
1: 그렇죠.
0: 만한 그런 동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
1: 안 되죠. 단지 이제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 이제 물을 밭작물로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제 그 농약 치는 기계,
0: 예.
1: 개운기에 이제 하는 그 개운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하천물을 퍼다 나르고
0: 아 직접 길어다가 그래서. 나르시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1: 네.
0: 이게 그러면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1: 그게 이제 폭염에다가
0: 네.
1: 또 갖다 이제 밭작물 따고 또 풀은 풀대로 나고 이렇게 수확은 수확대로 하고 하는데 또 물은 물대로 주고 이렇게 2중고 3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0: 진짜 그렇네요. 만약에요 이대로 비가 계속 안 온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날까요?
1: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밭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0: 네.
1: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고추 농사는 이제 지금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옛날에는 늦게는 우리가 서리 내릴 때까지 고추를 따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화방 따고 2화방 3화방이 열려야 되는데 거의 꽃안 피고 그냥 지금 중단된 데도 많고 꽃이 피는데도 열매가 지금 거의 없는 데다가 많고 그렇습니다.
0: 예, 말라 죽고 있다 그야말로
1: 네.
0: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대책이랄까요?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일단 뭐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0: 네.
1: 물이 공급은 안 되는 데는 실제로 보면 이제 살수차나 뭐 땡그러오리 같은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그 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0: 살수차나 탱크로리.
1: 네.
0: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살수차가 일부 동네에 들어간다는 뉴스도 있던데 북구는 어떻습니까?
1: 북구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0: 예.
1: 우리 가대에는 최근에 이제 지금 그 그저께도 탱크로리 와서 이제 한번 논에다 한번 넣어준 데 있고
0: 예.
1: 또 지난번에 이제 또 포크레인 가지고 주변에 하천에 이제 물이 좀 웅덩이 있는 데는 좀 깊이 파서
0: 네.
1: 그 물을 이제 양수기 이제 해서
0: 퍼올릴 만한 네. 깊이를 다시 만들어서 예. 그렇게까지도 하시는
1: 이제
0: 거군요.
1: 그거를 이제 구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고
0: 예.
1: 제가 이제 구청에 하나 이제 또 민원을 접수한 거는 우리 동성강 물이 이제 가대말로 오는데 저수지 물이 없다 보니까 그 저수지 및 관련된 논들은 또 바짝 마르잖아요.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올해 이제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꼭 반영해서
0: 그러니까요.
1: 그거 좀 우리 저수지까지 그거 좀 배관을 하나 연결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0: 통장님 이게 원래 이런 폭염과 가뭄이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현상인 거잖아요. 여름철에 수자원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이제 막 절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 근데 과거에도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있었습니다.
0: 예.
1: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0: 예.
1: 과거에도 뭐 한참 이제 가물 때 탱크로리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소방차에서 소방차 호소를 연결해서 논에 물 대주고 그런 데를 간헐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 요번 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가뭄 온 게 이제 처음이죠.
0: 이렇게 최악의 가뭄은
1: 예예.
0: 지금 처음 겪으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정도로.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가뭄을 겪으면서 앞으로 시설이나 대책 이런 거는 좀 농민들을 위해서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드신 게 있으실까요?
1: 왜 보면 이제 지금 하천을 정비를 하고 이제 물이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우리 중간에 이제 칸막이 있잖아요.
0: 네.
1: 웅덩이 같은 이런 걸 좀 만들고 또 관정도 이제 여기저기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이제 고정 장비들이 좀 설치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가대 올라가는 이제 원래 이제 그 배관을 설치해서 저수지
0: 네.
1: 항상 물이 이제 좀 풍부하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실험을 들죠.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뉴스를 통해서는 각 지역의 울산의 농민들이 물이 모자라서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전해 듣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대책이 가장 농민들한테 효과적인지를 여쭤보고 싶었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아, 예, 고맙습니다.
0: 예, 지금까지 북구 가대동 이채환 통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네 앞서 북구의 통장님과 말씀을 나눴잖아요. 0028번님 여기 구형제도 바닥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울산의 가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내린 비도 6.3mm 강수량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비가 예보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강수량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기는 합니다만 또 워낙에 태풍이다 보니까 날씨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봐 주시고요. 오늘 또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대체로 시원합니다.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다시 3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열대야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침 최저 기온이 거의 25도, 24도 이렇게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서서히 가을도 오나 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1번 악력이었고요.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 가실 분부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0028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4342번님께 SO1에서 드리는 주유권, 2836번님께 양떼목장 4인 가족 이용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이 악력이 단순히 손의 힘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팔과 어깨, 몸통의 근육을 사용하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퀴즈 들으시고 이제 좀 연말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천천히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을 해봐주시고 꾸준한 운동도 습관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이하이의 곡으로 골랐어요. 손잡아줘요 들으시고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 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오늘 코스닥 시장이 급등하면서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코스피와 반도체주가 지지부진한 사이 그동안 많이 떨어진 코스닥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2: 코스닥이 오늘 7% 가까이 급등하며 854.47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은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6,7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은 1.11% 오른 채로 장을 시작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더니 곧바로 코스닥 150 선물지수가 6% 넘게 뛰었고 50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달에 장이 열린 엿새 중에 사흘이나 매수 사이드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총 1위 알테오젠이 14% 넘게 급등하며 주가가 34만 8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알테오젠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신규 공장 투자 규모를 확정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와 2차 전지 등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6배 넘게 많은 1,400여 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0.65% 오르는 데 그치며 6,300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23만 원과 142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향후 변동성을 예상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는데 열흘 전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대책 발표 이후 20% 가까이나 낮아진 수치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 발표한 경제동향 8호로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역대 최대 월간 매출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TSMC는 오늘 공지를 통해 지난달 매출이 4,675억 8천만 대만 달러, 약 20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7% 증가했고 종전 최대 월간 매출 기록이었던 6월보다 5.6%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 모두 부동산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규제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폐기하라고 맞섰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에 발맞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4: 대통령님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말입니다.
3: 국민의힘을 향해선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하며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니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인허가 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당첨자를 초대해 대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금과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폐기하라면서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했던 버스하우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5: 청년 우롱하고 국민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말입니다.
3: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정권이 만든 도박판에서 꿈과 재산을 도둑맞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오는 2028년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조기에 산단 착공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문제로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인허가 단축과 규제 혁신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를 마친 뒤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핵심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보다 2.6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3%로 전주에 비해 2.5%포인트 올라 두 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6.4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며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임기 후반 당 운영 방안에 대해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당명이나 정강 정책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묻는 말에는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옵션을 올려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내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엽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국책은행 3사 지부가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방 이전은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은 물론 국가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때도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자 반대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오늘 오후 크게 완화됐습니다. 폭염경보는 모두 주의보로 낮아졌고 대구와 부산, 충북과 강원 등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전주 34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로 평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남, 광주 등 서쪽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라며 온열 질환에 계속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2도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8: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9: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김민석의 대세론이 통할까요? 정청래의 몰매론과 역전론이 먹힐까요? 박빙 양상의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후보들에게 운명의 일주일이 될 이번 주가 지나면 누가 웃게 될까요? 정치권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3부 4부 정치 모아니에서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3: 자, 오늘 3부 4부 정치 모아니로 합니다. 세 분 소개합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세 분 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네,
5: 안녕하십니까?
3: 자, 바로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네. 2주차가 끝났는데 서영주 소장님, 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셨던 거에서 조금 좀 어긋난 게 있어요?
5: 제 예상대로 얘기를 네. 물어보신다면 네. 뭐 예상대로 흘러가는 편이다.
3: 편이다?
5: 네.
3: 그러면 편이 아닌 건 뭐예요?
5: 편이 아니었던 것은 네. 사실상 조금 뭐 송영길 후보가 나름대로 한 10% 15% 사이에서 좀 선전하고
3: 네.
5: 김인석 후보가 좀 나름대로 리드를 해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한 30% 정도로 이제 추격하는 그런 이제 뭐 일강 뭐 일중 일약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접전이에요.
3: 초박빙이죠.
5: 네, 이강 일중이라고 네.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30% 정도의 지역에서 지금 투표 이루어졌고
3: 그렇죠.
5: 사실 이게 이제 순위 결정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세 결정전. 삿바 싸움. 네. 이제 삿발을 누가 더 제대로 단단하게 잡느냐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조금씩 삿발은 단단하게 잡고 호남 오스더크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0%의 이 당원들의 투표가 남아있는 호남 수도권인데 여기가 이제 순위 결정전이 될 거라서 네. 흐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표차가 어느 정도로 될지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의 순위가 어떻게 변동될지가 이제 호남 투표를 통해서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 주말에 2라운드 끝나고 예. 2주차 순회 경선 끝나고 당내에서 좀 흘러나오는 얘기나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각 캠프 분위기라든가
5: 캠프 분위기는 이제? 사실 이제 흘러나온 것까지 다 종합하면 네. 김민석 후보 쪽은 좀 안착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 정청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그 생각대로 안 풀리는데 조급해지고 사실상 전략 수정이 필요한 그런 분위기예요. 송영길 캠프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원래 한 12, 13 정도는 찍고 호남하고 네. 수도권에서 해서 한 20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던 게 송영길 캠프인데 네.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들이 남는다.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자,

0: 박원석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1: 뭐 박빙 상태죠.
0: 네. 1.48% 포인트더라고요. 네, 누적까지
1: 3000표 조금 넘는데요. 네. 박빙 상태고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잘 버틴다. 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0: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기세 측면에서는 김민석 후보 측의 기세가 왔는데 네. 근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얘기하듯이 2대 1 뭐 3대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런 가운데도 본인들은 아마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자평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호남 수도권 왔을 때 어떻게 나타날 거냐 저의 앙상이.
1: 네.
0: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호남에서는 차이를 크게 그 네. 벌릴 거다 김민석 후보가 이런 전망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김민석 후보가 앞설 걸로는 보지만 차이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습니다.
1: 호남 얘기는 조금 있다가 뭐 네. 다시 해보기로
0: 그래서 네. 끝까지 이거는 가봐야 된다.
1: 끝까지 네. 가봐야 된다. 네. 그 김종혁 최고께서는 남의 집안 싸움 보는 네. 재미가 좀 쏠쏠하시죠?
2: 그런데 이게 네. 그 예상과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상할 때는 야 이거 뭐 그 김민석 후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들 네. 실제로 좀 방송에 나오는 분들도 대부분 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1: 대통령의 의주
2: 저렇게 참전해서 저러고 있는데 네. 근데 정청래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1: 네.
2: 근데 그것도 좀 놀라운 건 좀 충청도에서 처음에 졌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1: 네.
2: 그 충청도에서 졌으니까 어유 저거 자기 고향에서 져서 타격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경쟁력을 보이면서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놀랍다. 이게 하나. 두 번째로는 최민희 의원이 수석을 할지는 잘 몰랐어요.
1: No.
2: 그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하구나. 한민수와 최민희 두 분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구나.
1: 네.
2: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 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약점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1: 어떤 취약점을?
2: 아니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대놓고 사실상 네, 네. 누구를 지원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2대1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박빙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런 걸 보면 야, 대통령의 얘기가 잘 당원들한테 안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번째로는 야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아? 그거 도대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79%였잖아요.
1: 네.
2: 그리고 지금 이게 50억 들어서 투표율이 9번에 투표를 했는데 80% 넘은 것도 3번이나 있었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보면 뭐 권리당원들 그렇게 충성심이 강한 권리당원들이 뭐 150만 명이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표율이 절반 안 되잖아요.
1: 네.
2: 그거 보면 이거는 이게 뭐일까? 일반 국민들의 대통령 투표율도 거의 80% 가까운데 자기 당의 당대표를 그러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을 뽑는 건데 거기서 투표율이 이 정도다? 그럼 이거는 약간 실망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1: 어떻게 보세요?
0: 원래 그래요? 원래 투표율로 안 됩니다.
2: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 뭐냐면 그 네. 허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0: 아니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2: 아니 우리 당 마찬가지.
3: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상 좀 이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허수일 수도 있고요. 이중당적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번에 2025년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은 전당대회 자체가 당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그 투표하는데 에이. 안 해보려 외면하는 그런 요인들도 꽤 있고
1: 막 신나고 축제
3: 그렇죠
1: 이런
3: 내가 가서
1: 전혀 없는 거죠,
3: 뭔가
1: 지금.
3: 좀 해봐야겠다 네. 내 의견을 줘야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쌈박질이잖아요.
1: 그러니까.
3: 쌈박질 가서 뭐 투표할 이유가 뭐 있어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1: 지금 보면 가장 이번에 보면서 처음에 무슨 뭐 적통 논쟁 막 시작하더니 누가 적자니 얘기하더니 저는 그때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사모 지난주에 또 노사모 논쟁이 있었죠. 그렇게 시계가 갑자기 24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에요. 지금.
3: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1: 네.
3: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정부 4기의 두 번째 집권여당 당대표를 찍는 전당대회입니다. 뽑는. 그렇죠? 그런데 민주정부 2기 노무현 정부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노사모다. 내가 노무현한테 충성을 했고 내가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을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요.
1: 네.
3: 그리고 상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뭐 아픔을 줬던 후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선명성으로. 집권 여당이라면. 그런데 그 얘기를

0: 한마디로 그냥 다 압축해서 끝내버려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지키겠다는 말이 없어요.
1: 좀 퇴행적이죠.
2: 네.
1: 저는 후보들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근데 그 점은 이제 김민석 후보의 약점으로 보고 상대 후보는 공격을 하는 거고.
2: 배신론으로.
1: 네. 정청래 후보는 사실은 586이긴 하지만은 정치적 경로가 다른 586들하고 좀 달라요.
2: 네.
1: 굉장히 독특해요. 노사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노사모를 했니 안 했니 말들이 많은데
2: 네.
1: 어쨌든 본인은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결국 극대화시키겠다. 그걸로 이제 권리당원들의 결집을 호소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일종의 이제 서로의 자격을 묻는 뭐 이런 자격을 검증하는 이런 경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미래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거의 끝나가는데 물론 뭐 이제 여당은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뭐 예를 들어서 국정의 비전을 끌고 간다.
2: 네.
1: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의석이 160석 넘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향후 4년 남은 국정운영을 어떻게 성공시키겠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막연한 얘기 말고
2: 네.
1: 그리고 이제 또 총선이 1년 반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생산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모가 거의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신천지가 어떠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게 후유증도 많이 남겠고 끝나고 이렇게 뭐 당의 체질이나 이런 게 강화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못 되는 것 같아요.
2: 신천지 얘기하셨으니까 무슨 사진 조작 논란까지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0: 그 사진 조작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논란이죠.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박시영 씨가 본인의 박시영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권혁부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근우회 쪽에 관련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그대로 퍼다가 네. 방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시영 씨가 뭐 이걸 조작이라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조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그 여성분과 대통령이 찍은 사진을 왜 그 본인들의 방송 소재로 썼냐 그거죠. 이유는 하나잖아요.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논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물타기 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당내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지키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 세력까지 싸움인데 이 단적인 예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따지고 보면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요. 본인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영이 과연 대통령을 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급하면 갔다가 대통령조차도 막 그렇게 좀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썼던 걸 활용해서 써요. 대통령을 그냥 아예 내동댕이 친 거죠.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런 거 지금 사진 쓰는 사람 후보가 관련됐다면 당장 후보 자격 박탈하라고 일갈을 하시더라고요.
3: 근데 저는 이제 들 때마다 좀 죄송하지만 좀 거북살스러운 게 자꾸 대통령 지킨다 그러는데 네, 네, 네. 누가 대통령 지켜요? 대통령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대통령이 그렇죠. 국민을 지켜야지.
2: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아니,
3: 민주당에서
2: 파워가 제일 센 사람인데
3: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해요. 듣는 네. 국민 참 거북살스러워요.
2: 네.
3: 그렇고 이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 세 명이 같이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3: 정청래 그다음에
2: 옆에 있어요.
3: 예, 이렇게. 그리고 저 이재명,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뭐 그 여성분
2: 회장.
3: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요쪽 하나만 빼놓고 두 사람만 찍은 거를 올려놓은 거는 굉장히 몰라 이제 처음에 올렸던 분이 무슨 의도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또 인용해서 그걸 보낸 것도 이게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잘라버린 거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냐면 그게 많이 돌았거든요. 세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들이.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 보냈다 올려보냈다 내보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 그 누구야 정청래 대표하고 마포에서
2: 그렇죠.
3: 굉장히 가까운 이지은 당협위원장이다. 그러면 뭔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총공사 나섰구나. 그 추미애 그 도지사도 나와서 이거 무슨 뭐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경기도 하면서 그 책임

0: 전임의 김동연 지사와 더불어서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그 경기도지사에게도 책임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그 신천지 관련 사진도 그렇고 이제 뭐 굉장히 막 그냥 총공세로 나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 사진을 이의자 씨 쪽에서 네. 그렇게 이제 정청래 후보는 지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의자 씨만 찍은 것처럼 그렇게 액자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걸어놓고 언론에도 그 사진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때문에 이건 조작이 아니고 네. 그런 사진을 그냥 인용한 거다. 근데 그런 사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죠.
2: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만 연관됐냐 이재명도 연관됐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2: 네.
1: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런 사진을 가지고 그런 식의 언급을 했다는 거는 글쎄 그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어쨌든 전당대회 한복판으로 그것도 신천지와 연관성을 가지고 설령 대통령하고 정청래 후보하고 그 이의자 씨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거론하면서 정청래만 문제냐 식의 논리를 펴는 거는 근데 이지은 위원장인가 그분이 대변인에서 하차했던 이유도 비슷한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변인에서 하차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2: 네.
1: 어떻게 보면 이 전당대회가 과열되다 보니까 아니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성공을 바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모습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열의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2: 네.
1: 사실은 여당 전당대회 할 때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거나 이런 건 일종의 금기거든요. 그런데
2: 네.
1: 그런 금기가 다 깨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치르고 나서 나중에 뭐 김민석 후보는 그 선거 이후에 다시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즉각 나서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데 김민석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후보 측은 또 그에 대해서도 매우 냉소적으로 반응을 해요.
2: 네.
1: 뭐 사과부터 해라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나서도 이게 쉽지 않겠다.
2: 쉽지 않다.
1: 네. 네. 갈등 수습이.
2: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슈퍼위크 말 그대로 네. 이번 주에 다 사활을 걸어야죠. 왜냐하면 호남이 30% 그다음에 지금 서울하고 경기 합치면 여기가 40%죠. 그러니까 네. 두 개 합치면 70%인데 호남이 토요일인가요?
0: 32, 38이에요.
3: 네.
0: 그러니까 그 호남이
3: 11일부터
0: 그러니까 11일, 12일, 13일, 14일
2: 네.
0: 사흘간, 나흘간 그다음에 경기 서울이 12, 13, 14, 15 이렇게 돼 있네요.
2: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이제 결과가 호남 결과가 나오고 일요일 날 이제 서울하고 경기 결과가 나오고
3: 이게 좀 참 이게
2: 70%
3: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손을 네. 봐야 될 건 같은데 네. 이게 이제 15일 날 광주 전남 전북이에요. 여기서 합동 연세를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앞서 4일이 투표가 이루어져요.
2: 그렇죠.
3: 근데 네. 이게 뒤에 이제 연설을 하고
2: 연설을 그러니까 투표부터 하고 연설을
3: 듣는 거라서
2: 이거는
3: 원래 그 연설을 앞에 두고 4일을 뒤에 투표하게 네. 만드는 게 맞는데 참 기괴하게 해놨어요.
2: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주말에 호남 얘기하고 있잖아요.
3: 그렇죠. 우리. 그것도 참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2: 다른 지역 가서 호남 얘기를 해. 네.
3: 그다음에
2: 강원도에서 호남 얘기합니다.
3: 16일 날이 이제 서울 경기인데 이제 16일 기준으로 4일 앞에 그러니까 네. 11일부터 4일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남이 15일 날 나오는 거예요.
2: 자, 호남 얘기부터 먼저 해 볼게요. 호남이 한 30%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0: 32%.
2: 지금 대부분의 예상은 김민석의 승리를 예측을 해요. 언론들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보시죠. 세 분 다.
0: 저도. 네.
2: 김민석. 호남은.
1: 네. 저는 광주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광주는 다를 수 있다.
1: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보다 더 많이 이겼어요.
2: 네.
1: 아주 근소하지만 대구에서도 이겼고 그 전에 대전, 그 이전에 세종. 물론 이제 울산이나 인천은 내줬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광주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
2: 네.
1: 광주는 또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광주 전남 통합시장이 정청래 후보하고 가까운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 민영배 시장이 경선에서 이기고 네. 시장이 됐거든요. 뭐 그 영향도 좀 있을 거고
2: 그렇군요.
1: 광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 하지만 저는, 다 합치면 그래도
1: 네, 저는 다 합치면은 뭐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거로 보고요.
2: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전북 결과입니다.
2: 전북.
1: 왜냐면 양측이 공을 엄청 들였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지방선거 때 당시 이원택 그렇죠. 그 후보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때 정청래 후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북을 갔어요.
2: 여러 번 갔죠.
1: 물론 그 선거도 중요했지만 네. 만약 그 선거를 내주게 보면은 그렇죠. 내주게 되면 본인은 책임론으로 네. 이번 전당대회 명함도 못 내밀었을 거예요. 네. 그만큼 공을 들였던 지역이고 김민석 후보는 아예 거주지를 네. 익산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전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전북이 광주 전남에 비해서 당원 절대 숫자는 적지만 인구 대비 밀도는 훨씬 높아요. 네.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다. 전북의 결과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북 선거 결과가 가장 그 궁금합니다.
2: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는 이 결과가 호남을 다 합치면 결국 김민석이 이기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
1: 저는 큰 차이 안 날 거라고 보고 어쩌면 광주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2: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자, 요 얘기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 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 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밤되면 좀 살만하다 싶은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수도권을 비롯해서 서쪽 지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아직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3도, 대구 22도로 출발을 해서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4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7일간 이어진 서울의 열대야는 사라졌지만 제주와 호남 일부 지역에는 아직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인천에 낚시객 실종사고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닷가 가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까지 밀려들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지금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고속도로는 전반적으로

0: 원활합니다. 날씨였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정치 보안이 이어가겠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3: 네.
2: 호남 어떻게 예측하세요?
3: 호남은 저는 이제 예측이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투표.
2: 아.
3: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에게 응징 투표가 갈 가능성이
2: 그러면 많아요. 어느 정도 차이 날 거라고 보세요?
3: 저는 6대 4 정도 봐요.
2: 6대 4.
3: 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은 아마 뭐 이게 사실 이제 그 김민석, 송영길 두 분 합이 한 6 정도 나올 것 같고.
2: 아, 합쳐서.
3: 그렇죠.
2: 합쳐서.
3: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한 4 정도를 얻으면 그나마 이제 선방하는 걸 거다. 저는 이제 한 7대 3까지도 봤는데 그건 좀 그렇고 한 6.5대 3.5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2: 서울 경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서울 경기.
4: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에 정통하냐 뭘 알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다른 분들 민주당 패널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성들이 많다. 서울에 서울 경기에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2: 그러니까 호남하고 다를 거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4: 무슨 뭐 꽃 여론조사 꽃에서 뭐 여론조사한 게 뭐 차이도 난다. 뭐 꽃을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그 32%가 광주 호남. 호남 32% 그다음에 서울 경기 38%잖아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그게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도 또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거 그냥 만만치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뭐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냥 50% 넘어서 되지는 못할 것이고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하는데 3등에 송영길 후보의 그 선호투표제에 힘입어서 되면 또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하고 2등을 했는데 선호투표 때문에 1등이 됐다. 그러면 뭐
2: 있죠.
4: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러면 아마 굉장히 정통성 논란 시비 뭐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2: 유튜브에서 DK님이 결론은 국민 여론조사 30%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 여론조사 30%가 진짜 변수가 될까요?
3: 저는 3자라서 큰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투표에서 승패가 가릴 거고요. 국민 여론조사도 선호투표 방식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3자 구도라는 게 정청래 후보한테 매우 열악한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도 예전에 이제 박찬대 정청래 후보처럼 딱 양자면 이게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데 3자면은 사실상 정청래 그다음에 김민석 송영길 이 세 사람 중에 김송합이 정청래 후보하고 비기기만 해도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여론조사 치우쳐질 가능성은 좀 낮다.
5: 뭐 저도 비슷하게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그 룰이 결정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선호투표제. 만약 결선투표가 도입됐다면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선호투표는 사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과반을 얻지 않으면 이제 선호투표를 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과반을 얻기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2: 그거는 세 분 다 지금 똑같은 생각이시죠. 네, 이번에 과반 안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5: 과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2: 그러면 선호투표까지 까봐야 된다는 얘기죠.
5: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 제주하고 또 어딥니까 강원에서 과반을 했기 때문에 제주에 호남 그 이 지역 출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호남하고 비슷한 그 민주당 당원들의 정서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호남 과반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도 일정한 득표를 호남에서 할 거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3자가 표를 그 나눠 갖게 됐을 때 과반이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선호투표를 결국 열게 될 텐데 선호투표는 누구에게 유리할지 누구에게 불리할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실은 송영길 후보의 2순위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청래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로 한 70% 쏠릴 겁니다.
2: 자 그러면 저희가 아마도 다음 주 요 시간에 라이브로 아마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5: 그러네요.
2: 시간대가 딱 그래요. 그래서
5: 7시 40분.
2: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라이브로 지금 여기서 들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최종적으로 그러면 누가 될지를 여기 라이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최종

0: 승자는 누구일지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1: 김민석.
0: 세 분이 짰네.
2: 아니 이건 누가 짰네. 보더라도.
0: 누가 보더라도. 네, 자,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바꿔서. 김민석 승을 예상을 세 분 다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김초익국께서 얘기하신 대로 1차에서도 이기고 이길 건지 아니면 진짜 뒤집어질 건지. 1차에서는 정청래가 이겼는데 2차 선호까지 합쳐보니 김민석이 더 이긴 걸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1순위표도 김민석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0: 1순위. 네. 자, 여기는요?
1: 네, 그렇죠. 1순위로 갈 가능성이 크죠.
0: 1순위니까. 네,
1: 과반이 안 된 상황이 1순위가 되겠죠. 네,
0: 과반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전체 1위는 김민석일 거고 그 뒤에 선호까지 합쳐서
1: 과반이 되겠죠.
0: 과반이 돼서 네, 1위가 될 거다. 혹시
4: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1: 그래요. 아. 판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당대회 당대표 판은요 거의 보는 흐름이 비슷할 거예요. 저는 네. 최고위원의 순위를 하는 게 훨씬 더 관전 포인트.
0: 알겠어요. 되니까. 그러면 자 최고위원 지금 네. 보면 제가 이거 가져와봤는데
4: 다섯 번째.
0: 지금 네. 5위 다섯 명까지가 커트라인이에요. 다섯 명째까지가 커트라인인데 5위 김용 지금 12.65예요. 그다음에 6위 이성윤 11.88이에요. 그리고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70%가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둘 셋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커트라인 턱걸이는 김용이냐 이성윤 둘 중에 한 명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3: 김용.
4: 저도 김용이죠. 네.
0: 아, 짠데.
1: 아니, 다 하는 거를 뭘 우리 앵커께서만 다 짰다고 그래.
0: 짰어.
1: 이거는 이제
0: 대기실에서 짠 거야.
3: 이거. 아니 김용 후보가
0: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3: 경기도의 조직적 강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후보들 후원회장을 엄청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본인이 깔아놓은 그런 네. 조직적 기반이고 경기도의원 출신이고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네.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0: 그래서 기반이 있다.
3: 경기도에서 표가 많이 쏠릴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성윤 그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 이제 근거지가 전북이기 전북이죠. 때문에 거기서 일정하게 강점을 얻겠지만 네. 경기도의 김용 후보가 갖고 있는 기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 기반이 더 강할 거다. 네. 그래서 미세하더라도 김용 후보가 5위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로서.
0: 높아 보인다. 다들 동의하시는 거네요.
1: 뭐 그렇죠. 거기에 네. 이제 덧붙여서 이제 호남 민심 자체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에 있는 쪽 분들에게 말하자면은 많은 표를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김용 후보가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봤을 때는 표가 많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세요. 김용 후보가 유일하게 배지가 없어요. 네. 그런데도 5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0: 아까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다소 의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최민희 후보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네. 사이에 뭐 박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악수 패싱한 논란 뭐 여러 가지 있고 언론사 뭐 취재 뭐 이거 논란까지 지금 터져 있거든요. 최민희 후보는 1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유지한다 안 한다. 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1: 못한다.
3: 한다.
0: 못한다? 네. 한다?
4: 하겠죠.
0: 한다. 여기는 이건 안 짜셨네. 네, 이거는 안 짜셨네. 자, 그러면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사실 최민희 후보의 이 논란 자체가 이게 네. 그냥 넘어갈 논란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보면 상대 후보들에 대한 동료 후보들에 대한 비하. 특히 이제 서명 후보 앞에 안 보이시잖아요. 네. 악수 패싱 부분들이 상당히 이게 인격적으로 과연 이 후보 자질을 따른 정치인의 자질이 있냐라는 논란까지 있어요. 네. 근데 박쥐 논란도 박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토론회에서 박쥐 얘기 안 했어요라고 거짓말을 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들이 쭉 있는데 지금 계속 최민희 후보 자체는 그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좋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다가서고 경찰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또 오마이뉴스 그 카메라에 취재하는 거 있어서 왜 자꾸 나를 찍냐 식으로 해서 보좌진을 보내서 카메라를 막고 기자들의 어떤 이 취재를 계속 감시하는 모습들이 또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0: 그래서 분명히 그게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1: 재밌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원들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고 정봉주 후보가 예전에 이 정확하게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직후에 21.67로 완전히 압도적이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그 명판 논란.
0: 당사자 아니신가요? 그때? 네.
1: 그 이후에 경기 경선 직후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15.67% 그리고 최종 전당대회에서 11.70으로 몇 퍼센트 하락하냐면 10%가 뚝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10% 정도는 경기하고 호남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0: 이에 대한
1: 최민희 후보가 아마 5위권
0: 유지 못한다
1: 정도로
5: 5위권 그렇게까지나
1: 5위권 정도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3: 그냥 반론을 좀
0: 바람을
3: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그때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0: 어떻게 다릅니까?
3: 아니 그때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모두 다 친명을 자처할 때 네.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게 노출이 되는 바람에 추락을 한 거고
0: 명팔이.
3: 네. 그렇죠. 지금은 네. 그거하고 이른바. 지금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네. 지금은 완전히 이 계파 간의 갈등이 적대적이고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최민희 후보의 수많은 문제점 있죠. 객관적으로 그게 중간층에 있는 그 유권자들한테는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를테면 이른바 친청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최민희 후보를 안 찍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0: 그거에 흔들릴 리가 없다.
3: 그리고 아. 인지도 면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아. 화제성도 압도적이고. 그래서 노토리어스한 것도 페이머스한 거예요. 파퓰러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의 전략일지도 몰라요. 그게 노토리어스한 게.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다 이 순위대로. 네. 박선원 의원은 의외로 박선원 의원도 인지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은 최민희 의원만큼의 인지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화제성이 없어요. 이분이 뭐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켜서 그런지 인구의 회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천에서 박선원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차이를 벌릴까 싶었는데 1% 차이도 안 났어요. 네. 그거 보면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게 뒤집는 게. 네.
0: 알겠습니다. 영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노토리어스, 악명 높은, 페이머스, 네. 네. 유명한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네.
3: 그 전략이죠 지금. 네.
1: 근데 사실 좀 저는 이게 민주당원의 입장에서는 그 인미애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조금 이게 전국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북에서 오랫동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을 지켜왔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등가성이 거의 이제 1인 1표제가 되면서 경북에 대한 의사표명이 가산점이 5%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경북에 있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고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이번 어떤 선출직 그 최고가 아니더라도 지명직 자리에 앉혀놓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0: 알겠습니다.
5: 네. 저도 인미애 의원에 네. 대해서는 연설하는 것나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삶으로 볼 때 네. 저런 분 정치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김영호 의원하고 인미애 의원이 지금 제일 하위잖아요.
0: 그렇죠.
5: 만약에 이 두 분이 사퇴를 하게 되면 판세가 또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그 친명 쪽에서 더 많은 한 세 명이 되고 그 친청 쪽에서 두 명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굳어질 수가 있을 것
0: 같아요.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퇴하시려면 진작 하셨지 왜 지금
5: 한 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1: 안 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3: 지금까지 어쨌든 경선 네. 왔는데 마지막 이제 두 군데 남겨놓고 사퇴하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짧게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 내놓겠다고 얘기 뭐 또 당심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26일날 뭐 기자회견 한다고 뭐 그런 기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회심의 카드가 될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5: 내용을 봐야지 알겠지만 네. 뭐 지금 대충 나오는 게 뭐 그 당원 주권제 네.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이걸 그 밀어붙이겠다. 그다음에 뭐 계속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뭐 공천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국민적인 어떤 지지나 소구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당의 어떤 위상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적입니다.
0: 자 그런데 이른바 개혁파 의원들 있잖아요. 이제 대안과 미래도 있고 친한계 돌아가면서 사고를 쳤어요. 최근에 막 그 더블 멱살잡이에 뭐 그다음에 예? 돌려차기 망언에 막 여러 가지 사고가 났는데 이러면 더 장동혁 체제는 좀 이렇게 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3: 그런 관측이 많죠. 그래서 이른바 쇄신파 입지가 많이 약해졌고 네. 전부 징계 대상 주요 인물들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0: 그러니까
3: 그리고 아마 뭐 당원권 정지 이상의 강도 높은 징계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된 중진들의 그 선거 직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쏙 들어갔어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 손을 뗀 상황이고 그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뭐 갑자기 개혁안을 발표하겠다. 그런데 그 개혁안의 내용이라는 게 아마 본인의 당권 강화를 위한 그런 사전 포석 같은 내용일 거예요. 실제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뭐 임기를 뭐 넉넉히 지킬 뿐만 아니라 설령 사퇴를 하더라도 본인이 사퇴 시점을 정해서 연임에 도전하는 이게 정청래 대표가 롤모델이잖아요. 로직도 비슷해요. 논리도 비슷해요. 당원 주권 강화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뭐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준 거잖아요. 네. 견제 세력이 되라고. 네. 근데 그 기회를 날리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0: 아니 김최욱께서는 이 체제가 그러면 내년까지 간다고 보세요?
5: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일단 민주당 그 경선
0: 뭐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5: 민주당 경선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과 관련된 그게 지금 거기에 기대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선관위 부분에 대한 특검이 이제 발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조특위에서 이제 조사가 이제 마무리 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결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정치라는 거를 보니까요 무한히 운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한히 운이 나쁜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총량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자기가 받아야 될 걸 안 받고 넘어갔다. 그럼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0: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부터 63 그 선거 끝난 뒤로 선관위 사태부터 계속 지금 본인 입장에서 호재인 거죠. 지금
5: 선관위 사태가 없었으면 지금 완전히 판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네. 선관위가 누가 봐도 저런 한심한 이런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게 달라진 거죠.
0: 가장 귀에 들어왔던 거는 무한히 운이 좋을 수는 없다. 요거 네, 같네요.
1: 그 근데 무한히 운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 비밀 제공한 게 친한계 쪽의 서범수 의원이나 네. 진종 의원이잖아요. 굶어 죽으란 법은 없다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혁신이요? 쇄신안? 혁신안? 혁신안? 본인부터 혁신안을 그러셔야 돼요. 장동혁 대표는.
5: 아니, 네. 미국에 가서 당대표 김민수 저 최고위원하고 그 역사에 남을 사진을 찍고도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서용주 소장, 김종혁 전 최고, 그 다음에 박원석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7: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8: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7: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8: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두루미는 한 번 짝이 되면 평생 함께하는 금슬 좋은 새입니다. 두루미 부부는 매일 춤을 추는데요. 두루미 왈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쪽이 날개를 높이 올리면 다른 쪽도 높이 올리고 한쪽이 고개를 숙이면 다른 쪽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호흡을 맞추죠. 서로의 박자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래 함께하는 비결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박태웅 국가 AI 전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갑작스러운 사고로 구조를 요청할 땐 현재 내가 있는 곳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나 등산로는 이렇다 할 구조물이 없어서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숫자 정보를 운영 중이죠. 주요 등산로의 경우 한글과 숫자를 조합한 국가 지정 번호가 있는데요. 사고를 당할 경우 이 번호를 불러주면 구조대가 바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는 기점 표지판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명과 함께 표지판의 숫자를 알려주면 바로 위치가 파악됩니다. 길가에 적힌 숫자를 눈여겨보는 습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의 군시설 임시 분산 배치를 마칠 계획이라면서 시설 이전에 대해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협의에 조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군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군공항이 한미공동운영기지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한미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불황과 경력직 선호, AI 도입 영향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4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7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8%인 27만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9세 이하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47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박 검사의 업무 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점,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SNS를 통해 연어 술 파티도 조사받지 못했고 주요 징계 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로 징계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내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일선지청 평검사들이 법무부와 검찰지휘부에 공소청 출범 계획과 비전을 설명해달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권한이 있는 분들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공소청 설치 준비를 서두르고 선택의 기로에 내몰린 검찰 구성원들에게 향후 공소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공소청 검사 직원의 정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며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도저히 예측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오늘 오후 크게 완화됐습니다. 폭염경보는 모두 주의보로 낮아졌고 대구와 부산, 충북과 강원 등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전주 34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다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젠디 아나운서 이재은입니다. 혹시 저처럼 휴가 마치고 오늘부터 출근한 분들 계신가요? 전력 당국은 이번 주에 전력 수요가 올 여름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요 회사들의 여름 휴가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서 산업체 조업률도 회복되고 또 당분간은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터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고 가정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면 당연히 전력 수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네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게에서는 냉방 중에 출입문을 활짝 열어두는 개문 냉방을 자제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안 쓰는 기기의 코드는 뽑고 불필요한 조명은 끄고 또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선풍기를 같이 이용하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정전 사고도 많은데 전기를 조금씩이라도 아껴보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하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전해드렸습니다. 5584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1280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밝은 목소리 반가워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윤근식님도 돌아오셨군요. 저는 휴가 안 가요 못 가요 잘 다녀오셨나요? 목소리가 밝게 들리네요 젠디 하면서 반가워해 주셨네요. 6316님 젠디 듣고 싶었어요. 제일 힘든 날이 휴가 다음 날인데 다시 힘내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도 남겨주셨어요. 저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어딜 뭐 멀리 가지는 않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편안한 쉼을 누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준디도 그렇고 민디도 그렇고 너무 이 자리를 든든하게 잘 지켜줘서 아주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뿌듯하고 두 분의 진행에 제가 아주 감탄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디 민디 믿고 제가 앞으로 이게 휴가 갈 일 있으면 이 두 분을 믿으면서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해줘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6365님 젠디가 휴가 갔다 오니 포항은 열대야가 없어졌어요. 걷기 운동하는데 시원해요. 그죠. 입추까지 많이 더웠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 어제부터 신기하게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포항도 열대야가 없어졌다고 하고 2847님 어제 저녁은 에어컨도 선풍기도 안 틀고 창문 열고 단잠을 잤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이제 밤에 창문을 열면 좀 선선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입추 매직인가 봐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저 휴가 가기 전주만 해도 너무 덥다 그런 얘기. 지난주 저 휴가 간 지난주에도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씨가 조금씩 변화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06님 젠디 안녕하세요. 남들 다 가는 휴가 저희는 고3 딸이 있어서 올여름 휴가는 과감히 반납했어요. 휴가 대신 수능 101일 남았다고 떨고 있는 딸 챙기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나중엔 그리운 추억이 되겠죠? 우리 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프지 않고 수능 대비 잘하길 바라고 전국의 고3들 모두 힘내길 기도해줘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고3 수능이 101일. 내일이면 이제 100일 남은 거네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휴가도 못 가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분들 제가 격하게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험생 친구들 그리고 가족분들까지 모두 힘내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의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어제까지 든든하게 오당제를 지켜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뭔지 이따가 3부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본컴퍼니,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 오피스, 롯데 건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지난주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지만 입추가 지나고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0.5%에서 올해 11.1%로 현재 취수구 인근의 좁은 구간에만 물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호남 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북 임실 옥정호의 저수율도 19.6%, 또 경남 밀양의 웅동 저수지 저수율은 2.6%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처서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와 급수차를 동원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가뭄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분간 남부지역에는 비 소식이 없어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폭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강줄기가 마르면서 농업과 산업, 에너지 시스템에 차질을 빚고 꺼지지 않는 초대형 산불의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캐나다 서부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2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일부 지역에는 전기 공급도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염으로 농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닥칠 거라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폭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채소 농가인데 프랑스 채소 재배자 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폭염 여파로 잎채소, 당근, 대파, 마늘, 양파 등 품목별 생산물 수천 톤을 잃었다면서 상황이 재앙적이라고 밝혔고요. 유럽 곡물 협회도 최근 폭염으로 올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에 폭염으로 인한 히트플레이션까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하는 19위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혜식 연구위원은 개편된 더 나은 삶 지수에 맞춰서 2024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삶의 질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최하위는 멕시코, 한국은 19위였다고 합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주거 영역에서는 한국이 1위, 지식기술 영역에서는 2위에 오른 반면 사회적 연결은 37위에 그쳐서 영역별로 편차가 극심했는데요. 특히 사회적 연결의 세부 지표로서 곤경에 빠졌을 때 의지할 친지, 친구의 유무를 뜻하는 사회적 지지에서 한국은 38위에 그쳤습니다. 또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36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마이클 부블레의 에브리띵 듣고 왔습니다. 염지은님, 입추 매직 정말 신기해요. 조상님들 짱. 구예찬님, 진주도 많이 시원해졌어요. 하하하.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이어지던 폭염이 조금은 한풀 꺾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도 17일 만에 끝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지난 주말 동안 25도 아래로 밤 기온이 떨어졌대요. 확실히 이걸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내주시는 글을 보니까. 그래서 또 밤에 이렇게 문 열어두고 주무시는 분들은 확실히 어제 저녁에는 추워서 문을 닫고 잤다. 제가 말이 안 나요. 오랜만이라 그런가? 닫고 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아침에도 선선하게 좀 바람이 잘 부는 거 출근길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낮에는 아직도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에 비하면 확실히 날씨가 좋아졌죠. 0511님, 더운 것도 문제인데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도 걱정되기는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몇몇 지자체는 물 많이 쓰는 지역 축제나 공연을 해서 말도 많고요.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기는 하더군요. 이경희님도 지금 비가 와야 하는데 추수할 때 비가 많이 안 오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폭염에 또 강수 부족까지 겹치면서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농업 용수에 쓰이는 저수지의 상황들이 심각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당장 비 소식이 없다는 점이죠. 비가 충분히 내릴 거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 가뭄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진호님이 우리나라는 시금치 등 잎채소들이 가격 폭등했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폭염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고 또 이제 공급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 빨리 비다운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뉴스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0: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호우 발생 시 낙석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람한 물이 도로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운행을 삼가야 합니다.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가 예상되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저처럼 휴가 끝내고 오늘 첫 출근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오늘 뭐 하셨는지, 월요병은 잘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439님이 까 오늘은 젠디 컴백 월급날, 내일이 연차라서 행복한 저녁입니다. 젠디 보고 싶었어요 하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와, 젠디 컴백 앤 월급날 앤 내일이 연차라서 행복하다 이렇게 적어주신 거. 월급날과 연차와 함께 저의 컴백을 이렇게나 기뻐해 주신다는 게 정말 감동이네요. 월급날과 연차에 비할 수 있는 행복이라니 제가 돌아온 게 너무 기쁘고요.

또 고생하셨으니까 한동안 선물 같은 하루, 나에게 주는 그런 선물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마음껏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640님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들다가 34도, 35도가 되니까 살만하다고 착각하게 되네요. 젠디 휴가 다녀오셨군요. 직장인의 삶에는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심오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0640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40도 넘나드는 폭염을 겪다 보니 34도, 35도만 돼도 와, 이 정도면 정말 살만하다, 시원하다 느낄 정도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휴가 이후에 직장인의 삶에 무엇이 남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가 또 하루하루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또 그런 과정을 바탕으로 또 열심히 쉬고 돌아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휴가에서 복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5343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출장이 잡혀서 밤길 운전을 하면서 출장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을 더 가야 하는데 오당제 들으면서 가면 되겠네요. 오, 출장이 잡히셔서 밤에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밤길 운전하고 계신 우리 5343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앞으로 2시간 더 남으셨으면 오당제 끝날 때까지 또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그 문자 보내주실 때 종종 이 오당제를 어이로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이죠. 어이가 아니고요. 아입니다. 제가 재은 어이제가 아니고 아이제이기 때문에 오당제 갑자기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5343님 끝까지 안전운전하세요. 9566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준상씨가 진행 잘했어요. 저는 오늘 올해 조생배를 닦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 조생배가 뭔가 보니까 조생종 배 품종이라고 해요. 와, 축하드립니다. 9566님 준상씨가 진행 잘했어요 하고 칭찬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휴가 동안에 다 듣지는 못하고 살짝 들어봤거든요. 우리 준상씨가 잘하고 있나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여기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저희 미란 PD님한테 와, 준디가 정말 잘하더라 감탄을 막 했답니다. 정말 그 라디오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준상씨가 라디오 DJ를 앞으로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제가 감히 선배 DJ로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고 민호 아나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분 다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고 1790님 부산은 언제 미친 듯한 폭염이 있었나 싶게 이제 살만합니다. 한낮에도 길을 다닐만 합니다. 아직 전 휴가를 못 갔는데 올해는 꼭 제주 김녕 바닷가를 가보고 싶은데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휴가 일정 조정이 힘드네요. 부산이 또 많이 덥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었는데 그래도 좀 살만한 날씨가 됐나 봐요. 부산도 다행입니다. 한낮에도 길을 다닐만 할 정도로 좀 날씨 풀린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인 것 같고 우리 1790님 휴가 아직 못 가셨군요. 김녕 바닷가 너무 좋죠. 휴가 일정 조정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뭐 하루 이틀이라도 좀 조정을 하셔서 9월에 보니까 10월인가? 또 휴가 좀 붙여서 쓰면은 갈 수 있는 그런 휴일들이 있더라고요. 시원해지면 잠깐이라도 가서 바닷바람 쐬시고 좋은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녀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나의 오늘은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에즈원의 아픈 건 좀 어때?

애지원의 아픈 건 좀 어때? 전해드렸는데 진짜 아픈 건 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이 계시네요. 9346님이 휴가 끝나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거하게 체한 사람 그게 나예요. 출근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아 어떡해요. 휴가 끝나고 출근을 하자마자 체하셨다니. 몸이 아직 출근할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신호를 보낸 게 아닐까 싶네요. 휴가 뒤에 첫 출근할 때 진짜 몸도 마음도 천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9346님이 오늘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잘 챙겨 드시면서 편안하게 속을 좀 달래주시고요. 일단 오늘 출근 잘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기하죠. 이 휴가 지나고 나서 출근하는 게 왜 힘든 걸까. 우리 김현아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저도 지난 수요일부터 휴가였어요. 너무 더워서 멀리 나가지는 않고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으면서 여유롭게 보냈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근하기 정말 싫었는데 막상 나와서 일해보니 요즘 같은 불황에 내 자리가 있고 일할 곳이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였네요. 그러니까 우리 현아님처럼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가 때는 아 정말 출근하기 싫다. 왜 이렇게 휴가가 빨리 지나가는 거야? 벌써 내일 출근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또 이렇게 막상 나와서 일을 해보면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것,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은 또 즐겁게 휴가를 갈 날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삶의 패턴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현아님의 문자에도 많은 분들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님, 젠디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대면으로 해야 하는 은행 업무 보고 왔습니다. 쉬는 날은 금방 지나가네요. 참 그러니까요. 휴가도 그렇고 오늘 하루 또 쉬는 날, 뭐 연차, 뭐 휴가, 방학 이런 날들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신기하죠. 9689님, 젠디 조만간 산 작가님과 민디가 산행하신다고 하던데요. 산 작가님이 누군가 보니까 우리 윤성준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네요. 금요일에 오늘은 산으로 진행해 주시는 우리 윤성준 기자님과 민디가 우리 민호 아나운서가 산행을 간다고? 아 그래요? 그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와 우리 윤성준 기자님의 영업에 민디가 넘어갔나 보네요. 저는 우리 매주 윤성준 기자님 아무리 영업을 하셔도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착한 민디가 그 윤성준 기자님의 말씀에 또 윤성준 기자님이 이렇게 가자 하면은 거절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갑시다, 산 갑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거절하기가 매주 힘든데 우리 민디가 넘어갔군요. 두 분의 산행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이하이의 로즈 그리고 멜로망스의 해피송.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오피스.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0: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우산도 없이 빗속을 헤매던 아이가 출근길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전남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출근길에 비를 맞으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는데요. 경찰관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이를 찾은 경찰관은 가까운 지구대로 데려갔고 알고 보니 아이는 할아버지와 다른 지역에서 놀러 왔다가 인형 뽑기방에 잠시 들른 사이에 서로 떨어지게 된 거였다고 해요. 다행히 미아 방지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경찰은 목걸이에 적힌 연락처로 가족에게 연락했고 할아버지는 곧바로 지구대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찾아준 경찰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경찰관의 이곳을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는 뜻으로 두드린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1번 어깨, 2번 뱃살, 3번 볼살. 자, 보통 수고했어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곳이죠. 1번 어깨, 2번 뱃살, 3번 볼살.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서인국, 정은지가 함께한 All for You.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9시 9시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최대 5만 명에 이른다는 데 대해서는 정보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4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이 통일부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최근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모레로 예정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다음 달 16일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최초의 사례로 피고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에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관보에 소송 서류

0: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 송달을 함으로써 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7일 성남중원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전직 경찰 간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 성남중원서가 맡았던 대웅제약 사건의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성남중원서는 지난 2024년 권익위에 신고된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4월 혐의가 없다며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하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경기 남부청으로 이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오늘 오후 크게 완화됐습니다. 폭염경보는 모두 주의보로 낮아졌고 대구와 부산, 충북과 강원 등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 24도 등 전국 2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전주 34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로 평년 수준의 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1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는 일. 참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에 종사하던 기존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 돼서 거센 반발이 뒤따르고 재생에너지 도입이 미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일자리 전환과 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갖자고 주장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선물은 좋은 평가를 듣기 어렵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비 오는 날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서 가족에게 무사히 돌려보낸 경찰관에게 할아버지가 고맙다는 뜻으로 두드린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0004님 1번 어깨. 너무나 훈훈하고 좋은 내용이네요. 요즘 날씨도 덥고 안 좋은 일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무사히 할아버지 품으로 가서 다행입니다 하면서 오늘의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0004님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전했다고 하고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근 중에도 경찰관의 예리한 관찰력이 돋보였다. 저런 관심은 경찰의 의무보다도 저분이 지닌 인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5: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 까지
4: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 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4: 우리 민호 아나운서 목소리가 어제도 들리고 또 오늘도 들려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 오당제 스페셜 DJ 잘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5: 아닙니다.
4: 어떠셨어요?
5: 아, 너무 기대보다 즐거웠고
4: 기대를 안 했나 봐요?
5: 아니요. 즐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네. 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 싶었고요.
4: 네네.
5: 물론 젠데의 빈자리는 많이 느껴졌지만
4: 전혀
5: 최대한 채우려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4: 그러니까
5: 예,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4: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김동아님도 민호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잘 들었습니다.
5: 아우.
4: 어제 희곡이 들린다 해서 민호 아나운서님 연기 잘 들었어요. 오늘도 나오셨군요 하셨고 네. 이현주님 민호 아나님 반가워요. 금요일 진행 너무 잘 들었어요. 성대모사 때문에 얼마나 재밌던지. 아. 성대모사로 했어요?
5: 아니, 그때 뭐 배철수 DJ 노래가 선곡이 돼가지고
4: 네.
5: 그냥 그 배디 목소리로
4: 따라서 했어요?
5: 노래 선곡 뭐 소개해주고 막 그랬던
4: 역시
5: 네. 짧게 했는데 그걸 또 기억해 주시네요.
4: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 휴가 때마다
5: 마음 편히 가시면 제가 예,
4: 너무
5: 채우겠습니다.
4: 감사했습니다. 진짜 최고였어요.
5: 아닙니다.
4: 이번에 다른 코너들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5: 네.
4: 나 이 코너로 갈아타고 싶더라 하는 코너가 혹시 있었나요?
5: 아, 뭐 물론 요즘 우리는 이 최고의 코너지만 다 즐겁긴 했는데
4: 네.
5: 아무래도 방금 언급해 주신 그 희곡이 들린다. 그 두 분의 배우님들과 저의 호흡이 어쨌든 저는 연기를 조금 배워본 사람의 입장에서
4: 네네.
5: 이 코너를 접하잖아요. 아, 오랜만에 연기해보니까 이 또 이 제 안에 감춰진 뭔가 그 연기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또 스멀스멀 피어오르면서 예, 너무 즐겁더라고요.
4: 그러니까 두 분도 달랐을 거예요. 항상 저의 발연기만 보다가 우리 민호 아나운서의 그 정통 연기를 함께하니까
5: 예.
4: 더 신나게 코너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매주 하시는 건 어때요? 그 코너 할 때만?
5: 아니 뭐 불러주시면 당연히 오는데 아, 그때 또 젠디의 그 연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4: 아니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5: 네.
4: 주말에 산으로는 어땠어요? 산 같이 가기로 했던 거
5: 맞아요.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 초면인데
4: 네.
5: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그 산 귀신 작전으로 산 좋아하십니까? 젠디는 안 가신다던데 우리 민디는 혹시 언제쯤 시간이 되시는지라고 바로 질문을 꽂아버리시더라고요.
4: 넘어갔어요. 그래서?
5: 그래서 날짜는 안 잡았는데
4: 네.
5: 아, 언젠가 한 번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방송을 마쳤습니다.
4: 아, 역시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착한 민디가 넘어갔군요.
5: 아, 근데 그 방송할 때 준디, 준상 아나운서가
4: 네.
5: 문자가 왔는데 젠디를 꼬시면 민호 아나운서 분명 따라갈 거다라고 해결책을 주시더라고요.
4: 저를 꼬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 우리 전 젠디 가면 가겠습니다.
4: 그래요? 공이오사님이 젠디 포함이요. 이경희님 젠디도 꼭 같이 가는 걸로
5: 네.
4: 김미금님도 젠디도 함께 가야 할 걸요 하셨는데 어쨌든 네, 언젠가
5: 네,
4: 언젠가 우리 함께
5: 네,
4: 등산을 하는 날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4: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뭔지 바로 만나볼까요?
5: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야, 제가 정말 오늘 키워드 보고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4: 네.
5: 두근두근 요즘 연애입니다.
4: 오, 요즘 연애.
5: 네.
4: 우리 민디도 준디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연애.
5: 그렇습니다.
4: 저도 연애 프로 좋아해서
5: 네.
4: 자주 챙겨보곤 하는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연애 이야기 하는 거예요?
5: 젠디가 자리를 비운 지난주에 오늘의 뉴스 시간에 이런 뉴스를 소개해드렸다고 해요. 네. 사랑이 사라졌다. 한국 청년 연애 무관심 세계 최고 수준. 이런 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4: 그래요. 네. 그 저처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5: 국내 한 주간지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페인 이렇게 5개국 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네. 한국의 미혼 18세에서 39세 청년 중에 55.4% 절반이 넘는 수치가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답해서요. 이 조사를 한 5개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근데 같은 무관심이라도 남녀의 사정이 좀 달랐는데요. 여성은 연애를 겪어본 뒤에 다시 선택하지 않는 쪽이 많았던 반면에요. 남성은 애초에 경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4: 아 진짜?
5: 네. 무관심하다고 답한 청년 중에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남성이 70.9%, 여성이 48.1%였습니다. 네. 연애 경험이 없는 청년일수록 고용 상황도 더 불안정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애 경험이 없는 한국 청년의 38.5%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구직 중이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연애 경험이 있는 청년의 실업률은 12.9%였습니다. 두 집단의 실업률 차이가 25.6%포인트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고요. 네. 연애에 무관심한 청년들은 자신의 성격과 외모, 경제력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결국에는 처음에 연애에 무심했다기보다는요. 자신의 조건을 먼저 스스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연애에 대한 관점을 정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그렇군요. 연애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운데 근데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2030 세대들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요.
5: 맞습니다. 한 소셜 데이팅 앱에서 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63.7%가 평소보다 여름 휴가 시즌에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라고 답했습니다. 왜 연애 생각이 커지냐라고 물어보니까요. 휴가나 여행을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가 80.6%로 네. 가장 많았고 외로움을 더 크게 느껴서가 42.7%, 주변 커플들이 더 눈에 띄어서가 18.1% 뒤를 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가장 연애하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49.9%가 함께 여행 갈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를 선택했고요. 연인이 생긴다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일본이 54.2%로 1위, 네. 제주도 40.8%, 강원도 부산 국내 여행지가 3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 37.6%로. 오 그래요. 여름 휴가철에 특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5: 아 진짜 너무 들죠.
4: 어 진짜.
5: 예. 특히나 여름에 이런 분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뭐 덥긴 하지만 네. 또 야외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는 날씨이기 때문에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손잡고 네. 팔짱 끼고 돌아다니시는 거 보면 그렇군요. 네, 부럽습니다.
4: 네. 또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여행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면서요.
5: 맞습니다. 소개팅 앞두고 이 상대 SNS 살펴보는 경우 많잖아요. 이 뭐 아이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 안 줘도 내가 어떻게든 파도 타고 들어가가지고 찾아내는 경우 많은데 네. 그것과 관련된 연구 결과입니다. 네. 한 사람의 SNS에 만약에 명품 시계와 고급 외제차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다른 사람은 고급 호텔에서 보낸 휴가나 값비싼 공연 사진이 올라와 있다라고 네. 해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좀 경제적인 여유가 드러난 사진이잖아요.
4: 그렇죠.
5: 근데 어떤 소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연애 상대로서의 호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 오, 그래요?
5: 네. 국제학술지 인터내셔널 마케팅 리뷰에 실린 연구인데요. 동국대와 대진대 교수팀이 진행을 했는데 한국의 미혼 남녀 같은 경우에는요. 명품 소비를 직접 드러낸 사람보다 여행이나 공연 등 이 경험에 돈을 쓴 사람에게 더 높은 연애 의향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여성들이 남성을 평가할 때 이런 차이가 두드러졌고요. 한국에서는 명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지나친 과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에 여행이나 문화생활은 능력이나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4: 오, SNS 게시글을 보고도 또 이렇게 취향을
5: 맞아요.
4: 오, 파악할 수 있군요.
5: 맞아요. 근데 요즘 그 프로필 사진 보고도 이 호감도가 결정된다고도
4: 진짜?
5: 하더라고요.
4: 뭐 그 메신저, 아, 네. SNS 프로필.
5: 맞아요. 거기에 자신의 취향이나 네. 취미 이런 걸 좀 드러낸 사진들 뭐 여행 가거나 자기가 즐기는 것도 올리면 네. 그게 뭔가 호감 사기가 되게 좋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4: 와 그렇군요. 또 SNS 얘기가 나왔는데 언젠가부터 소개팅 하기 전에 상대 SNS 들어가서 염탐을 하는 게 아무래도 네. 좀 이렇게 필수 코스처럼 된 것 같아요.
5: 경험담이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4: 기억이 과거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 민호 아나운서 저는 소개팅 하기 전에 꼭 봐요? 아니면은
5: 국룰이죠. 무조건이죠.
4: 진짜 무조건?
5: 당연히 보죠.
4: 왜 봐요?
5: 일단
4: 취향을 보기 위해서
5: 취향도 취향인데 첫 번째 이유는

0: 소개팅 할 때 사진 하나밖에 뭐, 보통 안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SNS 들어가면 다른 실제로. 사진도 많으니까.
1: 오, 네네네.
0: 가장 실물에 비슷한 사진이 뭘까를 일단 들어가서 찾고 네. 그게 확인이 된 이후에 아, 이 사람은 어떤 걸 즐겨하고 좋아하고 뭐

0: 앱이 있어. 이거 아세요?
1: 아니요.
0: 뭐 로그라는 네. 그 요즘 유행하는 MZ들이 굉장히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앱 중에 하나인데 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매 시각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찍어서 올리면 그게 그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되는 그런 앱인데.
1: 아, 어플이 있는 거예요?
0: 네.
1: 앱이?
0: 이 뭐 로그 소개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1: 네.
0: 얼굴과 나이 이런 기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저녁에는 어떻게 일상을 보냈는지까지 파악한 후에야 소개팅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1: 아, 진짜.
0: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자기네 생활 방식을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기 전에 생활 방식이 다르면 이별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짧더라도 한 3일 정도 상대 진짜 일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 실제 이걸 겪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1: 신기하다.
0: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실패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혼정보회사를 20대가 요즘 많이 찾고 있다고 하고
1: 네.
0: 뭐 대학가에서 동아리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좀 두려워서 이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는요. 요즘 청년들은 취업도 이직도 돈을 버는 것도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면서요. 청년 세대 전체에 실패에 대한 정서가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높은 쪽을 신중하게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갖는 문화가 고착화된다면요. 고립 청년이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 소개해 주신 머 로그 소개팅도 네. 주선자가 어쨌든 있어야 기회가 또 있어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1: 연애 상대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0: 맞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더더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회사에서 미팅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1: 네.
0: 한 제조기업은 직원의 연애 지원에 나섰는데 결혼정보 업체랑 연계를 해서 단체 미팅도 주선하고 연애 컨설팅도 지원을 했고요.
1: 네.
0: 요즘 이런 연애 프로그램 많으니까 그런 형식을 차용해서 소개팅 과정을 너튜브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1: 네.
0: 특히나 남성 직원 비율이 높거나 지역 근무가 많은 회사일수록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연애하기가.
1: 그렇죠.
0: 그래서 직원의 결혼을 위해서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도 새로운 사내 복지로 이거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1: 결혼을 도와가지고 이제 다른 데 못 가게.
0: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1: 네.
0: 한 중공업의 창원 공장은요. 지난 4월에 지역 단체들과 연계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로테이션 미팅을 열었어요.
1: 와.
0: 아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1: 그러니까
0: 창원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의뢰를 한 거예요. 이 중공업이. 그래서 공장 남성 직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국립대 여성 교직원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대씩 미팅을 주선을 해준 거예요.
1: 네.
0: 미팅 전에 이성과 대화하는 방법 이런 컨설팅도 제공을 했고
1: 우와.
0: 미팅 당일에는 헤매라고 하죠.
1: 네.
0: 화장과 머리 스타일링, 헤어 메이크업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 모든 비용 회사가 전부 부담했다고 합니다.
1: 와, 되게 본격적이네요.
0: 맞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한 쌍 정도 탄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긴 한데
1: 네.
0: 그래서 연내 2회 정도 추가로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회사랑 다른 회사가 만나는 거잖아요.
1: 네.
0: 사내에서 직원들이 만나도록 주선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S기업은 사내 미팅 프로그램 더 데이트라는 걸 기획을 해서
1: 네.
0: 24년도부터 연 2-3회 운영 중이고요.
1: 우와.
0: 20대 30대 남녀 직원이 1박 2일간 합숙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래요. 신청자는 전신 사진, 뭐 소속 팀, 근무지, 키, 체중, 종교, 흡연 여부, MBTI 같은 걸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1: 네.
0: 참가자는 커플 매칭 전문 업체가 선정을 합니다. 엘땐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그룹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사내 소개팅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도 너튜브에 지금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전 계열사에서 총 40여 명의 남녀 지원자를 받아서 뭐 나이, 성격, MBTI 이런 걸 고려해서 세 쌍의 소개팅을 직접 주선하기도 했답니다.
1: 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우리로 네. 따지면 이제 아나운서국에서
0: 오.
1: 이제 사람을 10명 모아서 민호 아나운서를 포함해서 오. 같이 나간다. 생각해보면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1: 진짜?
0: 근데 방송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냥 방송으로.
0: 부끄러울 것 같고.
1: 진짜
0: 찐으로.
1: 찐으로.
0: 진짜로.
1: 네,
0: 진심으로 다 할 수 있는
1: 오.
0: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네. 근데 10명이 저희 될까
1: 10명이
0: 모르겠는데.
1: 그렇죠. 네. 어쨌든. 네.
0: 타 방송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재밌을
1: 와,
0: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냥 오죽했으면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나설까 싶은데
0: 예.
1: 근데 과거에도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연애 어려움을 느꼈는지 궁금해요.
0: 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6년 상황이요. 비슷했습니다.
1: 그래요?
0: 당시에 N4 세대라고 이런 말 유행했는데
1: 네.
0: 취업난이나 물가 상승 이런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포기하는 청년 세대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N4 세대 초시 3포 세대라는 것도 있었는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조사를 좀 보니까 2030 세대 성인 남녀 10명 중에 8명이 한 가지 이상 포기한 것이 있는 소위

0: N포세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취업 포털 사이트 95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포기한 것 1위는 취미 등 여가 활동이었고요. 2위가 결혼, 3위가 연애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연애였고요. 포기한 이유, 현재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가 첫 번째였고요. 네. 다음으로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해서라고 뒤를 이었습니다. 아, 10년 전 결과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1: 그렇네요. 연애를 먼저 포기했군요. 네. 근데 10년 전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또 연애와 관련해서 결과가 좀 달랐다면서요.
0: 맞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에는 이르는 신조어 타임푸어라는 말도 유행했었는데요. 실제로 신세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애할 시간적 여유가 하루에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평일 연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미만이다라고 답했고요. 2시간에서 3시간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38%는 과도한 업무나 잦은 야근 등으로 바쁘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활동으로 연애를 꼽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정서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가 48%, 결혼을 위해서 30%보다 더 높았고요. 당시 직장인들이 이성을 만나는 방법은 지인의 소개가 41%였습니다. 소개팅 앱이 29%, 동호회 가입이 18% 뒤를 이었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이성을 만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1: 네. 자, 이렇게 오늘 오당재 청취자분들의 연애 스토리도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네. 기혼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저희에게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호님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청년들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씁쓸하다는 하고 글 남겨주셨고
0: 네. 구혜찬님이 연애가 뭐죠? 저는 모쏠이에요. 점점
1: 신은희님, 우리 아들도 키가 좀 작은 것과 벌어놓은 돈이 없다고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유유하셨는데 여러분이 자신감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팁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진짜.
1: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진짜 연애가 어렵죠. 어려워 정말. 이 노래 들을게요. 사람 또 사람의 노래입니다.

0: 어려워.
1: 사람 또 사람의 어려워 정말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 요즘 연애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2: 네, 이시은님. 그 옛날에도 연애가 힘들었으니까 MBC에서도 사랑의 스튜디오를 방영하지 않았을까요? 크크.
1: 맞네.
2: 네, 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프사로 본 이미지는 나르시스트 같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 매너 있고 센스까지 겸비했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해요.
1: 그렇네요. 예전에 사랑의 스튜디오 했었잖아요.
2: 진짜 저도 애청했었는데 그 맞아. 어릴 때.
1: 맞아요.
2: 짝대기 이렇게. 그쵸, 그쵸. 사랑의 짝대기.
1: 사랑의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약간 좀 이렇게 리얼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짝대기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너. 막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리고 윤동아님은 사내 연애가 짱이죠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 네. 사내 연애를 해보셨나 봐요 우리 동아님.
2: 그러게요.
1: 좋은 결실을 맺으셨는지 궁금하고.
2: 짱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맺으셨나 봐요.
1: 그러게요.
2: 네. 7011님.
1: 7011님 문자는 이따가 네. 돌아와서 4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요즘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즘 연애에 관한, 요즘 연애가 아니죠. 여러분의 연애에 관한 문자 또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7011님.
3: 네, 만난 지 2년 2개월 된 애인이 있는데요. 14번째 소개팅에서 만났습니다. 우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팅을 10번쯤 하고 나니 정말 힘들어서 애인 찾기를 그만둘까도 했었는데요. 네. 짝은 있으니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2: 우와.
3: 14번. 와,
2: 14번째 진짜. 소개팅에서 만나셨구나.
3: 진짜 처음에는 그냥 되게 그냥 하던 질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탁. 야,
2: 그러니까
3: 대박이네요.
2: 그 만남은 결국에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7011님 말씀처럼 신지연님은 친구 결혼식 가서 만나서 와. 4년 연애했어요.
3: 와.
2: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3: 근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2: 그래요.
3: 그리고 이걸 위해서 결혼식을 가서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 아,
3: 주변에
2: 진짜?
3: 보니까.
2: 또 아니면... 용기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만나는구나.
3: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면서 나 이 사람 소개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 아, 네. 그렇구나. 그런 적 있어요?
3: 아, 저는 없는데. 없는데.
2: 지목 당해본 적 있어요?
3: 그것도 없는데 제안을 받아본 적 있어. 신랑이 이거 보내주고 너 여기서 소개받고 싶지 않냐. 그렇게 제안받은 적은 있어요.
2: 아, 요즘에 또 그렇게 하는구나. 네. 재밌네요. 네. 김연수님 소개해주세요.
3: 저는 화곡동에서 친구들하고 곱창 먹고 있었는데 친구의 회사 동료가 신림동에서 친구들과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화곡동으로 넘어와서 만났어요. 결혼은 술 먹다가 만났어요. 크크크. 이거 완전 운명이네요. 이
2: 그렇네.
3: 정도면.
2: 친구의 회사 동료분을 만났는데 마음에 들었던 거죠.
3: 와.
2: 또 이게 인연이 닿으면 그럴 수가 있군요.
3: 화곡동에서 신림동 거리가 좀 있는데.
2: 아, 그래요? 그렇네.
3: 그걸 또 확 오실 열정이면은 대단하십니다.
2: 대단하십니다.
3: 남편분께.
2: 8473님. 저는 직장 동료의 친구와 결혼했어요. 아내는 9살 연하고요. 지금은 딸 둘 아빠입니다.
3: 와.
2: 용기 있는 자만.

0: 미인을 얻고 결혼이든 연애든 성공합니다. 모든 청년들 용기를 내세요. 예. 저도 가진 거 하나 없이 시작해서 서로 극복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멋지시다 우리 그러니까요. 8473님.
1: 와, 나이 차이도 이거 쉽지 않은 나이 차인데.
0: 그러니까.
1: 대단하십니다.
0: 9살 연하. 근데 지금은 이제 딸 둘의 아빠가 되신 우리 8473님. 맞아요. 용기를 내세요 민우 아나운서.
1: 내야겠습니다.
0: 네.
1: 오늘 당장. 연락처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SNS도 잘 염탐을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민디 연애를 응원하면서 아까 코너 시작할 때 연애에 무관심한 한국 청년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이란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또 조만간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을 한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등장을 합니다.
0: 네.
1: 인간과 AI 파트너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국내 최초 AI 연애 프로그램이 S본부에서 방송 예정입니다. 제작진은 AI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요즘 과연 사랑까지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라고 밝혔어요. 인간 대표 출연자들이 AI 파트너와 데이트하면서 겪는 설렘, 호감, 질투, 혼란을 통해서 관계 영역에서 드러나는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아, AI와 인간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1: 그런가 봐요.
0: 오, 진짜?
1: 묻고 답하고 옛날에 뭐 영화 허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0: 봐요. 예. 이 AI와의 연애가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실제로.
1: AI 챗봇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이용자가 계속 늘면서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AI 남친 여친으로 불리는 AI 연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0: 네.
1: 출생률 하락과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이 AI 연애가 결혼과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새 규정에 따르면 AI 챗봇은 이용자가 자신에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고
0: 네.
1: 미성년자와의 가상 연애도 금지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AI 연애를 둘러싼 우려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최근 AI 연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도입했는데
0: 네.
1: 규제 목적은 중국과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AI 챗봇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의존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는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뉴욕은 모든 이용자에게 일정 시간마다 자신은 인간이 아닌 AI다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를 했고요. 위험이 감지된다 그러면 상담기관이나 위기지원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0: 네, 요즘에 워낙 AI에 의존하시는 분들 네.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요즘 연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1: 네.
0: 조영호님이 저희 때와는 또 다르게 사회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 청년들이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아닐런지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에 따라서. 민호 아나운서 어땠어요? 오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연애가 더 하고 싶어졌나요?
1: 아, 초반에는 하고 싶어졌다가
0: 네.
1: 또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면서
0: 네.
1: 아, 정말 쉽지 않구나. 내가 잘 못하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0: 네.
1: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하면서. 근데 요즘 저는 AI를 그 연애 상대가 아닌 연애 도움 상대로 많이 쓴 적이 있거든요.
0: 오, 뭐 예를 들면
1: 고민 상담이나
0: 오.
1: 갈등을 겪을 때 너가 보기엔 누가 맞는 것 같아?
0: 오.
1: 어디 쪽에 힘을 실어줄 거야? 제발 객관적으로 대답해줘.
0: 어,
1: 이런
0: 도움이
1: 식으로
0: 돼요?
1: 도움이 좀 너무 제 편 위주로
0: 들어주지.
1: 대답을 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0: 네.
1: 너무 또 너무 제 편만 듣는 거는 또 이게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용하다 말다 하다 말다 했는데 예. 뭐 지금 이용하고 싶긴 한데 이용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0: 예. 그러니까 우리 민호 아나운서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1: 네.
0: 믿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1: 네,
0: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언제든 오당지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김민호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듣고 올게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다 못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연애 스토리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4님은 저도 5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19살 때 처음 보았고 21살 때 보았는데 남친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22살 때부터 연애해서 5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아들 11살, 딸 9살이네요. 행복해요. 우와 대단하시다. 19살 때 처음 만났는데 21살 때 다시 봤는데 남친이 또 그때 있으셨나 봐요. 아내분이. 그래서 기다렸다가 22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하셔서 5년을 사귀고 결혼을 하셨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2004님. 아들 11살, 딸 9살. 결혼하신 지도 꽤 되신 것 같네요. 오, 너무 멋지시고요. 5739님.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아내는 버스 손님이었어요. 오! 우와 대박 너무 신기하다. 지금은 중학생 아들 키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버스를 뭐 매일 같은 시간에 타는 손님이셨나 보다. 그쵸? 뭐 한 번 딱 타고 만났다고 결혼까지 하시기는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고서야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버스를 타는 아마 승객분이셨던 것 같아요. 진짜 로맨틱한 연애 스토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진아님,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기사님이 오당제 듣고 계시네요. 저는 곧 내리지만 안산에서 화성 새솔동 들어오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진아님이 아마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안산에서 화성 새솔동으로 이동하셨던 기사님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지금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5619님 이제 라디오 틀었는데 젠디 오랜만이에요. 휴가 잘 다녀왔나요? 여기 김해는 엄청나게 더웠답니다. 지금은 좀 살만하네요. 다들 무더위 잘 보내시고 힘내세요. 우리 5619님 잘 지내셨나요? 김해도 많이 더웠죠. 진짜 지난주에 저 휴가 가기 전주에는 계속 덥다 매일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도 많이 더웠고 근데 정말 이번 주 딱 들어오니까 확실히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선선하게 잘 불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더위가 좀 풀려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덜 힘들 것 같아서 마음도 조금은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항상 그 걱정이 늘 됐었는데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워낙 많다 보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 다행입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의 이야기 이렇게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어요. 화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저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희원님이 에어컨 틀기에는 조금 날씨가 애매해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왔어요. 시원하고 책도 재밌고 다 좋습니다. 조니 미첼의 보스 사이즈 나우 신청합니다. 에어컨 틀기가 날씨 애매한 날씨가 됐나 봐요. 진짜 에어컨 없으면은 버티기 힘든 날씨가 이어졌는데 우리 희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조금 에어컨을 꺼도 괜찮은 날씨가 온 것 같아요. 도서관 최고죠. 이 시간에도 도서관이 문을 여나 봐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희원님이 신청해주신 조니 미첼 보스 사이즈 나우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김원성님의 신청곡 릭 애슬리의 투게더 포레버 같이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이현주님이 아까 오프닝 때 문자 소개됐었는데 저는 내일만 근무하면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예요. 벌써부터 휴가 갈 생각에 기대되고 설레요. 아, 현주님 좋으시겠네요. 벌써 마음은 이미 휴가지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내일 하루만 잘 버티시면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목 금토 일 월 6일 동안 휴가시네요. 생각만 해도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역시 직장인에게는 휴가를 기다리는 설렘 제일 큰 힘이죠. 내일 또 휴가까지 하루 남았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날씨가 좀 풀려서 즐겁게 또 시원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369님 내일은 색소폰이 취미인 우리 엄마 연습실에 구경 가요. 그동안 톡으로 연주 영상 보내도 건성으로 보고 답장해줬는데 내일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직접 느끼고 호들갑 떨면서 리액션도 많이 해드려야겠어요. 오, 진짜 어머님이 또 취미로 즐기고 계시는 연주를 들으러 가시는군요. 그동안 이제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또 연습실 가서 연주를 들으면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또 즐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멋지게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 정말 멋지시고 응원하고 싶어요. 내일 또 가서 평소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호들갑스러운 딸이 되어서 어머니 연주 즐겁게 잘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앵콜도 많이 외쳐주시고요. 김지연님 내일은 적금 만기인 날. 근데 돈 모으기 바쁘게 남편의 치과 비용으로 쑥 빠져나간다는 슬픈 날이에요. 돈보다 남편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그 관리 좀 하라니까 장승직 씨 미워잉 하면서 또 이렇게 애교 넘치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남편분 성함이 승직님이신가 봐요. 승직님 빨리 치과 치료 잘 받으시고요. 우리 지연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0004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며 들려주세요. 하트 이렇게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오늘 월요일 저녁에 딱 듣기에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며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 국회에서 답할 때 야당이 어지간히 개소리를 해도 참고 품격 있게 하려고 노력한 편인데 지난 한 달은 격정에 휩싸였었고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당원 콘서트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서울시장은 하늘로 붕 떠버리고 부산 국회의원 자리는 날아가고 평택은 이도저도 아닌 선거를 치르면서 당원들끼리 싸웠다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화를 속으로 사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제 나라에서 여당이 대통령을 흔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통령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여당 지도부가 자격이 있느냐고 정청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경선의 본질이라는 경천동지할 말을 한 김민석 후보 때문에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진흙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가 어떻게 반명이냐, 160만 당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반명은 없다며 반명과 친명을 갈라치면 누가 이익이 되겠는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논란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예비경선이 끝나면 근거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소방청이 참사 당시의 무전 녹음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소방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희생자 가족 강민아 씨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남아영 전 소방청장 직무 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관계자 10명을 공전자 기록 위 변작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해 형사 고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말다툼 중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일도 평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 24도 등 전국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전주 34도, 대구 32도 등 전국 27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열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닷은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번 분기 구글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1년 만에 80% 넘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구글이 계속 앞서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건데요. 잘 나가는 구글을 향한 시장의 엇갈린 시선,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인당 의료비 지출이 한 해 평균 $15,000를 넘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 없이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험료마저 부담스러워서 건강보험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유한 나라 미국, 의료비 부담은 왜 계속 커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0: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오늘은 구글 얘기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2: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AI 쪽에서 인물 한 명만 움직여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에 보면 구글에서 정말 뭐 AI 조직 전체 리더십이 통째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여러 가지 발표들이나 인력 배치들이 있어서 그 얘기 좀 오늘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2: 네.
3: 지난 8월 5일 하루에 큰 발표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
2: 예.
3: 구글에서 이제 27년을 일한 개발자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제프 딘 최고 과학자가 회사를 떠난다라는 소식이 좀 이야기가 됐고요.
2: 예.
3: 그리고 또 알파고를 만든 또 노벨상 수상자죠. 데미스 어사비스 딥마인드 CEO가 이제 일상의 경영에서는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2: 네.
3: 그래서 그날 알파벳 주가가 4% 넘게 빠지면서 시가총액 19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60조 원 안팎이 증발을 했었고 이틀 뒤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또 제미나이의 지휘권이 공동창업자인 그러니까 세르게이 브린. 그러니까 좀 뒤로 물러나 있던 네. 분이죠. 세르게이 브린이 이 제미나이의 지휘권을 가지고 다시 움직인다는 보도까지 파이낸셜 타임스 나왔습니다.
2: 네.
3: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구글 안에서 지금 엄청난 인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부분하고 또 구글 투자 이야기도 좀 오늘 좀 해보면 좋겠네요.
2: 미국 기업답지 않은 흐름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들이 동시에 그만둔다라는 걸 얘기했다가는 주가가 폭락할 걸 뻔히 아는데,
3: 그렇죠.
2: 야 일시에 다 나가서 주가가 4% 가까이 빠지게 한다.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3: 네.
2: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3: 네.
2: 일단 허사비 가 물러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그 자리에는 이제 누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3: 네, 일단은 허사비스는 뭐 그렇다고 구글 아예 떠나는 건 아니고 좀 자리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딥마인드 CEO에선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장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알파벳 최고 과학자라고 하는 걸 맡게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3: 본인의 메모들을 보게 되면 이제 AGI라고 그러죠. 사람처럼 두루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한 장기 연구를 더 이제 좀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허사비스가 그래서 이제 AI 신약 회사인 아이소모핑 랩스 CEO는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외신에 이번에 취재를 봤더니 이게 한 1년 전부터 실무를 후임에게 계속 이양해 왔다고 해요.
2: 네.
3: 그래서 이번에 나온 후임이 이제 코레이 카부쿠 오글루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0년 여름에 구글 인턴으로 시작해서 16년 만에 구글 AI 전체를 지휘하게 된 거거든요.
2: 예.
3: 근데 여기서 이제 직함이 좀 중요한데 지금 까지 딥마인드 CEO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조직처럼 보였잖아요.
2: 예.
3: 근데 이번에 이 업을 물려받을 때 딥마인드 CEO가 아니라 수석 부사장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알파벳 전체의 AI 총괄, 그러니까 구글의 AI 총괄을 할 수 있는 수석 부사장이 된 거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별도의 연구 단체라고 보였던 딥마인드가
2: 예.
3: 어떻게 보면 이제 순다 피차이에게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구글의 하나의 사업부가 됐다는 거고 이 사람의 임무가 지금 차기 모델인 제미나이 4의 개발 총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별도의 조직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예 이제 구글 안에서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번 인사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글을 떠난 게 분명한 제프 딘 이분은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나가다 보니까 진짜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
3: 그렇죠.
2: 이분 나간 게 정말 그렇게 큰 일입니까?
3: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면 이제 어쨌든 전체 감독도 이제 어쨌든 교체가 됐는데.
2: 네.
3: 그 회사 혹은 그 팀에 27년간 뛰었던 프랜차이즈 스타가 은퇴를 했다.
2: 예.
3: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2: 네.
3: 그러니까는 이

0: 이분이 이제 제프딘이라는 분이 1999년에 구글 직원이 한 2, 30명 정도 될 때 합류해서 구글 검색을 전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운 분산 처리 기술을 설계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첫 AI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브레인을 공동 창업했고 또 자체 AI 반도체 이것 때문에 좀 먹고 살잖아요. TPU.
1: 그렇죠.
0: TPU 개발을 또 이분이 주도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슈가 된 게 제프딘만 나간 게 아니에요. 실은. 네. 2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산자이 게마와츠 또 제미나이 설계를 함께 총괄했던 오니올 비니알스 그다음에 브레인 공동 창업은 퀼렉까지 이게 네 명이서 같이 나간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네 명 중에 세 명이 AI 분야의 최대 인용 연구자라고 쓴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이제 같이 회사를 하나 세운다는 거예요.
1: 네.
0: 뭐 어떤 회사를 세우냐면 디스커버리 루프라는 회사고요. 이게 공익법인입니다.
1: 네.
0: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과학적 발견 자체를 자동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산업적으로는 좀 많이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이 네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들이 일종의 회사를 세우겠다. 라는 건데
1: 네.
0: 거기에서 이제 구글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지는 못했고요.
1: 네.
0: 하지만 이 회사의 투자자로 참여를 했어요.
1: 오.
0: 그리고 최소 1년 동안 클라우드 이제 인프라도 대주기로 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일종의 분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이분들이 나간 게 아까 말한 좀 돈으로 잡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찾아 떠나겠다. 이렇게 하니까 참 구글 입장에서는 뭐라고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간다고 하니까 잡고는 쉽고
1: 네.
0: 그러니까 투자는 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주가 4% 빠진 게 온당하다 이렇게 평가 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과하다고 평가하세요?
0: 그게 이번만이었으면 좀 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미 그 전에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시장에서는 이거 구글 리더십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어떻게 보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조금 히스토리를 뒤로 가면 6월 22일 날도 가야 됩니다. 그때 보면 실은 생성형 AI를 이렇게 있게 한 트랜스포머 이제 논문에 공저자라고 할 수 있는 노암 시아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오픈 AI로 이미 떠났어요. 6월 네. 22일 날. 그리고 이제 노벨화학상을 허사비스랑 공동 수상했던 존 점퍼는 또 엔트로픽으로 떠났거든요.
1: 예.
0: 근데 이 두 사람도 같은 날 떠난다고 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이날도 주가가 5% 가까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 노벨상을 안겨준 알파폴드라고 하는 이제 팀이 허사비스도 그렇고 지금 다 나가거나 딴 데로 갔으니까 완전히 재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한번 중요 리더십들이 떠났는데 그것보다 더 코어한 리더십들이 빠지니까 이건 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주가를 떨어진 걸 얘기할 수 없는데 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신모델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슈가 나온 건데 실은 지난 5월부터 개발자 행사인 구글 IO 같은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 3.5 프로 그러니까 지금 제미나이 모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플래시 라인업이 있고 프로 라인업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챗GPT도 보면 요즘에 요금제에 따라서 이제 그 두뇌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제일 고급 모델, 제일 고급 모델의 차세대 버전이 원래 6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 차세대 버전이 계속 밀리고 있고
1: 네.
0: 그 밑에 가벼운 경량 버전만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도 좀 코딩 성능이 내부 기준에 못 미쳐서 계속 못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스로 테스트 파트너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3점대 말고 차차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미나이 4의 사전학습 시작을 먼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가 계속 빠지고 있고 구글에서의 모델이 지연되고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개편이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잘 나가면서 뭐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좀 위기감을 갖고 우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장의 신호로 좀 읽혔다 뭐 이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세르게이 브린 어떻게 보면 구글의 공동 창업자 중에 네. 한 명인데 전면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0: 네.
1: 사실 설립자가 간간이 전면에 나설 때가 있는데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다시 일하고 싶어서 나오는데 그게 도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0: 네네네, 맞아요.
1: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0: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상징적인 게
1: 예.
0: 이번만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르게이 브린이. 그러니까 2019년에
1: 네.
0: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1: 네.
0: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오자 그때 구글에서 그 유명 코드레드 비상이 걸렸거든요.
1: 예.
0: 그리고 그때부터 직함 없이 출근을 재개했던 게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이거 구글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면 제미나이 코드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계속 관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때는 본인 입으로 은퇴 상태에서 어쩌다 나오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 네.
0: 지금은 해봤더니 한 주 60시간은 근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뒤쪽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제 공식 지휘봉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아직까지 뭐 구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데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0: 속도감 있게 올려서 재미나이가 나온 건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재미나이가 이렇게 좀 뒤처지거나 아니면 그런 리더십들이 약간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다시 창업자가 등장을 해서 한 번 더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형태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긴 합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간간이 일선에 복귀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었군요.
0: 네.
1: 자 그런데 실제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제 주변 지인들도 그리고 커뮤니티도 봤더니 재미나이 옛날 같지 않다. 약간 멍청해졌는데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더라고요.
0: 네.
1: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얘가 성능이 딸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신제품의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이 시간 속에서 한 것처럼 거의 요즘에 눈만 감고 일어나면 챗GPT 클로드에서 막 새로운 최고의 프론티어 모델을 내고 있고 중국도 킴이라고 해서 막 프론티어 모델 나오고 있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제미나이 3 프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른바 최상위 모델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버전이 잘 바뀌지 않다 보니까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나온다 하면은 싸고 빠른 플래시 모델들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신제품 공백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체감 품질에 대한 건데 이것도 분명히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지난 6월에 이미 외신에 좀 보도가 된 게 있어요.
1: 예.
0: 뭐냐면 유료 구독자들이 실험으로 문서화를 해봤다고 해요.
1: 네.
0: AI를 갖고 막 분석을 했던데. 근데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AI가 한 번에 기억하는 분량이 엄청 길다.
1: 예.
0: 그래서 그게 역 100만 토큰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면서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용 앱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화 기억이 100만 토큰이 아니라 한 16,000 토큰 수준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스물 몇 번 이제 계속 대화를 해서 토큰을 한 그 정도 쓰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100만 토큰이 되면 계속 대화를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번 정도 했을 때도 계속 앞에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1: 네.
0: 20번 안에서 한 16,000 토큰에서 끊긴다는 건데
1: 네.
0: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미나이 그 구글 인터넷 서비스 있잖아요.
1: 예.
0: 그 안에서는 이렇게 잘렸는데 개발자용 API,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주고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발자용 API에서는 100만 토큰이 그대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무료로 쓰거나 한 달에 월정액으로 얼마 내는 거는 성능이 떨어져 있는데
1: 네.
0: 그 기업이 종량제로 돈 이제 계속 뭐 API당 얼마씩 내는 거는 계속 이제 효율성 있게 그 100만 토큰이 작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라고 보면 모델 자체가 바보가 됐다라기보다는
1: 네.
0: 서비스 운영 비용을 아끼느라 기억을 줄여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제미나이 앱 사용자가 거의 전 세계에서 9억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쓰는 사람 거의 다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료로 쓰는 사람이 꽤 많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럼 무료로 쓰는 때 9억 5천만 명이 쓸 만큼의 정말 토큰을 다 감당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 퇴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이 사용자들,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들이 쓰는 거에는 약간 성능 자체라기보다는 기억력 자체를 줄여놔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체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이거는 앞으로도 논란이 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0: 네.
1: 저도 100번 전에 아니면 한 150번 전에 그 사람에게 질문했던 걸 사람조차도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관여 작업을 할 때는 이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잖아를 기억하는 맥락들이 있을 텐데
0: 네.
1: 일상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소소한 호기심 충족을 위한 대화에서 100번 전 또는 150번 전에 내가 질문한 질문 이거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0: 네.
1: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자 소장님도 이 성능 논란을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기억력 정도의 문제이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었던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라 야, 할루시네이션이 요즘 너무 심해졌다라고 좀 느낀 적이 있어요.
1: 예.
0: 최근에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논문 쓰느라고 AI 5단 문제 계속 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벌써 지나서 좀 있으면은 벌써 2027년 얘기해야 되잖아요.
1: 네.
0: 제가 1월마다 라스베가스 가서 CES 보고 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또 CES 일정을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거나
1: 예.
0: 아니면은 관련된 티켓팅을 하려고 좀 물어봤거든요.
1: 예.
0: 그런데 표까지 그려내면서 자신 있게 딱 날짜를 했는데
1: 네.
0: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요일 미디어데이 하루를 갑자기 껴놓은 거예요.
1: 아, 원래 그때는 행사가 없는데.
0: 네. 그리고 네. 왜 이런 게 생겼어? 라고 했더니 있지도 않은 프리쇼의 날 이렇게 하면서 하루가 늘어났다라는 식의 내용을 넣은 거예요.
1: 그걸 거짓말을 했다 봐야 됩니까?
0: 네,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네. 주최 측이

0: 연휴 부담 때문에 일정을 하루 미뤘다라고 얘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CES 공식 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근데 CES 공식 페이지는 그게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링크를 붙여가지고 예. 다시 주면서 야 정신 차려 이게 정식 내용이야 이랬더니 예. 사과를 해요. 사과를.
1: 뭐라고요?
0: 제가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내용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왜 어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은 이게 왜 그랬냐면 예. 제가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할 때 이번에 이게 연휴가 껴가지고 날짜가 하루 늘어난 것 같은데 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재미나한테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아. 그랬는데 그 맥락을 갖고 보통 요즘에 이제 제가 똑같은 걸 챗GPT에도 해봤거든요. 네. ChatGPT엔 그렇게 하면은 아 지금 사용자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고쳐줬는데 네. 얘는 제가 하루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돼? 라고 했지 그 맥락을 그대로 바로 검색이나 내용에서 추론을 안 하고 네.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아 하루 늘어난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라면서 할루시네이션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개인 사용자들에게 이 AI에 대한 리소스를 좀 덜 몰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어떤 합리적인 추론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자신 있게 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 우리 또 이제 청취자분들은 종종 한 번씩 AI한테 답을 시킬 때 출처 링크도 좀 같이 달라. 네. 아니면 공식 원문으로 좀 확인해 보시는 건 여전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아직까지 이렇게 AI가 갈 길이 멀다 보니까 아마 핵심 인재들이 떠난 것이 주가에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지난달 나온 구글 실적은 사상 최대였어요. 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얘기하는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구글이 보여주는 역설인데 일단은 뭐 숫자만 보더라도 2분기 매출이 말씀하신 것처럼 1,198억 달러 24% 늘었는데 거기서 제일 핵심이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248억 달러로 82% 성장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또 매출로 안 잡힌 수주한 것도 5,140억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또 얼마큼까지 가느냐? 지금 혹시 이번에 이게 구글의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벌었던 현금보다 오히려 돈을 더 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제 석 달간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391억 달러로 41%가 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데이터 센터 같은 설비에 449억. 그러니까는 훨씬 더 1년 전보다 두 배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4년 상장 이후로 22년 만에 2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결국 이만큼 투자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가 그러면은 문제가 되느냐라기보다는 클라우드를 계속 늘리고 왜냐면 지금 클라우드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의 실적만 보고는 클라우드가 계속 끌고 가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그럼 그렇게 클라우드로 매출을 내려면 그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구글 내부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외부에 팔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 구글에 있었던 클라우드, 지금 클라우드에서 구글 연구자들도 그걸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회사 입장으로 보면 야 우리 구글 클라우드 이만큼 키워가지고 저기 경쟁사의 엔트로픽이나 아니면 당장 돈 되는 유튜브 예. 그런 데다 주면 이거는 회사에 도움이 돼. 예. 그런데 너네 연구하는 데들 너네는 지금 당장 돈 못 버는데 너네한테 우리가 TPU를 지금 몰아줘야 돼?
1: 그렇네.
0: 라고 하는 이상충이 생긴다는 거예요.
1: 아, 그렇네요.
0: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 구글 내부에 있는 연구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컴퓨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구글은 이 모든 거를 야, 우리는 구글 자체 TPU로만 해야 돼 라고 내부 절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 GPU 갖고서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TPU 한 장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디로 놓을 거냐. 재미나에 학습했을 거냐. 검색 유튜브 같은 자사 서비스 했을 거냐. 클라우드 고객을 이행할 거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가 82%씩 계속 성장을 하니까 네. 당연히 클라우드 쪽의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경쟁 모델을 만드는 엔트로픽도 지금 구글의 TPU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구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내부 지금 재미나이 키워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안 주고 돈 된다고 지금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엔트로픽에 우리 TPU로 몰아주네. 그러면 나는 구글 안에 있는데도 연구하는 게 힘든데?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싶고 아까처럼 정말 내가 꿈꾸는 것들을 막 해보고 싶은 공익 연구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구글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될까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뭐 다 우리가 얘기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구글은 아직까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TPU도 있지 천재적인 엔지니어도 완벽히 다 나간 건 아니고 그 나간 회사는 투자도 해놓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아직까지 구글의 AI 생태계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0: 네. 결국에 말씀하신 생태계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강력하긴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출퇴근할 때 항상 스포츠카 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효율 좋은 조그만한 차 타도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 구글의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지금 그림에서 전 세계에서 무료 사용자 가장 많고 효율화시키는 쪽에서 경량 모델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 스포츠카를 만드는 경쟁에서 조금 지금 뒤처지고 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구글 안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구글에서 최근에 스파크라고 하는 기능이 제미나이에 좀 탑재가 됐는데
1: 네.
0: 이게 일종의 에이전트 비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효율성을 좀 높이고 있어서 안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면 그것도 좀 효과가 좋다. 이 정도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오늘은 먼저 미국으로 가보네요. 요즘 미국 병원들이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4: 네,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후폭풍이 지금 병원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3: 네.
4: 이제 핵심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CA 가입자의 감소 때문인데요. 올해 2월 기준으로 ACA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약 260만 명이나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3: 예.
4: 이제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요. 문제는 보험이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안 아픈 건 또 아니잖아요. 결국 치료가 필요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보험사가 내던 의료비를 환자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병원이 떠안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형 병원들의 실적에도 지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3: 예. 아니 그러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오바마 케어에서 이탈하고 있는 겁니까?
4: 네. 정부가 보험료를 상당 부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3: 예.
4: 이 추가 보조금이 올해 초 끝났기 때문입니다.
3: 아.
4: 네.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가 만든 보험 시장에서 민간 건강보험을 직접 살 수 있었잖아요.
3: 예.
4: 근데 이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3: 예.
4: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월 뭐 $1,000다라고 하면 정부가 $700 정도로 지원하고 가입자는 $300만 부담하는 시기였는데요. 이번에 없앤 보조금은 이 $700 전체를 없앤 게 아니라
3: 예.
4: 이제 코로나 사태 때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원을 한시적으로 좀 크게 늘렸었어요. 근데 이번 이게 올해 초에 이 추가 지원 부분이 만료가 된 겁니다.
3: 네.
4: 그래서 가입자가 직접 내야 되는 돈이 확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추가 지원이 줄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줄어든 건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체감으로는 조금 크겠더라고요.
3: 예.
4: 이제 연방 빈곤선의 200%의 소득이 있는 50세 가입자의 기준으로 좀 보면 정부 세액공제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이 지난해 93%에서 올해 81%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가입자의 부담만 놓고 보면 이제 7%에서 19%로 두 배 이상은 뛰게 된 거잖아요.
3: 예.
4: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어떤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보험료가 한 달에 $4,000를 크게 넘어서면서 이제 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가 크게 감소하게 된 겁니다.
3: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 없으면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부담이 커질 텐데.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지금 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3: 네.
4: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증폭이 된다고 합니다.
3: 예.
4: 이제 미국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은 보험이 없으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정기검진이나 추가검사, 약처방 같은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은 병 같은 거는 이제 진료부터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부, 이제 보험료를 포기한 부부 같은 경우에도 유방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돼서 추가 검사를 권유를 받았는데 보험을 상실한 뒤에 비용이 두려워서 재검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3: 예.
4: 근데 이제 진료를 미룬다고 내 눈에 보이진 않게 되지만 병이 없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3: 예.
4: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심부전 같은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가 됩니다.
3: 네.
4: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을 상실하고 검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병세가 악화돼서 결국에는 응급실을 방문한다는 경로를 타게 되는데요.
3: 그렇네요.
4: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너헬스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이 오바마케어 보험을 잃은 사람들의 응급실 방문이 10% 벌써 증가를 했고요.
3: 네.
4: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을 덜 찾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이 현상은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네요. 오바마케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원책에 의존해서 병원 진료를 원활하게 받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또 반증되는 부분이니까 재원만 넉넉했다라고 하면 사실 나쁜 제도는 아니었다는 생각도 드는 여러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병원은 왜 손실로 이어진 겁니까?
4: 여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인데요.
3: 네.
4: 이렇게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치료할 돈이 없으니 뭐 혹은 보험이 없으니 우리는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3: 그렇죠.
4: 병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응급 환자를 검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치료는 제공을 해야 합니다. 병원이.
3: 예.
4: 근데 무보험자는 뭐 치료비를 대신 내줄 보험사가 없고 예를 들어 응급치료비가 2만 달러가 나왔으면 병원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3: 그렇겠죠.
4: 근데 이제 보험료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보험을 포기한 사람이 이런 수천만 원짜리 병원비를 한꺼번에 내기는 어려운데
3: 예.
4: 결국은 일부를 감면하게 되고 아니면 무상진료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밟지 못한 돈은 병원이 손실로 떠안게 되고요. 이게 실적에도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3: 네.
4: 미국의 최대 병원 체인 가운데 하나인 HCA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이 문제로 이익이 벌써 4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3: 예.
4: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도 환자에게 청구했지만 받지 못한 금액이 1분기보다 23% 늘어났고요. 다른 병원 업체들도 비슷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네. 이걸 보니까 이건 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긴 하네요. 또 다른 제도인 환자가 왔는데 진료비 못 내주면 일단 병원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치료는 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병원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돼버렸으니 이거 지속됐다가는 병원 생태계, 국가의 의료 시스템 생태계에도 큰 지장을 끼칠 것 같은데
4: 네.
3: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4: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오바마케어 가입자 감소가 먼저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에서도 보험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예.
4: 이제 조금 러프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조금 미국은 크게 이 보험 체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은 메디케어, 이제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직장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민간 보험을 보통 이용하는 구조고요.
3: 네.
4: 근데 이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 조정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근로 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3: 네.
4: 근데 이게 전체 저소득층에게 이런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19세부터 64세 비임신한 성인 가운데 이제 메디케이드 원래 대상이 아니라 이 확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확대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뭐 교육, 직업 훈련, 봉사 같은 활동을 해야지 이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 예.
4: 근데 이제 미국에서 추정한 이 제도 변화로 인해서 2027년까지 추가로 한 410만 명 정도가 보험을 잃을 거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3: 예.
4: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오바마케어에서 나타난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메디케이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3: 그렇네요. 인원 숫자도 41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잠재적인 엄청난 리스크일 것 같은데 뭔가 이거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뭔가 대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 그렇습니다. 사실 공화당에게 오바마케어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잖아요.
3: 그랬죠.
4: 이제 정부가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고 이거는 건강한 사람과 중산층에게 이런 의료비 부담을 나누는 재분배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3: 예.
4: 근데 또 막상 공화당 입장에서도 오바마케어를 없애기도 또 어렵습니다.
3: 예.
4: 이제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오바마케어의 가입자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 가운데서도 오바마케어 수혜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3: 네.
4: 그리고 이 오바마케어의 성과도 무시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오바마케어가 도입되기 전에는 한 14에서 16% 정도가 미국의 무보험자 수였어요.
3: 네.
4: 근데 이게 한때 7.7%까지 거의 반절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오바마케어는 싫지만 네. 지지자들이 받는 혜택까지는 없애긴 어렵다.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3: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정책은 민주당의 오바마가 만들었는데 성과나 혜택은 공화당 쪽에서 보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4: 네.
3: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대안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4: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놓기는 했습니다. 올해
3: 네.
4: 초에 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이라는 새 의료개혁안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3: 네.
4: 이제 골자는 뭐냐면 정부 보조금 지급 구조를 좀 개편하자는 건데 원래는 정부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하던 보조금을 이걸 중단을 하고 이 돈을 보험 가입자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겠다. 이렇게 좀 현금성으로 주겠다.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3: 예.
4: 근데 이제 건강보험의 핵심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큰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을 나누는 데 있잖아요. 근데 보험 대신 개인에게 현금만 지급하게 되면 암이나 심장질환처럼 큰 돈이 드는 질병이 생겼을 때 이 개인이 감당하기가 또 어렵게
3: 그렇죠.
4: 됩니다.
3: 예.
4: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풀어야 될 숙제를 살펴보면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험에서 밀려나는 사람과 또 그 비용을 떠안는 병원이 급증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는 건데요. 이제 아직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3: 그렇군요. 사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이 뭐 굉장히 잘하는 거 많은데 정책적 제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옛날 것도 끄집어내는 거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잘하는 거 하나 꼽으면 저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 이걸 꼽거든요. 미국도
4: 네.
3: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형편없는 의료 서비스 아니면 너무 많은 부담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은데 우린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물론 문제는 몇 개 있지만
4: 네.
3: 앞으로도 우리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다른 나라 사례도 같이 살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멕시코가 아보카도 농장을 지키기 위해 군인을 투입한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4: 네. 멕시코 정부가 최근 최대 아보카도 산지인 미초아칸주에 육군과 국립경비대 병력을 1,500명 넘게 투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3: 예.
4: 이제 멕시코는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세계 최대의 아보카도 생산국이고요. 이제 미초아칸은 핵심 산지입니다.
3: 예.
4: 여기 지역의 특징을 좀 보면 화산성 토양이 있고 또 고지대 기후가 있어서 아보카도를 재배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래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보카도가 지역 식문화에 자리 잡아온 곳이기도 한데요. 이제 작년에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한 아보카도만 100만 톤 이상. 이게 돈으로는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아까 말씀드린 미초아칸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3: 네.
4: 근데 공교롭게도 이 미초아칸은 멕시코 조직 범죄의 또 주요 거점이기도 해요. 아보카도가 워낙 돈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카르텔들이 이 아보카도까지 손을 뽑고 있는 겁니다. 이제 농민들을 협박해서 일종의 보호비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제 돈을 내지 않으면 농장을 빼앗거나 뭐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보카도도 훔쳐가서 팝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생산자나 유통업자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일도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카르텔 입장에서는 이제 코카인이나 마약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아보카도 자체가 하나의 돈줄이 되고 있는 겁니다.
3: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 군대까지 투입하는 겁니까?
4: 최근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3: 예.
4: 이 미국 검사관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3: 예.
4: 이 멕시코산 아보카도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려면 미국 측의 검사관들이 현지 농장과 포장시설을 직접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3: 예.
4: 이제 아보카도가 병충해를 미국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3: 네.
4: 이제 최근에 미초아칸의 치안이 너무 악화하면서 이 검사관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측이 검사관들을 철수시켰고요. 현지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3: 예.
4: 근데 검사가 멈추면 사실상 미국 수출도 멈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3: 그렇겠죠.
4: 그래서 멕시코 입장에서는 최대 아보카도 시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셈입니다. 더구나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요. 2022년 이후에 벌써 세 번째로 검사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가 군 병력까지 투입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3: 예.
4: 이제 카르텔의 갈취를 막는 동시에 미국 검사관들이 다시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치안도 회복하겠다 이런 겁니다.
3: 네.
4: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도 직접 생선자들도 만나고 있고 미국 정부에는 검사관들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런데 카르텔은 언제부터 아보카도에 손을 댄 거예요?
4: 사실 최근 이야기는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3: 아.
4: 조금 더 파고들면 이거를 블러드 아보카도라고 부른대요. 블러드
3: 그
4: 다이아몬드처럼. 네. 피 묻은 아보카도라는 건데요. 이제 마약 카르텔이 아보카도 산지를 장악한 뒤에 농민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면서 아보카도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이렇게 블러드 아보카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3: 예.
4: 이제 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과거에 미초아칸을 장악했던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 있어요.
3: 네.
4: 나이츠 템플러라는 데인데요.
3: 예.
4: 이 조직은 아보카도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이걸 거부하는 이제 농민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최악의 경우의 수를 뒀던 그런 조직입니다.
3: 네.
4: 근데 이제 누구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 이 농부의 명단도 정부가 가지고 있던 농장 관련 기록까지 빼돌렸다는 것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3: 네.
4: 그래서 갈치 명단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좀 그런 범죄를 꾸렸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경단까지 조직이 됐어요. 참다
3: 네.
4: 못한 농민들이 직접 총을 들기도 한 건데요.
3: 네.
4: 이제 이 농민들이 무장 자경단을 조직을 했던 게 2021년 보도된 걸 보면 한 자경단은 조직원이 한 700명에 달한다고 주장됐던 적도 있습니다.
3: 이야.
4: 그러니까 아보카도가 비싸게 팔리면서 농장과 유통망 자체가 하나의 이권이 됐고 이제 합법적인 농업과 범죄 경제가 뒤엉키게 된 겁니다.
3: 그렇군요. 이게 멕시코 일이긴 합니다만 아보카도 그동안 멕시코에서 사 먹었던 미국인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특히 물가도 요즘 미국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굉장히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4: 그렇습니다. 이게 검사 중단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아보카도, 미국에서 팔리는 아보카도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3: 예.
4: 미국이 멕시코 대신에 캘리포니아산이나 페루산 아보카도를 더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멕시코에서도 미초아칸 이외에 할리스코라는 산지가 있어요. 그런데
3: 예.
4: 이제 멕시코산 전체 물량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검사관을 철수했을 때도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이 한 일주일 정도 차질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도매가 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결국 멕시코 시골의 카르텔 문제가 미국 소비자의 어떤 장바구니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카르텔이 농민들에게 돈을 뜯고 뭐 치안이 악화되고 미국 검사관이 철수하고 수입이 막히면서 아보카도 가격까지 결국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소비하고 있는 아보카도 하나에도 멕시코의 조직 범죄와 미국의 검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모두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3: 그렇군요. 참 아보카도 하나를 가지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관계까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요즘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서도 핵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4: 우주에서의 핵전쟁이 더 이상 어떤 상상의 영역이 아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3: 예.
4: 이제 러시아가 우주에서 다른 나라의 위성을 대규모로 무력화할 수 있는 이른바 위성킬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이제 3월에 미국 의회에 제출된 우주사령부의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금 미국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2022년에 발사했던 코스모스 2553이라는 위성입니다.
3: 네.
4: 이제 현재 이 위성이 지금 당장 핵무기가 실려있다는 뜻은 아닌데
3: 네.
4: 미국은 이 위성이 향후 핵무기를 이용한 대위성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 그래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핵무기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체에 실어서 뭔가 대기권 밖으로 올렸다가 그냥 그 미사일 자체가 다시 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코스모스 2553이라는 위성 자체가 핵무기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왜 이 위성을 핵무기와 연관 짓고 있는 거예요?
4: 네, 조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3: 예.
4: 우선 이 위성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궤도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3: 네.
4: 이 코스모스 2553은 고도 약 2000km에 떠 있는데요. 여기는 방사성이 매우 강한 데다가 일반적인 위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궤도입니다.
3: 예.
4: 이제 러시아가 한번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의문을 키웠습니다. 이제 러시아 측의 해명은 이거 고방사선 환경에서 전자장비가 얼마나 견디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위성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3: 예.
4: 미국은 일단 여기 방사선 수준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시험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3: 예.
4: 러시아가 말한 목적이 진짜라면 왜 굳이 이곳에 위성을 띄웠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3: 예.
4: 특히 이 궤도는 결정적으로는 핵무기가 있기 너무 좋은 위치예요.
3: 아.
4: 만약 이 부근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가 지구 자기장에 붙잡히게 되는데
3: 네.
4: 그래서 정말 넓은 범위의 위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미국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게 단순히 위성 하나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적외도 위성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 러우 전쟁 때도 러시아가 가장 먼저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통신망을 끊는 거였는데 그때 마침 적외도 위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게 통신 서비스와 위성 항법 장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나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선 이거 미국의 통신망 위성 체계를 한 번에 위협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안이 이번에 방금 말씀 주셨던 코스모스 2553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4: 네.
3: 그러면 지구 적외도라는 건 정확히 어느 위치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4: 쉽게 말하면 지구 바로 바깥을 둘러싼 우주 공간인데요.
3: 네.
4: 이제 지상에서 고도 2,000km 정도까지를 이 지구 적외도라고 부릅니다.
3: 네.
4: 이제 통신과 인터넷, 기상, 지구 관측, 군사 정찰처럼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것까지 모든 역할을 하는 이런 위성들이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3: 네.
4: 이제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구 궤도의 위성 약 18,840개 가운데 89%가 지금 적외도에 있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3: 그러니까요. 네. 이거 우크라이나 때 도움 받았다니까요.
4: 그렇습니다.
3: 그때 어느 정도 도움 받았습니까?
4: 네. 이제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스타링크 도움을 받았던 게 가장 큰 이유로 거론이 되는데요.
3: 네.
4: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서 기존 통신 시설이 파괴된 뒤에도 수천 개의 위성이 연결된 스타링크는 이제 군 통신과 드론 운용에 활용이 됐었었습니다.
3: 예.
4: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지상통신망을 부숴도 스타링크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통신을 완전히 끊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3: 예.
4: 우주에 분산되어 있는 위성망 자체를 무력화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3: 네. 이제 진짜 앞뒤가 딱 맥이 맞네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 2553 이 위성 하나로 이 스타링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스타링크 제가 알기로 적외도 위성으로 몇만 개가 가까울 정도로 뿌려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4: 맞습니다. 이게 수천 개 위성이 연결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위성 한두 개를 파괴한다고 해서 상대국의 전체 통신망을 무너뜨리는 거는 뭐 아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3: 예.
4: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천 개의 위성을 어떻게 동시에 무력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3: 예.
4: 이 극단적인 해답이 바로 우주 핵폭발인 거예요.
3: 아.
4: 이걸 하나씩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적외도 위성을 한 번에 망가뜨리는 겁니다.
3: 예, 러시아가 위성 공격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차고 넘쳐 보이네요.
4: 그렇습니다.
3: 가장 그 주된 계기가 있을까요?
4: 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그 이번에 했던 우크라이나 전이 가장 크고요.
3: 예.
4: 이제 군 통신부터 GPS, 뭐 항법, 미사일 유도, 정찰, 드론 운영까지 모두 위성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탱크나 전투기를 직접 공격하기 전에 상대방의 눈거기를 먼저 멀게 만드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됐잖아요.
3: 네.
4: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 이미 한번 이런 전략을 써봤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망을 먼저 공격하고 통신장애를 만든 다음에 지상군 침공 순서로 가겠다는 전략인 건데 그래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에 첫 공격은 사실상 탱크가 아니라 위성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었다 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러시아는 더 강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핵무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위성을 위력화하는 방법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4: 네. 위성 공격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핵무기를 바로 쓰는 건 아닌데요.
3: 예.
4: 이제 위성 시스템을 해킹하는 방법도 있고 전파 방해로 GPS를 먹통으로 만드는 재밍이라는 것도 있고 가짜 신호를 보내는 스푸핑도 있고요. 미사일로 위성을 직접 파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무기는 가장 극단적인 단계인데요. 이 핵무기가 가장 무서운 거는 특정 위성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주에서 한번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방사선과 강력한 전자기 펄스 EMP 같은 게 발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구의 그 궤도 자체를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퍼지더라고요.
3: 예.
4: 그러면 이게 주변 위성의 전자회로나 통신 장비를 동시에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3: 그러니까

0: 그 구분하지 않고 주변 걸 다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기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주는데 이 고에너지 전자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네. 인공 방사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점인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폭발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지역을 지나는 위성까지 장기간 피해를 보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무기가 보편화된다면 우주에서 방어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수상한 위성을 감시하는 새로운 위성 기술까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1: 이렇게 공격하는 위성뿐만 아니라 공격을 위한 핵무기를 실은 위성을 찾아내는 위성에 대한 기술도 발전이 되고 있는 건데요.
0: 예.
1: MIT에서 최근에 게시한 어떤 학술지를 보면 초소형 위성을 의심스러운 위성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접근을 시켜요.
0: 예.
1: 그리고 일주일 정도 관측을 하게 시키는 건데요.
0: 예.
1: 이제 핵무기에 사용되는 우라늄 같은 게 우주 방산선과 상호작용할 때 나오는 중성자를 분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저기에 지금 핵물질이 탑재가 돼 있는지 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내게 되고요. 또 그래서 이거를 뭐 미국에서만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본이나 프랑스, 인도, 독일 같은 데서도 뭐 가디언 위성, 보디가드 위성 이런 개념이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진짜 우주가 또 다른 전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제사회가 이런 우주 핵무기 개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1: 네, 국제적인 금지 규정은 정말 앞서서 한번 마련해 놓은 적은 있습니다.
0: 예.
1: 이제 우주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1967년에 만들어진 우주조약인데요.
0: 네.
1: 냉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게 핵무기 경쟁까지 우주로 번지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0: 네.
1: 이제 뭐 미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이런 데를 포함해서 116개국이 당사국으로 있고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를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배치하는 것만 금지하는 거지 이 관련 기술을 지상에서 연구 개발하는 행위까지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예.
1: 그래서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한다면 이 우주 조약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명확해지지만
0: 네.
1: 그 직전 단계까지는 규제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겁니다.
0: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가 실제로 우주에서 핵폭발을 일으킬 가능성 있을까요?
1: 네, 사실 당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주 핵무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게도 최후의 수단인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우주 핵폭발이 PR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다 모두가 죽는 거거든요.
0: 예.
1: 미국 위성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신은 물론이고 중국 같은 우호국의 위성도 함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 사용보다 억지력 측면이 훨씬 강하고요.
0: 예.
1: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들이 의존하는 위성망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압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냉전 시대에 지상에서 벌어졌던 핵 억지 경쟁이 이제는 우주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 그렇네요. 아, 정말 세계 평화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주에서도 갖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일부를 무단 증축해 임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공간은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개조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관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건물은 2003년 준공됐고 세 번째 소유자라며 2014년 매입 당시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BS는 건축물 대장상 주차장과 계단실로 되어 있는 건물 1층 일부가 원룸으로 개조돼 있고 김 관장이 해당 공간을 임대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의 초여름부터 계속되는 폭염이 올해 유럽연합 국내 총생산을 1%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으로 EU가 1,800억 유로, 우리 돈 약 294조 8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 대부분이 폭염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리오도스는 노동 생산성 감소만으로 EU 회원국 GDP가 0.6% 줄고 농업 생산량은 3에서 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콜롬비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당초 이날 지진의 규모를 7.1로 발표했다가 6.8로 하향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 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6.7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태평양 연안의 초코주이며 깊이는 지표에서 115km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7시가 안 된 이른 아침에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수도 보고타도 흔들렸고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까지 진동이 감지됐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신원미상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 정오쯤 옹진군 영흥면 내리 해상에 변사체가 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내일도 평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9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전주 34도, 대구 32도 등 전국 27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7: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난리가 난 것처럼 몹시 소란스럽고 두서없이 행동하는 것을 난리법석.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러운 걸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여기서 법석을 따로 쓸 수도 있는데요. 법석은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을 뜻해 법석이 나다, 법석을 놓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석의 발음은 법석인데요. 표기는 석이 아니라 석. 법석으로 적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1959년에 세상에 나온 단순하고 신나는 이 로큰롤은 라틴계 미국 가수 첸 로메로가 17살에 만든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곡이 나온 이후에 리틀 리차드의 라틴 버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덕분에 로큰롤 키즈였던 비틀스, 영국 밴드 더 스윙글 블루진스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영국에서 크게 히트시켰는데요. 우리에게는 1988년에 개봉한 영화 칵테일에 사용되었던 더 조지아 세틀라이트 버전이 가장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나 칵테일을 섞을 때면 꼭 흐르는 이 음악. 첸 로메로는 이 노래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를 듣기 재밌어서 라고 말하기도 했다네요.

8월 10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The Georgia Satellites입니다. 히피 히피 쉐이크.

0: 8월 10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The Georgia Satellites의 Hippie Hippie Shake였어요. 이종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칵테일 OST였죠. 와 진짜 2분이 채 안 돼요. 이렇게 짧고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곡자의 말로는 또 듣기도 재밌지 않느냐. 그래서 이 노래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도 사실 저는 뭐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칵테일도 뭐 네 그다지 마셔본 경험도 많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머릿속에서 뭔가 칵테일을 섞을 때 그 바텐더가 칵테일을 막 흔들고 있을 때 이 음악은 꼭 흘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참 상징적인 음악이었습니다. The Georgia Satellites 버전으로 들었어요. Hippie Hippie Shake. 그러고 보면 어떤 순간에는 이 음악이 꼭 필요하다. 그럴 때가 있죠. 시즌송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뭐 계절감 있는 음악 아니면 크리스마스 음악이라든가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꼭 듣는 음악 샤워할 때 꼭 듣는 샤워송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꼭 이 노래를 듣고 자야 한다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습관과 관련된 어떤 순간에 이 노래를 꼭 들어야 해 하는 음악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노래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골든디스크에서는 꼭 이 노래를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음악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골든디스크가 생각날 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또 좋은 음악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김동민 님이요. 날씨가 더우니까 빠른 음악이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패티 라벨의 New Attitude 신청해 주셨거든요. 영화 베버리 힐스 캅 OST였죠.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패티 라벨 New Attitude. 그리고 박영진 님도요. 저도 오랜만에 시원한 느낌의 노래 신청합니다. 위트니 휴스턴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뭔가 시원한 노래를 찾다 보니까 이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셨는데요. 약간 위트니 휴스턴 목소리가 좀 사이다 같은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발라드 음악을 부를 때는 무슨 핫팩처럼 굉장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이런 I Wanna Dance With Somebody 같은 댄스 음악을 부를 때는 뭔가 사운드도 팍 터지면서 위트니 휴스턴 목소리도 청량감이 확 이렇게 살아난달까요? 그래서 마치 시원한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신 것 같은 그런 기분? 패티 라벨 New Attitude 위트니 휴스턴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정말 내노라 하는 전설적인 보컬리스트들의 아주 시원한 음악들이었습니다. 7817님 학창시절에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추천했던 곡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엘 콘드로 파사 해주셨는데요. 방송반 출신이시군요. 왜 학교 방송반에서는 되게 많은 역할을 혼자 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나운서도 하고 PD도 하고 작가

도 하고 DJ도 하고 뭐 점심시간에 음악도 틀고 그런 거 방송반에서 또 다 하고 그러는 거니까 7827님이 저의 선배님이셨군요. 그리고 아마 그 친구분도요. 자, 이번에는 7827님 신청으로 페루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좀 느껴보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El Condor Pasa, 철새는 지나가고. 이 노래와 함께 이찬영님이 글렌 캠벨의 Reason to Believe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함께 들어보죠.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0년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바네사 칼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네사 칼튼 2002년에 피아노 락 음악이었던 A Thousand Miles로 데뷔를 하면서 그 화려한 등장을 알렸죠. 당시에 이 노래가 빌보드에서 5위, 영국에서는 6위를 하면서 신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바네사 칼튼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딱 이 노래를 이야기할 만큼 이 바네사 칼튼 음악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데뷔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아주 대중적인 히트곡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약간 원히트원더로 분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바네사 칼튼은 그런 흥행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음악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7장의 정규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7집은 올 4월에 발매된 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 현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7집의 마지막 싱글이 Great House라는 곡이었는데요. A Thousand Miles 때 뭐 데뷔하자마자 전성기를 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재를 노래하는 바네사 칼튼의 목소리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데뷔곡이었던 A Thousand Miles 그리고 지난 4월에 발매된 새 앨범에서 Great House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바네사 칼튼의 데뷔곡 2002년 작품이었죠. A Thousand Miles.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된 7집 앨범에서 마지막 싱글로 활동했던 Great House였습니다. 최근 노래는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죠. 5856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이럴 때는 운전하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최고겠죠? 앞으로 디테스 차일드의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가 때로는 이렇게 더울 때는 이동하는 에어컨이 되어주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동하는 우산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동하는 자기의 방처럼 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라디오나 음악을 크게 틀어둘 때는 이동하는 스테레오가 되기도 하죠. 아니 근데 그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나만의 공간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이렇게 꽤 유용하기도 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엄청 더울 때는 그냥 에어컨 틀고 이렇게 좀 질주하듯 달리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약간 좀 몸도 그렇고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5856님이 듣고 싶어 하신 이 음악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예요.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0: 앞으로 테스트 차일드의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에 이어서 김원성님이 신청해 주신 텐샵의 You, 그리고 7342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스피드 오브 사운드까지 나름 다 드라이브에 좀 어울리는 음악들 아니었나요?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12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정희범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여름밤에 듣는 여름밤에 관한 음악, 진추와 아비의 One Summer Night.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X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1413년 태종은 조선을 8구역으로 나눠 불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인데요. 여기서 온 말이 팔도죠. 1896년 고종이 이 중 5개를 남도, 북도로 나눴고 1946년에는 전라남도 관할이었던 제주가 도로 승격되면서 현재는 14개의 도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팔도가 아니지만 여전히 팔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진도 이어지고 있어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5: 네, 정부가 세제 개편에 이어 부동산 공급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용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4: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테러와 시위대 사례에 대해 배상하라며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맞불을 놨습니다. 이란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무스타바의 존재를 부각하며 건강이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8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남미 콜롬비아 서부 지역에 규모 7.4의 강진이 강타했습니다.
5: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데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6: 건물 외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서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산호세델팔마르로 진원 깊이는 107km로 보고됐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리사랄다주와 바에델카우카주에 피해가 집중돼 주택 약 1,600채가 파손되고 건물 60여 채가 붕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현재까지 111명이 숨지고 8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7: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보고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콜롬비아 국민들을 덮친 자연재해에 집중하기 위해 수도에서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입니다.

0: desastre natural que hoy azota a nuestro sufrido pueblo colombiano.
1: 콜롬비아 당국에 따르면 바에델카우카 주도 칼리에서 건물 수십 채가 붕괴하는 등 전국 2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건물 잔해 등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으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현재 칼리에서는 최소 20곳의 구조물이 붕괴되었고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저는 보고타 시장과 메데인 시장에게 구조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메데르 칼리 시장의 말입니다.
1: 지진의 흔들림은 수도 보고타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 10년간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앞서 6월 연쇄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사망한 베네수엘라 지진 이후 두 달도 채 안 돼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3: 부동산 세제 개편을 내놨던 정부가 곧 공급 대책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4: 서울 강남구 세곡동.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자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선 농지가 나타납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부가 이미 해제돼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 6,500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5: 그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서 만족도가 높아요. 이런 주거 환경이 강남구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4: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인근, 수서동 수서 차량기지 일대도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될 때마다 거론되는 곳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개발을 검토했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환경 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토지 보상과 주민 반발 등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서리풀 지구는 보상에 대한 이견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민간 정비 사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공공이 많은 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공급을 촉진하는 그 공공의 역할이 지금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랑 지금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4: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용 가능한 토지를 총 동원하는 정부의 공급안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3: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극한 더위는 다행히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엔 최고 34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7: 입추를 지나면서 더위가 다소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어제 낮 서울 최고 기온은 34.3도까지 올랐지만 지난주 40도에 육박했던 극한 폭염과 비교하면 이 정도는 살만하다는 반응입니다.
8: 뜨거워가지고 바로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집 밖에 나오자마자 바로 바람 불어가지고 시원해서.
7: 더운 날씨에 발길이 끊겨 문을 닫았던 곰탕집도 닷새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9: 처음이에요. 이렇게 더운 거는. 계속 더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계속 쉬어야죠.
7: 무더위에 도통 얼지 않았던 빙과류 상인도 이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10: 약간 물처럼 이래도 얼음이 동동동 떠는데 조금 덜하죠. 이제 능동도 잘 돼요.
7: 하지만 여름 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11: 땀도 많이 나고 그냥 올해 밖에 있기는 확실히 어려운 날씨인 것 같아요. 아직.
7: 폭염 중대경보와 폭염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 호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선 밤더위도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폭염으로 5일 연속 전경기가 취소됐던 프로야구는 오늘부터 시작시간을 30분 늦춘 오후 7시에 경기를 재개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3: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이어진 남부지방에선 농작물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서 급수차까지 동원됐고 마실 물마저 부족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12: 빨갛게 익어야 할 고추에 시꺼먼 상처가 번졌습니다.

0: 곰팡이균이 열매 전체를 썩게 하는 탄저병이 빠르게 퍼진 겁니다.
1: 뜨겁기도 한데 이제 많이 습했잖아요. 또 기후 자체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0: 상추와 케일 등 잎채소들도 줄기째 힘없이 물러졌거나 그대로 말라 죽었습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장기간 고온에 노출됐던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고 푸르게 자라야 할 벚잎은 누렇게 말라 1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2: 올해는 엄청 질이 가물었지요. 지금 이 남부지방에는 비라고는 안 왔어요.
0: 지난 주말 밀양에는 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이 0.2mm로 땅을 적신 수준에 불과합니다.
3: 지금 여기 밭에 저런 데는 보면은 지금 아예 지금 막 농작물이 다 말라붙거든요. 시가 가다가 봐야지.
0: 경남 밀양이 처음으로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섰고 함안군과 거제시도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하천물을 끌어올리고 지하수와 급수차를 동원해 보지만 물은 턱없이 부족해 식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 중 하나로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이란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이 테러와 군사 공격으로 입힌 피해를 배상하란 요구로 맞받았는데요. 뉴욕 손병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미국과의 협상에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선 대이란 봉쇄 해제와 병력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우키로 조용히 대응한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의 요구의 역으로 도로변 폭탄 공격과 수많은 분쟁으로 죽거나 다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6: 이란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길가에 설치한 폭탄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팔다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또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과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입힌 피해와 인명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 가능성에 대해선 원한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고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개방되어 있고 미국이 100%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이란은 은둔 중인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존재를 부각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하메네이와 7시간 면담을 했고 단결과 결속 유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전 초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하메네이의 건강과 관련해선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7: 미국이란 협상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면서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약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95포인트 내린 53,975.98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85.26포인트 내린 26,605.36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 평택 청보읍에 창고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층 규모 창고에 인화성 물질 약 191만 리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 다가구 주택을 무단 증축해 임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입 전부터 개조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춘추 관장은 해당 건물은 2003년 준공됐고 세 번째 소유자라며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중원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전직 경찰 간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 중원경찰서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전직 경찰 간부가 중원경찰서에서 넘겨받은 수사정보를 대웅제약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데 중원서는 2024년 신고된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지난해 4월 혐의 없다며 불입건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가 북한군을 추가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안전한 후방을 확보하지 못한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 증원 없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며 북한 탄도미사일과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병력 지원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의 분포입니다.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사이 제주에서는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시설 이용이 늘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12주 동안 수족구병 환자가 33배 증가했는데요. 특히 0세에서 6세 사이의 수족구병 환자는 1,000명당 48.3명으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감염 경로는 환자의 대변이나 침 그리고 오염된 물건들인데요. 3일에서 5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미열과 인후통, 식욕부진이 나타나고 입과 손발에 수포가 생기는 것이 증상입니다. 수족구병은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개인위생이 아주 중요한데요. 외출 전후, 식사 전후, 또 기저귀를 교체한 뒤에는 손을 잘 씻고 아이들 장난감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수족구병은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되지만 반복적인 구토나 고열, 처짐 같은 증상을 보이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4도, 부산 24도, 대구 22도고요. 대전 24도, 광주 24도, 강릉 22도, 제주는 26도입니다. 열대야주의보가 대부분 완화되고 해제됐습니다. 잠 잘 주무셨나요? 극한의 폭염은 물러났지만 낮에 서쪽 지역은 무덥겠습니다. 강릉 등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다고 하고요. 태풍 영향으로 내일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교사를 깨물고 집기를 파손한 5세 아동의 보호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6일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유치원 특수교사 2명과 원장, 원감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해당 아동은 반복적으로 교사를 깨물고 집기를 파손했으며 이에 교사는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고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치원 측은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분류와 귀가 조치를 취했으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교육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사례라며 교육 현장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된다며 도로 중앙선을 없앤 교회에 대해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는 교회 앞 이면 도로에 새롭게 중앙선이 생기면서 차량이 교회로 진입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회는 12m 구간에 노란색 중앙선 위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직접 중앙선을 지워 없앴습니다. 이에 경찰은 중앙선이 임의로 훼손된 사실을 현장으로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교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켜간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은 지난 9일 최대 풍속 151km의 바람을 동반한 채 중국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는데요. 저장성과 푸젠성, 상하이 등지에서 100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1,00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상하이의 24시간 누적 강수량은 313mm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5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내륙으로 이동한 돌핀은 세력이 약해졌지만 동반한 구름대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무려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854선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사거리일 만에 또다시 매수 사이드가까지 이제 발동을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보다도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 네.
4: 지난 주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코스닥 성장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0: 네.
4: 실제로 이제 이 페드워치 2를 보면 9월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과 인상 가능성 거의 엇비슷해졌는데요.
0: 네.
4: 여기에다 지금 애플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 이 저가 메모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0: 네.
4: 국내 반도체 대장주한테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투가 부진하자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던 이제 중소형주들 코스닥의 뭐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등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원이

0: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대형주가 쉬고 소외됐던 이제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네. 이어질 지역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1: 네.
0: 여기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일단 중동 지역에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다 보니 주요 지수가 일제히 떨어졌고 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2.9% 3% 가까이 빠졌는데요.
1: 네.
0: 유가가 오르면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은 이제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코스닥이 불과 열흘 만에 이제 30%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천스닥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단기 반등을 넘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이제 열흘 만에 640선대에서 850선까지 30% 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연속해서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이 천스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승세는 단순한 어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1: 네.
0: 코스닥 기업들의 이제 실적 상승세가 이제 뒷받침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2분기 주요 코스닥 상장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34% 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다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제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알테오즈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 네.
0: 또 2차전지 에코프로는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실적을 올리면서 주도주들의 펀더멘털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다 이제 글로벌 AI 투자 확대였던 수혜가 대형주에서 중소형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금리가 이제 인상이 좀 지연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바이오 섹터의 어떤 기술주 성과 수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다만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소화가 되고 또 부실 기업들 이른바 이제 동전주
1: 네.
0: 주가가 이제 1,000원 미만인 동전주들의 상장 폐지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서 나갈지 그리고 이 장기 랠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주도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1: 네.
0: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 주가 급락한 거에 대해서 가파른 조정 국면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현 주가 수준을 매력적인 재진입 구간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반도체 겨울 온다라고 하면서 메모리 업황에 경고를 알렸던 모건 스탠리가
1: 네.
0: 최근에 이제 급락한 메모리 주에 대해서 가파른 조정 국면이 끝났다라고 선언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주의 급락을 업황 자체가 꺾인 것이 아니라
1: 네.
0: 사이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굴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고
1: 네.
0: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37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260만 원을 종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재고가 늘면서 실적 개선의 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신중론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결국 지금 구간은 전면적인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대표주 위주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국면으로
1: 네.
0: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평가입니다.
1: 네, 다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지금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같은 자사 제품군에 중국 창심 메모리 칩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 반도체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빅2가 힘을 못 쓰는 이유들 중 하나인데요. 미국은 지금 기업의 이윤 추구냐 아니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패권 전쟁이냐 이 갈림길에 있는데요.
1: 네.
0: 애플이 최근에 이제 아이폰, 맥북 등의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 D램, 저가 D램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0: 아직 뭐 실제 공급 계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넘버4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AI 투자 붐으로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1: 네.
0: 공급처를 중국까지

0: 확대해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1: 네.
0: 실제로 이미 휴렛패커드, 에이스와 같은 일부 미국의 노트북 업체들이 창신 메모리 칩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문제는 미국의 정치권인데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중국산 메모리 구매를 막아달라라고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공급망 문제를 문제 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물론 뭐 기술 검증도 있고 정치적 문턱을 넘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진짜로 애플이 창신 메모리 칩을 사용하게 되면
1: 네.
0: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1: 그렇겠죠.
0: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DRAM의 경우에는 특히나 범용 제품이고 애플이 고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추가하기 때문에
1: 네.
0: 그거 시장을 중국 시장에 내주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더 중요한 건 상징성인데요.
1: 네.
0: 굉장히 애플이 까다로운 품질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 중국의 메모리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문제인데 다만 아직 이제 고부가 가치 수익성이 높은 HBM과 같은 첨단 메모리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어쨌든 이 범용 칩의 성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지금 좀 커 보이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범용 제품이라는 게 휴대폰이라든가
1: 예.
0: 가전제품이라든가 차량용 제품.
1: 예.
0: 그러니까 AI 플랫폼이 아니라 이런 범용 제품은 상당히 자국 시장은 이미 하고 있고요.
1: 네.
0: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 8%를 넘어섰기 때문에
1: 네.
0: 아마 이제 세계 시장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부동산 소식을 좀 볼까요? 지난주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공개된 뒤에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일주일 사이에 2%가 늘었습니다.
0: 맞습니다. 세제 발표 이후에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이제 정보 업체,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일주일 만에 2%가량 늘어났습니다.
1: 네.
0: 특히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고가 지역에서 변화가 뚜렷한데요. 강남 3구,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에서 5% 넘게 늘었습니다.
1: 네.
0: 비거주 1주택자들, 고가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고요.
1: 네.
0: 문제는 아직은 뭐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좀 제한되어 있고 일부 호가만 낮아졌을 뿐 실제 거래량은 많지가 않은데요. 더구나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입주하거나 또 기존 세입자가 좀 밀려나서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드는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실제로 효과가 확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0: 맞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 발표했죠. 엿새 만에 지금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국민 의견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1: 네.
0: 통상 이제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참여는 좀 저조한 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1: 네.
0: 좀 이례적이다. 국민들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인데요.
1: 예.
0: 대부분의 이제 정부 안의 방향 내용을 좀 바꿔달라라는 요구입니다.
1: 예.
0: 핵심은 실거주냐 비거주냐 이 세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개정안에서 비거주할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으로
1: 네.
0: 시가로 따지면 이제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 육아 문제 때문에 가족 돌봄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처럼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외를 좀 폭넓게 인정해달라라는 얘기이고
1: 예.
0: 또 하나 이제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려고 이사를 했는데
1: 예.
0: 서울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라는 하소연도 있었는데요.
1: 네.
0: 어쨌든 소득세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차익 선택의 이제 과세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어서
1: 네.
0: 아마 특히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거주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의 큰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네. 선의에 1주택자가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얼마나 이제 예외를 이제 인정해 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실거주 예외를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자, 그리고 정부가 이번 주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13일 전후 이번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수도권에 5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네.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준공업 지역, 이른바 이제 공장 지대가 있는 뭐 구로라든가 이런 이제 지역의 영등포라든가 네. 이미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의 사업 속도를 좀 높이는 방안. 네. 또 하나는 이제 강남의 논현동의 LH 부지, 용산의 어린이 정원, 또 서초구의 이제 각종 국공유지 이전하거나. 학교 부지를 이제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가장 강력한 건 수도권 그린벨트인데 내곡동, 강남의 세곡동 등이 후보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걸 무마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1: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4: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5: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권창영 2차 종합특 특별검사팀이 23일에 수사기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네요.
6: 네. 김지민 특검보가 어제 브리핑에서요.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국가정보원의 내란관이 의혹과 관련해서 입건한 11명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이번 주 중에 선별을 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네. 이 특검팀은 막판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서 남은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는 24일에는 180일 동안에 진행한 전체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네, 후반부에 굵직하게 내놓겠다. 그리고 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가 위법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원 전 장관이 위법한 포렌식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6: 네. 그러니까 특검이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원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핸드폰을 확보를 했는데 네. 당시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을 10일 안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실제 포렌식 절차는 13일 뒤인 28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원 전 장관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이거 영장에 적시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위법한 포렌식이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특검 설명은 다릅니다. 압수수색 당시 원 전 장관이 구체적인 조사와 포렌식 일정을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했고 네.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조사 일정 자체가 20일에서 23일로 미뤄졌다라는 겁니다. 또 이때 조사에서도 포렌식 일정에 대한 답을 하지 않다가 조사 종료 무렵 28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변호인 측에서 밝혔다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원전 장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기 때문에 네.

0: 영장에 적힌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특검은 원 전 장관을 한 번 더 불러 조사를 할지 사건을 이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 김기현 의원 배우자로부터 260만 원대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백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0: 네, 어제 김건희 씨가요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가방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 예.
0: 다만 누굴 통해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 관저에 갖고 있던 가방들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거냐라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관저에서 가방을 쭉 보다 보니까 있더라 이런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영부인에게 네.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1: 네.
0: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표현 그대로 옮기면 짝퉁을 네. 많이 샀다. 그래서 클러치백이 많다라는 게 김건희 씨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1: 짝퉁을 많이 샀다.
0: 네. 김기현 의원 부부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같은 달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1: 네.
0: 김기현 의원 측은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사회적 예의 차원에 건넨 선물이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특검이 가방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김건희 씨는 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0: 네. 특검이 여당 당대표나 부인에게 명품과 자필 편지를 받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자
1: 예.
0: 김건희 씨는 아니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해봤냐 저만 수사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0: 검사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자 또 김 씨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 그래서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1: 다른 영부인들도 다 받았는데.
0: 받았을 것이다. 네. 본인한테만 지금 과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취지도 좀 이해가 됐는데요.
1: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태도인 것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친인척을 통한 전달 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라고도 선을 그었는데요.
1: 예.
0: 그때 이제 가방과 함께 전달되었던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자필 편지에 대해서도 가방을 발견할 당시에 본 기억이 없다 이런 취지로 김건희 씨는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0: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4명 조사했는데요. 긍정평가가 그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3.3%였습니다.
1: 네.
0: 4주 연속 하락이었는데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오른 53%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보다 높았고 이제 과반입니다.
1: 네.
0: 이번 조사는요. 무선 자동응답 방식 ARS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몇 가지 요인을 짚었어요.
0: 네, 일단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1: 네.
0: 또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여기에 육군사관학교를 둘러싼 쿠데타 발언 후폭풍과 폭염의 경제 불안까지 겹쳤다라는 게 해당 기관의 분석이었습니다.
1: 네.
0: 특히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5.9%포인트 한 주 만에 떨어졌는데요. 36.8%, 40%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5.5%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4.8%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부동산 세제 개편 잘 아시는 것처럼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비거주 주택은 9억 원으로 낮추고
1: 네.
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등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제를 바꾼 내용인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 네. 민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0: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김상호 춘추관장, 그러니까 청와대의 대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인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 네, 김 관장이 지난 6월부터 사의를 밝혀오다가 대통령의 미국, 남미 순방이 끝난 뒤인 지난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도 사직서 제출 사실은 확인을 해줬지만 수리 여부 또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7년부터 공보 업무를 맡아왔던 소위 성남 경기라인의 핵심 참모인데요.
1: 네.
0: 작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춘추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사의 이유는 일단 일신상의 이유만으로 알려졌고 현재까지 뭐 특정 현안이나 지지율 하락 때문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1: 네.
0: 다만 언론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이제 지지율 추이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따라 붙고는 있는데요.
1: 네.
0: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보도가 추가로 나왔던 게
1: 네.
0: 김상호 춘추관장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이 좀 불거진 겁니다. 매입할 당시에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1: 네.
0: 이게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매입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 조치를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혹시 그럼 이 부동산 관련 부분 때문에 또 춘추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이것도 조금 물음표가 남는 부분입니다.
1: 네. 어떤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건 또 나와봐야 알 것이고요. 어쨌든 취임 이후에 공보라인이 좀 계속 좀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면서 이 사업 추진에 더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네요.
0: 네. 대통령은요.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1: 네.
0: 지난달 1차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 공항으로 정했는데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0: 청와대는 회의 뒤에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을 하고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협의에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충청권 246조 원, 영남권 107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졌던 신천지 개입 의혹. 이번에는 사진 조작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앞서서 정청래계 유튜버가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에 개입됐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0: 네. 논란의 중심에 이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게 2024년 3월 18일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가 이희자 한국근우회장과 함께 나란히 찍은 사진인데요.
1: 네.
0: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와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물론 본인은 신천지와 연관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그런데 지난달 23일 신청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전 대변인이죠.
1: 네.
0: 박시영 TV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서 대통령과 이 회장만 찍은 그러니까 두 사람만 나와 있는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1: 네.
0: 당시 이지은 위원장은 정청래 후보와 이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 하나 때문에 지금 이제 신천지 연관성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이 사진도 대통령과 신천지가 관련됐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진은 원래 세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 정청래 의원까지 같이 세
0: 그렇죠.
1: 명이 있었던 건데.
0: 네, 세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정청래 후보만 이제 크롭이라고 하죠. 잘라내고 대통령과 이 회장만 있는 사진이 올려졌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친명계에서 그러니까 혹시 이거 네. 일부러 지금 잘라낸 거 아니냐. 특히나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신천지와 엮는 저질 정치 공작이다라고 했고 네. 박서른 최고위원 후보도 반명 분열주의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1: 네, 이런 논란이 불거질 걸 뭐 아예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왜 잘라내고 그렇게 공개를 했을까요?
0: 일단 해당 유튜브 측에서는요. 본인들이 사진을 편집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혁부 한국근우회 자문위원장이 SNS에 올린 사진을 네. 그대로 방송에 사용했을 뿐이라면서 사진 조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일부러 그 사진을 잘라서 편집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1: 잘라서 편집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진을 골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지은 위원장도 조작 의혹을 부인하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심려를 더해야 되는 것 같아 송구스럽게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희자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면은 네. 사실 실제로 사진도 네. 두 사람만 나와 있는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유명한 사람, 네. 대통령이 된 사람과 찍은 사진도 홍보용으로 걸어놨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1: 네.
0: 지금 어쨌든 이런 전당대 부분에 계속 논란이 겹치다 보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 민주당도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4.6%였는데요. 이 전당대회 당권주자 간 개파 갈등도 정권의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윤희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5: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지난주 40도 육박하는 기온을 겪고 나니 이 정도 더위는 좀 낫다 싶은데요. 오늘도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폭염특보의 가장 낮은 단계인 폭염주의보 정도의 더위만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주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구, 부산 31도, 강릉 27도로 동해안 쪽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도 2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은 인천, 목포, 제주도만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고요.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동해안으로는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미니로 강형준님이요. 폭염 열돔이 깨졌다니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에어컨 바람보다 전 국민이 공짜로 누리는 자연 바람의 경외감을 표하며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태풍이 열돔을 깼다고 하는데 예, 자연의 힘을 어떤 영화 보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이 곡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요즘같이 더운 날 야외에 차량을 세워두면 햇볕을 받아서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이런 환경에선 차량 안에 놓아둔 물건들이 위험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터리가 들어있는 휴대용 선풍기와 전자담배죠. 고온에 노출돼서 폭발하거나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증을 달래기 위한 음료수도 위험한데요. 탄산음료 캔의 압력이 높아져서 터져버리고 투명한 페트병에 햇빛이 집중돼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차량 내부에 소지품을 남겨두지 않기, 안전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0: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7시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 평택 청부읍의 창고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층 규모 창고에는 인화성 물질 약 191만 리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강진 사망자 111명, 부상자 87명, 붕괴된 건물은 61채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서부 중심으로 여러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졌고 잔해에 갇힌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져 사망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중에 하나로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이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테러와 군사 공격으로 입힌 피해를 배상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이란이야말로 50년 동안 살해한 수십만 명의 시위대 유가족과 레바논,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 주민 피해, 인명 손실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하메네이와 7시간 면담했다면서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 다가구 주택을 무단 증축해 임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입 전부터 개조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춘추 관장은 해당 건물은 2003년 준공됐고 세 번째 소유자라며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의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시간 10일 러시아가 북한군을 추가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안전한 후방을 확보하지 못한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 증언 없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며 북한 탄도미사일과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한낮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1도 등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제주, 강원, 경북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종래입니다. 75,270. 이 숫자는 영화 귀향을 만들어주신 시민의 숫자입니다. 엔딩 자막에 오른 이 아름다운 이름들은 말해줍니다. 기억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보탤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요. 시민이 만든 영화는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민의 힘으로 상영관을 열고자 합니다. 한번 상영될 때마다 한 소녀의 넋이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귀향 재개봉에 힘을 모아주시지 않겠습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오늘 2부는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풀어보는 레드캠프 시간인데요.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요. 3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영호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해드렸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권휘님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인사드리려고 하면은 출근 시간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먼저 왔습니다. JB 아직 더위가 안 끝난 것 같은데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 일찌감치 남겨주셨고요.
4: 네.
5: 홀로움님은 JB 저 아령 들고 JB타임즈 들어요. 열불나게 하지 마세요. 호흡 거칠어집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과연 오늘 뉴스는 어떨지 뉴스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4: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 얘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5: 네.
4: 이 사람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그 다음에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 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면 이 신고가액이 4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 다세대 주택에 6세대가 사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방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한 채가 버젓이 있다고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가지고 이 원룸을 꾸몄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SBS 기자가 이 1층 원룸에 사는 세입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얼마 내고 사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5만 원 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 101호 원룸이 건축물 대장에 없는 방이다.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5: 불법?
4: 위법적으로 네. 증축한 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불법 증축물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김상호 춘추관장이 해명을 내놓기를 매입 당시에 이미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 나는 직접 증축한 적도 없고 증축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 해명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관련 서류 떼보는 거는 기본입니다. 건축물 대장도 당연히 떼봅니다. 집 산 다음에 건축물 대장 떼봤는데 건축물 대장에 없는 방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그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위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거기서 월세 받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증축 직접 안 했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요지로 해명하고 설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김상우 춘추관장은 이 그 대치동 건물 말고 구의동에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는 뭡니까? 다주택자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까지 낸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한 복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여기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촌철님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도 버젓이 이것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지금 부합하는 처신이었느냐라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김상우 춘추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5: 어제 오전에 먼저 나왔죠.
4: 그래서 이게 배경이 뭔가 궁금했는데 무슨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성남 라인의 맏형격이다. 뭐 언론 보도는 이런 것도 있었고
5: 맞아요.
4: 뭔가 인사 개편에 물꼬를 튀어주기 위함 아니냐 이런 식의.

0: 해석도 따라갔는데.
1: 그렇죠. 사표를 낸 날짜가 4일이라 그랬던가요?
0: 그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SBS 보도로 보면 지난주부터 취재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SBS의 취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남들이 제기 안 할 때는 이 문제는 그냥 묻어두고 버젓이 직무 수행하고 언론이 취재 들어가서 문제 삼을려로 조짐 보이면 그때 그러면 사의를 표명한다? 이것도 국민 보기 어떤가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는데요.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황희 의원의 이른바 청년 버스주택 이야기가 나왔고 수많은 밈이 돌았습니다. 이것이 여권에 어떤 악재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례가 추가가 된다. 이러면 정책을 아무리 펴고 그 정책의 당위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직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최소한 살 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고 나서 지금까지는 왜 그걸 안 뜯었냐 이런 의견들 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체불가 대한민국님은 벌써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주셨고, 왔다따 뚜루개님은 그놈의 나몰라라 작전 언제까지 국민들이 들어야 됩니까? 라고 좀 꼬집는 댓글 올려주셨어요. 와인님은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청와대 반응이 좀 이만하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긴 하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명품백을 받았는지 묻는 민중기 특검팀 질의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대답을 했고요.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다.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을 많이 샀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특검 측이 여당 당대표 내지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 받고 자필 편지도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니까 김건희 씨가,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습니까? 저만 수사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특검 측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또 재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잘했다는 건가요? 좀 답답한데 짚을 점은 어떤 겁니까?
0: 뭐 이례적이라고 하는 특검 지적의 발끈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던데요. 저는 짧게만 걸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나중에 나 자진해서 증인 출석했으니까 과태료 깎아달라고 했다면서요.
1: 네.
0: 이거야말로 이례적이다 라는 말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저는 이 대목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특검 질문에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주면 다 받아요.
0: 묻지마 수수였다. 그리고 마구잡이 수수였다. 그리고 수수가 상례적이었다라는 자기 고백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제가 국어는 좀 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맥상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사실상 준 고백에 해당이 된다. 오히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짱구님이 먹귄 놈이 성낸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근데 또 과태료 그렇다고 또 깎아줬대요 전부? 이건 뭐 잘하는 거예요?
0: 네, 저는 법정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1: 아, 네. 네. 박판수님은 뭐 하도 많이 받아서 기억이 안 나나? 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어쨌든 어제 김기현 의원 부인의 그 친필 메모 있지 않습니까? 이게 JTBC 뉴스룸에서 공개가 됐더라고요. 아주 친필로 쓴 거던데, 그러면 이거를 보고도 그냥 있네?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던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가 막힌다 뭐 이런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2차 종합특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로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문현철 전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열흘 뒤인 2020

0: 2013년 8월 18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문현철 당시 부대장이 약 13분에 걸쳐서 통화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한 것이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는데요. JTBC가 통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추려서 전해드리면 문현철 부대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히스토리를 정훈이가 그러니까 여기 정훈은 박정훈 네. 현 준장 해병대 수사단장을 뜻하는 겁니다. 히스토리를 정훈이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V 뭐 이런 내막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연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박정훈 대를 뜻하는데 제가 저 빅카드를 언제 써먹을 것인가. 걔가 어디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떠드는 것 자체가 핵폭탄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문현철 부대장이 저희한테도 V나 이런 거 절 일체 언급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오늘부로 뭐 이렇게 지워라 이런 지시가 저한테 오후에 왔습니다. 장관님이 이제 포즈를 딱 잡으셨기 때문에 라는 말도 하고요. 그러자 김계환 사령관이 나도 아까 그래서 장관님한테 지시받았다고 안 그랬고 내가 지시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스탠스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네, 이게 이제 김계환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지워졌던 거를 공수처가 포렌식으로 복원한 파일이라고 하는데 특검은 이 녹음 외에도 추가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통화 녹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0: 두 사람은 물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까지 VIP 경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VIP 얘기를 하지 않기로 지시받았고 VIP를 입 밖에 내지 않고 입을 맞춘 것도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황유성 당시 방첩사령관 구속영장은 V를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주체 가운데 한 명으로 봤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로 정리는 뭡니까? 방첩사령부가 아니라 뭐였다? 입틀막사령부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코너로 몰아갔다. 집단 모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근데 법정에서도 끝까지 경로가 없었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뉴스를 어떻게 봤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입틀막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 의혹도 불거졌더라고요. 방첩사가 박정훈 준장의 어머니에 대한 동태 파악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이 메가특급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하는 문제를 산자부 장관이 아주 강하게 거론한 바가 있었죠.
1: 그렇죠.
0: 노동부는 좀 입장이 다른 걸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청와대 멘트가 나왔습니다. 노동계가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일이다. 라고는 멘트가 나왔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 프로젝트 성공 자체가 주 52시간과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얼핏 들으면 아,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놨으니까 주 52시간 예외 인정 부분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사실상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제 산자부도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고 노파심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냈던 멘트에서 주목할 것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지시를 내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풀이해봅시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역 주민과 노동계의 동의 그리고 숙고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론에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고 공론의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는 따라가겠다 이런 뜻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와대에 나와서 나온 이 멘트만 가지고 아 이거 이제 끝난 얘기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르다. 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숙고가 어떻게 흐를지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한미 간에 진행하는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훈련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 보도문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그 UFS 연습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0: 기본 운용 능력 IOC라고 부르는 2단계, 그다음에 완전 운용 능력 FOC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라고 부르는 건데 이 3단계의 검증 평가가 끝나야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3자고 제시를 했는데 미국이 난색을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미국이 정말로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있는 거냐?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추정 내지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또 하나의 지금 현상이 지금 여기서 불거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오늘 유튜브 연장 방송의 안보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일리 님이 이건 테스트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입장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5일 진행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2: 강경화 대사를 본부로 초치해서 정무... 예? 초치. 아, 초치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0: 자, 딱 이건데요. 이 발언이 브리핑 속기록 초안에는 그대로 담겼었는데 이후 외교부 대변인실의 검수를 거친 최종본에서는 삭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삭제본이 이 브리핑 시스템에 업로드된 건데요. 규정에 따르면 이 브리핑 시스템은 문체부 소통협력과가 관리를 하고 속기록 초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고치거나 삭제할 경우 변경된 부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걸 고쳤다라는 것을 반드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외교부만 예외적으로 자체 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체 검수 과정에서 외교부 대변실에서 아무 표기도 하지 않고 외교부 장관의 저 문제의 발언을 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왜 뺐느냐? 네.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건데 명백한 실언이기 때문입니다.
1: 초치라는 단어가 실언이라는 거죠?
0: 초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를 상대 국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항의하기 위해서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초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국 대사를 항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초치인데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를 부르는데 초치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고 써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실언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관님 위신 세워주기용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조선 왕조실록 언급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록의 민족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기록의 민족임을 상징하는 유명한 역사적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태종 기억하시죠?
1: 네.
0: 태종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뭐 다행히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태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카리스마가 쩔었던 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게 기록에 남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명령을 내립니다.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사관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 그것까지?
0: 주상이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실록에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족의 기록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지웠다라는 표시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옥황상제님이 초치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러드렸다는 고백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다솜님은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해? 어떡합니까? 주석을 달아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올려주셨네요.
0: 그런데 조금 전에 들었던 오디오를 보면 이제 초치라는 단어 쓰니까 잠깐 뜨고 예? 초치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지금 대묻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1: 네.
0: 그러니까 뭐냐면 브리핑이었고 기자가 그 초치 맞아요? 라고 아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 전개가. 근데 이 순간에도 초치라는 단어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S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 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사

0: 1588 9376.
1: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4: 네, 레드캠프 오늘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4: 네, 조금 제가 조금 전에 어서 오세요 했더니 의원님이 오기 싫었다라고.
5: 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우리 김종배 의원님 뵙는 거 좋아하는데 네. 아, 오늘은 정말 오기 싫었어요.
4: 네, 이 질문들 할까봐 아마 오기 싫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징계 얘기부터 좀 질문을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8일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 아이고 뭐. 결론의 여지가 사실 없는 건이잖아요. 결론의 여지가 없는 건이고 본인들도 그 사과를 깊이 얘기했고
4: 그래서 뭐 돌려차기 발언이나 멱살잡이.
5: 그래서 뭐 징계가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별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그 앞으로 그 분들이 정치를 해 가는데 엄청나게 얼마나 데미지를 줄 수 있느냐의 징계 수위를 한번 봐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윤리위가 윤리가 그 누구를 징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추고 있느냐 라는 면에서는 한번 이 징계와는 별건으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유형의 소위 당권파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언행에 대한 비례성이 맞는 건가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4: 좀 이게 하나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멱살잡이 발언이나 돌려차기 발언, 멱살잡이 행위나 돌려차기 발언 같은 경우는 피해 당사자가 선처를 그 희망하거나 사과를 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5: 그렇죠.
4: 그러면 예. 이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서 충분히 참고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5: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사법부라고 치면은 재판부라고 치면은 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도 보통의 경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이 지금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아주 쉬운 단어잖아요. 보편타당성. 네. 이 보편타당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우리 당이 제일 큰 문제인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런데 지금 윤리위도 오히려 윤리위 자체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뭐 5명이 됐다, 7명이 됐다고 또 다시 5명이 네. 되고 그 네. 과정에서 윤리위원들 사이에서 뭐 그러니까 기준을 왜 공개했냐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5: 윤리 내부가 보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구성원의 숫자가 지금 계속 들쭉날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0: 과연 그런 식으로 막 급하게 소위 말하면 급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서 급조된 윤리가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기반적으로 네. 놔두고 첫째 하나는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라는 분이 얼굴 아세요? 저도 얼굴 최근에 뭐 사진으로만 봤어요. 잠깐
1: 사진으로만
0: 봤어요.
1: 사진으로만 그러니까 봤어요. 예.
0: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첫째 하나는 지금 부위원장과 또 다른 윤리위원장이 최근에 사퇴한 이유는 너무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결 정족수라는 거는 여러 위원들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건이라서 그런 건데 혼자 뭐 자료도 쓰고 혼자 판결문도 만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나 홀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병풍 쓰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건데 이제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부위원장은 사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윤리위원장이 과거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뭐 김종혁, 배현진, 한동훈 재명 당시에 징계 당시에 이게 외부에 유출이 돼서 대상자와 징계 수위 그 내용을 외부에 유출이 됐다 이런 의혹을 지금 부위원장은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과연 당권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며?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거라면 그 윤리위의 판결 자체가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건가라는 데 굉장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1: 여기서 이제 외부라고 하면 당권파 지도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아니요. 지금 뭐 확인은 안 되지만 당권파 지도부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외부의 인사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당 밖에.
0: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1: 유튜버?
0: 좀... 뭐 유튜버도 있고 무슨 어디 뭐 교수 이름도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1: 아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은 아직은 의혹 수준이고 확인이 안 되고
1: 네.
0: 하는 수준이지만은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있는 사실이라면 음흠. 이거는 윤리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몇몇 분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몇몇 분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리위 올라가서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그 윤리 자체가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건가라는 네. 점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간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0: 네.
1: 이 의원들이 장동희 대표고 그동안 각을 세워왔던 의원들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면
0: 쇄신을 얘기했던 분들.
1: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쇄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입추 지나고 나서 입추 매직이라고 합니까? 찬바람도 좀 불고 하는데 그전엔 정말 더웠잖아요.
1: 네.
0: 저는 아직도 계속 더워요.
1: 그러니까 이건 덥다면 열불이 난다는
0: 그런
1: 뜻이죠.
0: 거죠. 그러니까 예. 당에 저는 그분들이 그 하셨던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은 당이 잘 되기 위해서 했던 얘기라고 보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도 먼저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변론하기 어려운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행위들로 인해서 그런 목소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방송하기 싫은 것처럼 입이 잘 안 열리고 이런 상황으로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죠. 안 좋고 그런 면에서 아까 뭐 비례성의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당의 쇄신을 얘기했던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1: 예를 들면 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0: 우리 저기 조광한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브리핑에서 뭐 욕을 막 하고 실명 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보면은 몇몇 미디어 대변인 같은 분들은 뭐 험한 말 또 막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당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요즘 뭐 올공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제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선거 옹호 이미지를 당이 계속 안고 가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해당행위 아니에요?
1: 네.
0: 뭐 이런 저런 거. 그다음에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하지만 미국 가서 논란이 있었던 거 뭐 이런 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1: 이연 쓰고 뭐 이런 거.
0: 그러니까 그 지금 몇몇 분들만 콕 집어서 윤리위에 가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당의 기강을 잡고 당이 쇄신하고 당이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

0: 가려는 게 아니라 당권을 더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아마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 당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깝깝해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0: 갑갑합니다. 오래전부터 갑갑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26일인가요? 이때로 예정되어 있는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 네. 기념 쇄신안 발표 별로 기대 안 하십니까?
0: 기대 안 하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죠.
1: 어떤 점에서?
0: 오늘 아침에도 어디 조간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던데 작년에 이제 선관위에 신고됐던 저희 당 그 국고 보조 내지는 수입이 당원들로부터 온 수입이 한 100억, 그다음에 국고 보조가 한 350억 정도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있는 책임 당원 수가 지금 뭐 100만이 안 되고 90만 언저리라고 신고된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 수가 그러면은 당권파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당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거는 부정되는 얘기인 거죠.
1: 아 그렇네요. 예.
0: 두 번째는 그 국고 보조금의 수준이 그 당비 책임 당원의 당비보다도 3배 이상 많은 거는 그러면은 쳐다보는 시각의 초점이 그 당원들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가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들한테 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개혁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청년 얘기하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든다고 하는 게 왜곡된 거죠. 국민들의 시각에 맞춰야 되는 거고 유권자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면 중도 표심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청년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 그렇게 나가야지 일부 소위 말하는 무슨 자유대학 청년들이나 아니면 잠실에 지금 모여있는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만 쳐다보는 짠물당원들 중심으로 하는 당이 가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버림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에 또 올공갈 계획이라면서요.
0: 저는 광복절에 올공갈 계획이라는 것보다도 우선은 그 광복절에 올공 간대요. 가고 뭐 이런저런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글이 이제 올라오고 그게 이제 여의도에 지라시로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은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무슨 할당도 가고
1: 나오라고
0: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쳐. 그런데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해요. 일정이 애매하다고.
1: 예.
0: 광복절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그러면은 그걸 안 간다는 거는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잠실 올공에 집회를 하고 참석하고 네. 하는 거는 예. 그렇다 쳐도
1: 예.
0: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시간이 겹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 안에서 한편에서는 장동혁 대표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이 됐고
0: 네.
1: 그러니까 또 맞불식으로 장동혁 대표 지지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아까 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시각으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몇몇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장동혁 대표 퇴진 서명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또 딴물 당원들 동원해서 이거는 주요 당권파의 당직자가 뭐 주도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이 그 수입원이 주수입원이 오히려 국고부족이 더 많고 그다음에
1: 3대 1 되네요.
0: 예. 그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당원들이 사실은 늘어나지 않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줄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라면은 그것만으로 일부 강성 당원들이 얘기하는 것만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당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했으니까 좀 민주당에 대한 감상평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 있잖아요.
0: 네.
1: 양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저는 일단 부러운 점은 하나 있어요. 저게 이제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저렇게 해도 네. 해도 결과

0: 전체적으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뭐 이렇게 그 당이 깨지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고 다시 또 뭐 모여들 거다라는 점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도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모여든다는 점에서 좀 부러운 점 하나. 두 번째는 글쎄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 됐네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취임하신 지가.
1: 그렇죠.
0: 근데 전당대회 쭉 이루어지면서 세 분의 대표주자 후보분들이 지금 주식도 참 어렵고 부동산도 어렵고 그다음에 대외 여건도 좋지 않은데 그런 얘기는 안 들리고
1: 네네.
0: 옛날 얘기만 너무 많이 하시는 소위 파묘라고 하는
1: 그렇죠.
0: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깝고 왜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저런 얘기들만 나오나라는 면에서 아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려고 일찌감치 시작했던 우리 정청래 후보가
1: 그렇게 보세요?
0: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1: 의원님 보세요. 각을 세워왔다고 보세요?
0: 저는 각을 세워왔다고 보죠.
1: 정청래 후보 아니라고 보는데.
0: 아니 저는 전 외부적 시각이잖아요.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1: 그러면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이거 저기 뭐 전당대회 끝나고 후유증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 이러다가 찢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좀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0: 목소리 있는데 제가 아까 부럽다고 얘기했던 점
1: 그렇게까지는
0: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보수 통합 이야기를 그 계속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있잖아요.
0: 네.
1: 그 움직임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0: 조금 더 봐야 될 듯 싶은데요.
1: 예.
0: 저는 유승민 전 대표님 같은 분들이
1: 네.
0: 그리고 그런 유의 활동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떤
0: 그러니까 저희 당에 지금 보면은 그 저희가 앞서도 계속 뭐 당권파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 얘기했지만은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가 움직임. 그 다음에 소위 옛날부터 쭉 왔던 구주류. 그 다음에 뭐 저를 포함한 일종의 뭐 쇄신파들. 그게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1: 그렇죠.
0: 당의 주인, 그러니까 제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주류 이분들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로 이대로 가서는 당의 미래가 좋지 않다라고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뭐 내가 나선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 지금 움직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수 통합이나 아니면 당의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들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서
1: 네.
0: 가끔가다 제가 우리 중진 의원님들 너무 야속하다라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데 저는 저런 움직임들이 좀 당내에서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뭔가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바로 그 점에서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0: 지금 볼 때는 50대 50으로 따져보면 50 미만 같아 보여서 조금 안타까워요.
1: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가?
0: 아니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변화는 있겠지. 변화는 있겠지만 그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처럼의 추동력을 갖고 그 한계 역치를 넘기는
1: 그렇죠.
0: 나머지 의원님들이 좀 호응하는 게 좀
1: 그렇죠.
0: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1: 혹시 근데 유승민 전 대표 이런 움직임에 보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는 문제의식을 넘어서 어떤 개인적 정책 목표도 깔려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정치 활동을 새로 하고자 하는데 정치인이 그런 목표를 갖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1: 그 목표가 뭐냐가 이제 궁금해서요, 저거는.
0: 뭐 지금 보면은 그 저기 당이 전당대회를 열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비대위가 구성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의 쇄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그 선거에 출마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0: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이 그동안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어 왔잖아요. 당내
1: 예.
0: 이상한 그
1: 그렇죠.
0: 뭐 배신자론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뜻을 좀 펼치고 그다음에 당이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의원님. 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0: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1: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2: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3: 네, 광복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재미있는 리스트가 하나 돌고 있는데요. 돈줄 내야 할 애국기업 리스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돈으로 혼줄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광복절마다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캠페인을 벌여온 기업들인데요. 올해가 광복 81주년인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광복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3: 볼펜으로 유명한 문구기업 모땡땡이라는 회사가
2: 있는데. 뭐 익명의 의미가 있어요? 네, 아무튼. 네.
3: 광복절 기념 한정판 제품을 이제 매년 꾸준히 선보여 왔는데요. 올해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담은 볼펜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안중근 의사, 이육사 시인,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볼펜 네 가지 종류와 광복 기념 문구를 담은 한 가지 종류에서 모두 다섯 자루가 한 세트인 건데요. 네. 윤동주 시인의 볼펜에는 기다리던 새벽 별빛으로 밝아오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안중근 의사의 볼펜 에는 위국헌신 마음의 길이 새기다. 그리고 이육사 시인의 볼펜에는 광야를 건너 푸른 아침을 맞다.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 볼펜에는 그날의 함성 오늘의 빛이 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네. 이 판매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2: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있어요?
3: 또 바나나 우유로 유명한 빙땡땡도
2: 예.
3: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매년 8월 말 되면 소비자들이 애국심을 보충하러 이 빙땡땡 유튜브 채널을 찾아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매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영상이 나와요?
3: 네.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그때부터 독립운동 관련 영상을 제작해오고 있는데요. 네. 매년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을 해서 그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화제가 됐었는데 광복 80주년에 처음 듣는 광복이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1945년 광복 당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 함성을 복원을 한 거거든요.
2: 복원을 했어요?
3: 네. AI 기술로 구현을 한 건데 상상을 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의 증언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자문 거기에 사료와 문헌 기록까지 다 수집을 해서 역사를 소리로 고증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2: 그때의 사진이나 뭐 이제 그 영상 오디오가 없는
3: 네.
2: 있는데 이제 오디오를 그러면 구현을 했다.
3: 처음 듣는 소리였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유공자들을 조명을 했는데요. 예. 이 캠페인을 국가보훈부와 외교부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명예여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안중근, 김태현, 김천익, 박영, 이해라 선생 같은 그 해외 독립운동가 30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다 여권에 담고 독립신문이나 뭐 태극기나 하얼빈역이나 신흥무관학교 같은 독립운동 관련 사료나 어떤 사진을 내지 디자인에 다 반영 해서 그 여권을 제작한 걸 독립유공자 후손 33명에게 전달까지 했습니다.
2: 네.
3: 이 여권을 받아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목소리도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4: 할아버지, 이 여권 가지고 왔습니다. 아우고 제가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5: 하루만에 다시 본 것 같은
6: 느낌. 이제 완전히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이제
7: 81년 만에 전해드린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
2: 이런 영상들은 좀 기업 유튜브 채널을 벗어나서
3: 네.
2: 많은 데서 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 네, 그런 댓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에도 이 영상이 이제 송출이 될 예정이라고
2: 그래요?
3: 하고요.
2: 예.
3: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익재단까지 만들어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전혀 다른 이유로 이제 다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한 우유회사거든요.
2: 우유회사요?
3: 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이제 국가보 보훈부와 협업을 해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한정판 우유팩을 내놨습니다. 우유팩에 이제 김구 선생의 초상과 생애를 이제 그려넣고 백범일제 수록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일부 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김구 선생을 빨갱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불매를 갑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온라인에서 이제 이게 빠르게 퍼지면서 불매에 동참하는 그런 움직임도 잠깐 일었었는데 이게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상황이 뒤집힌 건데요. 당시에 불매를 주장했던 그런 게시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소환이 되면서
2: 네.
3: 이제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오늘부터 우유는 이 땡땡 우유다라고 이제 적는.

0: 글들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불매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갑을 내가 더 열어서 돈줄을 내주겠다라는 그런 심리인데 네. 이렇게 배척에 분노로 맞서지 않고 더 큰 자세로 포용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가진 문화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백범 선생이 독립된 조국의 모습을 그리면서 문화 강국을 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한류 열풍을 보시면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0: 그럼요.
1: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0: 네. 네,
1: 아무튼 기업들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0: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 연쇄 인터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김용호 후보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hey say.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6: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2: 네, 지난주 폭염이 워낙 강렬해서인지 오늘 아침 공기는 선물처럼 느껴지는데요. 인천, 목포, 제주도로만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그 밖에 전국은 열대야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조금 올라서 25도, 대구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쪽 지역 중심으로 어제만큼은 오르겠습니다. 서울, 전주 34도, 대전이 32도, 대구 31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일부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 발효 중 입니다. 광복절 연휴까지도 내내 오늘과 비슷한 더위만 계속되겠고요.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동해안으로는 내일부터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차례로 만나왔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김영호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4: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좀 후보님 성적이 좀 약간 저조합니다.
4: 너무 초라하죠. 네.
1: 그런데 의원님이 그 직접 분석을 하시길 동료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독한 말, 험한 말을 안 써서 그렇다.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좀 더 풀어주신다면.
4: 제가 이제 처음에 출마를 하면서 내 동지의 언어, 동지의 마음으로 전당대회에 임하겠다. 그리고 통합 최고위원으로 이제 출마를 했거든요. 그때 당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지난번 TV 토론회 때 이제 최민희 의원님 예, 좀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제가 이제 발끈해서 이제 그걸 막 추구하는 과정. 네, 그러고 나서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야 김용호 잘 싸우네. 너 이렇게 가면 너 당선될 수 있다. 막 이런 문자들과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그 문자를 받고 그게 기쁘진 않았어요. 사실 마음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동료 의원들과 잘 싸우면 당선이 되고 좀 품격 지키고 좀 통합과 화합을 이끌자 그러면. 낙마하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좀 자괴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1: 그럼 그 말씀은 일단 최민희 의원하고 다 풀었습니까? 그러면
4: 일방적으로 이제 본인은 사과하셨다 그러는데 조금 저는 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그 사과가 좀 진정성은 결여됐고 조금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1: 아, 공감 능력이세요?
4: 네. 네. 왜냐하면 그런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사과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성하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그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사과하겠다. 이제 그 태도인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1: 그래요.
4: 네.
1: 그 뒤에 이제 다시 뭐 사적으로는 이렇게 항의는 하시진 않았고
4: 그래서 그냥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주셔서 저도 뭐 그 말씀 듣고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그 제가 뭐 충격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지도부에 들어갔을 때 정말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스스로가 반성해보고 돌이켜보고 다시는 그런 발상조차도 하지 말라는 제 메시지인데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나면 그러면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4: 우선은 지금 거의 초선 위주로 되어 있고요. 원외 인사 한 분 계시고
1: 예, 최고위원 후보들.
4: 네, 예.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재선 제가 유일한 3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님들 들이 주로 출마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는 차기 공천에 그 최고위원이 되어서 자기 지역구 방어하려는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당의 최고의 의결기구이고
1: 그렇죠.
4: 일주일에 세 번씩 이제 메시지를 냈잖아요. 대국민 메시지를.
1: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특히 여당은 매우 안정적인 메시지로 부울경뿐만 아니라 강남 4구 한강벨트에 있는 원외위원장들과 당원들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이 발언 하나 잘못했다가는 모든 총선이 정말 쑥밭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매우 신중하면서도 품격이 있는 지도부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지금 30% 개표인데 그 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몇 분들은 아, 정말 좀 걱정됩니다.
1: 어떤 점에서 걱정되세요?
4: 발언 자체가 항상 문제 발언을 해왔던 분들도 있고
1: 당에 해가 될까 봐.
4: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세 지역에 힘이 되지 못할 망정 약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실 수 있는 네, 언행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몇 명 보여요.
1: 쉽게 하면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갈등의 언어를
4: 갈등,
1: 쓰는 분들.
4: 갈등 분열의 언어 그리고 너무나 그 과도한 어떤 선명성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친 선명성으로 인해서 중도 확장성에 조금 좀 저해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4: 네, 지금 선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뭐 10여 차례 합동 유세를 했지만 저는 사실 당권파가 이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쪽이거든요. 다만 제가 전 대표였던 정청래 대표를 한 번도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저는
1: 아, 그래요?
4: 합동 유세 때 정말 이 경제 후보에 대해서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 없고 그냥 당권파라고 제가 이렇게 네, 포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저는 하나의 예의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직접 직격하지는 않고. 네.
1: 그러면 지금 이 전당대회가 열기가 너무 뜨겁다라는 네네. 지적을 뭐 거의 모두가 하는데 네네. 그 배경에 네. 이렇게까지 치열한 이유가 차기 공천권.
4: 그렇습니다.
1: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4: 이제 여러 가지 뭐 노선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결국은 공천권으로 저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천은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정청래 이게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이나 우리 이재명 당대표 후보 시절은 좀 압도적인 분위기였는데
1: 네, 그렇죠.
4: 지금 거의 지분이 3대 3대 3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예,
4: 힘의
1: 예.
4: 균형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 예. 일어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대권 레이스로 갈 텐데요. 그때는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싸움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과열로 치닫고 개파주의가 다시 심화되는 모습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1: 그러면 지금 이 전당대회가 계기가 되면서 개파 정체가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4: 네네.
1: 그러면 이 개파의 논리가 네네. 2년 뒤에 총선 공천에 그대로 스며들어가지고 네네. 특정 개파가 특정 개파의 상당수 인물을 쳐내는 네. 이른바 공천학살 네.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4: 저는
1: 보세요?
4: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겁니다.
1: 아.
4: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낙선하더라도 뭐 그럴 뭐 우리 이제 두 부대 후보가 그러진 않겠죠. 혹시라도 보복 공천을 한다든지
1: 음흠.
4: 그러면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를 제가 지지하진 않지만 저는 무조건 막을 거예요.
1: 예.
4: 아니 개인 정청래를 위해 막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막는 거죠. 뻔하잖아요. 만약에 공천 탈락시키면 정청래 대표나 그 따르는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신당 창당하고 다른 소수 정당이나 연합해서 이 당의 분열, 진보 진영이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의 중심을 잡겠다는 제 역할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약점과 좀 제가 이 좀 부족한 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최고위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사실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전당대회가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 돼서 좀 이미 이제 5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진짜 언행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도부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막 모욕적인 얘기하면 이게 감정 때문에 이게 원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이 좀 지킬 건 지키면서 전당대회 임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네요.
4: 너무 많습니다 지금.
1: 예. 근데 우리 그 후보님의 어떤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반전의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1: 어떻게 호남 경선이 반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4: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대전 운이 너무 없었던 게 주로 제주도로 시작해서 남부로 해가지고
1: 원래 북상을 하는데
4: 그렇죠.
1: 원래.
4: 그래서 이제 한번 호남 광주 들리고 서울 경기로 가잖아요. 노무현의 바람이 그랬거든요.
1: 광주에서 완전 네. 뒤집어져.
4: 그 소수의 노무현이 제주도에서 지다가 광주에서 노무현이 1등을 하면서 노무현의 바람이 북상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이변을 일으킬 수 없게 설계를 해놨어요.
1: 아.
4: 왜냐하면 서울 경기 호남이 남았는데 그 비율이 72%입니다.
1: 쉽게 판을 흔들 제일 큰 판을 그렇습니다. 뒤로 밀어버렸다.
4: 예, 예. 72%가 남았는데 다행히 제가 서울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서대문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당위원장을 22년에서 24년 해서 그때 22대 총선을 제가 정말 총괄해서 37석이라는 좀 압도적인 우리의 총선 승리를 제가 견인차를 했죠.
1: 이번에 서울시 의원들도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나요?
4: 네. 80명 중에서 67명 했고 나머지 6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당직 때문에 지지선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때도 제가 이제 승리를 해서 서울 지역은 그래도 인지도도 좀 제가 높고요. 서울에는 거는 기대가 크고 이제 광주의 바람과 전남 호남의 바람을 기대하는데 제가 또 본 적은 전남 장성이에요.
1: 네.
4: 아버지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전 국회의원이셨던 고김상 의원 선생님이잖아요.
1: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4: 그래서 그 아버지의 DNA가 좀 있어서 광주에서는 김용호가 평생 통합과 화합에 정치를 했던 김상 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해낼 거다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4: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쑥스럽지만 저희 처가 또 익산 출신의 전지호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원함에서 예. 바람을 일으켜서 북상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수치를 보면 72%가 남아 있고요.
1: 그렇죠, 그렇죠.
4: 국민 여론조사가 30% 또 남아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뭐 수치상으로 보면 기적도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호남만큼은 1등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 근데 좀 그 호남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전북과 광주 전남이 좀 약간 다르다 결이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4: 그러니까 전남 광주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정책으로 확정한
1: 메가특구,
4: 메가 프로젝트 여기에 거는 기대가 정말 너무나 강렬해요.
1: 그래요.
4: 그러니까 전남 광, 그러니까 정말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프로젝트잖아요.
1: 그렇죠. 전남 광주 입장에 이런 대형 투자가 처음이죠.
4: 처음입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이 전남 광주의 지금 그 권리당원과 시민들은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번 8.17 전당대회에 어떤 당대표가 선출이 돼야지 당정청 관계를 일원화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하는 그런 당대표를 지금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메가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가면서 특히 이게 메가 프로젝트가 4년 만에 이재명 정부 내 완성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강한 민주당을 원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전남 광주 특히 광주는 보니까 이 당권파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견고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광주에서는 상당히 그 견고한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
1: 아, 아무래도 당장 1차가 정말 절실한 광주 전남 입장에서는.
4: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당원들이 너무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1: 전북지사 후보 저기 공천 과정에서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원태 현 지사와 이제 김관영 전 지사 이 지자들이 아직도 분열이 많이 돼 있다는. 그래서 이 전북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도 새만금 현대자동차 프로젝트가 있고 이 새만금과 현대자동차의 문제는 메가 프로젝트와 좀 다른 게 반도체 AI와 다른 것은 속도감 있게 이미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투자 규모는 전남 광주에 비해서 조금 작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는 그 국적 뭐 프로젝트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이 점을 좀 지금 호남을 여쭤봤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은 어떻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4: 서울은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가 다 서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1: 아, 지역구가 다 서울이죠.
4: 예, 예. 그래서 사실 그건 예측하기가 정말 서울만큼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만큼은.
1: 예.
4: 거기다가 서울은 내년에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1: 그렇죠.
4: 그 보궐선거를 누가 잘 치를 수 있느냐. 네. 거기에 지금 서울 시민들은 특히 우리 권리당원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1: 보궐선거 치러질 가능성.
4: 네네네. 그래서 그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 기획력과 전략 그리고 통합의 어떤 리더십이 있는 그런 당대표 후보를 결정할 텐데 사실 그게 잘 노출이 안 돼. 이 서울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좀 보면 공동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잘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1: 경기는 어떤 것 같아요?
4: 경기는 그래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지금 정청래 당권파에서 조직적으로는 상당히 견고한 상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4: 네네네. 다만 이제 또 하나의 그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에 대한 그런 또 기대도 분명히 크죠. 근데 저는 호남에서 제가 조금 느꼈던 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저조한데요. 전남 광주 어저께 전북 갔다 왔거든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고마워들 하시더라고요.
1: 왜 고마워하는 거예요?
4: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당권파, 그러니까 당권파 연임을 저지하는 쪽이시겠죠.
1: 네.
4: 일단은 약간 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선호 투표가 있기 때문에
1: 제가 그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송영길 후보도 친하시잖아요.
4: 친하죠.
1: 만약에 선호 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그러니까 지지했던 당원들이 이 순위로 누구를 지금 선택을 했냐가 되게 관건이 되잖아요.
4: 네네.
1: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4: 당연히 김민석 후보가 2순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송영길 후보를 이제 1순위로 좀 지지자들은 2순위가 저는 대부분 다 김민석 후보라고 봅니다.
1: 아, 그렇게 보세요.
4: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5명의 이제 친명이라고 해서 5명의 후보가 있고 이제 친청 3분 후보 있잖아요. 총 8명. 이 5명이 김민석 그러니까 친석계라고 볼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같이 라이브도요. 뭐 송영길 대표 카니발 차량에서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하고 김민석 후보도 막 같이 방송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는 하나의 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명대.
1: 네, 네, 네, 네. 네, 네, 네.
4: 그러니까 이게 꼭 친송 친석계라고 분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1: 그러면 거꾸로 1순위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은
4: 네.
1: 2순위로 송영길 후보를
4: 그렇습니다.
1: 찍겠네요.
4: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경쟁 상대 그렇죠. 김민석 안 찍겠죠.
1: 그렇죠.
4: 그러면 이제 2순위는 이제 송영길 대표를 찍겠는데 하여튼 송영길 대표 지지자들이 어저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유일한 또 호남 대표주자인데
1: 예.
4: 제가 송영길 망신은 시키지 말아달라. 네? 그래도 호남에서 예. 차기를 보더라도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이번 중요했고 그래서 송영길 너무 망신 주면 안 된다. 또 이런 좀 이야기를 하는데 호남 분들이 또 굉장히 그 얘기를 공감하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네. 서울 얘기 좀 이어갔으면 네네, 좋겠는데 네네. 서울시당 위원장도 하셨으니까 만약에 네. 내일 네네. 서울시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4: 네.
1: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4: 저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1: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실 텐데 부동산 지금 민심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크게 네. 지금 작동하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4: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저는 심리전이라고 보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뭐 세제 개편을 통해서 뭐 고가주택이나 뭐 실제로 이제 집은 사놓고 그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 네네. 대해서는 좀 조세를 좀 이렇게 좀 좀
1: 세게,
4: 세게 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한 0.4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 예예예. 예.
4: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세금 폭탄으로 막 전 국민들이 이 조세에 대한 저항이 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가지 정말 저는 잘하고 있다는 게 이게 계속 국민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하고 수기 과정을 가져서 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서
1: 네.
4: 이 심리전으로 볼 때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1: 그렇게 보세요?
4: 예, 그리고 이제 딱 한 가지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의 문제는 징벌적 어떤 조세 제도가 아니라 공급주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셔서 저는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저희가 좀 지혜롭게 국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이 조세 저항에 대한 어떤 심리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시그널로 서울 시민을 안정만 시켜준다면 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전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전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1: 그래요?
4: 뭐 한강버스, 사실 한강버스 문제는 약간 조롱의 대상이 됐을 정도잖아요.
1: 네네네.
4: 네.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전 자유롭지 못하다 보거든요. 다만 지난번 우리 6.13 지방선거에, 6.3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정원호 후보가 패배한 것은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젠틀했다. 꼭 저같이 지금 하고 있다.
1: 좀 방어적이었고.
4: 예,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기회가 온다면 제가 또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서울시장 후보만큼은 저희 민주당 후보로 분명히 탈환해 오겠다. 김민석 후보도 많은 선거를 치러봤던 기획 전문가거든요. 전략가.
1: 예, 예.
4: 뭐 김민석 또 송영길 후보는 지난번에 서울시장으로 직접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전 정청래 대표도 나름 우리 그 서울시의 민심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당을 통합시켜서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한다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다 지나간 거라 그냥 뭐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첫 그러니까 그 논전의 대상이 됐던 것은 지방선거의 승패.
4: 네.
1: 그다음에 그 원인
4: 네.
1: 이거였잖아요.
4: 그렇습니다.
1: 서울시장 패배는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요. 송구스럽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었고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1: 그런데 그게 서울시 시장 후보 캠프의 그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당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당 지도부의 책임 캠프의 책임 둘 다 있다고 보는데
1: 네.
4: 하여튼 그 당시에 정청래 대표도 너무 호남에 집중을 했고요.
1: 아.
4: 너무 호남에 집중을 했고 우리 캠프도 너무 마케팅 자체가 소극적이었다.
1: 좀 부자 몸조심하는.
4: 네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우리가 좀 큰 차이로 여론조사에서 승리했잖아. 이것을 잘 유지하겠다라는 기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에 우리가 모험을 걸고 현직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제가 한강버스도 우리가 직접 타서 한강버스에서 우리가 직접 타면서 그 한강버스의 문제를 날라리 고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이었고 좀 아쉬움이 크죠. 네, 정말 서울시민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후보님이 이해찬식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복원하겠다. 네네. 이렇게 아까 이제 공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까?
4: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이미 당원에 1년, 그러니까 전국 선거는 1년 전에 공천룰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미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때는 억울한 컷오프를 컷오프자는 만들지 않겠다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미세 조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 23대 총선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공천은 1년 전에는 무조건 완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후보들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도덕성 기준도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63 지방, 아니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 때는 이 억울한 컷오프를 안 만든다는 이유로 너무 잦은 경선과 사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진입을 했어요. 사실 정치의 기본은 도덕성이 그럼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중점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는 설계를 완성하고 내년 초에는 공개해서 우리 모든 후보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천 룰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해찬 전 총리의 공천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김관영 전 지사의 복당도 주장하셨죠.
4: 네. 김관영 지사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친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요즘에 전라북도 지역을 갔더니 너무 분열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원택 지사를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너무 심각하더라. 저보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하냐.
1: 예.
4: 그래서 아니 정말 당선되셨으니까 이제 전당대회 8일째 끝나고 다 통합하셔야 된다. 포용하셔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 정말 대리운전비를 이렇게 지원했던 것은 정말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죠.
1: 네.
4: 다만 이것이 소명도 좀 듣고 그리고 나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 정도로 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제명 조치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평이 좀 좋았던 김관영 지사의 지지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권노갑 고문인 같은 경우는 이 공천 탈락시킬 때 막 같이 옛날 방법이지만 술도 먹고 포금하고 서로 막 안고 울고 미안하네 자네 다음에 기회 주 이렇게 동지로서 정말 달래주고 함께 이렇게 눈물 닦아주면서 공천 탈락시켰거든요.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공정하지 못했던 공정 또 정무적으로도 알겠습니다. 너무 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1: 지금 그 후보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일관되게 그 통합.
4: 네.
1: 이걸 진심으로 지금 되게 그
4: 아, 정말 그렇습니다.
1: 걱정하고 추진하고 싶은 것 같네요.
4: 우리가 통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키겠냐는
1: 거예요. 예.
4: 저는 지금 막 노선을 더 선명하게 가자는 것도 굉장히 저는 지지하지만
1: 예.
4: 이 노선의 선명성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1: 아, 그렇죠.
4: 노선이 선명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죠. 김용호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2: 탄탄 방수
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0: 잘 모셨어.
2: 어디로?
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0: 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고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3: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3: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3: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들은 사실상 은행처럼 고객들에게 사실상 예금 비슷하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직접 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 증권사들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전부 잃어버리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부동산 펀드에 숨어 있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죠. 엔화 가치가 조만간 오를 거라는 전망에 미리 엔화를 사두려는 수요가 늘고 있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와 계시고요.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예,
1: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좀 덩치 큰 증권사를 이제 종투사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3: 네네.
1: 근데 여기가 이게 뭐 거의 그럼 이 정도면 은행이네 싶은 만큼 그런 네. 류의 수익 모델도 갖고 있고 해서 은행을 규제하는 것처럼 좀 타이트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있나 봅니다.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형 증권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자본 규모가 3조 원 이상인 곳들을 허가를 해줍니다.
1: 자기 회사 돈이 3조 원 정도 있어야 이 사업할 네. 수 있다는 얘기죠.
3: 그죠. 그러니까 덩치가 좀 있는 애들은 이것저것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예.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은행처럼. 고객들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거에 대출도 해주고 예. 그다음에 뭐 M&A 자금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회사들의 투자도 좀 하고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곳의 대형 증권사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초대형 IB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투사에서 조금 더 덩치가 커지면 이제 초대형 IB라고 부르면서 자본금 규모가 조금 더 커진 애들이 이제 또 구분을 하거든요.
1: 미국의 무슨 골드만삭스, 네. JP모건 이런 그 회사 은행들 회사들
3: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줍니다.
1: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 좀 예. 있으면 좋겠다.
3: 자본금이 4조 원 이상이면 예. 발행어음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고요.
1: 발행어음이라는 게 우리 회사한테 잠깐 돈 좀 주셔. 그 우리가 좀 잘 굴려가지고 당신도 주고 우리도 좀 먹고 예. 할게.
3: 이건 약간 확장 이자 주는 형태의 상품이고요. 예. 또 IMA라 그래서 종합 투자 계좌 업무를 또 덩치가 더 커지면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확정 금리, 그러니까 금리 플러스 투자 수익까지 좀 나눠주는 상품이에요.
1: 예.
3: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 원금을 돌려주고,
1: 원금 보장은 해주고. 네. 죄송하지만 이자는 못 드리고.
3: 네. 그리고 벌면. 나중에 만약에 투자한 것들이 아까 뭐 M&A 자금에도 넣고 뭐 이런저런 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벌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낸 이익까지 플러스해서 줄게 뭐 이런 상품을 증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은행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증권사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은행 같기는 하고 애매하네요. 여기다 돈 넣는 분들은 그러니까 네. 원금 보장은 되니까.
3: 그렇죠.
1: 뭐.

0: 정기예금 넣느니 조금 좀 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넣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1: 이제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게 은행은 법적으로 무슨 일이 터져도 원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주는데 예. 증권사 상품은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가지고 나중에 원금을 보장해 줄게라고 확약을 하는 거거든요.
0: 혹시라도 일 터지면 저도 네. 돈 좀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네네네. 정도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증권사들이 이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서 그 규모가 큰 회사들한테 이제 이걸 허락을 해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권사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최근에 유치한 자금이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발행어음이 지난해 대비해서 10% 늘었고요. IMA 그러니까 종합 투자 계좌 같은 경우에는 217%가 한 해 동안 늘었거든요. 예. 이 돈 가지고 대출하고 뭐 하고 한다 그랬으니까 대출해 줬는데 돈 못 받는 경우 생기잖아요.
0: 그러겠죠.
1: 이런 부실들이 이제 같이 커지거든요.
0: 잘못 굴리면 이거 큰일 나겠네요. 잘못하면.
1: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당국이 봤을 때는 이거 부실률이 조금씩 높아지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규제 강화 쪽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0: 근데 어떻게 규제를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네. 돈으로 안전하게 잘 굴려서 수익 잘 내면 좋지만 네. 잘못해서 손해보는 투자를 하면 이 회사만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받은 돈들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빌려줄 때 좀 꼼꼼하게 따져서 빌려줘. 은행들은 뭐 신용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잘 따지고 하는데 예. 증권사들은 그런 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조금 눈에 더 잘해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 판단은 각 회사들이 할 텐데 예. 빌려주고 뭐하고 할 때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 아까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예. 증권사 안에 쌓아두는 돈의 비율을 높이자. 이렇게 이제 규제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종투사들의 1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고정 이하 여신 또는 부실 채권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한 3.0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높은 거냐. 시중은행이 한 0.48% 1분기 기준으로 부실 채권 비율 나오거든요. 은행보다는 훨씬 높고요.
0: 그러니까 100억 원 바깥에 투자했으면 3억 원은 지금 못 받는 상황이니까 네네. 나머지 97억 원에서 뭐 한 거의 한 5, 6%, 10% 수익을 거둬야지 이게 어느 정도 말 된다는 건데.
1: 예. 저축은행이 8%니까
0: 쉽겠습니까? 그게?
1: 저축은행보다는 낮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좀 높아졌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부동산 PEF 부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한 2% 중반대까지 올라왔고 예. 올해 들어서 지금 3%를 넘어서니까 당국은 이거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들 안에 돈을 좀 더 쌓아놓아라 라는 규제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NCR이라고 해서 이게 순자본 비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였을 때 손실을 메우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지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0: 손해났을 때 당신들이 고객들을 물어줄 수 있는 당신들 고유의 돈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죠.
1: 네네.
0: 은행 BIS 이게 이제 비율.
1: 예, BIS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증권사들 덩치를 좀 키우고 이른바 모험자본이 그러니까 은행들은 기업들이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너무 꼼꼼하게 따지니까 돈이 잘 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금리가 높더라도 증권사들이 이걸 좀 담당해 이걸 좀 모험자본을 많이 공급해 이야. 리스크를 좀 지더라도
0: 그 취지긴 한데
1: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그 이른바 초대형 IB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도입했을 때 이 NCR이라는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거의 상태로 다시 돌리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좀 더 꼼꼼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NCR 기준이 순영업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걸 최소 유지 자본으로 나눠서 계산하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증권사들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에서 예상되는 최대 손실 금액을 빼고 이걸 법정 최소 자본금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을 빼고 남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법정 최소 자본금의 몇 배가 되는지를 보는 건데 요 비율을 지금 100% 정도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0: 지금은
1: 네네.
0: 네.
1: 근데 이거를
0: 처음에 이 장사 시작할 때 당신들이 갖고 있었던 돈 이상으로는 까먹지 마라 제발.
1: 예예.
0: 그동안 번 돈이 있으면 그거는 까먹어도 좋은데.
1: 네네.
0: 그 얘기겠네요.
1: 근데 예. 이거를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IMA하고 발행어음 하고 있는 상위의 5개 회사의 이 NCR 비율 보면 2849%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규제

0: 자체가 너무 느슨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과거처럼 좀 더 깐깐하게 돌려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현행 NCR 계산식이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냥 바로 저걸 해버리면 됩니다. 순영업자본, 앞서 증권사들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걸 총위험액으로 바로 나눠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NCR 계산 방식을 바꿔서 예전처럼 하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위험금액이 순자본의 몇 배이냐 이걸 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2800몇 퍼센트라는 증권사들의 NCR 비율이 150에서 200%로 뚝 떨어집니다.
1: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겠네요.
0: 네.
1: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유 복잡하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마. 나중에 또 사고 나면 어떻게 안 돼. 라고 하면 그러면 뭐 담보 있는 사람만 돈 쓸 수 있고 뭐 네. 어떻게 위험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존재 안 하는데
0: 우리가 은행처럼 하라는 거야 하는 이런 겁니까? 얘기 나온 거죠.
1: 그럼 뭐 은행이나 네. 다니세요 뭐 하면서 그럼 스타트업도 못 하고 뭐 어디 허허벌판에 아파트 짓는 것도 뭐 자기 돈 뭐 몇 조원 없으면 못 하겠네요. 라고 하니까 그런가 또 이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또 위험한 투자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뒷돈 받고 또 네. 아는 사람 투자해주고 또 미안해요 하고 머리 긁고 나면 끝나는 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또 그 규제하려다 보면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이제 논란의 반복인 것 같기는 한데
0: 초기에 이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금 느슨하게 규제를 해줬던 걸
1: 네.
0: 이제 어느 정도 너네도 규모도 되고 덩치도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볼게라는 식의 규제 전환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1: 예.
0: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 자체가 모험자본의 형성이고 이걸 통해서 기업들 막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조금 어렵지만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데 돈이 들어가도록 해주려고 한 건데
1: 예.
0: 그럼 은행처럼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 그런 고민이 좀 있네요. 이런 투자를 자기 돈으로 하면 딱 좋은데 자기 돈이 막 수십 조씩 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하니까 이제 고객 돈 끌어다가도 할 수 있게 해준 게 딱 요 모델인데
0: 네.
1: 지금은 부실하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바람 또 다르게 불기 시작하면 어제까지 안 부실했던 게 갑자기 부실해지는 게 또 이 동네 다 투자 자본들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달 전에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0: 주가만 그렇지. 회사가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1: 아니, 상장회사 주가도 이런데 상장회사 주가도 이런데 이거는 이제 비상장들에 또 막 투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0: 네. 말씀 잘해주세요. 주가 내립니다.
1: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 안고 투자로 하고 또 좋은 의미도 네네. 하는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고객들도 여기에 돈 맡기실 때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하신 소식은 부동산 펀드. 그래 봐, 이런 얘기 벌어진다니까요.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할 때는 야 뭐 안전하지 싶었는데 원금을 다 날린다면서요? 잘못하면.
2: 네 맞아요. 일단 해외 부동산 펀드 간단하게 짚자면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해외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센터, 호텔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건물 매각 차익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펀드인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원금을 통째로 날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가입 과정에서 이게 실물에 투자를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 거라서 원금 조절 안 하셔도 돼요. 안전합니다. 뭐 이런 직원들의 설명을 믿고 예.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해외 부동산 펀드 원금 전액 손실과 관련해서 분쟁 민원이 워낙 꾸준히 접수가 되다 보니까 직접 투자자 유의사항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뭐 실제 예시에서도 50대 A씨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투자했다가 원금 전액 손실 확정된
1: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못 건진 거잖아요.
2: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 아니 근데 네. 부동산에 투자하다가는 한 푼도 못 건지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도 시골 논밭을 사면 안 오르거나 뭐 반토막 날 수
2: 그렇죠.
1: 있지만 어떻게 영원히 됩니까? 무슨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길래?
2: 그러니까 이게 해외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현지 금융기관에서 보통 이제 본인 돈만 투자자 돈으로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데
1: 예.
2: 그러니까 문제는 약속한 만기까지 빌린 돈 갚지 못할 때입니다. 이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아둔 이 부동산 처분에서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돈 갚지 않으면 회수하는 거랑 비슷한 그림인 건데 이때 강제 매각이 되면 그 대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한 뒤에 남은 잔여금으로만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그럼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주 조금만 내려가도 이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 심지어는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와. 있는 거인 거죠.
1: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짜리 무슨 뭘 투자를 할 때 90억은 은행에서 빌리고 나머지 10억만 투자자들한테 받아서 이 투자를 했다가
2: 네.
1: 그 건물이 80억으로 내려오면 은행 대출도 10억 못 갚지만
2: 그렇죠.
1: 나머지 10억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냥 아예 휴지, 돌아가지도 않는 거죠. 거네요.
2: 맞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전액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
1: 굉장히 거. 위험한 투자였던 거네요. 그러면.
2: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우리가 캐시트랩이라는 개념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캐시트랩이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금이랑 관련 있는데요.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서 임대 수익 자체도 투자자가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뭐 은행이나 금융사들의 귀속되도록 하는 이런 설계된 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서 빌린 돈의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거나 건물 공실률이 상승하면 임대 수입이 줄어드는 등 특정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1: 예.
2: 그러면 금융사에서 야 우리 혹시 나중에 떼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일단 이거라도 챙겨야겠어 라면서 캐시 트랩이 발동될 수 있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배당금이라도 좀 믿는 구석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것조차 지급이 중단된 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이 접수된 민원 중에서도 6%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다라고 알고 가입했는데 배당금도 못 받았다라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1: 별일 없으면 월세 맞지만
2: 네.
1: 그리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100억으로 산 게 200억 되면 큰 돈 버는 거긴 하지만
2: 네.
1: 100억 주고 산 게 80억만 돼도 원금 다 날리는 이럴 거면 선물 옵션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2: 네.
1: 그런 상품이었던
2: 위험합니다.
1: 거네요.
2: 위험합니다. 네.
1: 그럼 지금이라도 잠깐 돈 뺄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2: 네, 이게 회수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가 제한되는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부 펀드, 그러니까 환매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펀드 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기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 바로 회수도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각과 청산 절차에 따라서 투자금 회수 시점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고요. 수익자 총회라는 게 우리가 주주총회 비슷하게 있는데
1: 예.
2: 여기에서 만기 연장에 저는 싫어요 라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금 회수 요청할 때 이게 지급 재원 자체가 부족하면 회수 지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퇴거 위험, 그러니까 임차인의 퇴거 위험도 이 연장이랑 맞물리게 되면 결국 내가 원금 받을 수 있는 날짜도 무한정 계속 늦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중간에 이제 빌딩도 팔 수도 없으니까 중간에 네. 돈 뺄 수도 없고.
2: 맞아요.
1: 그렇다고 뭐 시장에서 내 펀드 사갈 사람 손들어 하면 뭐 이런 뉴스 듣는데 누가 사가겠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2: 맞습니다.
1: 진짜 위험한 상품이었는데 이름은 부동산 펀드여서
2: 다들 뭔가 좀 안전한
1: 뭔가
2: 것처럼
1: 좀 그런 건가 보다. 네. 월세 받는 건가 봐.
2: 네, 맞아요.
1: 뭐 오피스텔인가? 그렇게... 이제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오피스텔을 샀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 오피스텔에 연 뭐 월세 수익률 연 6-7% 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제 값이 안 오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차라리 그런 걸 했으면 뭐 원금의 꽤 상당 부분이라도 건지죠.
2: 실제 월세 받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 야. 그것도 아닌 거인 거죠.
1: 하여튼 모르고 가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2: 맞습니다.
1: 네, 정지석 기자님. 네. 요즘은 엔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3: 네.
1: 쌀 때 사두자 하는 분들도 좀 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3: 꽤 많아지셨어요. 지금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에 생각해보면 970원, 80원 했었거든요. 그러다
1: 예.
3: 보니까 지난달에만 5대 시중은행에 엔화 예금이 약 1천억 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9천억 원 넘는 돈이 들어온 거고요. 또 엔화 환전하겠다라는 금액도 많이 늘어서 한 달 새 뭐 천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 예.
3: 근데 사실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엔저를 보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엔고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사두면 나중에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가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앞으로 엔화가 오를 거냐?
1: 급락을 했는데.
3: 네.
1: 그러면 싸니까 사자.
3: 네. 근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만 보시면 안 되고 미국 국채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1: 예.
3: 일본이 30년 가까이 초저금리 국가였고 그래서 일본 뭐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국채를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 네.
3: 뭐 일본에서 1% 받느니 미국 국채 사면 4-5% 받으니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돈을 싸들고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었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은 보면 미국채를 사려면 일단 달러부터 사야 되거든요.
1: 음흠.
3: 그러면 일본 돈이 미국으로 갈수록 엔화는 팔리고 달러는 사지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1: 일본 사람들이 미국 국채 사려고 달려들면
3: 네.
1: 일본 안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3: 네.
1: 일본 안에서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3: 그렇죠.
1: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3: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일본의 돈이 미국의 장기 금리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엔저가 마냥 좋냐? 아니거든요. 옛날에 뭐 도요타나 소니가 먹여 살렸던 그런 시절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야 전형적인 수출국이었으니까 일본이. 그때야 엔저가 경제에 주는 역할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신에 물가가 폭등하면서 국민 생활비가 급등하는 이른바 수입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진 겁니다.
1: 요즘 그렇다는 거죠?
3: 요즘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거 엔저 현상을 가만 두고만 볼 수 없겠다. 그래서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달러를 좀 확보를 해야겠구나.
1: 달러를 팔아야 되니까.
3: 그렇죠.
1: 일본 정부가 팔아줘야 이제 달러가 흔해지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귀해지니.
3: 맞아요. 그렇게 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 가지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3: 이제 미국의 최고 고민은 뭐냐면 장기 국채 금리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 후반된 지 오래고요. 30년물은 5%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근 20년 내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지금 너무 많이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재정 적자가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빚을 갚으려면 결국엔 국채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는 국채 이자 더 많이 내야 되고 뭐 대출 금리도 오를 것이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기도 어려워지겠죠.
1: 그러니까 요약하면 일본은 엔저 때문에 요즘 골치가 아파서
3: 네.
1: 엔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고 있는 달러를 좀 팔려고 하는데
3: 달러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1: 달러를 팔려면 확보해야 되니까
3: 그렇죠. 네.
1: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 팔면 달러가 생기니
3: 네.
1: 그거 갖다가 일본 외환 시장에 불 끌려고 하는데
3: 네.
1: 미국은 야, 니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국채 시장에서 판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채 시장에 매물 쏟아지고 금리 올라가고 해서 우리가 골치 아픈데 하필 왜 이럴 때 이러는 거야?
3: 맞아요.
1: 우리랑 싸우자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은 나오고 일본은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엔저 나 피곤해 죽겠어요. 이런다는
3: 그렇죠.
1: 거죠?
3: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의 니즈가 어느 정도 맞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엔화를 좀 방어를 해보자. 그래서 지난달에 같이 이제 일본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던 거기도 하고요.
1: 예?
3: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 방어에 굉장히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국채 발행 어떻게 할 거야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장기 국채 발행은 늘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써오다가 이거를 앞으로 발행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국채 발행은 좀 줄일 거야. 그러니까 긴축할 거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보겠다. 금리 상승을 막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연준의 이런 긴축 기조를 좀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장기 국채 금리 더 오르면 사실 미국은 11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1: 예.
3: 그게 트럼프 정부나 아니면 공화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장기 국채 금리를 최대한 낮추려고 지금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일본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좀 풀어야 일본의 고민이 해결되는데
3: 네.
1: 그 달러를 그걸 일본 보고 알아서라고 하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3: 매도를 할 테니
1: 팔 수밖에 없으니 네.
3: 그러면 우리 시장의 금리가 압박 상승 압박을 받을 테니
1: 그럼 미국이 골치 아프니
3: 우리가 그냥
1: 그냥 우리가 가서 불 꺼줄게 그럼.
3: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난달에 개입을 했던 거고요.
1: 불 끈다고 자꾸 우리한테 귀찮게 오지 말고 우리가 네. 가서 그냥 꺼줄게. 라고 한다는 거. 그럼 그 불 끈다는 건 엔저가 좀 해소가 된다는 거니까
3: 네.
1: 앞으로 엔화가 그럼 미국이나 일본 정부의 마음처럼 움직인다면 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데.
3: 뭐 아무래도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높긴 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일본은행도 금리를 좀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1: 예.
3: 오는 9월에도 기준금리 올릴 거다 이런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은 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크게 오를 거다라고 단정하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직 일본이 기준금리 1%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5%를 오래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2.5%포인트 이상의 상당한 금리차가 있고 이게 사실은 엔화가 생각보다 강하게 오르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로 올리느냐가 엔화의 향방을 가르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다고 엔화가 또 급등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3: 네.
1: 그것도 생각 좀 해보자 그 말이군요.
3: 네.
1: 예, 잘 들었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한인제약.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처음부터 최고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었답니다. 모국 이스라엘에서 히트한 다음 영어판을 쉽게 낼 줄 알았고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해 출판사에 보냈는데 줄줄이 퇴짜. 그중엔 모욕을 주며 거절한 것도 있었다죠. 국리 끝에 인터넷 자가 출판도 해봤지만 몇백 권밖에 팔리지 않았고 겨우겨우 출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쓰고 다듬어서 지금의 책을 낼 수 있었다. 절치부심, 고진감냉, 천재급 석학도 그랬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문이 열립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1672.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시리아 비밀시설에 숨겨진 핵물질을 곧 제거한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IAEA는 시리아 정부와 막후 협상 끝에 99번 부지로 불려온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 아사드 시리아 독재 정권은 알키바르 원자로가 2007년 이스라엘 공습에 파괴되자 방사성 물질과 연구개발 기기를 99번 부지에 숨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추가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로 추가로 받았다며 북한 탄도미사일과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병력 지원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라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최대 5만 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 관련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 안성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국도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녀 2명이 숨졌고 덤프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럼프 트럭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 다가구 주택을 무단 증축해 임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입 전부터 개조되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춘추관장은 해당 건물은 2003년에 준공됐고 세 번째 소유자라며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의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1도 등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제주, 강원, 경북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 최대 2m, 동해 앞바다 2.5m로 일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다 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